0: 음식용으로 혹은 네. 감상용으로 볼 수 있는 작품들인 거죠.
1: 민화가 진짜 많네요.
0: 근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여기가 무려 그 민화 작품의 약 5천 점 정도가 있다고 해요.
1: 민화가 5천 점이네요? 네. 와, 진짜 최대 규모입니다. 그래서 한국 민화 갤러리가 아니고 뮤지엄이
0: 맞아요.
1: 있습니다.
0: 우리나라에서 네. 가장 많은 민화를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1: 와, 민화 하니까 또 야, 바로 이 아이가 나타나네요. 호랑이.
0: 자코도라고 네. 하죠.
1: 요즘에 드라마에서 여러분 아시죠? 드라마에서 떴잖아요.
0: 네, 맞아요.

0: 무섭죠.
1: 어, 그러니까요. 무섭지가 귀여워. 않아요.
0: 여러분, 털이 되게 생동감 있게 표현되어 있어요.
1: 오, 네. 그래. 그리고 맞아요. 또 호랑이가 나올 때 까치가 항상 같이 나오는 것도 매력 있잖아요. 까치 하면은 좋은 소식을 그러니까요. 전해주는 의미잖아요.
0: 네.
1: 호랑이의 의미가 어떤 잡귀. 귀신을 쫓는 의미가 있었는데
0: 귀신이 왔다가 무서워서 도망가죠.
1: 우리나라 이 조상님들은 귀신을 쫓을 때도 무섭지 않게
0: 아 위트 있게
1: 아, 위트 있게 표현한다는 걸 이렇게 호랑이를 좀 귀엽게 표현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0: 그렇군요. 1년 내내 나쁜 기운을 좀 막아달라는 걸 굉장히 유머러스하게
2: 맞습니다.
0: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날에 딱 찾아오면 좋은 곳이다 라고 설명을 들었는데 우리 좀 있어 설이잖아요. 그때 1년 동안 좋은 일 많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여기 가득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1: 저는 민화를 이렇게 모아놓은 거 되게 오랜만에 보는데 서양화 못지않게 되게 예쁜 것 같아요.
0: 그리고 약간 색이 이제 세월이 있으니까 당연히 조금 바랬는데도 굉장히 화려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1: 맞아요.
0: 이거를 쫙 모아놓은 게 야 병풍.
1: 병풍. 예. 확실히 작품들이 색상이 굉장히 예쁜 것 같아요. 화려하고 이 작품은 이 모란도 이쪽에 있는 네. 모란도고 또 이쪽에 있는 게
0: 연꽃.
1: 연꽃인데. 모라는 꽃송이가 굉장히 커서 꽃 중에 꽃이라고 하더라고요.
0: 아, 마치 그래. 그 아나운서계 조수빈,
1: 아, 그럼요.
0: 도센트계 정우철 같은
1: 아, 저희네요. 또 우리네요. 네.
0: 아, 죄송합니다.
1: 딱 좋은 표현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모라는 부귀 영화를 상징한다고 하더라고요. 또 연꽃은 흙탕물에서 피어나잖아요.
0: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이 지저분해도 고고하게 하는 그런 정신?
1: 맞아요. 네. 또 역경을 이겨내면서 어떤 입신 출세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0: 네.

0: 미나에 등장하는 소재가 저희가 보니까 생각보다 상당한데요. 꽃과 새가 등장한 화조도도 있고
1: 꽃과 예. 식물로 그리는 걸 화훼도라고 한다고
0: 그렇군요.
1: 하죠.
0: 화훼도?
1: 네.
0: 너무 예쁜데요?
1: 이렇게 보니까 확실히 우리 또 조상님들이 예. 예술을 즐겼다는 게 느껴지네요.

0: 또 청룡의 해인데 용이 나타났어요.
1: 너무 멋있는데요? 딱 올해를 상징하는 그림인 것 같았고 애니메이션처럼 그리는 것 같기도 하고
0: 진짜 캐릭터 같아. 만화 같아. 만화.
1: 맞아요. 재밌다. 우리나라 민화는 어떤 주술적인 용도가 굉장히 있어서 그 그림 속에 담긴 뜻을 읽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0: 네, 여기 설명이 아주 잘 나와 있는데 현무는 상상 속의 동물로 북쪽을 담당하는 수호신으로 거북이와 뱀이 합쳐진 존재래요. 아 그렇군요. 진짜 이게 뱀 같기도 하고 거북이 같기도 하고
1: 네.
0: 발을 보면 또 약간 작은 오리 같기도 하고
1: 오리 같기도 한데요?
0: 네.
1: 재밌다.
0: 아 상상 속의 동물이군요.
1: 네. 근데 이런 거 약간 아이들이 와서 같이 봐도 굉장히 네. 좋아할 것 같아요.
0: 야 올해 딱 맞는 진짜 청룡입니다.
1: 청룡이네요. 맞아요. 또 이 용은 동물 중에서도 또 최고의 상징성을 담고 있는데 임금님의 곤룡포에도
0: 그쵸,
1: 그 용을 새기잖아요. 그래서 약간 왕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뭐 좀 더 여기에 대해서 깊은 이야기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저희가 여기 관장님을 또 모셨습니다. 저는 민화 뮤지엄 관장님이셔서 뭔가 한복 입고 이렇게 너무나 모던하세요.
1: 네.
0: 그래. 네. 그 시에 적절하게 청룡 그림이 있는데요. 청룡이라는 게 어떤 의미고 또 왜 여기다 놓으셨는지 궁금해요.
2: 네, 우선 용 그림은 그림을 보실 때 발톱의 개수를 먼저 보셔야 돼요.
0: 발톱이요?
2: 네, 발톱의 개수가 많을수록 그 당시 그림을 그린 사람의 신분이랑은 상관이 없지만 그림을 소장할 수 있었던 사람의 신분이 높았음을 뜻하거든요. 지금 보시면 세 개죠. 이러면 손톱 조자를 써서 삼조룡이라고 부릅니다. 이러면 이제 서민들이 쓸 수 있던 그림이 되는 거예요.
0: 아, 그러면 이렇게 막 높은 사람이 갖고 있던 건 아니고.
2: 네. 예. 이제 오조룡 같은 경우에 왕이 쓰는 거고요. 칠조룡이면 황제가 쓸 수 있는 그림이 되는 겁니다.
0: 네.
2: 그리고 용이 어디서 보셔도 상상의 동물이지만 굉장히 비슷하게 그려지거든요. 왜냐하면 용을 그리는 방법이 기록으로 남아있어서 그 기록대로 그림이 그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초 강목을 보면요, 용의 생김새가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낙타의 머리에 사슴의 뿔, 소의 귀, 토끼의 눈, 돼지의 코, 메기의 수염을 그려야 하고요. 몸은 뱀의 형상을 하였을 때 비닐의 개수는 81개이고
0: 비닐 개수까지?
2: 네. 그리고 배에는 조개 껍데기가 있고 매의 발톱과 범의 발바닥을 가져야 용이다라고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0: 저 몰랐어요. 저도. 그냥 필 가는 대로 그린 줄 알았어요.
2: 여러 가지 동물이 이제 합쳐진 도상인 거죠. 그리고 용은 생마다 조금 하는 일이 다릅니다. 황룡 같은 경우는 권력을 상징하고요. 흑룡은 비나 구름을 관장하는 신이었기 때문에 주로 흑룡도는 기우제 때 쓰는 그림이 되는 거고요. 지금 보시는 청룡은 우리가 흔히 좌청룡, 우백호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사신이기 때문에 동쪽을 지키는 수호신 이렇게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때도 궁궐에서 동쪽문의 천장을 보면 이렇게 청룡이 그려져 있던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0: 저거 용이 이렇게 다양한지 몰랐어요.
1: 네. 비닐을 세는군요.
2: 네.
1: 저거 세고 있군요.
0: 한 개만 더 있으면 용이 아닌 거죠. 용이 되나요, 그러면? 네. 만화 같은 거 잘 그렸는데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 네, 잘 하실 것 같아요.
0: 저걸 81개를 하다가 네. 거기서 좀 어려울 것 같아요.
1: 네, 맞아요. 이 민화가 어쨌든 서민들이 즐기게 된 미술이잖아요.
2: 네.
1: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그 일본의 우키요에 에도 시대 때 인기가 많았던 서민들. 그래서 우리나라 이 민화를 얘기할 때 일본에서 우키요에를 같이 비교하면서 보는 재미도 있더라고요.
2: 맞습니다. 네.
1: 서양 사람들은 그 우키요에 영향을 많이 받았잖아요.
0: 그렇죠. 네덜란드 통해서 막 들어가서 되게 유명한 화가들이 일본에서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네.
2: 일본에 이제 우키요에가 있다면 이제 중국에 우리나라에는 민화가 있고 중국에는 민간 연화가 있고 이 세 가지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많이 유행을 하면서 지금도 연구하시는 분들이 많이 비교하는 주제가 되고 있어요.
1: 저도 여기를 처음 와봤어요. 좀 부끄럽지만
2: 네.
1: 작품이 너무 많아서 깜짝 놀랐는데
0: 5천 점.
1: 맞아요. 네. 한국 민화 뮤지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꿀팁이 있다면
2: 저희 도슨트들이 해설을 다 해드려요. 저희는 한 분이 오셔도 다 해드립니다. 그래서
0: 네.
2: 그래서 그냥 보시는 게 아니라 이해하시면서 감상하실 수 있는 그런 알겠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고요. 특히 저희는 작품 수가 많고 또 특별전을 많이 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 3개월 단위로 작품을 계속 교체해서 새로운 작품을 보여드리면서 저희가 재방문율이 좀 높은 박물관입니다.
0: 와.
1: 이 분야도 정말 다양하네요. 맞아.
0: 여기는요 문자도예요. 문자도 네. 제가 또 배운 여자 아니겠습니까? 아, 네. 네. 한자는 좀 약한데.
1: 아, 네. 궁금합니다.
0: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효. 아, 이거 충이네 충. 신. 이거 뭐지?
1: 저는 한자 아. 약합니다. 네.
0: 아니 근데 이게 그림으로 표현됐을 때 약간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네, 절대 네. 한자를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네. 이게 어떤 건가요, 문자도는?
1: 문자도는 네. 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육용 민화인 거죠. 그러니까 이쪽 보면 딱 알 것 같은데 아. 여기에 써져 있지 않나요?
0: 어, 효 알겠고.
1: 효, 예. 제.
0: 아, 제구나 이게.
1: 충,
0: 충.
1: 신,
0: 신,
1: 예의.
0: 아, 예.
1: 이런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부모님께 효도하고 또 나라에 충성하고 형제 간에 우애 있고 또 의리를 지키고 부끄러움 없이 살아라 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0: 민화가 백성들이 즐기는 그 장르다 보니까 백성들한테 가르쳐 주는 거죠. 이런 거 이런 거 지켜라. 어, 자랑스러운 백성이 되라. 이런 것 같습니다.
1: 네. 이쪽 한번 볼까요? 어. 이렇게 책이 쌓여 있는 그림들을 또 책가도라고 한대요.
0: 공부 열심히 해라 이건가요?
1: 맞아요. 근데 네. 여기 보시면 용이 있어요.
0: 어.
1: 잘 보시면 이무기가 있다는데.
0: 아, 이무기 어디니?
1: 이무기.
0: 이무기.
1: 이무기. 어. 이게 이무기인가요?
0: 이무기를 본 적이 없어서. 근데 아까 용 발톱 얘기하셨잖아요. 이게 네 개예요. 네 개니까 조금 높으신, 약간 아까 완전 백성보다 조금 높으신 분이고 공부 열심히 해서 너 출세해라 이거예요. 용 발톱 세 개에서 네 개 되라.
1: 아~
0: 그런 것 같고 이 친구가 또 공부하다 지겨우니까 몰래 게임을 한 거야. 네, 저 혼자 한번 해설을 해봐.

0: 근데 잘 맞추신 것 같아요. 게임! 이 아, 어르신들이 놀던 이 게임을 오래 하면
1: 이렇게 된다.
0: 이렇게 이무기가 되고 책을 가까이 하면 용이 된다는 거네.
1: 제가 우리 동네 미술관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적중률이 올라갑니다.
2: 또 아나운서 출신 맞는
1: 그러니까요.
2: 것 같아요.
1: 그러니까요. 여기 네. 공작도 있고요. 뭐 장수한다는 뜻도 있고 야 여기 뭐 안경이 있는 거 보니까 약간 조선 좀 후기 쪽인가 보다.
0: 그러니까. 근데 안경 되게 힙하네요.
1: 그러니까 요새 나오는 것보다 더 세련됐습니다.
0: 재밌다.

0: 제가 여기 오면 꼭 보고 싶은 그림이 있었어요. 제 친구 중에 미국에 있는 톰이 있는데 네. 여기 박물관에 왔다가 너무 아름다운 민화가 있다고.
1: 오, 정말요? 네,
0: 저게 저쯤에 있었다고 제가 들었는데. 저는 여러분 이걸 낙화라고 써 있잖아요.
1: 맞아요.
0: 낙화가 저는 그냥 떨어지는 꽃 이런 것만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1: 낙화할 때 낙? 그리고 옆에 불화자가 있는 게 되게 특이한데 이게 불로 지져서 그린 산수화라고 하더라고요.
0: 그러니까 낙인을 찍어서 한다는 것처럼 이게 여러분 붓으로 그린 게 아닌 것 같죠?
1: 네.
0: 펜으로 했나 했는데 이게요 뭘로 지졌다고요?
1: 인두로 지져서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두화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0: 그렇죠. 종이가 타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그려졌을까요?
1: 이름도 되게 잘 지은 게 그래서 산수낙화라고 하나 봐요.
0: 아, 산수낙화. 네. 얇은 종이에다가 이렇게 태우지 않고 네. 그릴 수 있다. 글자도 표현을 하니까.
1: 근데 되게 진짜 민화라는 게 기법도 그렇고 네. 주제도 그렇고 무궁무진하네요.
0: 여기는 약간 그 단순한 느낌이라면 바로 앞에 네. 아주 화려한 색감이 있는데요.
1: 구운몽도라는 작품이네요.
0: 구운몽이 저희가 알고 있는 그 조선시대 그거 아닌가요? 그...
1: 맞아요. 서포 김만중의 소설 또 구운몽을 소재로 한 그림인데 김만중이 기양살이를 하던 와중에 이 팔순 노모가 너무 따분하고 지루하고 힘들어하니까 그 노모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그린 작품이라고 해요.
0: 그게 그거죠. 팔선녀들하고 막 꿈속에서 막 너무 즐겁게 살고 있었는데 딱 꿈이더라. 맞아요. 여기 보면 팔선녀들하고 재미나게 노는 게 잘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1: 와. 그래서 그 소설을 가지고 스토리텔링을 한 거죠, 그림으로.
0: 아니 근데 옷 같은 것도 굉장히 디테일하고 색깔이 너무 예뻐요.
1: 이게 잘 보면 뭐 다른 작품들에 비해서 채색이 되게 세련돼 보여요.
0: 그러니까.
1: 그게 왜 그러냐면 굉장히 고급 안료를 썼기 때문이라고 해요. 저기 여성 머리 부분 보시면요. 이제 금색이 있어요.
0: 네.
1: 저기 실제 금을 발라서 그렸다고 해요.
0: 확실히 저희가 지금까지 소개해드렸던 뭐 서양화나 뭐 요즘 현대미술하고는 뭐 누가 낫다가 아니라 다른 느낌이죠.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물고기가 막 나오는데요. 저 물고기가 저는 눈에 띄네요.
1: 와 근데 약간 딱 느꼈던 게 요즘 현대 작가가 일러스트 그린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민화 속에 혹시 그 최근 작가 거를 섞은 거 아닐까요?
1: 그러니까.

0: 물고기의 변해 용이 된다는 그런가 봐요.
1: 근데 원래 잉어는 사실 이빨과 혀가 없어요.
0: 아 맞아요. 네,
1: 근데 이빨과 혀가 있거든요. 전라도에서는요 혀를 쎄라고 한대요.
0: 혀를요?
1: 네.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있잖아요. 쎄 빠지게 고생했다.
0: 그게 혀 빠지게 고생했다.
1: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열심히 공부하라는 뜻이라고요.
0: 아, 그 열심히 공부해서 너 물고기인데 지금 열심히 혓바닥 이렇게 나올 정도로 열심히 공부하면 너 용 될 수 있어.
1: 맞아요.
0: 그렇군요.
1: 그러니까 이런 재밌는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0: 공부 열심히 하라는 얘기네요, 진짜.
1: 알면 알수록 재밌는 민화인 네. 것 같아요. 부엉이가 있어요.
0: 아, 얼굴은 고양인데요?
1: 고양이와 부엉이가 뭔가 더해진 것 같은데 부엉이가 야행성이잖아요. 그래서 밤에도 눈을 뜨고 재물을 지켜준다라고 해서 옛날에 곡간문에 부엉이 그림을 그려놨다고 합니다.
0: 아, 그래서 저희 가정주부들이요. 저희 아시죠? 인테리어.

0: 할 때 부엉이 있으면 집에 부자 들어온다고 맞아요. 조그만 거 모으시는 분도 있는데요. 왜 부엉이가 부를 상징하냐. 부흥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대요.
1: 아 진짜요?
0: 그러니까 재물이 부흥 한다.
1: 부흥하면서 네. 또 재물도 지키네요.
0: 그러니까 약간 그 눈동자가 동정 같기도 하고요. 예.
1: 귀여워요.
0: 아 이제 집에 갖고 가고 싶은데.
1: 근데 집에 걸어두면 기분 좋을 것 같아요.
0: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
2: 맞아요.
0: 같아요.
2: 맞아요.
0: 이건 약간 다른 그림이랑 좀 다른데.
1: 그림체가 조금 달라요.
0: 바리 공주도.
1: 공주도.
0: 바리대기가 그 설화 속의 주인공 아닌가요?
1: 맞아요.
0: 근데 이 그림은
1: 되게 오래돼 보이긴 하네요.
0: 오래돼 보여요. 네. 다 벗겨졌어요.
1: 맞아요. 그렇죠? 이게 보니까 약 170년 정도 됐다고 해요. 그리고 중요한 게 현재 문화재 지정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합니다.
0: 네.
1: 산신도라는 건요. 몇 년도에 누가 그려서 시주했는지 이게 원래 이 기록이 남아있어야 되는데 지금 안타깝게도 기록이 거의 다 사라졌대요.
0: 아 그래요?
1: 그게 왜 그러냐면 예. 일제강점기 때 예. 이 전국 사찰의 중요한 문화재를 훔쳐가면서
0: 가져갔구나.
1: 이제 그런 기록마저도 지워버렸다고 해요. 왜냐면 기록을 안 지우면 그게 남아있어서 네. 훔쳐간 게 딱 들키니까 도난품이라는 게 좀
0: 네.
1: 안타까운 이야기가 담겨있기도 하죠.
0: 꽃병 빼고 보면은 무슨 저기 진짜 네덜란드 고흐가 막 그 일본 그림 보고 이렇게
1: 그
0: 그런, 그런 느낌이다.
3: 오래된 옛날 민화들을 보니까 점겹고 그런 부분이 많이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 생각도 많이 나고.
4: 민화를 보면서 복도 받고 좋은 기운을 받고 싶어서 왔는데요. 또 참 잘 온 것 같고. 좀 아이가 크다 보면서 한 번씩 더 와보고 싶은 마음이 있네요.
0: 전남까지 온 보람이 있네.
1: 이 계단을 제일 좋아하시잖아요.
0: 그러니까. 너무 설레는 계단이
1: 이렇게 올라가면 좋습니다. 네.
0: 야, 여기는 이제 공모전에서 이렇게 응모하시는 딱 대상부터 나오네요.
1: 야, 대한민국 민화 대전이라는 게 사실 모르는 분들도 많았을 것 같아요.
0: 맞아요.
1: 이 기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런 대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0: 네.
1: 전시가.
0: 그러니까 확실히 저희가 본 거에서 궤를 같이 하면서도 좀 더 뭐 화려해지고 네. 모던해지고 약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1: 와.
0: 재밌다.
1: 와, 근데 보는 맛이 있네요. 색채도 예쁘고.
0: 아 이걸 약간 이제
1: 애니메이션처럼
0: 만들었나 봐요. 예쁘다 이렇게 하니까.
1: 그러네요.
0: 야 되게 세련됐다 민화가 그렇죠.
1: 그러니까 민화라고 해서 다 오래돼 보이고 그런 게 아니네요.
0: 그러니까.
1: 옛날 것처럼 보이고 세련되기도 하고. 이거 약간 아이들이 그렸나 봐.
0: 애들이 그렸나 봐. 진짜 잘 그렸다 근데.
1: 초등학생들이 그린 거예요? 와 이런 거 좋다.
0: 잘 그렸는데요?
1: 네.
0: 야 조선 책가들로 놀라운 이상한 나라 앨리스다. 얘 이 아이의 상상력이 저는 100점.
1: 대박이다. 아이들의 상상력이 예. 뛰어납니다 진짜.
0: 재밌어요.
1: 네. 와 근데 민화의 코딩 체험전이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한데요?
0: 그러니까 너무 궁금해요.
1: 아 진짜 이렇게 돼 있네?
0: 영화 프로 해갖고 코디는 많이 체험해봤는데 여기 어떨까?
1: 저 진짜 오랜만에 와봐요.
0: 네.
1: 아, 안경 쓰고 그냥
0: 이야. 오. 어머 애들 너무 좋아하겠는데?
1: 파도를 폭포를 더 지금 올라갔네.
0: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평면적으로 봤던 그림 속으로.
1: 그러니까.
0: 어?
1: 오. 와.
0: 이야.
1: 약간 아이들에게 어떤 교훈도 있네.
0: 그러니까. 아니 오히려 그림으로 돼 있으니까 더 재밌어요.
1: 그러니까. 네.

0: 아, 여기가 생가구나.
1: 네. 옛날에 진짜 이런 집에 살았다는 거잖아요.
0: 근데 초가집인데도 좀 있어 보여.
1: 어, 그러니까.
0: 저는 초가집인데 그냥 잘 사는 집 같아요. 이렇게 그대로 있다니.
1: 그러니까. 이렇게 보존해 놓은 거 되게 좋은 거 같아요.

0: 1920년대부터 네. 우리나라 시 사조, 문학 사조 네. 이런 걸 한눈에 다 볼 수 있게 해놨네요. 근데 여기서 시 문학파는 좀 순수한 시
1: 그러니까요.
0: 주창한 거라서 저 앞에서 막 낭독도 하시고 그랬대요. 네. 아,
1: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너무 공간을 잘 꾸며놨어요.
2: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너무 공간이 멋있어요. 딱 들어오는데 뭔가 마음이 깨끗해지는데 네. 여기에 되게 보물 같은 공간이 있다고.
1: 맞아요. 저도 있어요. 아까 되게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예. 꼭 봐야 되는 장소가 있다.
4: 네, 저희 1층에 지금 수장고가 있습니다. 아. 수장고에 그 한 6천여 권의 그 책이 거기에 보관이 돼 있습니다.
0: 아. 그러니까 요 층은 보관 안 되는 거죠?
1: 그러니까.
4: 그래서 1층으로 한번 내려가서 저희들이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영남 저희 김윤식 선생님에 대한 그 근간 문학 훈장을 받았던 예. 이 훈장입니다. 그래서
2: 장미꽃처럼 곱게 피어나는 화로의 숲을.
1: 아니, 근데 방금 되게 아나운서 같았어요. 네.
4: 순수 문학을 하신 분들끼리 이 아홉 시인이 그래서 모였던 부분들이죠. 그래서 서울도 아닌 수도권도 아닌 이 지역에서 그런 서정시를 이렇게 해서 추구했던 분들끼리 모여서 한 것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있었던 일들입니다.
0: 제가 아까 그 생각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잘 이렇게 보존이 되어 있냐 예. 이랬더니 이념적이지 않고 되게 순수한 문학을 얘기했기 때문에 예. 훼손되지 않고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4: 예.
0: 그러니까 종이 냄새가 확 풍겨요. 그러니까
1: 책 냄새가 확 느껴지는데
0: 여기서 저희가 딱 그 하나를 봐야 한다면 어떤 거를 보여주시겠어요?
4: 예, 보시면 네. 전북 부안 출신의 신석정 시인이 계십니다. 네. 70여 년 전에 신석정 그 일기가 있습니다. 육필 농고가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날짜별로 우리 신석정 시인께서 직접 그 자필로 해서 육필로 썼던 이 원고 내용입니다.
1: 신기하다. 예.
2: 그래서 생각보다 깨끗하고 예. 생각보다 글씨를 잘 못 쓰시네요.
4: 보존 상태가 지금 저 펜이 지금 24시간 가동을 하거든요.
0: 네. 그다음에
4: 이 나무가 예, 전체적으로 오동나무고 습기가 네. 안 찹니다. 2012년 때 저희들이 기념관 만든다고 해서 저희 군에다가 기증을 해주셨죠.
0: 미나의 숲속을 함께 거닐면서 복도 많이 받으셨고 또 영랑생가에서 맑은 기운까지 얻어가시잖아요.
1: 네. 예. 저도 이렇게 보니까 푸른 용이 꿈틀거리는 청룡도 한 점을 가슴에 품고 가는 것 같아서 힘이 나는 것 같아요.
0: 네, 저희가 오늘은 전라남도 강진에서 함께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멋진 곳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여기는
1: 우리 동네 미술관.

0: 대한민국 수산대전. 놓치면 손해. 국산 수산물 특급 할인. 대한민국 수산대전 최대 50%까지 할인. 레시피는 저 개인의 것. 대한민국 수산대전은 모두의 것. 해양수산부가 지원합니다.
1: 매월 청구되는 공과금 4대 보험료 어떡하지?
2: 사장님! 어.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로 부담을 덜어내세요.
3: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소상공인에게 바우처 25만 원 지원.
2: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사경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빌릴 차, 경치경. 경치를 빌려온다는 뜻인데요. 우리나라 전통 정원을 조성할 때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주변 경치를 적극적으로 끌어안으면서 정자와 누각을 배치해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는 방식인데요. 우리나라 전통 정원이 자연 친화적이면서 편안한 느낌을 주는 것도 바로 차경 기법을 바탕으로 공간을 꾸몄기 때문입니다. 1960년대 모더니즘 건축에서도 전통 차경 방식을 하나의 디자인 개념으로 정착시켰는데요. 실내 공간과 바깥 공간이 동떨어지지 않도록 서로 자연스럽게 연결했습니다. 그럼 옛 선조들의 탁월한 미적 감각을 엿볼 수 있는 아름다운 정원을 함께 거닐어 볼까요?

0: 유서 깊은 선비의 고장. 이곳에 안동김 씨 묵계 종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조선 정기 청백리였던 김계행이 살던 곳인데요. 마을 옆 골깊은 묵계 계곡을 따라 올라가면 소박한 만유정이 그림처럼 펼쳐집니다. 만유정은 김계행이 70살에 고향으로 돌아와 독서와 휴식을 하면서 말년을 보내기 위해 지은 정원입니다. 늦게 얻은 휴식이라는 이름처럼 한 폭의 동양화가 펼쳐집니다.
1: 내 집에는 보물이 없지만 보물이라면 오직 맑고 깨끗함이 있을 뿐이다.
0: 타인에게 너그럽게, 하지만 스스로에게는 엄격하라. 이렇게 청빈한 삶을 강조한 김계행은 이곳에서 안빈낙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묵계리에 있는 여러 갈래의 계곡물이 만유정 앞을 지나는데요. 그래서 이곳에는 사시사철 깨끗한 물소리가 끊이질 않습니다. 평생 청렴한 삶을 실천했던 선비의

0: 한때 선비들의 글 읽는 소리가 낭낭했던 묵계서원입니다. 김계행의 학문과 덕행을 기리기 위해 후학들이 세운 곳이죠. 서원에서 그리 멀지 않은 산중 계곡에 김계행의 별서 정원인 만유정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폭포를 비롯한 주변 경관이 조화를 잘 이루고 있어서 정자 건축 중 으뜸으로 꼽히는 곳입니다. 정자 앞에 있는 작은 통나무 다리, 어디선가 본 듯하죠? 맞습니다.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에서 유진초이와 예신아 씨가 아슬아슬 위태로운 사랑을 약속하던 바로 그곳인데요. 그림처럼 펼쳐진 장면을 보고 있으면 세상을 향한 욕심을 버리고 스스로 자연 속으로 걸어들어가는 결연한 선비의 뒷모습이 보이는 듯합니다. 만유정의 아름다운 풍경 덕분에 이곳을 찾는 선비들의 발길도 끊이지 않았는데요. 조선 후기 유학자 서고 권병섭은 만유정 유람기에서 원님의 풍경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1: 정자는 화학산 북쪽 자락에 폭포 위에 있었다. 산 아래에서부터 모든 돌들이 시냇물 바닥에 깔려 있었다. 모두 희고 매끄러운 돌이었고 끊어진 곳에는 하얀 모래가 펼쳐져 있었다. 정자 아래 물이 이른 뒤에 양쪽 기슭이 우뚝 솟아 있고 그 가운데가 비어 있어 문을 이루었다. 물이 바위 위로 흘러내리다가 이곳에 이르러 문과 다투다가 급히 떨어져 성내고 노한 기세로 눈처럼 흰 폭포를 이루었다. 그 아래에는 커다란 손모양처럼 생긴 웅덩이가 검푸르면서도 깨끗했다.
0: 91살까지 공부하며 여생을 보낸 보백당 김계행. 그는 어지러운 속세의 생각을 씻어내는데 검은 고가 시와 술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만유정은 그에게 사색과 학문에 힘쓰며 쉬어가는 공간이었는데요. 김계행의 삶은 선비들이 지향한 청빈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나라 전통 정원은 이름부터 한편의 시 같아요. 만유정, 소세원, 초간정. 짧은 이름 행간에 담긴 이미지가 그림처럼 연상되는데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정원은 그 규모부터 남다릅니다. 다른 정원과 비교해보면 배치도 독특하고요. 탁 트인 조망이 시원한데요. 바로 윤선도가 한눈에 반해 정착했다는 보길도 부용동 원님입니다. 병자호란 당시 인조의 굴욕적인 항복 소식에 크게 실망한 윤선도는 가산을 정리한 다음 제주로 향했는데요. 그 긴 여정에서 잠시 쉬어가기 위해 배를 멈춘 곳이 바로 보길도였습니다. 그런데 섬 풍경을 보고 한눈에 반했다고 해요. 당시 51살이었던 윤선도는 가족과 함께 머물면서 25채의 건물을 짓고 하나뿐인 골짜기에 원님을 가졌습니다.

바꾸기 시작했는데요. 말하자면 대규모 정원 프로젝트를 통해 조성된 곳이 바로 보길도 윤선도 원님입니다.

비단을 편 듯 물결이 고요한 섬. 380여 년 전 한 선비가 세상을 뒤로 한 채 남도의 한 섬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보길도의 산새가 연꽃을 닮았다고 해서 부용동이라는 이름을 짓고 자신만의 이상향인 원림을 조성했는데요. 산자락으로 겹겹이 둘러싸인 곳에 들어앉은 단아하고 아름다운 정원. 윤선도 원림입니다.

고길도 윤선도 원님은 연못과 암석, 누각 등 최소한의 인공만을 더해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살린 곳인데요. 자연과 벗하며 노래와 춤과 시로 마음을 닦고자 했던 조선의 선비 윤선도의 정취가 스며 있습니다. 고길도 윤선도 원님의 건축물은 정원과 따로 떼어놓고 보더라도 하나하나가 독립된 정원으로 느껴질 만큼 그 규모가 상당합니다.

탁 트인 조망과 띄엄띄엄 배치한 정원 규모에서 개방감이 느껴지는데요. 숲속에 숨은 듯이 자리한 육지의 별서 정원과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0: 윤선도는 어지러운 세상을 뒤로 한 채 1637년부터 85살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보길도를 오가며 13년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그가 유배의 서름을 덜고 시와 음악을 통해 마음을 수양하던 정신적 안식처였는데요. 윤선도는 이곳에서 그 유명한 어부사시사 40수와 32편의 시를 남겼습니다.
1: 우는 것이 뻐꾸기인가 푸른 것이 버들숲인가 놓쳐라 놓쳐라 어촌 두어 집이 안개 속에 들락날락 지국총 지국총 어사와 맑고도 깊은 소에 온갖 곡이 뛰어논다 연잎에 밥 싸두고 반찬일랑 장만 마라 닫들어라 닫들어라 청량잎은 써있노라 녹사이 가져오냐 지국총 지국총 어사와 무심한 백구는 내 쫓는가 제 쫓는가
0: 우리나라 전통 정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궁궐 정원과 선비들이 거처한 별서 정원 그리고 일반 양반 가문에서 만든 민간 정원이죠. 그동안 선비들이 숙세와 거리를 두고 유유자적한 거처로 사용했던 별서 정원을 돌아봤는데요. 강원도 강릉에는 소박한 민가 정원의 원형

그대로 간직한 곳이 있습니다. 20세기 한국 최고의 전통가옥으로 선정된 선교장. 이곳에는 활례정이라는 정원이 있는데요. 선교장은 조선 후기 대표적인 양반주택으로 태종의 둘째 아들 효령대군의 11대 손인 이내번의 살림집입니다. 사대부의 살림집인 선교장 한복판에 자리한 풍류가들의 안식처. 소박하지만 범상치 않은 활례정의 자태를 만나봅시다.

동해를 따라가다 보면 푸른 바다 옆으로 넓은 호수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강릉의 경포호. 호수를 멀리 내다보는 산자락에 정자 하나가 가볍게 처마를 들어올린 채 연못가에 섰습니다. 정자가 딸린 이 대궐 같은 집은 강릉 선교장입니다.

1703년 지어진 전통 가옥으로 조선시대 사대부가의 모습을 잘 갖추고 있는데요. 이곳에는 소박한 민가정원, 환례정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민가 정원이라고는 하지만 하늘에서 내려다본 규모가 상당하죠. 돌 기둥이 떠받치고 있는 마루가 연못 안쪽에 들어가 있어 마치 물 위에 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환례정 안에서 바라본 연못의 풍경이 참 그윽하죠. 관동 팔경을 둘러보던 선비들이 왜 이곳에서 하룻밤 묵어가며 풍류를 즐겼는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장릉 선교장은 집안 건물 9개 동에 문만 12개, 105칸짜리 집. 현존하는 한옥 살림집 중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합니다.

30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10대에 걸쳐 후손들이 거주하면서 사대부가의 명성과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판례정은 집주인의 풍류 공간인데요. 끊임없이 깨끗한 물이 들어오는 정자라는 뜻입니다. 월화문은 환례정의 출입문입니다. 선교장의 상징과도 같은 문이죠.

관례정은 전국의 풍류객들이 모이는 최고의 풍류 공간이었습니다. 특히 금강산 유람길에 선교장에 들린 추사 김정희는 관례정 안에서 바라본 가을산의 풍광에 취해 홍엽 산거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조선시대 풍류객들에게 금강산과 관동 팔경 유람이 가장 큰 소망이었는데요. 선교장이 그 길목에 있어 내노라 하는 시인 묵객들이 이곳에 들러 활례정의 운치를 시, 서, 화로 남기곤 했습니다.

글이 되고 그림과 음악이 되기도 합니다. 선교장은 오늘 밤에도 달빛 아래 문을 두드리는 손님을 위해 환례정의 문을 활짝 열어놓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전통 정원에는 유교 문화, 풍수지리 사상, 도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상적 배경이 담겨 있는데요. 신선의 우주관을 땅 위에 담아낸 관화정원이 있습니다. 궁궐의 후원도 아니고 선비들의 별서 정원도 아니고 민간 정원은 더더욱 아닌 관화정원. 이름부터가 조금 생소하시죠? 지방관리가 조성한 관청의 정원이 바로 관화정원인데요. 현재 유일하게 보존되고 있는 관화정원이 전라북도 남원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남원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름. 네, 바로 판소리 춘향가의 주인공 이몽룡과 성춘향이죠. 신분의 벽을 뛰어넘은 사랑 이야기로 유명한데요. 두 사람의 인연이 시작된 곳으로 함께 가봅시다.

춘향과 몽룡의 사랑 이야기로 유명한 곳이라 그럴까요? 한두 번쯤 거닐어 본 것 같은 친근함이 느껴집니다. 광한 루어는 은하수를 상징하는 연못가와 달나라 궁전을 상징하는 광한루, 지상낙원인 삼신산이 함께 어울려 있는 정원입니다. 정원의 절경을 다 내려다볼 수 있는 곳에 지어진 광한루. 이 호남 제일의 누각은 1419년 남원으로 유배온 명재상 황희가 짓고 1444년 정인지가 중건하면서 달나라 궁전처럼 아름답다는 뜻에서 광한루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광안루를 만든 건 조선 최고의 시인이자 문신인 송강 정철입니다. 유배와 낙향으로 얼룩졌던 그의 생애 중 가장 왕성하게 활동했던 시기, 전라 감찰사로 남원에 왔을 때 일인데요. 정치의 혼란도 삶의 버거움도 없는 세상, 이것이 바로 그가 꿈꾸던 낙원이었습니다.

천년의 사랑이 농익은 가락과 소리로 전해져오는 남원 광안루. 사또의 아들 이몽룡과 기생의 딸 성춘향이 이곳에서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 사랑은 전설이 되고 노래가 되어 이곳 광안루에 오래도록 전해옵니다. 광안루 연못을 가로지르는 오작교에는 견우와 직녀의 전설 같은 사랑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오작교를 건너면 사랑을 이룬다는 낭만적인 상상은 춘향전이라는 최고의 사랑 이야기를 만들어냈죠.

광안루에 당도한 이몽룡은 사면 경치를 바라보며 감탄하는데요. 이 대목이 바로 판소리 춘향가에 나오는 적성가입니다.

0: 광안루의 멋진 경치를 바라보며 흥에 취한 몽룡은 오작교 앞에서 짝을 기다리는 마음을 담아 시 한 수를 읊었죠.
1: 다리 이름이 오작이니 신선히 놀던 다리요. 누각 이름 광안이니 옥경루인가 하노라. 문노니 전세의 직녀가 그 누구인가 알겠노라. 오늘의 견우는 나라는 것을.

0: 이로다.
1: 우리나라의 전통 정원은 숲과 정자, 연못과 꽃이 어우러진 풍경은 물론이고요. 그곳을 만든 사람의 생각과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혼자만 즐기는 절경이 아니라 누구든지 드나들 수 있는 열린 공간이자 속세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꼿꼿한 정신과 청렴함이 머무는 곳. 정원이 오래도록 사랑받는 이유는 우리가 담고 싶은 정신이 함께 깃들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0: 다락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5, 4, 3, 2, 엔진 점화.

0: 청음의 김아령입니다.
1: 저는 삼색 청음의 장세준입니다.
2: 삼색 청음의 윤아예입니다.
0: 저희는 국립국악중학교 민요과에서 만난 친구들인데요. 함께 노래를 배우고 연습하면서 자연스럽게 친해졌어요.
2: 눈빛만 봐도 언제 추임새를 넣어야 하는지 알 정도로 촉하면 척! 호흡이 잘 맞는 삼색청음입니다.
0: 저희는 오늘 중학교 음악 교과서에 실린 곡들을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신나고 즐거운 우리 민요의 매력을 마음껏 보여드리고 싶어요.
3: 국악중 1학년 1반 친구들아! 우리 텔레비전에 나왔다? 꼭 본방사수하고 우리 2학기 때도 사이좋게 지내자! 파이팅!

0: 우리 음악의 내일을 만나는 시간.
1: 국악의 미래를 이끌어갈 영재들을 발견하는 무대.
0: 이 노래 들어볼래? 안녕하세요, 조우종입니다.
1: 반갑습니다, 정다연입니다.
0: 아, 오늘 첫 무대 풍년가와 군밤 타령으로 문을 열었는데요. 익숙한 가락이 들리니까 저도 모르게 어깨가 막 들썩들썩하네요.
1: 저도 그랬어요. 예. 두 곡 모두 학창 시절에 음악 시간에 배웠던 친숙한 민요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그런지 더욱더 반갑게 느껴졌어요.
0: 사실 우리 친구들이 배우고 있는 교과서 안에는 지역마다 다른 멋을 지닌 뭐 민요도 있고, 그리고 뭐 판소리도 있고, 그 국악 동요도 있고, 국악기 장단까지 정말 많은 내용들이 음악 속에 담겨 있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노래 들어볼래 해서 교과서 속 우리 가락을 직접 듣고 보고 즐기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1: 네, 교과서 속에서 악보와 글로만 만난다 곡들이 국악 영재들의 목소리와 또 연주를 만나서 무대 위에서 새롭게 펼쳐질 텐데요. 우리 음악의 멋과 흥을 제대로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교과서에서 만난 우리 가락 특집 다음 무대는요, 오프닝 무대를 꾸며준 세 친구가 준비한 또 다른 무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고등학교 5학년 대구 사는 가야금 공주 김규리입니다. 저는 가야금 소리에 반해서 가야금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막상 가야금을 배우니 손으로 부르는 것도 어렵고 연습할 게 참 많아요. 그래도 힘들 때마다 난 할 수 있다, 난 공주니까 이런 거 식은 좀 먹히지, 아자아자 텐션을 올리며 집중하고 있습니다. 계속 열심히 연습해서 가야금의 매력을 널리 알릴 거예요. 저는 오늘 초등학교, 중학교 교과서에 실린 가야금 선조를 준비했는데요. 이거는 마치 발로 빵빵 차는 것 같이 시원한 느낌이 드는 곡이에요. 오늘 제 가야금 연주로 스트레스를 팍팍 날릴 수 있게 해드릴게요. 많이 기대해주세요.

0: 네, 초등학교 음악 교과서에 보면 네. 산조는 느린 장단에서 점차 빠른 장단으로 연주하는 기악 독주곡이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네. 오늘은 그중에서도 특별히 김죽파류 가야금 산조를 감상했습니다.
1: 네. 교과서에서 사실 산조라는 이름은 많이 들어봤지만 이렇게 한 곡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고 나니까 이 가야금의 매력이 더욱더 생생하게 느껴지네요.
0: 맞습니다. 예, 우리 친구들도 교과서에서 배운 산조가 이런 거구나 하면서 감상을 했을 것 같은데요. 다음 무대는 흥겨운 민요 무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2: Good afternoon.
3: 안녕하세요. 우리 미녀를 정말 사랑하는 박채원입니다. 저는 지금 미국으로 어학연수 캠프를 와 있는데요. 영어를 공부하러 왔지만 함께 있는 우리 미국 친구들에게도 우리 소리를 들려주며 전파하고 있답니다. 저는 7살 때 어린이집에서 아리랑을 처음 듣고 한 번에 빠져서 국악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아름다운 가사와 평이하면서도 중독적인 그 음색이 아직도 부를 때마다 저를 설레게 해요. 앞으로도 열심히 배워서 국악 명인이 될 거예요. 저는 오늘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린 릴리비아, 미량아리랑 그리고 경복궁 타령을 들려드리고자 하는데요. 우리 귓가에 익숙한 노래지만 튀김새와 함께 아름답게 불러볼 예정이에요. 제가 잘 표현하는지 귀 기울여 들어봐주세요.
2: 박채원 화이팅! 국악 좋아요!

0: 안녕하세요. 새콤달콤 청포도처럼 매력 넘치는 판소리 사랑꾼 김진현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와 함께 트로트 부르는 걸 좋아했는데요. 제가 워낙 잘 불러서 부모님께서 판소리를 해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판소리가 엄청 신나고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그 매력에 빠져 아직도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답니다. 저는 오늘 중학교 교과서에 실린 수공가 중 범 내려오는 대목을 들려드리고자 하는데요. 눈만 감아도 호랑이가 아른거릴 정도로 제가 제대로 불러드리겠습니다. 많이 기대해주세요.
1: 그때야 별주부가 화상을 펴고 살펴보니 분명 토끼가 있는지라. 저기 있는 게 토세원 아니오 하고 부른다는 것이 수로 말리를 아래 턱으로 밀고 나와 아래 턱이 뻣뻣하여 토자가 살짝 늦게 붙어 호자가 되었던가 보더라.
2: 그렇지.
1: 저기 저 춤추고 노는 게 토토토토토토토 호세원 아니오 하고 불러노니 첩첩산 중에 호랭이가 생원 말 느끼는 처음이라 멧돼지고 모시고 내 팽겨치고 내려 호랜디 범 내려온다 범이 내려온다 성님 깊은 걸로 한짐생 내려온다 누이의 머리를 흔들며 양귀 쭉 찢어지고 몸은 얼숭덜숭 꼬리는 잔뜩 한 발이 넘고 통계 같은 앞다리 전동 같은 뒷다리 쇠낫 같은 발톱으로 엄동 서란백살 격으로 잔디 뿌리 왕모래 차르르르르 해치며 주홍잎 척 벌리고 자라 앞에가 후뚝 서 홍앵앵앵 어느 소리 산천에 튀놓고 땅이 툭 꺼지난 듯 자라가 깜짝 놀래 목으로 훔치고 가만히 엎졌을지 호랭이가 내려와 보니 아무것도 없단 말이오. 금방 여기서 호생원 아니오 하고 불렀는디 이것이 어디로 간 것이오? 아까 내 팽겨치고 온 돼야지 새끼라도 잡아먹으려고 본게 한 놈도 없이 싹 도망가버리고 없겄다.
2: 아이고
1: 거참. 내가 시장끼가 들라고 온 게 별놈의 꼴이 다 보겄네 그려. 다시 산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디 잘하란 놈도 재수가 없으려고 이 필호랭이 앞발 내딘데 딱 엎졌다가 호랭이가 앞발을 치렸다 띵께 장기궁짝 나자빠지듯 발딱 나자빠졌지.
2: 지.
1: 아니 이곳이 날 불렀는가? 이리 보아도 둥굴, 저리 보아도 둥굴, 우둥굴 납작이냐? 아무 대답이 없거네. 옳거니 아마도 이것이 하느님 똥인가 보다. 하느님 똥 먹으면 만병통치한다더라. 그 억센 발톱으로 자라복 판을 꽉 집어먹기로 작정하니 자라 겨우 입뿌리 맞네요. 자, 우리 통성명이나 합시다. 호랭이가 깜짝 놀래. 이크, 이것이 날 보고 통성명하자고? 나는 이 산중을 지키시는 맹호장군 오생원님이시다. 너는 명색이 무엇인고? 예! 나는 수국전옥주부 공신사대손 별주부 잘하라 그래요. 호랭이가 잘하란 말이 듣더니 한번 놀아 포댄디!

저 아이고 나 사라 아니요. 그러면 네가 무엇이냐? 나 소금이요. 네가 소금이면 더욱 좋다. 너를 산 채로 불에 살라. 술에 다 먹었으면 만병해추 내 명약이라. 말 말고 먹자. 차라가 기가 막혀. 아이고 이 급사를 맞을 것이 동해 보감을 살라서 먹었는지 먹기로 만드는구나. 하라가 한 개를 넣었네요. 목을 길게 빼어 호랭이 앞으로 바짝바짝 달려들며 자 목나가오 목나가오. 호랭이 깜짝 놀래 아이고 그만 나오시오 그만 나와. 이렇듯 나오다간 하루에 수천 발 나오겠소. 아 그런디 몸은 조그마한 양반이 어찌 그리 목은 들락날락 뒤움치기를 잘하시오. 오 너 이놈 내 목 이리되 내려그릴 테니 들어봐라. 우리 소국 대라가야 찬혁한 기와집을 내 솜씨로 올리려다 목으로 절컥 떨어져 이병신이 되었으나 명이 더러 물은 즉 고랭이 쓸개가 좋다 허기로 돌이랑 귀신 잡어 타고 호랭이 사냥 나왔으니

세계 한복 못 주겠나 돌이랑 귀신 개 있느냐 피수검 드는 갈로이 호랑이 해갈라라 어? 앞으로 바짝 기어들

0: 네, 소리 한 자락에 장면이 살아나는 게 바로 이 판소리의 매력 아니겠습니까?
1: 네.
0: 지금도 보니까 그 매력이 제대로 느껴졌던 수군가 중에 범 내려오는 대목이었습니다. 이 곡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음악 교과서에 실려 있는 곡이죠.
1: 네, 소리꾼의 목소리와 표정 또 몸짓만으로 범의 위풍당당한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냈는데요.
0: 네.
1: 소리가 얼마나 쩌렁쩌렁한지 진짜 눈앞에 커다란 범이 성큼성큼 내려오는 것 같았어요.
0: 그렇습니다. 무대 위에서 정말 다채롭게 펼쳐지는 교과서 속 우리 음악들. 계속해서 다음 무대는 또 어떤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만나보시죠.
2: 안녕.

0: 네, 개성 넘치는 탈부터 역동적이고 힘있는 춤사위까지 정말 눈을 뗄 수가 없는 무대였습니다.
1: 네, 이 탈춤이 초등학교 음악 교과서뿐만 아니라 체육 교과서에도 등장을 하는데요. 탈을 쓰고 또 말하고 노래하고 그러면서 양반 사회의 부조리한 모습과 서민들의 감정을 표현한 춤이다라고 설명이 돼 있고 탈춤의 기본 동작을 직접 익혀보는 시간도 마련돼 있습니다.
0: 네, 흥겨운 풍물놀이 장단에 맞춰서 탈춤의 흥과 해악이 더욱더 생생하게 전해졌습니다.
1: 자, 다음 무대는 제주도의 밝고 정겨운 가락이 담긴 너영, 나영, 남도의 구성진 멋을 느낄 수 있는 진도 아리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감상해 보시죠.
2: 안녕하세요. 판소리를 정말 사랑하는 최이정입니다. 작년 이 노래 들어볼래 나왔을 때 정말 좋아서 꼭 다시 한번 나오고 싶었는데요. 그 이후로도 키가 한 달에 1cm씩 커서 깜짝 놀랐어요. 어때요? 저 언니 같아졌나요? 제가 오늘 들려드릴 곡은 교과서에 실린 너영나영과 진도아리랑 그리고 홍보가중 박탄 대목인데요. 두곡 중엔 너영나영과 진도아리랑은 박수를 치며 흥겹게 따라 부를 수 있는 대목이에요. 우리나라의 자랑, 판소리. 앞으로도 판소리와

0: 이 노래 들어볼래? 오늘은 교과서에서 만나봤던 우리 음악을 무대 위에서 새롭게 들어봤는데요. 네. 익숙한 민요도 있었고 또 판소리도 있었고 산조 또 탈춤까지 네. 우리 음악의 멋과 흥을 더 가까이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1: 그렇습니다. 책 속의 악보와 설명으로 만났던 우리 가락이 우리 친구들의 목소리, 연주 그리고 춤으로 만나보니까 훨씬 더 친근하고 또 재미있게 다가온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교과서에서 시작된 우리 음악이 앞으로 우리 친구들의 일상 속에 잘 스며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 네, 그리고요 오늘 방송에서 미처 보여드리지 못한 우리 친구들의 공연 뒷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이 노래 들어볼래 인별그램을 찾아와 주세요. 무대 막 친구들의 다양한 모습과 또 특별한 이야기까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이 끝난 뒤에도 이 노래 들어볼래와 계속 함께해 주세요.
0: 네, 오늘 마지막 무대는 최희정 친구가 준비한 판소리 무대가 한 곡 더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 곡 감상하시면서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2: 흥보 내외간에 박을 한 통 달아놓고 사식들과

0: 팥죽일랑은 끓여 먹고
1: 제하이.

하고

0: 하고.
1: 헐.

나간 놈의 집구석이 되었구나. 그런디 박속 긁어간 놈보다 바가지 감쪽같이 붙여놓은 놈 그놈의 재주가 제일이네 그려. 남의 박속 긁어가고 염체가 없으니께 남의 조상께 두여 넣어놨구나. 이거 광가에서 알면 큰일 난께 어찌됐자 벌어라. 흥보마누라오는 말이 아이고 여보 영감. 네. 우리는 죄안 짓고 살았는디 설마 하늘 그럴 리가 있겠소. 한번 열어봅시다 영감. 그래 볼까? 흥보가 한 개를 가만히 열고 보니 쌀이 하나 소복 거고 또 한 개를 열고 보니 돈이 하나 가득하여 돈이 여보 마누라 돈과 쌀이 많이 넣었네 그려. 가만히 있거라. 여기 뭐라 글씨가 쓰여 있겠다. 이 쌀은 평생을 꺼내 먹어도 줄지 않는 취지 무공침이라. 이 돈은 평생을 꺼냈어도 줄지 않는 요

살 지점이라 여보 마누라 평생을 꺼내 먹고 꺼내 써도 줄지 않는 쌀과 돈이라고 도대체 이거 얼마나 나오나 우리 한번 떨어보 봅시다. 갑시다. 흥보대회관에 통가 쌀을 떨어보 보는디. 흥보하자라고.

자 들고 보면 너 살이야 나가 내 보면 살가 돈이야 나 가득.

0: 친구들이 사연과 영상을 보내줬어요. 네. 그 소중한 사연들에 답하는 신청자 특집을 한 번 더 준비했습니다. 전교생이 저를 알아봤으면 하는 마음으로 용기 내서 신청합니다. 저는 5살 때부터 민요를 배우고 다양한 노래대회 무대를 누볐지만 이 노래 들어볼래 해서 뽐내고 싶어서 신청했습니다.
1: 신청서를 보내고 나서 만약 안 되면은 방송국 앞에서 네. 가야금 안고 1인 시위라도 하려고 했어요.
0: 요똥!

0: 것 같아요.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제 노래를 듣고 더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1: 내가 나를 견디기 어려워졌다. 조용히 마음의 전원을 끈 것처럼.
2: 마음이 무너질 때 연결되는 번호 109 당신의 마음을 먼저 들어줍니다.

0: 대표님 여기 선배님이 있어요.
1: 협박이다 협박이다.
2: 제가 아침마다 수건 챙겨드린 거 기억나시죠?
3: 공개하겠습니다.
4: 자 하나 둘 셋.

0: 전주 소리 축제 하면 사실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국악 축제이기도 하고,
1: 저는 전주가 고향인데요. 전주 세계 소리 축제 무대에 꼭 서고 싶다는 열망이 있었어요.

0: 일단 지금 그 악기 지금 여기 연습하러 나온 건가요, 혹시?
1: 아니죠.
0: 지금은 너무 소극적이니까 네. 보는 사람이 불안해요.
1: 풍년의 어린
2: 그래.
1: 여기요.
2: 거기가 피치도 좀 안 맞고 그때 되게 불안하게 들려.
1: 아, 그래요?
2: 거기를 할 때 소리를 찍어 누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1: 풍

0: 지난번보다 훨씬 발전이 돼가지고 굉장히 저는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한국분이 아닌 분들이 들었을 때 어떤 우리 국악의 미를 가질 수도 있냐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 앞으로 작업하실 때 조금 더 생각하시면 창작자로서 좋을 것 같고 저는 뭐 이 노래 현대판 노동요가 되지 않을까 저는 뭐 이렇게 일할 때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아, 예. 감사합니다.
0: 잘 들었어요.
1: 감사합니다. 예. 그 한 가지 딱 아쉬운 거는 제가 레슨 때에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호흡을 연습하셔서 좀 더 가사가 좀 더 잘 들릴 수 있는 방법을 더 고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잘 들었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2: 국악을 잘 아는 사람들 앞에서 아 삼사는 되게 특별하지 국악계에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꼬리표를 떼어내고도 설득력 있는 무대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거에 막 제 마음이 좀 조마조마했어요. 뭐 그 짧은 기간 동안 전혀 다른 삼산이 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까치발을 이렇게 든 것처럼 삼산의 음악이 좀 키 높이를 높였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수고하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3: 아니요, 좀 아쉬워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지금 제 실력이 약간 좀 아슬아슬한 느낌이었다.

0: 정신이 없어요. 주제부가 이렇게 딱 드러나는 게 아니고 그 악기들이 앙상블이 과연 어울리는 건가?
1: 늦은 시간에도 저희들끼리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작업했어요. 그 잘 시간을 잊을 만큼 한 사이를 그렇게 계속 보냈던 것 같아요.
2: 아, 이 팀 계속 강해지고 있다.
3: 와, 이상은 이상이구나.
4: 앞으로 갔다가 뒤로.
3: 근데 나는 어떡하지?
5: 넌 쳐야지. 내일밖에는 머릿속에 없어요.
6: 아주 부셔버릴 거예요.
7: 국악기상 같은 경우는 어떤 날이든 어떤 계절이든 어떤 시간대건 관객들을 만족시킬 줄 아는 그런 팀이다 라는 생각을 네,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대를 좀 잘 만족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파이팅!

0: 와, 너무 시원합니다. 네, 너무 즐거웠어요. 진짜 가슴이 아직도 두근두근거립니다.
1: 실전에 강한 인상이구나. 네, 오늘 뭐 연주자들 날라다니네요, 정말. 야, 지난번에 제가 프로젝트 할 때 지적 드렸던 그런 구성 부분, 밸런스 부분, 또 솔로 이렇게 나누는 부분까지 제 얘기를 모두 다 100% 반영을 해주셨는데, 예, 네, 그 부분도 일단 감동적인데 좋죠. 그렇게 해보니까.
2: 네,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1: 그런데 그걸 갖다가 지적을 해드렸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것으로 소화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놀라울 정도로 발전되어 있는 것 같고 너무 잘 들었습니다.
2: 감사합니다.
3: 후렴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부분은 이제 저 자신한테도 그게 큰 숙제로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어둔가 어둔가 어둔가 를 이렇게 끌어가면서 엄청 그 훅성이 강한 후렴으로 완성시켰다는 것이 너무 잘된 선택이었다.
4: 저는 이사한 10년은 아닌 것 같은데 그거 가까운 그 시간대부터 쭉 봐오면서 이 보컬이 갖고 있는 저 끼는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그 끼가 멤버 전원에게 이렇게 쭉 전염이 된 것 같아가지고 이제 그 이제 국악팀 중에서는 이만한 무대 매너와 끼를 보여주는 팀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너무 반갑고요. 조금 더 기대하고 싶은 거는 타악기로서의 어떤 강력한 역할들을 조금 더 보고 싶은 욕심이 좀 생겨요. 좋은 무대 잘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5: 감사합니다. 아, 너무 후련하고요. 저희가 준비한

0: 만큼 좀 잘 무대를 한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1: 모든 선생님들이 사실은 남원산성의 후렴구가 약한 거를 어떻게 빌드업 시키고 메이킹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을 계속 지적해 주셨어요. 합숙을 들어오기 전부터도 그게 숙제였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0: 주어진 3분 동안 만약에 라면을 끓이는 거라고 생각하면 처음부터 아예 냄비 뚜껑을 열었는데 그냥 물이 끓고 있어요. 그럼
1: 지금보다는 좀 감정이 빠졌으면 좋겠어요. 전 개인적으로.
2: 그럼 처음에는 네. 이렇게
3: 거의
2: 네네 이 정도에 네. 네. 그다음에는 뭐
3: 살짝 한 요 정도
2: 네. 네네네.
3: 그다음에 뭐 무릎 정도 네네. 오다가 네네. 여기서 이제 일어나서
2: 조금
3: 네네 한 단계
4: 브레이크 한 번으로 거기만 빵 해서 가는 걸로 하고
5: 네. 1절 코러스 네. 딱 그 끌어올리는
4: 지금 한 번만 딱 돌려볼 거니까 이상하면 원상 복구 다임
6: 네
4: 브레이크는 딱 거기 한 번
6: 네
2: 조그마한 디테일 하나 바꾸는 것이 몰입도 자체를 바꿀 거라고 생각하고요. 티칭 받으면서 이 완급 조절적인 부분들에 대한 완성도도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 메시지 송 같은 경우는 메시지 전달이 굉장히 중요한데 과연 거기에 충실했냐 그 부분은 좀 아쉬워요. 전반적으로 뭐 구성도 좋아지고 연주도 좋아지고 그랬는데 그 메시지 전달을 위해서 어떤 보강을 했을까 부분이 일단 아쉽고 두 번째는 키를 좀 낮췄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계속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국악기의 조화 부분을 말씀드리면 약간 너무 양념이에요 지금. 앞으로 편곡할 때는 조금 더 국악기가 좀 더 돋보일 수 있고 그런 부분에 신경을 더 써주시면 더 지금보다 완벽한 무대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파이팅 하십시오.
1: 감사합니다.
0: 네, 잘 들었습니다.
2: 가사가 그러니까 전쟁 에 대한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서사와 흐름 그런 것들이 되게 잘 들어가야 되는 가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려면 보컬이 조금 더 이제 음악을 흐름에 맞게 좀 끌고 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거기에 맞는 또 편곡도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뭔가 조화가 아쉬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1: 그랬더니. 감사합니다.
3: 열심히 준비하고 할 수 있는 만큼 열심히 했지만 아쉽다.
4: 3등 정도로 올라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0: 4박 5일 슈퍼위크 동안 제가 봤을 때 가장 많은 변화를 만들어낸 팀이고 뭐 고생도 많이 하셨고 노력도 많이 하신 것 같았는데 그 슈퍼위크 기간 동안 가장 행복했었던 순간이 어떤 기억을 갖고 있어요?
1: 저희가 선생님들의 피드백을 적극 반영하느라고 한 한 500번 정도 싸운 것 같은데요. 멱살만 안 잡았다지 사실 정말 많이 싸웠거든요. 근데 그게 어떤 선생님의 피드백을 딱 듣고 머리가 복잡하다가 또 그 다음 선생님의 티칭을 듣고 해결이 될 때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슈퍼위크 기간 내내 사실은 음악에만 집중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어요. 생활예술인으로서 너무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0: 네, 그 감사한 마음, 그 행복했던 그 기억을 좀 럭키 유로 좀 다시 저희에게 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1: 감사합니다.

0: 여러분 모두 lucky lucky you.
1: 역시 그 미들태역대가 보강되니까 굉장히 좋았고, 작전을 제가 보니까 그 베이스 컨트롤 하려고 그러다가 기타가 오빠 하려고 그러니까 보컬에 집중이 안 돼 이래가지고 아마 예, 이렇게 작전을 짠 것 같아요. 그건 굉장히 현명한 선택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선택은 오늘 무대로서 증명이 됐고 예, 굉장히 좋았습니다. 럭키 부분에 단체 안무가 없었다는 게 조금 아쉽긴 한데 예, 그거 빼고는 모두 좋았습니다.
0: 감사합니다. 꼭 보강하겠습니다.
2: 진짜 많은 굴곡과 변화를 거쳐서 지금 이렇게 완성되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순간순간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또 공감도 하게 돼요. 다만 이제 한 가지 저는 들으면서 아쉬웠던 거는, 플레이백 되고 있는 악기 음하고 실제 연주되는 악기 음이 정확한 타이밍에 딱딱 맞아 들어가는 그런 합이 좀 필요했던 것 같은데요. 그건 근데 시간만 주어진다면 언제건 해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곡꼬리 분리를 더 굴려봐도 좋은 시간들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해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3: 네, 뭐 보컬은 가곡을 가지고 전공을 했고, 그 다음에 대금, 장구, 그런 악기들이 전통 음악을 계속 꾸준하게 하면서 삶을 살아내려고 하는 데 있어서 느끼는 어떤 고민과 외로움과 힘듦, 이런 걸 저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무엇을 하고 싶은지 저도 좀 그 마음이 충분히 공감이 되는데, 전 이제 부탁을 좀 드린다면 그런 것을 좀 정면 승부해서 어떤 곡은 좀 그 문제를 우리가 품고 있는, 우리 같이 공유하고 있는 그 어려움과 힘듦을 정말 이거였었어 우리가 하고 싶은 게, 그러니까 양념으로 뭘로 이거 다 좋은데 거기서 이제는 한 발 더 나아가는 정말 우리의 희망이 되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어? 또 뱀에 드셨어요? 어?
1: 뭐야?
0: 어? 오늘의 1등!
1: 오늘도 1등 했어요?
2: 이거 또 했어요?
3: 아, 줄이네, 줄이네!
4: 저는 한 두 번째부터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0: 장단의 음악이라는 우리 고유의 음악의 성질을 가장 잘 현대화한
1: 저희 팀 1등이라고 생각합니다.
2: 물러날 데가 없고 후회 없이 쏟아 붓고 오겠습니다.
3: 너무 부담드리지 않는 선에서 말씀드릴게요. 저는 그 개인적으로 제가 뭐 이렇게 오디션 프로그램 많이 했었는데 저한테도 음악적 영감을 주는 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입밴드가 그런 팀이에요, 저한테는. 그래서 기대를 굉장히 많이 한다는 거. 부담은 가지 마시고. 그래서 연습한 만큼 본인의 평소 실력대로만 발휘해 주신다면은 뭐 뒤도 돌아보지 말고 미친 듯이 음악에만 몰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4: 감사합니다.
5: 감사합니다.
4: 화이팅!

우리 잡아.

0: 탈춤추고 농악하고 뭐 이랬던 분들이 지금 밴드를 구성해서 나와서 노래하고 뭐 이러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무엇인가를 성취하면 전체 판도는 좀 많이 바뀔 것 같거든요. 그렇게 좀 애를 좀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응원과 저의 그 기대와 바람 좀 갖고 있고요. 디테일들을 좀 더 잘 만들어가면 더 좋은 무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이 노래는 우리 그 국악이 가지고 있는 그 장단을 가지고 노는 그런 요소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고 흔히 말하는 훅이다 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여러 개 있어가지고 완성도 높은 음악이다 라고 다시 한번 또 저도 느낄 수 있었고, 다만 좀 욕심을 많이 내고 무대에 오른 건 아닐까. 오늘 좀 120이었다면 100 정도의 다이나믹 에너지만 보여줘도 흥겹고 신났을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3: 생각이 많아지네, 무대 보니까. 기대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일단 역시 뭐 에너지는 넘치고 굉장히 또 재미있게 음악을 소화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 영상으로 봤을 때 참 상상이 많아지는 음악이었어요. 그 연예하시는 분들이니까 거기 연예의 어떤 그 맛을 갖다가 싹 요소요소에 착 그 배치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이제 대중적으로는 좋아졌을 수 있어요. 일반적인 대중적으로. 근데 과연 그 대중성이라는 게 뭘까? 익히 봤던 거를 보는 게 대중적인 걸까? 저는 작품성은 떨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 무대로. 그래서 독창성이 빠진 평범해진 무대입니다. 지금 일단 음악적으로 좀 더 갔었어야 되고, 저는 마지막에 한 16마디 그 전까지는 과연 출입밴드 아니고 다른 팀이 해도 되지 않았을까. 제가 출입밴드의 개인적인 또 짧았지만 순간적으로 입덕을 한 사람으로서 아주 진한 아쉬움을 숨길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 노력만큼은 충분히 공감이 됐고, 또 앞으로의 또 무대에 좀 더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4: 100% 120% 150% 쏟았는데 의미 있게 못 쏟은 것 같아서, 예, 적절할 때 못 쏟은 것 같아서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5: 기본적인 거는 우리 소리와 조화인 것 같아요. 국악과 접목됐을 때 대중분들이 아, 우리 국악의 저런 부분이 좋네, 이런 것도 느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 슈퍼위크를 통해서 얼마나 성장했느냐, 그거랑 야외 공연, 불특정 다수인 그런 분들 앞에서 흡족한 무대를 완성도 있게 보여줄 수 있는 팀이어야 한다.
6: 관객으로서 가장 가슴이 설렜어요.
3: 오늘 제일 잘했죠?
6: 네, 큰 돈 됐고
2: 짜임새도 제일 있었고.
6: 네, 너무 완성도 있는 무대여서
2: 사실 제 마음속에 몸픽이었거든요.
3: 저도 그랬어요.
2: 좀 많이 아쉽긴 했어요.
7: 되게 필요한 팀이라고 봐줘요. 왜냐하면 음악을 대하는 태도와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와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자기 이야기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2: 두 팀 중에 그래도 이라고 생각해.
6: 진짜 정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3: 이래 이거든요.
1: 야, 힘들어졌다 이거.

0: 눈이 안 떠지네.
1: 고생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면서
2: 굉장하다. 다들 탤런트가 어마어마한 팀이다.
3: 아, 진짜 긴장된다.
4: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소리의 탄생 2 첫 번째 파이널 진출자는 국악 이상입니다. 국악 이상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가장 완성도 있고 가장 잘한 팀이라는 사실로 심사위원분들께서 만장일치로 이렇게 여러분들께 첫 번째 합격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5: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가 국악 활동을 하면서 이런 퓨전 국악계가 선배나 선생님을 찾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뭔가 궁금증을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잘 없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바른 길을 제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6: 두 번째 파이널 진출자는
7: 진짜 다 쏟아 부어서
8: 이번에 안 불리면 어떻게 하지?
9: 추리 밴드입니다. 추리 밴드입니다.
7: 축하드립니다.
10: 이 경연을 준비하면서 음악 색깔도 바꿔서 가져가 보고 조금 낯설기도 했지만 너무 예쁘게 봐주셔가지고 저희가 더 중간중간 힘을 내서 용기를 얻고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잘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마지막 파이널 진출자로 저희는 삼산을 선택했습니다.
1: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 배운 게 많았는데요. 소리 축제 때 멋진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국악 씬 자체가 활성화되는 게 가장 저희의 다 같은 목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려면 그냥 다 잘 되고 다 열심히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나머지 두 팀도 그리고 같이 된 세 팀도 전부 다 엄청나게 응원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0: 저희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입소한 날 다른 팀들을 딱 맞닥뜨리니까 누가 올지 너무 궁금했는데 압불싸가 된 거예요. 스스로가 너무 불안하니까 팀원들을 좀 많이 괴롭혔어요. 막 짜증도 막 미안해요.
1: 엄청 싸우면서 진짜 다 쏟아 부어서 타버렸어요. 딱. 진짜 서고 싶었거든요. 그게 좀 많이 아쉬워요.
2: 아, 이렇게도 해볼 수 있구나. 나는 또 자신감도 오히려 더 생겼고요.
3: 굉장히 다양한 장르의 팀들.

0: 배워서 또 어떻게 공부하고 같이 협업을 해야 될지 이런 종류의 배움이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1: 여기선 떨어졌지만 저희 일상으로 돌아가서 저희의 공연 열심히 준비하고 그러다 보면은 또 여기 오늘 올라가신 분들과 더 좋은 무대, 더 큰 무대에서 같이 만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고요.

0: 너무 기분이 좋은데.
1: 원래 이런 걸 잘 안 해서 받을 때마다 되게 새롭습니다.
2: 피만 안 했는데. 지난번에 피내가지고.
3: 오, 아파요?
2: 뭔가 노래만 조금 내가 익숙해지면 네. 즉흥적으로 이렇게 같이 그러면 올해 하반기에는 요거로 이런 걸 하나 해봐요.

0: 뮤지션이랑 친구는 하지만 열심히 사는 뮤지션 약간 이런
1: 요즘 세대에 맞는 그런
2: 그거인지스러운
0: 레드카펫을 걸어가는 그런 느낌으로
1: 톱스타 될 준비가 되셨습니까?
0: 톱스타?
3: 여섯 명의 마초들?
4: 우리 팀의 색깔, 우리가 준비한 소리는 뭘까?
0: 아니 저 근데 사실 평상시에 기지개를 안 켜가지고 할 때 좀 힘들었어요. 오렌지주스 달고 당떨어졌는데 딱 좋아요 지금 입에 달콤해서 아주 기분 좋은 퇴근길.
5: 오, 와 잘 나온다.
1: 신났네, 신났어.
0: 놀이를 해보겠습니까?
4: 컨셉도 그렇고 저희 음악이랑 또 너무 잘 맞는 것 같아가지고
3: 전에 저희가 공연했었을 때 좀 지적받았던 부분들을 좀 이렇게 깔끔하게 좀 순서라든지 동작이라든지 그런 걸 좀 다듬는 그런 준비를 했고요. 새로운 의상을 맞췄거든요.
5: 왜 우는데?
1: 이거 한여름에
5: 그니까요. 아
6: 저 좋아요.
7: 네, 감사합니다.
5: 촬영 너무 재밌었고
0: 어떻게 나올지 살짝 무섭습니다.
1: 솔직하게 말해도 돼요?
5: 힘들었어요.
8: 저는 되게 즐겁고 아주 재밌는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0: 화이팅 하겠습니다.
7: 고생하셨습니다.
0: 고생하셨습니다.

0: 만세.
1: 뒷가이요, 뒷가이요.
2: 그거 앞에 웨지 때문에 조금씩 이렇게 더 나가게 되더라고요.
3: 깽가리가 뒤로 가는 게 보기 좋지 않겠어요?
4: 소싸할 때 우리가 빠지는 이유가 들어오라고 빠지는 거나
5: 혼돈입니다. 혼돈.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부분들이 계속 새롭게 계속 생기니까
6: 빨리 안무 마무리 짓고 디테일을 잡아 가야 될 텐데 걱정되기도 하고.
7: 대한 연습을 되게 많이 하려고 했고 자전거 타면서 계속

0: 그 시야를 넓게 보는 걸 좀 연습을 했고요.
1: 이거 비발병죠? 오빠만 거꾸로 가는 거죠?
2: 걱정이 없는 게 걱정입니다.
3: 니들도 준비한 거 다 해라. 우리도 다 할게.

0: K-POP 장르를 이들이 만들 것이다.
1: 가장 최신적인, 가장 혁신적인 게 바로 국악이다라는 You are a star.

번뇌 굴레에서 벗어나 마음이 깨끗해지는 세상. 불국 정토를 현세에 재현하겠다는 신라인의 꿈이 깃든 곳입니다. 불국사는 서기 528년 신라 법흥왕 때 창건해 통일신라 경덕왕 때 크게 중건하면서 대규모 사찰로 위용을 갖추게 되죠.

0: 불교를 나라 신앙으로 믿었던 신라인들은 그들이 해낼 수 있는 최고의 건축 기법, 최고의 노력과 정성으로 부처님의 나라, 불국사를 지었습니다. 불국사를 처음 지었을 당시에는 청운교 앞에 큰 연못이 있었다고 합니다. 비가 올 때면 자음은 옆 수출구로 물줄기가 폭포처럼 떨어져 연못 위에 신비로운 물안개가 장관을 이뤘다고 하는데요. 150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러 옛 모습은 자취를 감췄지만 비 내리는 불국사의 고요함 속에 신라인의 향취가 전해지는 듯합니다.
1: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9월 첫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공주문예회관 기획공연 창작무용극 고마입니다. 공주의 오랜 전설 속에 머물러 있던 한 여인의 이야기를 전통춤의 깊은 호흡과 현대적인 미디어 아트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대구시립국악단 제30회 청소년 협주곡의 밤입니다.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12명의 차세대 국악인들과 함께하는 협연 무대로 오는 9월 3일부터 이틀간 대구 문화예술회관 80홀에서 열립니다. 국립극장 창극중심 세계음악극축제입니다. 올해는 뮤직드라마 오디세이를 부제로 서로 다른 전통과 음악적 색깔을 담은 국내외 작품 9편을 선보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블랙내빗 검은토끼의 용감한 여행입니다. 판소리 수공가를 국악과 뮤지컬이 결합된 8개의 음악 넘버와 신나는

0: 하는 국무로 새롭게 풀어낸 판타지 음악극입니다. 서울시 청소년 국악단 프로젝트 오케스트라입니다. 프로젝트 단원에 선발된 청년 국악인들의 열정과 음악적 에너지를 6편의 국악 관현악 레퍼토리로 선보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 하나 드리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1: "사연과 영상을 보내줬어요. 네. 그 소중한 사연들에 답하는 신청자 특집을 한 번 더 준비했습니다. 전교생이 저를 알아봤으면 하는 마음으로 용기 내서 신청합니다. 저는 5살 때부터 민요를 배우고 다양한 노래대회 무대를 누볐지만 이 노래 들어볼래 해서 뽐내고 싶어서 신청했습니다.
2: 신청서를 보내고 나서 만약 안 되면은 방송국 앞에서 가야금 안고 1인 시위라도 하려고 했어요.

0: 수 있는 작품을 창의적으로 만들어낸다는
1: 전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 일상에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3: 지금 다 챙겼어요?
4: 그럼
3: 출발할까?
4: 출발! 가스밸브 잠갔어? 전기 점검은 내가 할게.
5: 빨리 가는 것보다 안전하게 가야지.
6: 네!
7: 우리가 어떡해, 아빠!
8: 김파로크와 장아가 안전하게 지켜줄 거야.
9: 위험요소 제보해야겠어.

안녕하세요. 영재의 한음에 오신 여러분, 저는 판소리를 공부하고 있고 우리 전통음악을 너무도 사랑하는 김대린입니다. 오늘 열리는 이 영재의 한음에는 크라우네테가 주관하는 모여라 한음 영재들 및 한음 꿈나무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친구들이 준비한 재미있는 공연입니다. 저를 포함한 오늘 무대에 서는 친구들은 우리나라의 음악을 이끌어가는 큰 나무들이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즐거운 우리 음악이지만 함께 즐길 때 그 즐거움이 배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악을 즐길 때 함께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무엇일까요? 네, 바로 추임새입니다. 공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추임새를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제가 하는 말을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얼씨구! 좋다! 잘 따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임새는 어떤 위치에 넣어야 한다는 규칙이 없으니 공연을 보시다가 연주자를 응원해 주고 싶을 때 언제든지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무대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무대는 홍서윤 친구의 김죽파류 가야금 산조입니다. 김죽파류 가야금 산조는 가야금 산조의 시조 김창조의 가락을 손녀 김죽파 명인이 완성한 유파입니다. 여성 특유의 섬세하고 치밀한 가락이 특징이며 깊은 농연을 통해 죄고 푸는 긴장과 이완의 묘미를 극대화합니다. 슬픔 속에서도 품격을 잃지 않는 절제된 미학을 보여주는 가야금 산조의 백미입니다. 처음 무대부터 얼마나 멋진 무대를 보여줄지 너무나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제가 얼씨구 하면 여러분들께서 좋다로 공연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씨구!

가야금 산조는 줄 위에서 마음을 이야기하는 음악이라고도 하죠. 가야금이 퉁퉁 튕겨지며 선율이 흘러나올 때마다 제 마음도 톡톡 건드려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무대라 많이 긴장되었을 텐데도 멋진 무대를 보여준 홍서윤 친구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무대는 정가단 아리 친구들의 매화가입니다. 매화가는 정가의 한 장르인 12가사 중에 한 곡으로 노랫말은 떠나간 임에 대한 그리움을 눈이 다 녹기 전에 피어 봄철이 다가옴을 알려주는 매화꽃에 비유하였습니다. 12가사 중에서 민요풍의 식임새가 제법 들어가는 곡으로 화려한 창법으로 예전보다 많이 애창되는 곡입니다. 그럼 정가단 아리 친구들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얼씨구!

정가단 아리 친구들의 매화가 잘 들었습니다. 매화는 겨울이 지나 아직 찬 기운이 남아있을 때 가장 먼저 꽃을 피우잖아요. 그래서 더 단단하고 아름답게 느껴지듯 정가단 아리 친구들의 무대도 매화꽃처럼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깊은 울림

전해준 무대였습니다. 이어서 다음 무대를 만나보겠습니다. 세 번째 무대는 김태영 선배님의 한범수류 대금산조 중 진양 자진몰이입니다. 한범수류 대금산조는 한범수 선생이 자신의 미학과 이론을 입혀 재구성한 유파의 산조입니다. 연주의 시작인 진양은 차분하고 묵직한 감정을 표현하는 대목이고, 자진몰이는 경쾌하고 역동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럼 김태영 선배님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얼씨구!

대금 소리는 참 신기한 것 같아요. 하늘만 들어도 산바람이 지나가는 것 같기도 하고 숨소리도 멋진 음악이 되는 대금의 매력. 조용히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마음이 같이 달리고 있어서 어? 대금 소리 따라 나도 모르게 어디 여행 갔다 왔었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무대에서는 또 어떤 이야기를 만나게 될지 너무나 기대가 되는데요. 자, 네 번째 무대는 1항 가야금 앙상블 친구들의 25현 가야금 삼중주 본조아리랑입니다. 본조아리랑은 25현 가야금 삼중주로 편곡된 곡으로 아이들의 맑고 순수한 감정이 어우러져 따뜻하고 경쾌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곡입니다. 특히 곡은 악장마다 분위기 전환이 뚜렷하게 나타나며 서정적인 선율에서 시작해 점차 경쾌하고 흥겨운 분위기로 변화합니다. 오늘 연주에서는 다섯 명의 연주자가 서로의 호흡을 맞춰 관객에게 전통 음악의 매력을 전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1항 가야금 앙상블 친구들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얼씨구!

아리랑은 우리에게 참 익숙한 곡이지만 어떤 모습으로 만나든 언제나 참 반가운 것 같습니다. 혼자 연주하는 가야금도 멋지지만 다섯 명이 함께 만들어내는 가야금의 선율은 또 다른 감동을 느끼게 하네요.

다른 목소리가 모여 하나의 음악이 되는 것. 마치 가야금계의 어벤져스처럼 느껴지는 무대였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무대를 만나보실까요? 다섯 번째 무대는 미담 어린이 무용단 친구들의 쟁강춤입니다. 쟁강춤은 쟁강이라는 작은 방울장식을 손에 들고 추는 한국 전통춤으로 경쾌하고 밝은 리듬이 특징입니다. 맑은 쟁강 소리에 맞춰 피어나는 어린이들의 경쾌한 춤사위가 관객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전합니다. 그럼 미담 어린이 무용단 친구들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얼씨구!

우와, 춤은 말이 없어도 마음을 전할 수 있다고 하더니 딱 그 말이 맞네요. 봄처럼 밝고 경쾌한 춤사위에 마치 즐거운 마음을 눈으로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한 동작 한 걸음마다 신나는 이야기가 느껴진 무대였습니다. 여섯 번째 무대는 수원 택견 전수관 친구들의 바람을 가르는 아이들입니다. 우와, 제목부터 벌써 멋지지 않나요? 바람을 가른다니, 저는 뛰기만 해도 숨이 차던데 대단합니다. 그럼 우리 전통 무예 택견의 힘찬 에너지를 느껴보겠습니다. 택견은 여럿이 편을 나누어 겨루는 단체 민속 경기로 발로 머리를 차거나 상대를 넘어뜨려 승부를 내는 대한민국의 전통 무예입니다. 국가무형유산 제76호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서울시 무형유산 제56호로 지정된 자랑스러운 우리 무예 택견을 우리 소리에 맞춰 무대 예술화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원 택견 전수관 친구들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얼씨구!

진짜 역동적인 바람이 무대 위를 휩쓸고 지나간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힘찬 움직임 속에서도 멋과 질서가 느껴져서 우리 전통 무예가 이렇게 멋있었구나 하고 다시 한번 느끼게 된 무대였습니다. 어머, 벌써 마지막 무대네요. 여러분, 저만 아쉬운 거 아니죠? 저는 이제야 슬슬 마이크랑 정이 들기 시작했는데 말이에요. 벌써 마지막이라니요. 오늘 무대는 가야금의 섬세한 선율도 만나고 매화꽃처럼 고운 노래도 듣고 대금 소리를 따라 마음속 여행도 다녀오고 춤과 무예의 멋까지 함께 느껴봤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우리 전통의 아름다움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는 게 참 특별한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306회 영재 한음회를 함께 빛내주시고 따뜻한 박수와 응원으로 끝까지 함께 해주신 관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무대를 소개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무대는 광명 청소년 예술단 친구들의 벚꽃춤입니다. 벚꽃은 농악북보다는 작고 소고보다는 큰 중북으로 벚꽃의 끈을 만들어 손목에 걸고 움켜쥐어 가락을 치며 벚꽃을 돌리고 차올리며 춤을 추는 것이 특징입니다. 토속적이며 투박한 마당의 놀이성의 동작들을 무대 예술로 승화시켜 개성 있는 움직임을 창출해냈고 후반부로 갈수록 폭발적인 역동성은 최고의 신명과 흥을 자아냅니다. 그럼 지금부터 광명 청소년 예술단 친구들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를 맡은 김태린이었습니다. 얼씨구!

0: 많은 친구들이 사연과 영상을 보내줬어요. 네. 그 소중한 사연들에 답하는 신청자 특집을 한 번 더 준비했습니다. 전교생이 저를 알아봤으면 하는 마음으로 용기 내서 신청합니다. 저는 5살 때부터 민요를 배우고 다양한 노래대회 무대를 누볐지만 이 노래 들어볼래 해서 뽐내고 싶어서 신청했습니다.
1: 신청서를 보내고 나서 만약 안 되면은 방송국 앞에서 가야금 안고 1인 시위라도 하려고 했어요.
2: 요똥!

0: 수 있는 작품을 창의적으로 만들어낸다는
1: 전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3: 강호비를 지금 보내라고요?
4: 지금 바로 입금하셔야 돼요.
5: 어머니, 일단 끊으실게요.
6: 보안 확인 링크?
5: 확인하고 회로 가실게요.
7: 지정업체에서 바로 구비하시면 되시고 미구비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 기관이 꼭 여기서 하래요? 일단 끊으실게요. 끊으면 깔끔하게 끝나니까 끈질긴 피싱을 끊어낼 끝내주는 선택.
8: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9: 아, 이 분위기?
10: 고수익에 원금까지는 보장된다고?
9: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11: 이분 위기.
12: 뭐야 이거?
1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13: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이리 한참 논일 적에 그렇지. 별주부가 또 한 곳을 바라보니 그곳에서는 토끼가 있을 듯하여 화상을 피어들고 보니 토끼가 있는지라.
1: 그렇지.
0: 저기 저건 너 조둥이 벌건 어광 얼쑥덜쑥한 게 토토토 도생원 아니오. 하고 풀른다는 것이 수로 말리를 아래 턱으로만 밀고 나와 아래 턱이 뻣뻣해져서 토자를 호자로 바꿔 불러 버는디.
1: 그렇지.
0: 저기 저건 너 조둥이 벌건 어고 얼쑥덜쑥한 게 그렇지. 토토토 호생원 아니오. 하고 불러노니 첩첩 산중 호랭이가 생원말 듣기는 처음이라 반겨듣고 내려오는디. 밤 내려온다. 밤이 내려온다. 송린 깊은 골로 한 짐승이 내려온다. 누의 머리를 흔들며 양이 쭉 찢어지고 뽀망 덜쑥 덜쑥 보이는 얀뜩 한 발이나 넘고 동예 같은 앞다리 전동 같은 뒷다리 새나 같은 발톱으로 엄동서른 백설격으로 잔디뿌리 왕모래 차라라라라라라라 치며 조황님 쩍 벌리고 자리 앞에가 옷 뚝성 홍앵앵앵 어느 소지 산천에 뜨덥고 땅이 툭 꺼진한 자라가 깜짝 놀라 목을 움채고 가만히 엎졌을지
2: 우리의 공간 우리의 음악 김윤수의 아지트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판소리 수군가 중 범 내려오는 대목으로 아지트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이 대목은 다양하게 재해석되면서 우리 음악의 흥과 신명을 알렸는데요.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에서도 우리 음악에 담긴 흥과 신명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게스트는요. 떼창과 떼춤을 부르는 흥폭발 에너지로 전 세계 관객들을 들썩이게 만드는 팀입니다. 악당 광칠. 함께 만나보시죠.

오늘 일 오늘 밤 그냥 다 즐겨 즐겨 내일은 내일로 걱정은 저걸 버려 버려 오늘은 오늘 일 오늘 밤 그냥 다 즐겨 즐겨 내일은 내일로 배우처럼

오늘일로 오늘 밤 그냥 다 즐겨 즐겨 내일은 내일로 걱정은 저 멀리 버려 버려 오늘은 오늘일로 오늘 밤 그냥 다 즐겨 즐겨 내일은 내일로 매우

0: 네, 노래의 몸을 맡기고 춤을 매우 춰 보셨나요, 여러분들? 악당광칠의 매우 춰라 만나봤고요. 악당광칠의 초령, 6월, 김약대 세 분을 모셔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아, 정말 멋있는 무대 너무 잘 봤습니다. 사실 에너지가 늘 넘치고 또 이렇게 라이브로 보니까요. 이 현장에서 느끼는 생동감이 정말 더한 노래였습니다. 아마 시청자분들도 악당광칠의 노래를 들으면서 같이 함께 뭔가 진짜 춤을 추고 계시지 않았을까.
1: 저도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카메라 너머에 시청자분들이.
0: 아, 에너지가 엄청 넘치시더라고요. 사실 또 악당광칠이 예명을 다 쓰고 있다고 했어요. 방금 네, 제가 또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총 멤버분들이 8분이잖아요. 네. 8분만에 다 예명이 있는 거잖아요.
1: 한 명 빼고.
0: 네.
1: 가야금 하시는 분이 네. 성함이 특이해서 아. 이거는 예명을 쓸 수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본명으로 그분만.
0: 그러면 잠깐 짧게 어떤 예명이 있는지 한번 그냥 간단하게 한번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3: 일단 여기 대표님부터 네.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약이 되는 대금을 들려주겠다 해서
0: 아, 그래서 김약대.
3: 김약대라고 아. 이렇게 지으셨고 네. 그리고 또 저희 그 생황부시는 선생님
0: 네네.
3: 향이 선생님은 이제 이만월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고 계신데
0: 만월.
3: 네.
1: 얼굴 동그래가지고
3: 동근 달갛다 아. 되게 밝다 네네. 그래서 그런 이미지적인 것들을 좀 가져오신 분들도 있으시고 네. 아까 또 본명을 쓰신 원먼동마루도 네. 있고요. 또 화를 또 잘 아쟁화를 최종 병기와 같다 네. 이래가지고 이제 최종 병기활이라고 붙인 분도 있으시고 이제 바라플레이어 아까 퍼커션이랑 뭐 타악을 담당하시는 네네. 어떤 여자분 선우 바라바라바라밤 바라를 좀 잘 활용하신다 해가지고 네 그렇게 재밌는 닉네임도 있고요. 그리고 또 궁편의 달인이라고 해가지고 장구 치시는 전궁달이라고 또 지었고요. 네, 여기 보컬은 약간 기생의 이름을 좀 따온 게 있어요. 네네. 느낌으로 그래서 기녀 느낌으로 좀 따봤는데 여기는 광칠과의 인연이 약간 6월에 다와 있어요.
1: 아~ 생일도 6월에 합류했습니다. 네. 아~ 6월에 합류했고 그리고 생일도 6월이고 네. 원래 본명은 유진인데 네. 뒤에 이제 월을 붙여가지고 6월.
0: 아 6월과 또 인연이 깊으시네요.
1: 맞습니다.
3: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되게 겉보기에 되게 왜소해 보이고 작지만 네. 그 안에 담긴 영혼이 있다라는 의미를 담아서 약간 작은 거인의 닉네임을 좀 써보자 해서 초령이라고 한번 지어봤어요.
0: 각자의 멤버들의 어떤 예명을 지어진 그 비하인드가 되게 재밌네요. 사실 악당광칠 저도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이제 창단된 지가 벌써 이제 10주년 정도 됐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뭐 국내는 물론 정말 해외에서도 인기가 대단하다고 들었습니다.
1: 최근에 저희가 유럽 투어를 다녀왔었습니다. 아~ 유럽 투어를 다녀왔었는데 네네네네. 그때 이제 어디였었죠? 어디 클럽을 한번 갔었는데 네. 그 클럽에서 스탠딩 공연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다 매진이 되었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0: 스탠딩 공연인데도 네. 불구하고
1: 그래가지고 이제 아, 열심히 해야지 이러면서 쫙 들어가는데 이제 관객분들이 파 이렇게 꽉 채워가지고 막 이렇게 맥주 들고 네. 이렇게 계셨을 때 그 아, 그 희열이 진짜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0: 아 진짜 벅찼을 것 같다. 사실 또 국내 가 아니라 해외에서 그렇게 뭔가의 어떤 악당광칠의 음악을 반겨주고 그리고 또 그 음악을 들었을 때 반응들은 사실 또 어땠어요?
1: 이게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제가 느꼈을 때는 조금 더 자유로운 경향이 더 큰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막 압박하고 뭔가 이렇게 내가 성장해야 된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아. 그냥 내가 추고 싶은 대로 이렇게 추고 그리고 춤사도 엄청 다양해요. 막 네. 진짜 막 이렇게 막 추시는 분들
0: 관객들이
1: 네, 관객들이 네. 그래서 막 아,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막 계시고
0: 진짜 매우 철하네요. 네,
1: 매우 철합니다.
0: 그 대표님께서도 어떠셨습니까?
2: 저는 해외에서 가장 인상이 남는 경우는 그 스위스에 있는 저희 팬분이 하나 계시는데
0: 아 스위스에
2: 네 현지 분이시거든요. 네. 스위스 분이에요. 근데 저희가 클럽에서 공연을 할 때 맨 앞에 자리를 잡고 계시는데 네. 저희 노래를 다 따라 부르시고 계세요. 그래서 너무 놀라워서 2년 전이었거든요. 그게. 얘기하다가 이제 말고 바이바이 했는데 올해 저희가 스위스를 갔었는데 네. 그분을 또 뵀어요.
0: 네.
2: 또 뵈서 스위스에 저희가 공연이 한 3번, 2, 3번 정도 있었는데 그중에 2번을

0: 다 오셔서 그 아버지랑 같이 이렇게 보고 그 기억이 아주 전 좀 충격적이었어요. 오. 너무 전생이 한국 사람이 아닐까?
1: 어, 진짜로. 근데 어쨌든 그 전곡을 다 같이 따라했다는 거
0: 전곡을 다 외우고 있었어요.
1: 그 악당 광칠의 사실 매력이에요. 저 봤을 때는 약간 중독성이 있어요, 노래. 그리고 약간 반복되는 약간 후렴구 안에서도 관객들이 이렇게 악당 광칠의 음악을 들으다 듣다 보면은 이렇게 빨려 들어간다? 라는 느낌을 저도 같이 함께 느꼈거든요. 제가 그때 1집이었나요? 영정거리?
2: 네네네 맞아요.
1: 저도 그 노래가 처음 나왔었을 때 들었을 때 이렇게 훅 빨려 들어가더라고요.

0: 그런 묘한 매력을 갖고 있는 게 악당 광채의 색깔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게 또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 관객들을 만났을 때 가장 통하는 이유이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악당 광채가 생각하는 본인들의 어떤 음악의 매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1: 일단은 그 이미지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다 국악기잖아요. 대부분 네. 악기들이. 그러니까 너무 신기해하시는 게 일단 처음에는 큰 것 같고 그런데 그 안에서 새로운 사운드나 익숙한 사운드도 같이 들리니까 네. 그 부분에서 엄청 이렇게 귀 기울여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도 이 전통 악기나 특색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살리면서 대중들한테 쉽게 다가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관객분들께서 되게 익숙하지 않은 소리가 들리는데 뭔가 익숙한 게 들려 약간 이렇게 해서 하셔가지고 거기에 엄청 많이 관심을 귀 기울이시고 그리고 네. 특히 생황을 엄청 신기하세요. 뭐냐고 항상 뭐냐고 도대체 저 악기 뭐냐고 막 이러면서
0: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또 생긴 것도 좀 사람들이 봤을 때 맞아요. 신기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거기서 뿜어져 나오는 악기의 소리 또한 네. 되게 신비롭잖아요.
1: 맞아요. 신비롭고 해서
0: 분들께서 특히나 또 외국 관객분들은 저 악기가 무슨 악기일까 저게 무슨 소리일까 되게 엄청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1: 맞아요.
0: 그러면 무대 위에서도 관객들을 마주할 때 네. 먼저 하기 전에 뭔가 이제 같이 함께 떼창을 유도할 수 있는 어떤 노래들을 조금 알려드리면서 같이 함께 그런 시간들을 갖나요?
1: 아, 네, 영정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정거리를 할 때 저희가 조금씩 알려드리고 같이 따라 부를 수 있게 한다든지 네. 아니면 이제 문꽃이라는 곡이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한번 보여준다고 데려왔거든요.
0: 이런 거 좋아합니다. 이런 거 가감 없이 보여주셔야 돼요.
2: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말씀했다시피 저희는 떼창을 좀 유도를 하는 게 좀 매력이 있는데 네. 저희가 이렇게 같이 신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쿵쿵쿵 집중 집중 나를 봐요 쾅쾅쾅 지금이야 손을 들고 크랑크랑크랑크랑 리듬을 타도 들랑 캥캥 너나도 다 같이 쿵쿵쿵 쿵쿵쿵 쾅쾅쾅
0: 쾅쾅쾅
2: 이렇게 네, 좀
0: 할 수밖에 없다. 하게 만드네.
1: 이렇게 눈을 이렇게 크게 뜨면서 네. 이제 하라고 약간 네, 앞으로 가가지고 약간
0: 불안해. 아, 약간 그런 진짜 매력이 있네요. 관객들이 따라할 수밖에 없을 그런 매력을 갖고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저도 잠깐이지만 이렇게 금방금방 따라할 수 있게끔 쉽게 유도해 주시는 것 같아요. 재밌대요, 참. 근데 또 이렇게 흥이 폭발하는 에너지를 갖고 있는 악당 광채가 또 아주 중요한 앨범을 또 준비하고 계신다면서요? 3집 앨범이라고 했죠?
1: 맞습니다.
0: 잠깐 한번 소개해 주세요.
2: 제가 생각하는 3집 앨범은요, 좀 약간 나약한 인간의 그런 성장 일기와 같다라고 스스로는 생각을 했거든요.
0: 네네.
2: 제가 처음에 이제 악당 광채가 합류하게 됐을 때는 이 3집에 대한 가사와 뭐 이런 곡 작업들이 이미 충분히 이루어진 상태로 이제 합류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 들었을 때는 어떤 내용인지에 대한 그런 잘 모르겠다라는 네. 생각도 들고 일단은 가사 외우고 네. 음숙지 않은데만 너무 급급했었는데 네. 저도 이제 광채를 겪어오고 같이 공연을 하고 무대를 서고 또 곡 작업을 하면서 아 나도 좀 내 스스로가 많이 나약하다 하고 좀 절망하는 날도 많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외부에서 그런 나의 잘못된 것들을 찾기보다는 내 스스로 안에서 돌아보고서 그 해결책이 결국 내 안에 있었다라는 걸 깨닫는 과정이 있었거든요.
0: 네.
2: 그런 우리 인간의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담은 이번 3집 앨범이 9월 2일인가요?
1: 네, 9월 2일 저희 콘서트를 합니다.
0: 콘서트.
1: 네.

0: 2월 2일
1: 네, 극장 용에서 네. 저희가 콘서트를 펼치게 되었습니다.
0: 아, 그러면 앨범이 이제 공식적으로 나오기 전에 그 앨범의 수록곡들을 거기서 들어볼 수 있는 건가요?
2: 아, 네, 맞아요. 맞죠? 맞아요. 네, 맞습니다.
0: 그러면 엄청난 앨범이 나오기 전에 그 곡을 라이브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2: 네, 맞아요.
0: 여러분들 놓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2: Don't miss out.
0: 아, 유월 씨는 이렇게 보는데 약간 팝 가수 같아요.
2: 아, 정말요? 네. Thank you.
0: 진짜로 저도 너무 궁금한 공연이에요. 제가 또 너무나 영광스럽게도 그 앨범 중에서 한 곡을 같이 함께 또 찾아가게
2: 맞아요.
0: 됐습니다,
2: 너무 감사합니다.
0: 여러분들.
2: 너무 감사합니다.
0: 궁금하시죠? 저도 사실 그 노래를 듣고 너무너무 재밌더라고요. 악당 광칠만의 색이 또 들어가 있지만 이번에도 3집에서는 전혀 다른 또 음악의 결과 스타일이 나온 것 같아서 저 역시도 이 음악을 들었을 때 이 나오는 전 집에 있는 그 음악들이 너무 궁금해요. 그러니까 다음을 정말 궁금하게 만드는 악당 광칠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그 3집 곡 중에서 이 아지트에서 또 한번 신곡을 들려준다고 하는데 어떤 곡일까요, 대표님?
3: 네, 타라는 곡인데요.
0: 타.
3: 네, T-A 해서 네. 타인데 제가 듣기에 이제 T가 별을 상징한다고 들었어요.
0: 네.
3: 그래서 이제 그 영어권 알파벳을 쓰는 모든 나라에서 아스트로든 스타든 이렇게 별을 상징하는 단어에는 무조건 T가 들어간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곡은 이제 한 사람이 한 번도 이제 신을 찾지 않았던 사람 뭔가 네. 인생을 평탄하게 잘 살다가
0: 네.
3: 이제 어느 순간 한번 꼬꾸라져서 뭔가 기댈 만한 어떤 곳을 처음으로 찾게 되는 사람이 이 고통에서 나를 좀 구해달라고 하는 그런 그 간절함을 이 곡에 좀 표현해 봤습니다.
0: 기대됩니다. 보통 3집 앨범에 이제 한 몇 곡 정도가 있을까요?
3: 지금 현재 12곡.
0: 와, 진짜 많네요. 네. 그러면 그 12곡의 작업들을 어떤 식으로 같이 함께 작업하셨을까요?
3: 아, 이번에 작업을 할 때는 여러 가지 곡을 만드는 것도 중요했는데 일단 1차적으로 어떤 이야기들을 얘기하고 이걸 어떻게 전달하지라는 생각 들에 대한 고민이 많이 들었어요.
0: 네.
3: 그래서 전체의 서사가 하나 있고요. 그 서사에 한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여정들을 중간중간에 딱 있고
0: 네.
3: 그 중간중간에 있는 여정들에서 이렇게 플랫들을 쳐서
0: 네.
3: 이 상황에는 나라면 어떤 말을 얘기할까? 이 상황에 나라는 어떤 얘기를 얘기할까?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떠올리면서 거기에 맞는 가사들을 이제 단원들이 다 쓰게 됐고요.
0: 네.
3: 그래서 그 곡을 바탕으로 뭔가 사운드를 더 만들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작업을 했던 게 좀 특징이었던 것 같아요.
0: 그러면 어쨌든 전체 같은 팀 안에서 공동 작업으로 다 이루어진 거네요. 그러면 더더욱이나 이 앨범에 대한 애정과 애착이 정말 많이 가는 그런 앨범이 될 것 같은데 너무 기대됩니다. 우선 그러면 타에 이어서 음악을 한 곡 더 준비했다는데 그 곡은 어떤 곡일까요?
2: 아, 그 곡은 이제 히히라는 곡인데요.
0: 히히.
2: 네, 저희 정규 앨범 2집에 네. 들어있는 곡입니다.
0: 네.
2: 근데 히히가 웃음소리잖아요.
0: 네.
2: 근데 이 곡이 제가 이제 에너지가 넘치고 항상 이렇게 활발한 편이긴 하지만
0: 네.
2: 모든 사람들이 그렇겠지만 근데 막 내가 활발하지 못할 때가 있더라고요.
0: 그렇지.
2: 너무 이렇게 뭐. 디프레스 되고 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는데 그럴 때 그냥 막 한번 이렇게 억지로 막 웃어본 적이 있었어요. 왜냐면은 이제 단장님께서 항상 히히를 이제 소개하면서 했었던 말이
0: 네.
2: 가장 힘든 순간에 가장 먼저 웃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런 말을 하신 적이
0: 대표님 어떻게 여기 악당광칠의 복지는 어떻게 되는가요? 되나요?
2: 그런 말 한 적이 있으셔서
0: 네.
2: 이제 너무 힘들 때 이제 한번 억지로 웃어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되게 뭔가 어색하고 막 낯설고 하더라고요. 근데
0: 네.
2: 이게 내가 억지로 나의 이런 마음이나 이런 것들을 억지로라도 긍정적으로 돌렸을 때
0: 네.
2: 그게 서서히 효과가 있는 것을 느끼고 뭔가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또 이런 시간들을 겪고 있는 분들이 좀 이렇게 좀 다 털어내는 시간들을 좀 가셨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마음이 들어서 준비한 곡입니다.
0: 히히라는 곡을 이제 마지막 곡으로 들려주신다는 거죠?
2: 네, 맞아요.
0: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 진짜 3집 앨범도 너무 궁금합니다. 사실 저도 2집 앨범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봤어요. 그때 나왔을 때.
2: 진짜요? 네, 당시에?
0: 모르시겠지만 제가 은근히 숨어있는 팬이랍니다.
2: Thank you.
0: 네, 그러면 다음 무대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 3집 앨범과 기념 공연도 정말 대박 나길 바라면서요. 세 분 오늘 정말 함께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0: 네, 그럼 악당광칠의 타 그리고 히히 두 곡을 이어서 만나보시죠.

자그마한 꿈을 꾸던 일기소걸이 나는 더 이상 없단다. 발을 높게 들고서 거룩한 빛을 받고서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에서는요, 우리의 음악의 흥과 신명을 전 세계에 알리는 음악인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음악의 흥과 신명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사물놀이죠. 1978년 탄생한 이 사물놀이는요, 세계 곳곳에 관객들을 매료시켰고요. 또 사물놀이에 빠져든 사람들을 사물놀이안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오늘 만나볼 두 번째 게스트는요, 이 사물놀이를 이 시대의 감각에 맞게 선보이는 팀입니다. 사물놀이의 장단과 또 연주 방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음악을 만드는 사물놀이 느닷 함께 만나보시죠.

0: 야, 제목처럼 정말 와, 킬링 비트였습니다. 우리 장단의 멋에 빠져드는 그런 무대였는데요. 사물놀이 느닷의 이준영, 권서루 이 두 분을 모셔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아, 네. 아니, 근데 아니 팔이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약간 혀가 그러신 것 같은데 혀까지 마비되셨습니까?
1: 아, 이게 차라리 악기 치는 게 낫지. 네. 인터뷰는 좀 사실 어려워요, 이게.
0: 네, 사실 아지트에 처음 오셨으니까 우리 멤버분들도 하나하나씩 한 분 한 분씩 소개해 주시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사물놀이 느닷의 대표를 맡고 있는 이준형이고요.
0: 네.
1: 그리고 옆에 계신 우리 권서루 씨는 꽹가리를 또 맡고 계시고
0: 네.
1: 그리고 북을 치는 주영호
0: 네.
1: 그리고 징을 치는 표한진 또 장구를 치는 박성근 씨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여러분들이 있는데
0: 네.
1: 객원분들이 좀 많으셔가지고 항상 늘 같이 하는
0: 네.
1: 그런 객원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보면 정확한 인원은 5명입니다.
0: 네, 5명으로 이루어진 느닷.
1: 네. 네.
0: 제가 이제 아까 그 리허설의 무대를 보고 진짜 막 심장이 터져나올 듯이 벅찼거든요. 이거는 정말 서로 죽자고 만든 약간 그런 곡인 거죠?
1: 원래는 조금 편하고
0: 네.
1: 사물놀이가 조금 힘들고 어려워서
0: 네.
1: 이거보단 우리가 조금 할 수 있게 조금 편하고
0: 네.
1: 쉬운 음악을 한번 해보자 그랬는데
0: 쉬운 음악이요?
1: 아, 쉽지 않게 됐어요.
0: 이건 정말 죽자고 만든 곡인 것처럼
1: 네.
0: 보는 사람도 손에 땀이 쥐어지고 약간 산소통이 필요했어요.
1: 아, 저희는 숨막히는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매번.
0: 그래서 처음부터 같아요. 끝까지 곡의 처음과 마지막 끝까지 진짜 숨죽이면서 약간 과호흡이 올 것처럼 정말로 그런 포인트, 그러니까 킬링 포인트가 진짜 많았거든요.
1: 정말 숨이 막힌다니까요.
0: 이걸 어떤 마음으로 만드셨습니까?
1: 아, 킬링 비트는
0: 네.
1: 사실상 저희 이제 전통 장단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풍물
0: 네.
1: 이런 장단들 모티브로 사물놀이가 이렇게 나왔듯이
0: 네.
1: 지금 그런 장단들을 가지고 저희들만이 할 수 있는 현대적인 조금 것을 조금 풀어보고자
0: 네.
1: 저희가 계속 이제 시도해 왔던 그런 어떤 음악적인 형태를 조금 네. 바꿔보고자 이렇게 조금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0: 네.
1: 이게 사실 매번 저희들도 실험적인 무대를 하고 있는 거라서
0: 네.
1: 어떤 게 가장 좋을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래도 저희는 항상 이렇게 전통을 가지고 재해석을 하고 있다.
0: 네.
1: 끊임없이 시도하고 노력하고 있다.
0: 네.
1: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어서
0: 네.
1: 예, 킬링 비트는 그런 식으로
0: 네.
1: 각 지역에 있는 장당들을 아주 좀 가장 중요한 대목들만
0: 네.
1: 모아서 이렇게 보여준다 이런 이름으로 킬링 비트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은 겁니다.
0: 그러니까 판소리라고 치면 이런 눈대목들을
1: 그렇죠.
0: 모아서 엮어가지고
1: 네.
0: 하이라이트처럼 만든 거네요.
1: 맞습니다.
0: 아, 느닷이란 이름이 참 특이하기도 해요. 이 느닷은 어떻게 지어진 이름입니까?
1: 느닷은 느닷 없다의 그런 순 한글이고
0: 네.
1: 그리고 영어로는 새로운 점
0: 네.
1: 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그래서 느닷없이 여러분들에게 찾아가서 뭔가의 새로운 점을 하나 이렇게 딱 찍어주겠다.
0: 네.
1: 이런 느낌의 어떤 저희의 팀 소개가 되겠습니다.
0: 아,
1: 네.
0: 또 이제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 공연도 많이 가셨잖아요.
1: 네.
0: 해외 관객들은 진짜 뭐 너무 좋아하실 것 같은데 가보면 어떠세요?
2: 해외 공연을 저희가 그래도 좀 많이 다니는 편인데
0: 네.
2: 해외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은 사실 사물놀이가 많이 알려져 있다라고
0: 네.
2: 생각이 좀 들 때가 많아요. 왜냐면은 외국 분들도 아 저게 사물놀이구나 한국에서 왔구나라고 말해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0: 네.
2: 그 다음에 뭔가 모르게 외국 분들은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조금 더 자유롭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0: 네.
2: 왜냐면 저희가 연주를 했을 때 꺼리낌 없이 같이 움직여주시고
0: 네.
2: 같이 즐거워해주시는 것이 너무 기뻤고
0: 네.
2: 그리고 저희가 이 네 가지 악기로
0: 네.
2: 대한민국을 알리고 뭐 외국 분들이 저희를 보면서 한국은 참 대단한 음악을 가지고 있다라고
0: 네.
2: 말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 같아서 외국에
0: 네.
2: 나갈 때마다 참 애국심이 참 듭니다.
0: 네, 네. 대표님.

0: 어떠세요? 약간 저... 김독수 스님 같은 이렇게 그런 말씀 많이 듣죠.
1: 제가 외국에서도 많이 들어요.
0: 네. 아 진짜? 네,
1: 진짜. 김독수 선 이러면서.
0: 아 약간 착각. 이게 관객분들이 약간
1: 맞아요.
0: 김독수 선생님인가?
1: 저랑 헷갈려 하세요. 선생님이랑. 아 근데 실제로 김독수 선생님하고 다닐 때도 네. 좀 많이 헷갈려 하셨어요.
0: 약간
1: 너무 닮아가지고.
0: 뭔가 이제 김독수 선생님의 어떤 가족.
2: 네, 맞아요. 아들
1: 성이 달라요.
0: 아 그러니까
1: 성이 달라요. 아, 그러니까
0: 봤을 때. 네. 봤을 때 아드님이신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1: 그렇죠.
0: 너무
1: 사람들은...
0: 이제 닮았으니까.
1: 네.
0: 싫으세요? 싫으세요?
1: 아니에요. 그냥 네. 이 얘기는 그만하죠 이제.
0: 방금 이제 외국 관객들을 네. 만났는데 아이가 그 정도로 사실 아, 너무 좋잖아요 사실.
1: 특히 사실 외국 관광객들이 봤을 때는 네. 사실 너무나 좋아하고 네. 뭐 반응이 너무 폭발력이기 때문에 네. 저희들도 너무 하면서 뿌듯하죠.
0: 그럴 것 같아요.
1: 항상.
3: 저희가 약간 그 버스킹을 했거든요. 전 세계라기보다는 몇 개국을 돌아다니면서 네. 뭐 유럽, 뭐 미국, 뭐 일본 뭐 이런 데를 막 다니면서 버스킹을 했는데 길거리에서 공연할 때 정말 사람들이 눈을 떼지 않고 같이 함께 해주시고 정말 너무 즐거운 시간들을 추억을 만들고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0: 그러니까 지금 얼마 전에 또 멕시코를 다녀오셨다면서요?
3: 네 맞습니다.
0: 근데 사실 지금 이제 월드컵이 열리는 곳이라서 더 의미가 있는데 어떠셨어요?
1: 그래서 멕시코랑 경기를 또 같은 조에 편성이 돼가지고 맞잖아요.
0: 네.
1: 그래서 우리가 딱 그 경기 시작하기 전에 미리 돌아왔어요. 무서워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봐.
0: 네. 네.
1: 다행이었어요.
3: 그래도 다행히 멕시코라는 나라가 조금 저는 저한테는 조금 되게 이런 흥이 많고 되게 그리고 좀 거칠 수 있다라는 네. 생각을 하고 딱 갔는데. 웬걸요? 이게 사람들이 사물놀이를 너무 좋아해. 아,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0: 아니 이거는 안 봐도 비디오야. 사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3: 예 네, 맞습니다.
0: 진짜
3: 예.
0: 그럴 수밖에 없어. 이 이렇게 이 두드리는 그 어떤 비트감이 네. 가슴을 꽝꽝 때리거든요. 사실.
3: 맞아요.
0: 그 멕시코 공연 영상을 봤는데 탈춤을 가르쳤더라고요.
3: 맞습니다. 제가 가르쳤는데 네.

0: 아, 저는 진짜 그때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1: 왜 잘했잖아요.
2: 근데 되게 잘 따라쳐서 너무 놀랬는데.
0: 그러니까요. 너무 열심히 잘 따라해 주셨는데 멕시코가 고지대예요.
1: 어.
0: 고지대여서 이게 탈출 막 들고 뛰어야 되잖아요.
1: 네네네.
0: 막 뛰었더니 막 어지럽고 막 숨이 너무 차고 막 아. 입이 막 마르고 근데 막 사람들은 너무 즐거워하고 너무 네. 열심히 따라하고 막 저는 더 열심히 해야겠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면서 여긴 어디지? 난 누구지? 약간 이런 생각이
2: 잠도 못 자고
0: 잠도 못 자고 폭죽은 계속 터뜨리지 막 이렇게 해서 진짜 죽을 뻔했습니다. 근데 아. 너무 좋아해 주시니까 한국 문화를 너무 사랑해 주시니까 할 수밖에 없었죠.
2: 느단만이 갖고 있는 약간 다양한 퍼포먼스와 그리고 거기도, 거기다가 이준영 씨가 소리도 잘 하시잖아요. 이제 소리까지 욕심을 내셔서
1: 제가요?
2: 네. 뭐 사실 네. 노래를 너무 잘 하시고 사실 판소리도 판소리지만 경기목, 그러니까 경제목을 아, 아 너무 잘 구사하세요.
1: 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잘 돼요. 그냥.
2: 어, 고향이 어디세요?
1: 어 고향 전라도인데 이상하게 왜 잘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2: 아
1: 왜 그러죠?
2: 아, 또 이제 이게 약간 뭐랄까 그 타고난 거죠 사실.
1: 어 그냥 굴러가요.
2: 어 타고난 거지. 이 노래의 목도 타고나신 거예요.
1: 근데 이게 왜 굴러갔지?
0: 타고난 거지. 타고난 거라니까요.
2: 타고난 거야 정말로. 네.
0: 부러운 거죠.
1: 자기도 잘하잖아요.
2: 아 저는 이제 원래 어렸을 때부터 판소리를 전공했기 때문에 이제 저한테는 이게 본업이지만.
1: 아 경기목도 잘 굴러가지 않나요? 아,
2: 저요? 네. 저는 흉내 내는 거죠.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저는 흉내 내는 거 진짜 구사하는 느낌이었어요.
1: 어, 어 이런 과찬을.
0: 과찬인데요?
1: 아이고.
2: 아시죠 본인이 얼마나 약간 끼와 재주와 이런 것들이 되게 넘치시고.
1: 아니 조금은 알고는 있는데. 아이 계속 그냥 여기에서는 또 제 역할이 이런 거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사물놀이 레퍼토리에서는 어떻게든 그 비날이라는 것이 있고
2: 네.
1: 그리고 또 그런 장르로 봤을 때는 뭔가 소리곡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네. 제가. 책임을 떠맡은 거죠, 그냥.
2: 네. 아, 그 대표로서의 어깨가 네. 또 무거우니까.
1: 네.
2: 앞으로의 또 느닷의 활동 계획을 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1: 어, 활동 계획은 저희가 이제 지금 2026년에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의 일환으로
2: 네.
1: 저희가 지역 대표 예술단체

0: 그러니까 양평군으로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양평 아리랑이라는 네. 제목으로 지금 공연을 준비하고 있는데 양평 그 지역 그 지자체 단체들하고 협업해서 네. 공연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그러면 그 공연이 언제 이제 올라가는 건가요?
0: 10월 말에.
1: 10월 말에.
0: 네, 10월 말에 이렇게 공연을 예정하고 있고 지금 아직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1: 네, 그러니까 네. 지금 한참 그 작업을 하고 계실 텐데 느닷의 음악 그리고 이제 여기 안에서 이제 뭐 연희 뭐 사물놀이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춤과 소리까지 다 하나로 여기 느닷 공연을 보면 다 만나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느닷만이 갖고 있는 색깔. 그러니까 진짜 가슴을 뛰게 하는 그런 연희 팀이 아닌가. 그리고 나의 가슴을 확확 치는 약간 느닷 없이가 아니라 속 정은 없이 죽게 만드는 약간 보면 약간 진짜 그런
0: 얼씨구.
1: 곡 하나하나가 사람들의 마음을 뭔가 이게 쾅쾅 치는 그런 팀인 것 같습니다.
0: 완전 하트 브레이커네.
1: 그래서 네. 이제 첫 번째 곡으로는 이제 킬링 비트를 네. 들려주셨는데 다음 무대에서 어떤 곡을 준비하셨나요?
0: 다음 무대는 저희가 메나리 추건꽃을 준비를 했습니다.
1: 네.
0: 메나리 추건꽃은 메나리 선율을 저희가 조금 입혀가지고 경기도 당꽃에 나오는 네. 그런 장단하고 조금 결합을 한번 시켜봤어요.
1: 그러면은 그 곡 또 한번 모두가 다 산소가 필요한 그런 곡인가요?
0: 아니에요. 편안하게 들으시면 되고요. 내용 자체가 네. 여러분들 뭐 돈 많이 버시고 네. 건강하시고 네.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잘 이루어지시게끔 네. 이렇게 약간 축원하는 내용들이니까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네.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면 돼요.
1: 네. 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진짜 이런 훌륭한 연주들을 오랫동안 들을 수 있게끔 진짜 건강 관리도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손목 관리.
0: 네.
1: 손목 관리, 목 관리 진짜 모두 건강하게 정말 오랫동안 활동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열심히 네. 해보겠습니다.
1: 네. 네.
2: 규수 씨도 건강 관리 잘하시고.
1: 아, 그럼요. 저도 네. 같이 함께. 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0: 네.
1: 느닷.
3: 감사합니다.
1: 화이팅!
3: 화이팅!
1: 네. 그럼 느닷이 전하는 흥겨운 덕담, 메나리 추건꽃. 함께 만나보시죠.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는 우리의 음악의 흥과 신명을 전 세계에 알리고 있는 음악인들을 만나봤습니다. 흔히 우리 음악에 한의 정서가 담겨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무대를 통해서 우리 음악의 흥과 신명도 가득하다는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슬픔을 기쁨으로 또 승화시키고 흥을 신명으로 풀어내면서 삶의 에너지로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 음악의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도 우리 음악에 담긴 흥겨운 매력을 마음껏 느끼셨길 바라면서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는 여기서 문을 닫겠습니다. 그만 터질

0: 많은 친구들이 사연과 영상을 보내줬어요. 네. 그 소중한 사연들에 답하는 신청자 특집을 한 번 더 준비했습니다. 전교생이 저를 알아봤으면 하는 마음으로 용기 내서 신청합니다. 저는 5살 때부터 민요를 배우고 다양한 노래대회 무대를 누볐지만 이 노래 들어볼래 해서 뽐내고 싶어서 신청했습니다.
1: 신청서를 보내고 나서 만약 안 되면은 방송국 앞에서 가야금 안고 1인 시위라도 하려고 했어요.
0: 요통!

생각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제 노래를 듣고 더 행복하셨으면

0: 준옥빌 수 있는 작품을 창의적으로 만들어낸다는
1: 전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떨어 호남도로 속도 쭉쭉 털.

0: 이만치 나오게.
1: 어제 왔어 어제.
0: 자 우리가 우리 바라지 10주년 콘서트에 오신 분들 이 각박한 세상에 마음이라도 행복 부자 되시고 건강 부자 되시라고 우리 좋은 캐진 한번 잡아보러 가세요.

먼저 바라지 10주년 콘서트에 와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아, 바라지는 저희 둘째 오빠가 속한 팀이기도 하고요. 멤버들이 다 제 선후배 분들이라 저도 이 팀이 만들어질 때부터 애정을 가지고 늘 응원하고 지켜봐왔는데요. 어느덧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10주년 콘서트를 한다고 하니 정말 저도 감회가 새롭습니다.

첫 음반 발매한 순간부터 엄청난 인기를 끌어서 국내외 공연을 휩쓸고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KBS 국악 대상까지 수상한 대단한 팀입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공연장을 꽉 메워주신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공연 끝까지 잘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또 순서로는 결신 축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0: 대기요
1: 소기요
0: 재능시요

전이 없이

밤쌀, 곽재 구설쌀, 망신쌀, 원한쌀, 마음은 그건 폭언, 막말, 이방용, 도로모욕, 명예훼손, 인터넷 악플쌀, 이태별 삼별선 사오종 오륙도 조기태식 중년실업쌀, 연 결혼 중.

0: 이렇게 어려운 시국에 이렇게 가득 자리 메워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 담아서 별신축원이라는 곡으로 저희가 10주년 콘서트 네, 문을 열었습니다. 이 별신축원에서 제가 하는 모든 살 다 풀어내고 여러분께 복 드리는 거 다 마음속에 콕콕 박혔나요? 네. 오늘 공연은요 저희 1집과 2집에 있는 음악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곡은 1집과 2집에 있는 곡을 조금 섞기도 했고 이렇게 별신축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2집 음반에 담긴 노래인데요. 그 저희가 바라지 사람들이 진도 출신도 꽤 많고 정말 그 진도 씻김꽃을 하는 분들의 자녀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진도 씻김꽃 하면 바라지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제 그 이상으로 동해안 별신꽃을 가지고 만든 곡이 별신축원이라는 곡이었습니다. 네, 이것도 괜찮았나요?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곡으로는 생사고락이라는 곡을 감상하실 텐데요. 우리가 생사고락하면 삶과 죽음, 괴로움과 즐거움 이 모든 것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죠. 바라지의 생사고락은 생생한 내 고수의 붓가락 그리고 소리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생사고락 네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아이고 숨도 안 돌렸는데 노래하려고 했겠냐.
2: 팍팍하여
1: 큰일 났네.
2: 죽겠네요. 죽겠어요.
1: 어야. 예. 우리가 생사고락 참 오래간만에 하네.
2: 그렇게 말입니다.
1: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소리 아닌 선생님들이고 자네 소리 어찌게 할란가.
2: 목이 갔어요.
1: 이미 갔어요. 네. 그래도 해야 될 것은 해왔으니까 자 목도 한번 풀고 예. 손가락도 한번 좀 풀어봐. 되었냐?
3: 되었어!
1: 그러면 준영아!
3: 아, 예?
1: 우리가 또 청을 맞춰서 해왔을 거 아니냐?
3: 아 그렇죠.
1: 청 한번 내봐.
3: 본청
1: 옳지. 기억해라.
2: 갈란가?
1: 되었지?
3: 예.

0: 거지연지 우지 배요
1: 지지지지 주지주지 거지연지 우지 배요 지지지지 주지주지 거지연지 우지 배요 낙지낙지 낙지연지 연지역지 함지 표지 내지 배요 배요
2: 박씨를 물고 와?
3: 예. 이렇게 숨차

0: 죽겠는데?
1: 예.
0: 그 제비 미쳤던 갑니.
2: 아, 기왕이 물왔으니 심읍시다.
0: 아야, 뭘 또 심어야 팔로 싹싹해 비벼볼 얘기야.
1: 아, 형님 한번 심어 봅시다.
0: 심어 봐.
1: 예.
0: 한번 심어 볼까요?
3: 예.
0: 얼째 그러면 박 씨도 심는데 장단이 있다.
1: 그러지.
0: 어, 너 삽질 잘할게. 어, 박 씨 심는 장단 한번 쳐봐.
1: 어, 쳐요?
0: 어, 한번 해봐.
1: 예.
0: 얼째 통편 참아 담장 밑에. 밥구덩이를 널리 파고 아이 저 박씨를 따둑따둑 심어놓으니
4: 일치월장하야 박순이 올라와서 7-8월 찬 이슬에 박이 꽉꽉 여물었겄다. 흥부가 좋아라고 박을 한통 따다 놓고
3: 박은 다 보르니

0: 어떤 도둑놈들이 밭통 속을 싹 긁어 가고 땀에 조상께만 갖다 놨네.
1: 뭐시여? 뭐 아야 이거 쓸 것 없다. 토출 그냥 착착 조사하고 불러 싹
2: 조사하고
0: 조사하고. 아유 형님 가만 보니까 뭐라고 글씨가 써져 있어 여기.
1: 어디가 써졌냐?
0: 강민수 씨 개탁 아니야?
2: 강민수 개탁?
1: 저놈 10년 전에도 일하더니 아직도 일하고 있네.
2: 대사가 이거밖에 없는데.
1: 나 이놈아 내가 가만히 볼게. 예. 열 개자 터질 탁자. 오, 나보고 열어보란 말이야 이 멍청한 놈들아.
2: 똥똥아요.
0: 그럼 형님 열어나 봅시다.
1: 아야 뭐든 줄 알고 열어봐야. 아니, 그냥
0: 아, 열어보지.
1: 갖다 버려버려.
0: 아, 열어봅시다 형님.
1: 물어봐 그러면.
0: 이거 열어봐도 되겠죠? 예.
1: 응. 열어볼까요? 예. 그럼 자 잡아 그럼 살짝 잡아라.
0: 잡아.
1: 뭐 나올지 모르게.
0: 아이고
2: 깜짝아. 열지 마라 뱀 나와.
1: 우엄의 깜짝은
0: 저 오살놈 좀 저 갑시다.
1: 아 다시 잡아라. 다시 잡아. 자 힘써. 우엄의 돈 쌓아라.
0: 우엄의 작가. 와 꽝갱 죽은 작가라 이거.
1: 야. 야 뭐다냐 너희들. 예요 이 징한 놈들아.
0: 이거 어쩌까니.
1: 아유 우리 파라주 공연 보러 오신 분들께 이 돈과 쌀을 후부하니 다 나눠드렸을까요?
0: 아, 아이고, 그러죠.
1: 아야, 광윤아.
0: 예.
1: 몽땅 다 나눠드리게 장단 한번 걸치기 한번 걸어봐.
0: 아, 가봅시다.
1: 옳지.
3: 공부가 잘하고 공부가 잘하고 대두 짝을 떠고 남도로 수고 쭉쭉 털고 다스다 돌아보면 저도 돌아와 나도 산도 돌아와 나

좋아 죽겠네.

0: 뭔 병 달라 들었냐?
1: 신나서.
2: 형님.
3: 워미.
2: 박이고 모시고 내 대급 빠이 벌어져 죽었어.
3: 아야야, 난 누구냐 이 빠져나간다.
2: 워미 맞자까. 그러나 저러나 저 많은 동갑사를 어찌 갈아줘?
3: 아야, 우리 관객분들 여기 오신이라고 점심도 못 먹고 왔을 거이다.
2: 그러지. 어,
3: 우리도 이거 연습하느라고 밥도 못 먹었으니까. 광윤아.
2: 예.
3: 쌀 나온 짐에 딱 더도 말고 덜도 말고 300가마니만
1: 300가마니 어,
3: 밥을 깨끗하니 해서 밥잔 해라
1: 나한테. 어, 나 친정에서 해보고 안 해봤는데.
3: 뭐 밥을 친정에서 해보고 안 해봐?
1: 친정에서 해보고
3: 아니,
1: 안 해봤어.
3: 너 밥 안 먹는다 이 말이지?
2: 안 먹어, 안 먹어.
3: 옳지. 준영아.
4: 네?
3: 그럼 막둥이 네가 해.
4: 다이어트 중이에요.
1: 제가 쌀 300가마니를 밥으로 제껴 놓은 것이
3: 이것이 뭔 좋아한 거예요?
1: 이 밥덩이가 어떻게 크냐면
3: 옳지.
1: 이 하늘극장만 하던 것이었다.
2: 밥은 홍보가 좋아라고 밥을 먹는데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3: 그러면
2: 밥을 똘똘 뭉쳐갖고 어깨 너머로 휙휙 던져놓고
3: 잘 퍼면
2: 딸깍딸깍 받아먹는디 꼭 이렇게 먹는 것이었다.

한번 뻗어.

0: 전부가 이렇게 화라지 식구들하고 우리 관객분들하고 밥을 몽신 먹고 하도 좋은 게 저 돈과 쌀을 들고 한번 놀아보는디.
1: 아이 친구야.
2: 시구나 잘 쉬고 온 밤

받아주시고

신방자님 꼭꼭꼭 예 꼭꼭 입은 띄어 입에 물고 환생초손에다 들고 처삼부처는 품에 안고 이언불로 양석 삼어 세왕가고 금나갈지 정궁 없이 이가리 정.

0: 어떻게 바라지 공연 즐겁게 관람하고 계세요? 네. 오늘 안 오셨으면 후회할 뻔하셨죠?
1: 네.
0: 저도 안에서 모니터로 보고 있는데 얼마나 잘하든지 그냥 잘한다 잘한다 밖에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또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재밌으세요?
1: 네.
0: 저는 이제 트로트를 국악을 하다가 트로트로 왔지만 이렇게 젊은 분들이 우리 국악을 지켜주니까 정말 든든한 것 같습니다. 박수 한번 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또 동생으로서 왔는데 또 뭐 한 곡 하려고 왔습니다. 중간에 조금 의상도 갈아입고 쉬어가는 타임으로 저도 한 곡 부르려고 하는데 어떻게 박수 같이 쳐주실 거죠?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 곡 엄마리랑 들려드리겠습니다. 같이 함께 즐겨주세요.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이야, 국립극장에서 또 트로트를 불어보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떻게 즐거우세요?
1: 네.
0: 감사합니다. 한 곡만 하고 가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하도 박수도 많이 쳐주시고 호응도 많이 해주셔서 한 곡만 더 해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검은 고야라는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달로 하면 4월이요 날로 하면 초 이틀입니다. 이 나라 이 땅 지키시는 조상님, 오늘 우리 소리 바라지가 조상님 전에 지성으로 주건 말씀 올리오니 이분 덕도 많거니와 새로 새덕을 점지하사이다. 그저 1년 365일 내내 돌아갈지라도 명도 주고 복도 주고 재수 여러 도우시고 그저 우리 자손들 앞날에 상서롭고 경사스런 일들만 생기게 하옵시며 온갖 재난 액살은 다 비껴가서 백천가지 일들이 맘과 뜻 먹은 대로 두이루어지게 하시고 성품이 찬물같이 맑고 깨끗하여 바르고 곧은 길로만 나아가게 하시기를 천만 축수 만만 발언으로 비옵니다.

오소사 그대 내게 오실 적에 무언퇴야 오시랴오. 비바람 눈설이 칠제 하람벽 처마되야 오소사. 유월염 찬 더운 날에 남실남실 불어오는 산들 바람 태야오소. 동지서 딸 추운 밤에 빨간 화로불이 되야오소사.

0: 감사합니다.
1: 앵콜을 하신 건가요? 안 하신 건가요?
0: 진고합니다. 진고합니다.
1: 앉아주시고, 네. 저희가 정말 앵콜을 준비 안 하지 않았죠. 여기 계신 분들께서 이렇게 좋아하시는데 저희가 어찌 앵콜을 안 할 소냐. 마지막에 송가인 씨도 다시 나와서 함께 오늘 마무리를 해야 이 공연이 끝이 나겠죠. 그러면 길게 끌지 않고 왔네 왔네 재성 왔네 재성님이 오실 적에 오늘 여기 오신 모든 분들 정성이 지극하니 어찌 그냥 보내드릴 리가 있으리요. 명주머니 무게 걸고 공주머니 쓰니까요.

오도 너무 상상까지 봉황같이 날 사실지 고개는 물빛 같다 끊이질 방 없이 영화는 물결 같아 멈추지 방 없이 마음은 바다같이 넓어지고 깊어지게 점지하시라고 천만 축수 만만 바다는 호 채성님 전어 비를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9월 첫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공주문예회관 기획공연 창작무용극 고마입니다. 공주의 오랜 전설 속에 머물러 있던 한 여인의 이야기를 전통춤의 깊은 호흡과 현대적인 미디어 아트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대구시립국악단 제30회 청소년 협주곡의 밤입니다.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12명의 차세대 국악인들과 함께하는 협연 무대로 오는 9월 3일부터 이틀간 대구 문화예술회관 80홀에서 열립니다. 국립극장 창극중심 세계음악극축제입니다. 올해는 뮤직드라마 오디세이를 부제로 서로 다른 전통과 음악적 색깔을 담은 국내외 작품 9편을 선보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블랙내빗 검은토끼의 용감한 여행입니다. 판소리 수공가를 국악과 뮤지컬이 결합된 8개의 음악 넘버와 신나는 국무로 새롭게 풀어낸 판타지 음악극입니다. 서울시 청소년 국악단 프로젝트 오케스트라입니다. 프로젝트 단원에 선발된 청년 국악인들의 열정과 음악적 에너지를 6편의 국악 관현악 레퍼토리로 선보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구속 음악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펼치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1: 국악방송 이 세상에 다 들어오느라.
2: 1시에 그걸 시작해서 네. 밤 9시에 끝이 났습니다.
0: 12시간?
2: 그렇죠. 거의 12시간 했죠.
1: 오양문화각사는 각도가급을 마련할지.
3: 동양별신굿이 정말 그 활발한 외향적인 형이라면 남양별신굿은 상대적으로 대단히 아이 성향에 가까워요.

0: 많은 친구들이 사연과 영상을 보내줬어요. 네. 그 소중한 사연들에 답하는 신청자 특집을 한 번 더 준비했습니다. 전교생이 저를 알아봤으면 하는 마음으로 용기 내서 신청합니다. 저는 5살 때부터 민요를 배우고 다양한 노래대회 무대를 누볐지만 이 노래 들어볼래 해서 뽐내고 싶어서 신청했습니다.
1: 신청서를 보내고 나서 만약 안 되면은 방송국 앞에서 가야금 안고 1인 시위라도 하려고 했어요.
2: 교통 700

0: 수 있는 작품을 창의적으로 만들어낸다는
1: 전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3: 식탁 안심을 책임져온 해썹의 항해. 해썹은 어디로 향하는가. 식탁이 신뢰의 이름에서 더 정밀한 기술로 미래와 연결되고 더 넓은 기준으로 세계로 향하는 식품 안전의 기준. 해썹이 간다. 식탁으로 미래로 세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은빛 햇살 아래 고즈넉이 자리한 집 한 채가 보이는군요. 이 집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민가인 맹씨 행단입니다. 맹씨 행단은 조선 초기 청백리로 이름을 떨친 맹사성이 단을 쌓고 후학들을 가르치던 집이라 하여 맹씨 행단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집은 1330년 고려의 충신이었던 최영 장군의 아버지인 최원직이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최영 장군의 손녀 사위가 된 맹사성에게 이 집을 물려주었다고 합니다. 청백리라 불리던 맹사성은 음악에도 관심이 깊어 향악을 정리하고 특히나 단소를 즐겨 불렀다고 하는군요.

맹사성 집을 찾아온 손님은 먼 발치에서 정승댁을 향해 단소 소리부터 살폈답니다. 단소 소리가 들리면 문전을 넘어 들어서고, 단소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아예 발길을 돌려 돌아가곤 했다는군요. 강호의 가을이 오니 고기마다 살쪄 있다. 작은 배에 금을 실어 흐르게 던져놓고 이 몸이 소일하는 것도 역시 임금의 은덕이로다. 맹사성의 강호 사시가는 최초의 연시조이자 강호 가도의 선구적 작품으로 자연을 즐기며 한가롭게 지내는 삶을 노래한 작품인데요. 자신의 한가롭고 편안한 생활을 임금의 은혜와 관련지어 추나추동 계절에 따라 한 수씩 시를 읊었습니다.

백성을 살피던 정치가로서 청렴한 삶을 살아 청백리라 불렸던 맹사성. 그는 세종 때에 영의정과 좌의정을 지내며 문민정치의 기틀을 다진 명재상이었습니다. 맹사성의 고택에는 온몸으로 세월을 고스란히 이겨낸 은행나무가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나무의 수령이 650년을 넘긴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1380년경 맹사성이 직접 심은 나무라고 하는군요. 세종은 왕위에 오르자마자 우의정 맹사성에게 예약을 정비하라 어명을 내렸습니다. 예약은 음악과 예법으로 나라를 다스리고자 했던 것인데요. 유교경전 예기에 의하면 세상을 다스리는 음이 편안해서 즐거우면 정치가 조화롭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선의 새 정승이었던 맹사성과 황희, 권진은 경치 좋기로 소문난 금곡천 뒤에 정자를 세워 시문을 지어 읊으며 곧잘 망중한을 즐겼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국정을 논의하기도 하고 농사일에 지친 백성들을 불러 위로하며 민정을 살피기도 했다는군요.

맹사성은 유교에 입각한 조선을 예약의 시대로 이끈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세종의 어명을 받던 그는 가장 먼저 궁중의식에 쓰이는 악을 정비했는데요. 맹사성은 중국의 음악인 악보다 우리의 음악인 향악으로 종묘제례를 지내며 우리 음악을 조상께 바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박연과 같은 젊은 인재들을 등용해 예약을 정리했는데요. 우리 음악인 향악과 중국의 음악인 아악의 적절한 조화를 이끌어내며 1447년 종묘 제례악을 완성했습니다. 조선의 전통 음악인 종묘 제례악은 600년이 흐른 오늘날에도 연주되고 있습니다. 음악의 조예가 깊었던 세종, 천재 음악가 박연과 함께 맹사성은 우리 음악의 기틀을 세우는데 많은 힘을 쏟은 인물이기도 합니다.

음악으로 조화로운 세상을 만들고자 노력했던 옛 선인들의 정신은 시대를 초월해 오늘날에도 이어져 내려오며 문화의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0: 무속 음악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펼치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1: 국악방송 이사의 상에 다 들어오느라.
2: 1시에 구속 시작해서 네. 밤 9시에 끝이 났습니다.
0: 12시간?
2: 그렇죠. 거의 12시간 했죠.
1: 오양문화각사는 각도가급을 마련할지.
3: 동양별신 굿이 정말 그 활발한 외향적인 형이라면 남양별신 굿은 상대적으로 대단히 아이 성향에 가까워요.

0: 불안해서 한 선택이 마약의 시작이 될 수 있어.
1: 예뻐지려고 한 선택이 마약의 시작이 될 수 있어.
2: 호기심으로 시작한 선택이 마약의 시작이 될 수 있어.
3: 청소년 마약, 거창한 이유가 아니라 평범한 고민에서 시작됩니다.
4: 프리랜서 예술인도 쉽게 가입할 수 있는 예술인 산재보험. 예술활동 중에 예고 없이 찾아오는 업무

사고와 질병에 대비하세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모두의 예술이 안전할 수 있도록 예술인 산재보험.

0: 아이고. 가볼까?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아무도 없나? 아, 뭐야? 야, 버스가 장난이 아닌데? 야, 이거 놀러 가는 것 같은데? 어, 아무도 없네. 어? 뭐야? 왜 아무도 없어? 우와, 와, 의자도 진짜 좋네. 우와. 어머, 야. 와. 어머, 야. 와. 야, 최고인데? 야, 최고인데? 어.
1: 조심, 조심.
0: 와, 근데 버스가 왜 이렇게 좋아? 와.
2: 어?
1: 어. 안에 계신데.
2: 안녕하세요. 어머. 벌써 오셨네. 누가?
1: 어머.
2: 아유, 안녕하십니까?
3: 아이고, 안녕하세요, 어머니.
2: 어유,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어, 반갑습니다.
1: 계신입니다.
0: 아이고,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예.
2: 우리 유명하신 네. 그 유명한 발라드봉의 최고의 거장이신
0: 아닙니다.
2: 개시, 개시 만나십니까?
0: 발라드봉. 예. 반갑습니다. 예.
2: 예, 개시. 아, 예.
0: 정말 만나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2: 예. 기기기기.
1: 안녕하세요,
0: 어머니. 안녕하세요,
1: 어머니. 반갑습니다.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아니, 버스가 오늘 무슨 단체 소풍 가는 것처럼
2: 굉장히
0: 아,
2: 네,
0: 아 진짜요?
2: 그럼 네. 여러분이 이제 같이 함께 가족들이 와, 같이 하시죠.
0: 예, 아니, 버스가 예. 너무 좋아가지고.
2: 예예. 예. 여기서 우리 산악버스, 어몽글레 산악버스는요 오시는 타시는 모든 분들이 VIP이기 때문에 직접 이렇게 VIP라고 지금 써놨던 VIP. 최고 최상으로 모시고.
0: 아 그리고 있는데, 버스가 제가. 아직 비닐도 덜 뜯었어요.
1: 예, 약간 아직, 새거 냄새 나지 않아요?
0: 네, 너무 좋아요.
1: 그렇죠,
2: 같이 하신 분들이구나.
1: 네, 안녕하세요.
2: 아,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4: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1: 아, 예.
0: 와, 너무 멋쟁이 돼서 연예인인 줄 알았어요.
4: 아유, 감사합니다.
2: 와, 반갑습니다. 예, 아이고,
0: 안녕하세요.
1: 네, 여기서 많이 뵙고.
2: 네. 예, 예, 예, 예, 반갑습니다.
0: 아, 다들 확실히 네. 산을 좋아하셔서 그런지 그냥 들어오시는데 건강한 향이 딱 나네요.
1: 네, 다들 와. 느낌이 다르죠. 네,
0: 느낌이 진짜 맞아요. 달라요.
1: 예. 두 분은 어떤 관계신지도 좀 궁금한데요.
5: 사회교육원에서 상담 공부하면서 만났는데 아~ 20년 됐어요.
1: 20년 되기

0: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청바지는 정말 고수님들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 안녕하십니까? 청바지 입고 이렇게 딱 아니 뭐 아니 산행 복장이 아니고 이건 뭐 잠깐 뭐 이렇게 산 밑에 피크닉 저 이런 복장으로 산에 오시면 처음 봤는데 아 예 참
0: 저는 그 태백산 기인 이래가지고
2: 아 태백산 기인 근데 예, 하루에 기인 같은 같지 않으신데
0: 네 하루에 11번 태백산을 다니고 하루에 11번 태백산을 다니고
1: 아,
0: 네 예, 예. 그다음 3,252번 다녔습니다.
2: 네, 3,252번 아,
0: 뭐 우리나라 국립공원은 거의 다 다녔고 아, 제가 국립공원 안전 도우미도 하고
2: 오 그러세요?
0: 네네

0: 안녕하세요.
1: 예, 오, 아니,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와, 시간 정확히들 다들 맞춰주시네.
2: 안녕하세요.
1: 와, 시간 정확히들 다들 맞춰주시네.
2: 와, 그러네요, 진짜.
4: 아, 야, 저 오시는 분. 김지원 씨인가?
0: 아, 네네. 안녕하세요. 네,
4: 성함이 김지원 씨인가?
0: 네네, 맞습니다.
4: 예.
1: 예, 자, 우리 산업버스, 우리 고객 여러분들과 VIP 여러분들 모시고 제가 출발하겠습니다. 출발! 출발! 출발! 야, 출발!

0: 이진희 선생님께서는 네. 뭐 어떻게 여기 신청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1: 신청은 제가 한 게 아니고요. 네. 옆에 언니가 아, 언니가 해가지고 네.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아하. 먼저 본인이 신청하고 진희야 두 명씩 신청해야 된다는데 생각나는 사람이 너밖에 없다. 그래서 네 이름 넣었다. 괜찮니? 그래가지고 아 간다고. 그래갖고 언니 덕분에 오게 됐습니다, 사실. 아, 아,
2: 답장 넣었다. 아니, 네.
0: 솔직히 별로 뭐, 보고 싶은 마음은 없었는데.
1: 아닙니다.
0: 마지못해.
1: 그렇지 않습니다.
0: 형이 좀 마지못해 오신 분이.
1: 아닙니다, 아닙니다.
0: 내리셔야 되니.
2: 형도
0: 내리셔야 되니. 아닙니다.
2: 네, 형도 내려야 돼. 이번에 진희 선생님이.
3: 같은 경우는 사실 사이클을 굉장히 오래 탔어요. 15년 이상을.
0: 그 사이클을?
3: 네네. 로드 야, 사이클.
0: 자전거를?
3: 네. 오래 야. 탔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산에 많이 오르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필 코스를 좋아하다 보니까 산을 많이 오르게 됐는데 이제 그걸 이제 자전거가 아니고 내 두 발로 이제 가보고 싶다는 욕구가 들기 시작하면서 이제 산행을 시작하게 됐고. 많은 분들이랑 일단 산행을 즐기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아이고, 얘기한다고 반갑습니다. 버스가 멈춘 줄 몰랐네.
2: 네, 아유, 반갑습니다. 오신다고. 아유, 네. 수고하셨습니다.
0: 어서 오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2: 네, 반갑습니다.
3: 우리 구호님이랑 주한님은 어떻게
2: 어떤 인연이세요?
4: 예. 원래는 이제 알던 사이는 아닌데 그 동호회를 지금 같이 좀 해서 거기서 만나가지고 좀 한 2년 정도. 그 좀 말하기 쑥스러운데 스윙 댄스.
5: 이성 친구를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3: 아 진짜요?
4: 네.
3: 이거 스윙이요 이거?
4: 예, 네, 그런.
0: 저도 스윙 댄스 좀 출 줄 알아요.
2: 춤이나 춤추시지 않고 왜 또 산으로 올라오셨습니까? 춤추시지 않고 왜 또 산으로 올라오셨습니까?
4: 춤은 그냥 취미로 한 거고 이제 산을 원래 좋아하긴 했는데 이제 등산 좋아하면 또 엄홍길 대장님하고 이 또 산 타는 건 또 영광이니까.
3: 그렇죠. 아 저도 사실 엄 대장님이랑 산 탄다는 생각에 사실 진짜 너무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오게 됐거든요. 네. 아.
6: 산은 어디나 다 좋은 거니까 저는 엄홍길 선생님을 목적으로.
7: 저도 안 그래도 엄 대장님 굉장히 존경하는 산악인으로서 뵙고 싶기도 하고
8: 최고 기대된 게 우리 엄 대장님 보는 거였거든요.
3: 다 같은 마음이지 않을까요?
0: 맞아요. 아!

0: PCM님께서 또, 아, 그게 와, 저는 또, 우리 발라드계 세계, 제, 한국의 최고의 거장.
1: 아, 맞아요, 맞아요.
2: 아, 아니, 제가 거장까지.
0: 자, 한 소절이라도 한 번. 아,
2: 지금 새벽 6시거든요, 예. 지금 새벽 6시거든요, 예. 한 소절이라는 말이, 네. 예.

0: 감사합니다. 예.
1: 좋았던 기억만.
0: 우리 또 좋은 기억만 가지고 또 산에 오르잖아요.
1: 우리 산악버스 오는 걸 가지고 여러분들 좋았던 기억을 갖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2: 잠깐만요. 잠깐만요. 새벽에 오시느라고 네. 빈속으로 오셨기에.
1: 그렇죠. 예, 예. 물만 마시고. 아, 예, 예.
2: 제가 준비한 건 아니고 예. 집에서 쑥떡을 쪄가지고 해갖고 여기 계신 분들과 같이 나눠 먹으려고 이만큼을 갖고 왔습니다.
3: 댁에서 직접 마시는
2: 그것을 지금 같이 진짜. 먹으려고 이렇게.
1: 아, 제가 진짜 쑥떡 진짜 좋아합니다. 아, 진짜. 아, 진짜. 뭐 농담 아니고 진짜 쑥떡 좋아해요.
0: 이산으로 가면 쑥떡 쑥떡. 아하.
3: 대장님 먼저. 네.
1: 감사합니다. 예,
3: 아, 이거 다 드시래야 되는데. 아. 이거 대장님 예. 거 다.
1: 이야, 진짜.
3: 와.
1: 오, 쑥 냄새가.
3: 아, 향이.
1: 이야, 쑥 향기가 그냥. 이야, 진짜.
0: 이야.
2: 쑥떡. 맛있죠?
0: 짠.
4: 봄 되면 네. 뜯어갖고 네. 쌀이랑 불려서 방앗간에 가서 아~ 빠서 네. 이렇게 만들어갖고 냉동을 시켜요. 네. 그래서 1년 내내 꺼내서 먹는데 제가 7살 된 하민이라는 손자가 있거든요. 네. 걔가 가끔 한민 쑥떡 있어? 이러면서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쪄서 한 번씩 갖다 주고 그래요.
5: 애미 나 떡 먹어봐. 맛있어.
6: 얼마나 맛있어?
5: 이만큼.
1: 지금 우리가 이렇게 쉽게 먹지만 이 정성이 진짜 아유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1: 아,
3: 예. 아, 예.

0: 야, 드디어 충남 태안의 꽃, 와, 백과사.
1: 네, 와, 날씨도 당기는데요.
2: 아, 날씨도 진짜 좋다. 약간 소풍 온 느낌이에요 지금.
0: 야, 우리 팔팔한 팔팔한 팔기가. 야, 우리 여기 태안의 꽃, 태안 만조.
2: 좋다.
0: 그 자리하면 우리 그 백화산에 지금 도착했습니다.
2: 아, 좋다, 좋다.
0: 잠시, 근데 오늘 왜 우리가 인원이.
1: 네, 인원이 너무 많이 줄어가지고.
2: 아, 이게 줄은 거예요?
1: 네, 네.
2: 아니, 우리 대장님이 계신데 이거 지각하면 이거.
1: 혼나야죠.
2: 그쵸? 네. 이거 잘못된 것 같습니다.
0: 예, 예, 예.
3: 어, 저기 오시는 것 같은데요?
1: 네. 어, 안녕하세요.
2: 아이고.
1: 안녕하세요.
0: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이 시커먼스들이 갔나? 이 시커먼스들이 갔나? 아이고, 예, 예, 예.
1: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0: 이분들은 도착지점에서 나타나신, 어디서 오신 겁니까?
4: 네, 대구에서 왔습니다.
1: 대구에서?
0: 아, 대구! 네.
1: 야, 이제 완전체가 됐습니다.
0: 아, 이제 완전체가 네. 모이신 겁니까?
1: 네.
0: 아, 예.
2: 야, 이런 단체 생활 진짜 20년 만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처음인 것 같아요.
0: 아, 그래요?
2: 이런 약간 소풍 같은 여행. 네.

0: 영광입니다.
1: 예, 권천님.
2: 네.
1: 오늘 제가
3: 감사합니다.
1: 모시고
2: 했습니다.
1: 그리고 지원님. 네. 그리고 수남.
4: 네.
1: 성지.
5: 네.
1: 이조.
6: 이조. 아, 네. 이조. 와, 좋습니다. 와, 와 목소리가 좀 약한데.
1: 삼조. 고우님. 예, 예. 삼조. 캐시엠님이 모시겠습니다. 아하. 자. 손 모아주시고.
5: 아, 이거 네. 여기 이렇게요?
1: 어머길의 산업버스 백화산 도전!
7: 기! 화이팅!
1: 아, 진짜 출발입니다.
5: 갑시다.
1: 진짜 출발입니다.

0: 야, 진짜 돌산이네. 조심하십시오.
1: 조심하세요.
2: 조심하십시오.
1: 아이들이 다 기기묘묘해요, 진짜. 예? 진짜 큰일 납니다. 근데 아까 출발할 때 바위 조심하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3: 잠깐 모이세요. 잠깐 모이세요. 대장님.
1: 나무 오늘이 너무 좋다. 또 소나무가 많아서 이 피톤치드가 탁 나올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2: 야.
4: 들어서자마자 또 소나무가 반기네요.
0: 야, 좀 숲이 우거지니까 좋구만.
2: 아우, 소나무 향이 느껴지네요.
0: 아이고, 새가 지저귀니까 좋구만. 새들도 우리를 반겨주네.
4: 그러네요.
1: 순 이게 거의 바위야, 바위.
5: 네.
1: 예? 길이 바위로. 바위길이네, 바위길이요.
4: 근데 이게 돌길인데 되게 거친 돌길이 아니라 둥글둥글한 돌길이에요. 순둥순둥한.
3: 순둥순둥 돌.
4: 네.
1: 야, 무슨 공기돌 같지 말이야, 그 돌들이.
0: 나는 백화산이라고 해서 하얀 꽃이 많아서 백화산인가?
4: 맞아요. 여기 바위가 많은데 그 바위를 하얀 꽃으로 표현했어요.
0: 와, 진짜 천재네.
4: 우와.
0: 야, 근데 이런 바위산에 어떻게 이렇게 숲이 우거졌을까?
4: 이게 소나무와 관련된 전설이 있는데, 백화산이 흑화산이 되면 이곳 태안에서 만 명의 문인과 천 명의 무인이 나온다는 전설이 있대요. 그래서 이곳 분들이 검게 만들어야겠다 해서 소나무를 많이 심었고, 그 덕분에 이렇게 기암괴석과 소나무가 어우러진 지금의 풍경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0: 근데 바위가 진짜 예쁘게 돼 있다.
4: 그렇죠.
0: 왜 좋은 산이라고 하는지 알겠다. 천천히 이 산의 기운을 온전히 느끼면서.
4: 저 앞에 첫 번째 뭐가 나왔어.
0: 와 너무 이쁘다.
4: 저 앞에 있는 저 바위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표지판 보기 전에 맞춰보기.
3: 어려운데요.
0: 정답. 흔들바위.
4: 어떤 바위?
0: 흔들바위.
2: 호두바위.
4: 호두바위도 근데 다 비슷한 것 같긴 한데.
2: 두뇌바위.
0: 엉덩바위.
4: 아닙니다.
3: 두부.
4: 이게 두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뭔가 불꽃이 용서 숨치는 것 같은 그런 불꽃바위란 이름을 갖고 있는데.
1: 불꽃이 막 확 타오르는 그런 형상이네, 뒤면 또.
4: 반대에서 보면은 그 애틋한 부부를 닮았다서 부부바위기도 해요. 네. 어떻게 하셨어요?
3: 여기서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게 보이는데요?
4: 그러니까. 근데 무슨 허파 같기도 하고, 뭐 간처럼 이렇게.
0: 와, 근데 진짜 신기하다. 올려놓은 것 같아. 누가 올려놨지?
6: 군수님이.
2: 아니, 군수님이 어떻게 올렸나?
6: 아니, 노력 많이 하시니까.
1: 예, 아주 영험스럽습니다. 바위들이 다 기기묘묘해요, 진짜. 예? 야, 이게 바로 용허리 바위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용의 허리를 지금 밟고 가는 겁니다, 지금. 야.
2: 용의 허리.
1: 용허리 바위.
2: 용의 허리를.
1: 어휴. 막 기운이 느껴집니다.
0: 이게 예전에는 고래 바위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1: 야. 내가 바위 하나 내가 이름 져줘야겠어.
4: 저 바위도 특이하게 생겼다.
1: 야, 요 바위. 야, 원앙바위. 사랑.
3: 입 맞추는 것 같아요.
1: 네, 딱. 예? 입 맞추려니까 여자가 부끄러워서 살짝 뒤를 물러서는. 야, 사랑바위네, 사랑바위. 근데 희한하게 이 돌이 쪼개진 거예요. 왜냐면
0: 돌이 이혼했네. 여기 돌이 이혼했네.
1: 그렇죠.
4: 감동 바사사. 감동의 바사사.
0: 아, 그냥.
1: 여러분들 이걸 딱 보시면서, 예, 혹시 떠오르는 사람 뭐 있습니까?
7: 여자친구 보고 싶습니다.
1: 아니 부모님이 뵙고 싶은 게 아니고.
2: 아 부모님은 며칠 전에
1: 뵙고. 아, 이게 참 요즘 우리가 저도 참 불효자지만.
0: 저는 진짜 엄마가 보고 싶습니다.
1: 아 진짜죠?
0: 예.
1: 아 예 진짜.
0: 네 얼마 전에 예. 수술을 하셨는데.
1: 아이고.
0: 예 근데 너무 잘 돼가지고.
1: 예.
0: 지금 예, 식사 이제 시작하셨는데 진짜 보고 싶네요.
1: 아 진짜 예. 어머니가 하루빨리 그 예. 이제 왕쾌 되시기를.
0: 예.
1: 백과산. 우리 기운을 예, 영험수로 예. 신령수로 기운을 쫙 보내드리겠습니다.
0: 아~
1: 예, 어머니가 하루빨리 왕쾌 되길 기원합니다. 박수.
0: 아~
1: 힘내세요. 힘내시죠 어머니.
0: 와 너무 좋다 진짜.
6: 양 옆으로 이게 다 조망 좋네.
0: 야 이건 와, 그림 이건... 아니야?
6: 진짜 신기하다. 이거 소나무 여기 나 있다.
2: 야, 야 진짜 이건 뭐야? 신기하다. 와. 어떻게 이래 놨지?
6: 여기 소나무 나 있어요.
0: 와 여기도 소나무가 나 있고 너무 이쁜데 이거?
2: 바위 안에.
6: 근데 이거 어떻게 이래
2: 나무가 났어? 아 풍경이 좋네요.
0: 너무 좋다.
2: 네.
0: 이래서 산 올라오는 거. 아니 근데 주현 씨는 산을 언제부터 탔어요?
2: 아 저희 아버지가 등산을 좋아하시는데 제가 군인일 때 상병 휴가 때 아빠랑 같이 지리산에 갔어요. 근데 뭐 군인이 맨날 산 타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0: 너무 좋았지.
2: 네, 너무 좋아서 그때부터 조금씩 산에 빠졌던 것 같아요. 좀 느꼈죠. 아, 내가 좀 산을 좋아하게 됐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전역하고 나서도 이제 대학교 들어가서 산악부에 들어갔죠. 그때부터 산을 많이 탔어요.

0: 제가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할 때 면접을 되게 많이 봤어요. 어느 기업에서 등산 면접을 봤어요.
1: 등산 면접을 봐?
0: 예. 회사에서 대자란 버스를 타고 네. 산 입구까지 가요. 그래서 이제 내려주고 지금부터 등산 시작할 건데 뭐 문제가 있으면은 천천히 가도 된다. 순위는 이제
1: 너무 신기하다.
0: 합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하더라고요. 정말로 영향 안 줬던 거죠. 2등을 했는데 떨어졌어요.
1: 왜 2등을 했는데 왜 떨어져?
0: 인적성을 잘 못 본 것 같은데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 같은데.
2: 여러 명이서 갔죠.
0: 아, 그렇죠.
2: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여러 명이서 갔는데 약간 단체 생활을 어떻게 하나를 봤던 것 같아. 뭔가 개인적으로 막 등수를 쫓는다기보다 주변도 많이 살피고 뭐 이렇게 낙오되는 분들 없나 이렇게도 좀 보고 좀 그런 걸 보지 않았나. 혼자서 무조건 1, 2, 1등 하려고 그랬지.
0: 아,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나 먼저 간다 하면서. 아,
2: 그래서 떨어졌네.
0: 야, 너 탈락. 아, 등산을 하다 보면은 항상 힘들고 지칠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도 버티면서 산행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와 마찬가지로 취업 준비도 항상 힘들고 배고프고 돈이 없지만 꾸준하게 나아가야 된다는 게 취업 준비라고 생각해서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저에겐 산이란 정신력이 되어주는 등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철인 대회를 나가는데요. 대회 시간이 약 한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되는 대회입니다. 등산을 하면서 기른 정신력이 있기 때문에 그 철인 대회를 도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대회 잘 치르고 올 거고요. 잘 치러서 무사히 돌아오겠습니다.

0: 시야가 확 트이는 게, 좋네, 아주 여기.
1: 와, 여긴 또 뭐야?
0: 여름바위가 나오는데 마당에 멍석 깔고 돌로자를 놓아둔 듯한 곳으로 등산객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곳이다. 이게 멍석바위. 시원하다.
1: 좋다.
0: 이 백화산이 태양군을 이렇게 감싸고 있네.
1: 그러네.
0: 예. 이게 뚝 둘러서 이렇게.
2: 명당이네요.
0: 예, 진짜.
3: 산봉 때리기 너무 좋은 데인데요.
0: 그러니까, 어유.
1: 시원하다.
0: 진짜. 근데 어떻게 이렇게 시원하지, 진짜?
1: 예전에 아빠랑 산 올라오면 아빠가 늘 그랬었는데.
0: 뭐?
1: 이 많은 집 중에 내 집 하나 없다고.
3: 아빠가. 너무 슬픈 말인데.
0: 여기 잠깐 휴식하겠습니다. 정자에서 잠깐 쉬죠.
4: 네. 네.
0: 아, 맞아. 야, 맞아. 진짜, 아니. 맞아. 아까 버스 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싱댄서 두 분. 예? 여기, 이 멍석바위에서.
2: 산 위에서.
0: 그러니까.
2: 저 혼자 할 수가 없어서.
0: 예, 예.
2: 오세진 작가님이 도와주신다.
0: 맞아. 오작가도 아까 싱댄서 모집 좀 했다고 그러던데.
3: 찍고 했는데요.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0: 두고 보겠어, 한번.
1: 야, 멍석바위 위에서 스윙댄스를 보고 이게.
2: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뭐가 되게 전문적으로 보이진 않네요.
3: 엄청 잘하고 있는데?
2: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 야.
0: 아니 박수로 칠 것까지는 없는 거 안 돼, 안 가서.
5: 아니 근데 뒤에 풍경이 너무 아름다운 자연 공연장 같은 느낌이었어요. 제가
0: 아니 느낌이. 근데 네. 자연 공연장인데 그림은 별로 안 좋네. 이렇게 뭐 좀 썰렁합니다. 글자리도 바람 불어서 썰렁한데 더 썰렁하네. 아, 그러면서 신님 모델 네. 우리 권찬님도 그러시고 지니님도 두 분이서 한번 이렇게 워킹.
1: 멋있겠다.
0: 진짜. 진짜.
1: 야, 이거 뮤직비디오 한 편 나오겠는데요?
0: 글쎄 말입니다, 이거.
2: 확실히 다르다.

0: 와, 두 분에서 박수. 아, 진짜 대단하십니다. 아, 진짜 좀 존경스럽습니다. 두 분께서 워킹을 하는 순간 이 바위가 그냥 막 그냥 행복해가지고 그냥 저 멍석 바위가 환하게 웃고 있네.
1: 스윙 댄스는 안 웃었어요?
0: 아니 막 울고 아까 막 거기서 바위에서 막 뭐 눈물이 뚝뚝
1: 아,
0: 물이 흐르더라고. 예, 울고 있었어.
2: 아, 절벽이 있어가지고.
3: 네. 아, 그렇죠? 절벽만 아니었으면 날아다녔을 텐데. 아니 근데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잘못해서 넘어져가지고 네. 아니 팔이라도 부러지면
0: 네. 산이라는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나죠.
3: 네, 안전사고 네. 같은 거 일어나잖아요. 네. 그럴 때는 진짜 뭐. 어떻게 대처를 해요?
0: 우리 지금 그 우리 저 개미대산학부 애들 저 우리 두 명이 저 왔는데 한 친구는 등반하다가 추락해가지고 심하게 다친 적이 있어요.
4: 밧줄 타다가 이제 그 추락해가지고 와. 이제 완전 오른쪽 다리가 완전 그냥 망가져가지고 오랫동안 병실 생활한 적이 있어서 그때 되게 구급 대원들이 초기 대처를 되게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약간 좀 감명 받아가지고 네. 초기 대처가 되게 중요하구나라는 것도 느끼고
0: 그렇죠, 이제 맞습니다.
4: 네. 네, 좀 이제 구조 구급 대에서 좀 궁금해져가지고 그쪽 전공을 다시 다니고 있어요.
0: 아, 네. 구조 구급사.
4: 네.

0: 일단은 그 다쳐 부상을 최소화시키려는 그 노력과 방편이 되게 중요하다는 게 느껴져서 훌륭한 응급구조사가 일단 되는 게 목표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다른 사람들 도와주고 싶고 계속해서 이제 산 타면서 관리하면서 그렇게 지내겠습니다.
1: 기분 좋은 네. 뭐 갖고 그러니까. 갖고 다니시겠네 그럼 엉망조치 네. 할 수 있는?
2: 야, 네. 갖고 다니는 거야. 야, 그, 야 우리 대장님 이 팔기가 와, 정말 다채롭네요. 팔기가 이제 팔팔하고 해. 워킹하고 막 스윙 댄스 치고 막 다치면 뭐 팔로 감아주고 막 완벽합니다.
3: 붕대랑
1: 붕대,
3: 삼각대,
1: 삼각대
3: 그리고 각종
1: 삼각권 삼각권 네,
3: 삼각권 거즈들이 소독
2: 아 이게 간단한 이런 그런 키트구나
3: 네, 네. 키트가 있어요 네.
1: 예를 들어서 뭐 발목이 되면 어, 겹줄렸다 발이 됐다 어떻게
2: 아!
1: 우선 우선 앉아 앉아야 돼 권찬님 권찬님 자리들 아 어디 봐야 돼 어디 어디 따 따 아 발목
2: 선생님
1: 발목 겹쳐졌다. 어떻게 감는 거야?
2: 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1: 감는 거 잘 봐야 돼.
2: 어.
1: 네, 저 여러분들 잘 좀 보세요. 이렇게 어.
3: 직선으로 이렇게 평행대를 이렇게 이루어주고요. 어. 그다음에 이렇게 교차해가지고.
2: 네. 어우 되게 압박이 되네.
3: 네.
1: 아 근데 발목 그러니까.
3: 아, 죄송합니다.
2: 아우야.
3: 보여야 돼가지고.
4: 가수가 아니고 배우를 하셔야 돼요. 아.
3: 아. 일단은. 고정이
2: 돼. 아우 나섰어. 나섰어. 와. 아니 발목이 이렇게 편할 수가 있나?
1: 아 밑을 두 번을 X를 감고.
2: 아.
1: 예.
4: 이런 거는 어디 가서 사? 약국 가면 있어요.
3: 아 약국에서 팔고요. 아. 네. 어지간한 산에 대해서 이제 응급처치함이 있어요.
2: 아. 예.
3: 그럼 이제 119에 이제 연락을 하면은 이제 그 비밀번호 알려주셔가지고 아. 그걸 빼서 할 수가 있어요.
2: 오.
1: 네. 와. 아 오늘 뭐 이번 팔기는 다재다능합니다. 다재다능해요.
4: 저도 예, 뭐... 산행을 할 때 예. 그 필수로 가져다니는 키트가 있는데 오. 시청자분들께 혹시 도움될까 해서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1: 예, 예.
4: 헤드램프 필수고 아, 그렇죠. 서바이벌 블랑킷. 이게 그렇죠. 위급 상황 시에 그렇지. 체온 조절하는데
1: 그럼요.
4: 담 몇백 원인데 진짜 그렇죠, 큰 역할을 그렇죠. 하거든요.
1: 담 역할을 해주는 네. 또 보온 역할을 해주니까.
4: 그리고 호러라기. 네, 이게 다 최소한 이 세 가지만이라도 꼭 필수로 가지고 그렇죠. 다니셨으면 하는 마음에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1: 맞습니다. 잘 네. 아미나이프, 네, 그다음에 호루라기,
4: 헤드램프,
1: 예. 그다음에 여기 블라키. 신발 창도 신발이 다 할 줄 모르니까 신발 창도 하나씩.
2: 아, 예. 중요하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
1: 신발 창 떨어지면 큰일 나거든. 신발 창 떨어지면 맨발로 어떻게 산길을 가냐고. 그러니까 비상용으로 신발 창도 하나씩 갖고 올게요.
4: 네.
1: 예. 아유, 아주 꼼꼼하셔. 자. 이제 조별 출발하겠습니다.
4: 네.
1: 백화점 정상향에서.
4: 와 바람 진짜 기가 막힌다.
5: 엄청 분다 바람이.
4: 오 너무 좋죠.
5: 네.
1: 아니 백화점 살진 형님이 이제 우리 팔기를 넘어주니까 좀 사랑해 주시는 것 같아. 더울까봐 뜨거울까봐 바람까지 불어주시고.
4: 맞아요. 네.
2: 아 진짜 덥지도 않고.
1: 예. 네.
2: 온도 딱 좋아요.
1: 예. 네.
2: 아이고 좋다. 아이고 좋네 좋아. 이렇게 좋을 수가 없다.
4: 아 근데 지금 좋다 좋다 해주시는 그 추임새가 네. 저희들까지 더 기분 좋게 만드는
2: 그렇죠?
4: 것 같아요.
2: 진짜 네. 좋아. 전항 봉항 따라 내가 왔도다.
6: 나 오늘 말도 별로 안 한 것 같은데 이게 목이 아프지?
7: 별로 안 한 것 같았어요.
2: 조금 여물 때 오면 매미 소리를 들리고 되게 좋겠다. 저 말 좋다만 나오는 거 아니에요?
7: 아 좋다
2: 좋다
7: 좋다
5: 아우 바람이 진짜 좋다 너무 좋다
4: 그 땀 난다 금세
5: 아 그래?
2: 야 구름다리다
7: 야 와 길다
2: 와 미쳤다
1: 꽃과 바다
4: 와
2: 야 여기는 진짜 말도 안 된다
7: 야
2: 와 진짜 여긴 말도 안 된다.
4: 세상에! 저 앞에 탁 트인 가로림만이랑 바다, 소나무 숲.
1: 이 산은 어떻게 진짜 소나무가 이렇게 많지?
4: 소나무 바다예요, 완전 대장님.
1: 어.
5: 어, 아래 밑에가 뚫렸어요. 무서워. 순간 보니까.
4: 오, 약간 흔들린다.
5: 저 잠깐 잡고 가야 될 것 같아요.

0: 보세요.
1: 와, 씨. 아.
2: 이게 좀 흔들거려야 재밌는데.
3: 지금 흔들거리고 있잖아.
2: 아, 이 정도는
3: 언니 흔들지 마.
2: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
1: 야,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4: 흔들 흔들.
5: 바다가 보입니다. 바다 맞나?
3: 와, 너무 좋다.
1: 와, 정말 이거는 안, 카메라를 안 들이댈 수가 없어요.
6: 아니, 와, 나 외, 이런 외국에 거... 어제 그 침엽수림, 침엽수림을 보고 보는 것 같아, 외국에. 저게 바다는 저 끝에가.
0: 와.
1: 와, 진짜 이거 장관이다, 진짜.
6: 자, 1조, 2조, 3조. 아, 자, 좋다. 아이고. 출발했습니다. 미끄럽습니다.
0: 조심하세요.
6: 흐쩌쩌쩌쩌. 그럼 우리 지금 산은 또 어떻게 해서 인연이 되신 거예요?
7: 산에는 꾸준히 다니고 있었는데 네. 고관절 수술을 하고 나서
6: 예 네.
7: 걸을
6: 아, 고관절을
7: 골절이 돼가지고 넘어져가지고
6: 아.
7: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또 걸을 수 있을까
6: 얼마나 그런 기간 좀 얼마나 걸
7: 한 6개월 동안 누워만 있었죠.
8: 아 내가 거의 됐다니까
9: 됐어
8: 됐지.
7: 한 6개월 정도는 휠체어 타고 있다가 목발 짚으면서 이제 찔뚝거리면서 다녔죠. 그때 엄청 걸었습니다. 막 발바닥이 아프도록 걸었습니다. 걸어보려고.

숨이 막 턱끝까지 올라올 때 힘들죠. 그냥 한 발 한 발 올라가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으니까 그냥 치유가 되는. 그냥 산을 바라보면 그 푸르름이 좋고, 또한 앙상해진 그 산이 또 좋고, 꽃핀 산이 좋고, 바람도 좋고, 그냥 좋습니다, 산은.

0: 시니어 모델인가도. 네. 예, 그걸 어떻게 하게 된 계기는?
1: 친구랑 어디 가서 밥을 먹고 차를 마시는데 네. 거기에 잡지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 예. 잡지책을 보는데 예. 그게 뜬 거예요. 모델 아, 대회가. 아, 그 예. 친구가 예. 너 한번 해봐라. 그래서 아, 예. 근데 제가 이쁘지도 않고 안경도 쓰고 안경을 벗으면 보이지를 않아요.
0: 그래서 지금 시력도 상당히 안 좋으시다 그런 것 같은데.
1: 예, 모델이라 하면은 막 갖춰져 있어야 되잖아요. 키도 크고 막 이런데 네. 학교에다 물어봤더니 상관없다 그래요. 시니어니까. 네. 그래서 그 계기로 나가게 돼서 상 받고 그래서 학교 가게 돼서 워킹하다가 지금 강사로 할 수 있는 거였죠.

제가 그전에는 직장 생활을 한 번도 해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회의 경험도 없는데 이것을 그 얘기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변해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보람을 느낍니다. 예, 많이 느낍니다.

0: 생각보다 정상이 멀다. 우리가 많이 뒤쳐졌나?
1: 금방 또 따라잡지 않겠습니까?
2: 2조, 3조 감점성도 바랍니다, 이사.
3: 부지런히 가고 있습니다.
4: 잘 들었습니다. 부지런히 오세요, 오세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0: 대장님, 배고픕니다, 오바.
4: 네, 3조, 3조. 조심해서 살아오시기 바랍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0: 열심히 해서 갈 건데 오바. 배고픕니다 오바 대장님 오바.
1: 저도 배고픕니다 저도. 아침에 숙박 먹고 지금 뭐 아무것도 못 먹어서. 오늘 배고 빨리 오세요.
0: 예.
2: 네 부지런히 가겠습니다.
1: 예.
2: 어 대장님 시장하시단 말씀 처음 하셨어.
3: 오.
0: 그래 금강산도 식후경인데.
4: 아이고 대장님.
5: 2조, 3조 왜 이렇게 늦었습니까?
4: 죄송합니다 대장님. 감사합니다. 대장님이 빨리 빠르신 겁니다.
5: 아 제가 빠른 거예요?
4: 예.
5: 반짝반짝 붙어주세요.
2: 알겠습니다.
5: 네. 떨어지면 안 됩니다.
2: 네.
5: 예예예예 예. 가겠습니다. 자 조심하세요.
4: 네 조심하십시오.
2: 안녕하세요.

0: 첫째도 안전.
1: 네, 안전하게.
0: 둘째도 안전. 셋째도
2: 안전.
0: 오케이.
1: 와, 여기 너무 좋다.
3: 와.
1: 와, 넓은 밤이다.
0: 야, 진짜 좋다.
4: 여기도 뭐 멍석 바위 같네.
1: 와.
0: 와.
4: 여기 좋습니다. 여기 널찍하니까 점심을 먹고 가죠. 점심을.
0: 배고파요.
4: 산행 중 가장 행복한 시간.
1: 가장 기대되는 시간.
0: 아이고, 아이고 좋다. 아이고.
4: 이순님하고 진희님 무엇을 준비? 아이고, 이거 뭐야?
2: 묵은지 볶음하고요.
0: 와, 내가 제일 사랑하는.
4: 네. 진짜 묵은지 볶음 제가 진짜 좋아하는데.
2: 알타리 김치요.
0: 아, 타리타리 알타리. 네. 오, 씨.
2: 그럼 요거는 이제 제가 담근 고추장 된장으로 한 쌈장.
0: 쌈장. 이게 행복 아니겠습니까?
2: 그리고 이제 친구는
4: 진희님은
5: 이것은 족발입니다. 얼음을 사이에다 넣어 갖고 와서 괜찮을까 싶습니다.
0: 와. 냉족발이네 완전.
6: 저희는 일단은 대구가 곱창이나 막창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4: 아, 막창 중이죠. 아, 막창 유명하지.
0: 미쳤다.
4: 대구 막창 유명하지.
0: 야, 오늘 진짜 돌았다.
7: 막창 선생님.
6: 우와. 맛있겠다.
7: 그리고 이제 그 무침회라고 이제 그 오징어하고 이제 여기서 비벼서.
4: 오징어 무침?
6: 예.
4: 이 산악구 출신이 틀리구만. 개명지 산악구가 역시. 아. 살아있네.
6: 새벽에 여자친구랑 같이 만든 새벽입니다.
4: 야, 전. 야.
8: 아, 저는 여자친구가 싸준 삼겹살 김밥이랑 떡갈비.
4: 둘 다 여자친구를 극찬들 하시네. 여자친구. 야, 여자친구가 만들어준 전.
0: 아. 저도 오픈하겠습니다. 맛집 줄 서서 사온 저 매니저가.
9: 아, 그래도 네, 맛집에서 사온 김밥. 아니, 사실.
0: 소풍은 김밥이죠.
10: 맞아요. 네. 맞아요.
0: 나눠드리겠습니다.
10: 네. 네.
0: 분위기가 그렇게 좋진 않네요. 네.
2: 저는 이렇게 떡을 챙겨왔는데 조금 특이한 게 사실 이게 김밥통이에요. 사실 저희가 산행 갈 때 김밥을 많이 드시잖아요. 네.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KCM님처럼 이렇게 쿠킹 호일에 보통 싸서 테이크아웃을 하시는데 네. 이런 김밥통을 이용하시면 이게 재사용이 가능한 통이거든요.
4: 네, 환경 보호 되고.
2: 예, 환경.
0: 네. 네. 아, 저를 두 번 죽이시네요. 예. 저를 두 번 죽이시네요. 예. 근데 떡이에요. 이거 네. 이게 답니까? 근데 이게 다예요?
2: 네, 음식 최소화. 아.
0: 내가 좀 더 난 것 같다.
4: 아. 우리 세현 작가.
11: 세진.
4: 예?
11: 세진.
4: 아, 세진 작가. 아, 이제 멀어지니까 이름도 별로 이제 기억이 안 나 이제. 아, 진짜.
11: 네.
4: 저번에 뭐 젓가락만 갖고 오셨는데.
2: 밥그릇만 가지고 와가지고 제발 저에게 관심을 안 가져주세요.
6: 아, 진짜?
4: 실물 처음 밖으로 갖고 왔는지 갈 밖으로 갖고 왔는지 여기 오늘 다 처음 출연하신 분들이 어떻게 알겠어? 누가 믿어?
6: 자기만 생각해요.
4: 그러니까 입만 뻗고. 야,
6: 저도 진짜. 밥그릇만 갖고 오고 싶었어요. 무거워서.
4: 글쎄 말이야. 야, 진짜. 오늘은 뭐 어떻게
11: 오늘은
4: 맞습니다.
11: 네, 이 뜨거운 날씨에 어울리는 초계 국수를 준비했습니다.
4: 아, 초계 국수?
11: 네, 이 면도 미역으로 만든 면이어가지고.
4: 야, 네. 예.
11: 아, 육수는 사왔습니다.
4: 육수 사왔는데 그걸 만드셨습니까?
11: 네.
2: 와, 근데 비주얼이 너무 좋다. 네.
4: 맛나게 맛있게 이 백화산의 기와 함께 드시길 바라면서 식사 시작.
11: 와, 잘 먹겠습니다.
4: 네, 맛있게 드십시오.

0: 야, 이건 그냥 야, 진짜 어디 싸먹을 줄 알아.
1: 진짜 전 잘 만들었는데? 전집 사도 되게 전집.
2: 전집.
3: 먹고 먹어봐.
2: 나 이거 쌈을 싸서 먹어야겠다, 어머니. 네. 한입, 아.
0: 보통 우리가 산행하면서 이렇게 진수성찬으로 먹기 힘들잖아요.
4: 맞아요.
0: 와, 진짜 환상이다, 진짜.
1: 간장으로 했나 봐요. 국물 맛있는데. 응. 정성이 담긴, 야, 우리 점심 성찬을 지금 또 먹었으니까 출발. 하겠습니다.
0: 출발!
1: 조심하세요.
2: 조심하세요.

0: 그 우리 권사님은 어쨌든 이 산을 이렇게 좋아하고 막 좀 미쳤다고 그럴까? 네. 뭐 이렇게 그렇게 된 그 계기.
1: 그런 이제 제가 네. 어릴 때부터 산은 좋아했고 네. 국립공원을 20~30번 다 다녔어요. 우리나라 산들도. 그러다가 제가 말 타고 출퇴근을 하다가 네. 말에서 떨어져가고 경추가 지금도 2번, 7번이
0: 어디 목이 다쳤다고요?
1: 예, 2번부터 7번 지금도 터져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예.

전신불구가 될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이제 다치고 나서 잠을 거의 하루에 한 시간, 두 시간도 못 잤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갖고 태백산 왔다 갔다 하니까 잠이 한 두세 시간 자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어이 좋구나 해가지고 하루에 일곱 번씩 다니고 막 그렇게 하니까 저한테는 태백산이 은인이죠. 예.

0: 권사님, 근데 이렇게 열정적으로, 이렇게 네. 열정적인 삶을 살게 되시는 어떤 계기가 연이?
1: 아, 제가 모델 권선찬 이렇게 쓰는 게 네. 제가 쌍둥이입니다. 이난성 쌍둥이인데 내 아. 여동생이 착할성 권선, 아, 나는 그래요? 도울찬 권찬 그렇게 쓰는데
0: 예.
1: 우리가 가난해갖고 예. 국민학교에서 중학교 갈 때 못 예. 갔어요 둘이가. 근데 11월 달 됐는데 여동생이 그러더라고. 오빠는 남자니까 중학교 보내줄 거니까 중학교 가야 군대 가고 군대 가야 장가 갈 수 있다고. 예. 그래갖고 내가 그때 지금도 그래요. 당연히 그래야지 그랬어요.
0: 예.
1: 지금은 말도 안 되지만.

중학교 2학년 그때 첫 시험 치고 나서 여동생이 그러더라고. 오빠 성격도 좀 보자고. 제가 우리 반 33등이었습니다. 60명 중에서. 안 된다고 하니까 여동생이 그래요. 오빠 나는 볼자기 있다 그렇게 하더라고. 할 수 없이 진짜 여동생한테 꿇어앉아가지고 이렇게 좋습니다 이렇게 아무리 쓰고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여동생이 보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러더라고. 오빠 꿇어앉으니까 여동생이 꿇어앉아갖고 오빠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오빠는 나한테 미안해야 돼 그렇게 하더라고. 그때부터 저는 12시

0: 고등학교부터 대학 졸업할 때 수습 들어가고 수습 졸업했습니다. 안 놓쳤습니다. 자격증이도 뭐든 공부든 뭐든 1등 안 놓쳤어요.
1: 그냥 완전히 내 심장을 멈추겠구나. 진짜.
0: 동생한테 네. 절대로 그런 소리. 근데 동생이 한 10년 전에 먼저 갔어요. 그리고 아니, 지금도 뭐, 내가 열심히
1: 어떻게,
0: 하는 게
1: 어떻게 뭐 병으로?
0: 어떻게. 아니 교통사고로.

사고가 난 뒤에 수첩도 없고 휴대폰도 깨지니까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동생 수첩 딱 한 군데 내 오빠 번호, 내 번호만 딱 적혀 있어갖고 내한테 전화가 왔어요. 네, 그래요. 언제나 보고 싶죠, 나는. 고맙다고. 다음에는 진짜로 당연히 내가 아니고 당연히 니를 보내야지 그렇게 알고. 그때는 너무 철없었다고 내가 미안하다고. 그때 돌아갈 수 없으니까 이제 후회한다고.

0: 야,
1: 산이 온만하네.
0: 여기 줄을 이렇게 매놨네. 네네. 아, 여기 조심하세요.
2: 조심하십시오. 그래, 좀 이제 산 갔다.
0: 조심하세요. 조심조심.

0: 아, 점점 덥다. 뜨거워지네.
1: 84m도 이렇게 높아? 자, 어묵이나 새락버스 도전! 화이팅!
2: 화이팅! 화이팅!
1: 살기 힘내라 힘!
2: 힘! 힘! 힘!
1: 기기기!
3: 힘! 힘! 힘!
1: 기기기!
3: 고맙습니다.
4: 고맙습니다.
1: 자, 조심조심!
2: 네, 여기 조심하세요.
1: 조심하세요. 그 뒤에 바위. 바위 조심하세요.
4: 자, 마지막입니다. 화이팅!
2: 화이팅!
4: 화이팅!
3: 기, 기, 기.
2: 기, 기, 기.
3: 좋다.
2: 좋다.
3: 이렇게 죽을 수가 없다.
4: 기, 기, 기.
1: 야, 성곽이 있네, 성곽이. 성벽 있어, 성벽. 야, 제 정상. 백화산 정상. 와. 오!
2: 와!
1: 야, 뭐 이렇게 넓어?
2: 와!
1: 오!
2: 와! 우와. 오!
3: 우와. 와, 진짜 좋다.
1: 야, 284. 백화산.
3: 아, 좋다!
2: 진짜.
3: 오!
2: 좋다!
1: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3: 수고했습니다.
1: 아유, 아, 캐시!
3: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1: 수고했어, 수고했어.
3: 됐습니다.
1: 아, 수고하셨습니다.

0: 여러분과 함께라서 힘들지 않았습니다. 아,
1: 야, 좋은 사람들하고 좋은 음식 먹고 좋은 기운 받아서 가서 너무 행복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2: 예. 딱 여기에 기분과 맞는 노래가 있습니다.
3: 아, 그러세요? 예.

0: 그냥 좋은 그냥 거예요.
1: 그냥 이유가 없어요.
0: 그래 맞습니다. 맞아요. 그냥 이걸 더 이상 말로 어떻게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이거 세진 작가님.
2: 네.
0: 한번 언어로서 한번.
2: 언어로서.
0: 네, 한번 그.
2: 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로가 필요할 땐 우리 모두 산 위로 갑시다. 와, 예, 예.

0: 산업 버스 8기 백과산
1: 기기기 화이팅!
0: 해병산 도전!
1: 기기기 화이팅!
0: 자, 조심하세요. 미끄럽습니다.
2: 조심하세요.
0: 야, 이런 데 조심하셔야 돼.
3: 이거 조심하셔야겠다.
2: 계단 돌 계단 있어요, 어머니.
4: 내비도 내가.
2: 천천히. 네, 천천히.
3: 아, 천천히.
2: 머리만 조심하시고 무릎 조심. 약간 왼쪽으로 가시면 돼요. 네.
4: 나도 할 수 있다.
2: 할 수 있다.
4: 나도 할 수 있다.

0: 무속 음악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펼치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1: 무각 방송 이 세상에 다 들어오느라.
2: 1시에 그걸 시작해서 네. 밤 9시에 끝이 났습니다.
0: 12시간?
2: 그렇죠. 거의 12시간 했죠.
1: 오양문화각사는 각도가급을 마련할지.
3: 동해안별신굿이 정말 그 활발한 외향적인 형이라면 남해안별신굿은 상대적으로 대단히 아이 성향에 가까워요.

0: 봐야 된다니까.
1: 이 분위기?
2: 원금까지는 보장된다고?
1: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3: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4: 이게 뭐야?
3: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50년 전쟁 직후 여성 국국의 인기는 하늘을 찌르고 소녀들은 왕자가 되기를 꿈꾼다. 별천지 세상으로 뛰어든 소리 천재 윤정년 역의 김태리. 소리, 춤, 연기 모든 걸 가진 국국 엘리트 허영서 역의 신예은.

0: 난 왕자 문옥경력의 정은채,
1: 화려한 메란의 꽃
0: 서해랑력의 김윤해, 그리고 왕자를 꿈꾸는 소녀들의 단장 강서복력의 라미라. 대단히 오랫동안 기다렸으니 드라마 정년이의 막이 오르는구나.

0: 내가 이 국극단 나가자고 하면 같이 나갈래?
1: 나가다니 어디로요?
0: 어디든 어때? 같이 갈래?
1: 왜 저예요?
0: 왜 너냐니?
1: 선배님이 가장 아꼈던 사람은 제가 아니었잖아요.
0: 정연이는 이미 꺾여버린 재능이야. 다시 돌아온다 하더라도 예전에 내가 알던 그 애가 아니겠지.
1: 전 못 가요, 선배.
0: 왜?
1: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여기서 기다려야 돼요.
0: 아직도 정연이랑 실력을 겨뤄보고 싶은 거야?
1: 네. 지금까지 한 번도 제대로 이겨본 적은 없지만 그래도 전 그 애가 필요해요.
0: 그렇게까지 필요한 이유가 뭔데?
1: 절 자극시키고 성장시킬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니까요. 그뿐만 아니라 그 애만이 제 마음을 알아줘요.
0: 그래, 알았다. 행운이야, 넌.
1: 네?
0: 난 아무리 기다려도 결국 그런 상대가 나타나지 않았거든.

0: 다른 주간지들에도 일제 옥경 선배 해명 기사들이 실렸습니다. 분위기가 어때? 옥경 선배한테 우호적인 기사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긴 한데 아직은. 그래도 투자자들이 많이 빠지지 않아서 다행이다. 좀 주무셔야죠. 요즘 통 못 주무시죠?
1: 자꾸 꿈자리가 뒤숭숭해서.
0: 정년이 떠난 뒤로 그러시잖아요. 정년이를 한번 찾아가 보시는 게 어떻겠어요? 어차피 연습은 다음 주에 다시 시작할 예정이고 기자들은 제가 상대할 수 있습니다. 정년이 대본들은 다 가지고 갔어요. 그래도 완전히 포기 못한 거예요. 단장님처럼요. 단장님, 지금 바로 목포로 내려가실 거니까 바로 차 대기시켜주세요.
2: 네, 알겠습니다.
3: 목포라뇨? 단장님 지금 정년이한테 가시는 거예요?
0: 응, 지금 내려가실 거야.
4: 홍주란! 주란아! 야, 홍주란!
3: 단장님 따라서 목포로 갈 거야.
4: 목포라니? 너 윤정년을 만나겠다는 거야?
3: 그래, 나 정년이 얼굴이라도 봐야겠어.
4: 만나면 너 그 다음은? 안 그래도 지금 많이 힘들 거야.
3: 나 정년이 보고 싶어. 너무 보고 싶어.
4: 알아. 내가 다녀올게. 내가 윤정년 꼭 데리고 올게.
5: 단장님!
4: 윤정년한테 가시는 거죠? 저도 데려가 주세요.
6: 설마 정년이 보고 싶어서 가는 거니?
4: 아, 저 볼 일이 있어서 가는 거예요. 윤정년한테 줄 게 있어서요.
6: 공연이 코앞인데 네 연습은 어떡하고?
4: 연습은 다녀와서 더 열심히 할게요. 부탁드릴

0: 게요, 단장님. 단장님. 옥경 선배 다른 국곡단에서 제의가 들어왔나 봐요.
1: 무슨 얘기 들은 거 있니?
0: 자세하게 말해주진 않았는데 옥경 선배가 메란을 떠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1: 옥경이 가끔가다 뜬구름 잡는 소리 할 때 있으니까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진심으로 하는 소리 아니야.

0: 네가 뭔 낯짝으로 여기까지 오냐? 뭔 염치로 여기를 찾아와? 뭐 들어왔냐? 네 신간 편하자고 왔냐? 어? 뭐 들어왔어?
1: 정유연이 데려가려고 왔어.
0: 돌아불었구만. 완전히 돌아불었어. 정년을 데리고 가야 네가 그럼 나는 뭐 가만히 있겠냐? 어? 네가 어떻게 데리고 갈 것인디? 밤에 보쌈이라도 해갈라냐?
1: 정년이가 자기 발로 따라 나설 거야. 정년인 소리 안 하고는 못 살아. 지 발로 다시 가지 않고는 못 베길 거야.
0: 소금 갖고 와. 얼른!

0: 뭐 필요하신 거 있으시대요?
1: 저 윤정연 어디 있어요?

0: 대시방 뭐 다냐? 이거 주려고 왔어. 너 이거 놓고 갔잖아.
1: 필요 없은 게 도로 가져가라.
0: 왜? 너 이거 신주단지 보시듯이 할 땐 언제고?
1: 도로 가져가라고. 이제 소리는 쳐다도 안 보고 듣도 안 할 건 게.
0: 너 그럼 앞으로 평생 소리도 안 하고 굿굿도 안 할 거야? 아, 저번처럼 해도 안 될 것 같으니까 미리 포기하는 거구나.
1: 네가 뭔디 나한테 비아냥 되냐?
0: 뭐 네 인생이니까 내 할 바 아니지. 이거나 가져가, 네 거잖아.
1: 필요 없다고.
0: 아, 가져가라고.
1: 구워먹든 삶아먹든 깨 부숴서 죽사먹든 네 알아서 해라.
0: 그래. 좋아.

안 그래도 죽고 잡은 뒤 왜 너까지 와서 못되는가요? 네 소원대로 옥경선 매우가자 자리 차지했으면 콧노래나 부르고 살 일이지. 대체 뭐를 가심적으로 날 찾아온 거냐 말이야. 죽고 싶을 만큼 네가 뭘 했는데 지하를 다 따야 너 소리가 안 나오는 것은 네 눈으로 받았고 대체 날 너랑 왜 쓰러진 거야. 아직 네 연기가 남아있잖아. 내가 따라잡고 싶어도 따라가지 못했던 네 연기 말이야. 난 네 소리만 무서워했던 게 아니란 말이야. 네 연기 아무리 너처럼 몰입하려고 해도 너처럼 될 수 없을 것 같아서 하루하루 죽게 힘들었어. 마지막 합동공연 오디션 때 넌 내가 꿈꾸던 연기를 했어. 난 그날 네 연기를 보고 내내 숨도 쉴 수 없었어. 단 한 번만이라도 한 번만이라도 그런 연기를 하고 싶었는데 결국 나는

0: 나 목 부러지고 나서부터 계속 같은 꿈을 꾼다. 우리 오디션 본 날 자꾸 그날 꿈을 꿔. 꿈속에서는 예전처럼 멀쩡하니 소리가 나와야 다리 딱 벌리고 배에 힘주고 단전서 소리를 뽑아 올리면 소리가 한없이 뽑아져 나와. 내 마음먹은 뒤로 소리가 나오는 뒤 꿈속에서도 세상 황홀하더라야. 눈을 떴는 뒤 꿈이 하도 생생한 게 용기를 내갖고 소리를 해보지 않았겠냐. 근데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 아따 그럴 때면 세상에 나 혼자 남은 건 맹키 겁나게 무섭고 돌덩이로 가슴이 딱 짓눌리는 것 같은디.
1: 정연아, 넌 지금도 앞으로도 혼자 남을 일 없을 거야. 내가 쭉 네 옆에 있을 거니까. 네가 다시 부대에 오를 때까지 언제까지고 내가 꼭 기다릴게.

알아서 들어와. 응? 서울서 손님들하고 한바탕 난리가 났었어. 언니는

0: 없니?
1: 내일은 낙지도 캐야 쓰고 저그 수잔에 김장하는 것도 도와야 된게. 너도 일찍부터 일 거들여야 한게. 어여 들어가서 자.
0: 단장님이 언니한테 뭐라 하겠어?
1: 뭐라 하긴 뭐라 해. 말 섞기 싫어서 확 쫓아 내버렸다.
0: 언니, 언니한테는 참말로 미안하지만 나 그거 계속 할라요.
1: 제정신이냐? 서울서 온 그 가시네가 너한테 뭐라 했냐? 뭔 사탕 발림 소리를 들었길래 또 그놈이 꾹꾹다리 형이요.
0: 언니 소리를 할 때만 가슴이 뻥 뚫릴 것만 같아. 처음에는 예전만치 소리 못할 바에는 소리고 꾹꾹이고 다 접자고 생각했는데 아예 소리를 등질라고 한 게 다 눈앞이 캄캄하고 가슴이 멍멍한 것이 숨을 못 쉬었어. 소리를 흘 때만 숨을 쉬고 살 것 같은지 소리를 해야만 가슴이 뚫리는디. 언니 나도 어쩔 수가 없단 말이야.
1: 이 정신 나간 것이네. 어? 목이 부러졌는데 어떻게 소리를 하냐. 그리고 이제 네 소리꾼도 못도 아닌데 네 소리를 누가 들으러 오거냐. 이 것이네.
0: 소리가 안 나오면 안 나오는 대로 무대에 슬라네. 목이 부러지면 콧물을 흘 것이고 다리가 부러지면 저대로라도 살라네. 정신차려 이 가신. 정신차려! 정신차려! 아이고
1: 이보시오! 아무도 없어!
2: 이시오!
3: 엄마? 정년이 없냐, 아니요? 아따, 어디 또 전쟁이 나버렸어? 이 밤중에 뭔 일이다요?
1: 여, 그 서울서 온 강소복이 묻고 있지라.
3: 강소복?
1: 날 박는 대로 조용히 떠나. 괜히 잘 있는 애기 들쑤시에 생각하지 말고.
4: 네가 아무리 정년이를 붙잡는다고 해도 결국 저번처럼 정년이가 제 발로 나를 찾아올 거야.
1: 지금 뭐라 했냐? 정년이가 제 발로 찾아가야 이 아이 오사람이야! 네가 사람이냐? 어? 지금도 그 애기 산송장이여. 그 산송장인 애기가 기어이 죽어나가는 꼴을 봐야 쓰거냐? 어?
4: 정년인 너랑 달라. 넌 천재 소리 못 듣느니 다 때려치겠다고 도망갔지만 정년인 도망치지 않고 자기 자리로 돌아올 거라고.
1: 목이 멀쩡해도 가시밭길인 그 길을 똥목으로 평생 소보가 소보가 내가 이렇게 빈다 그냥 좀 돌아가.

네가 떠나고 나서 나도 너처럼 최고의 자리를 한번 차지해보겠다고 몸부림을 쳐봤다. 모두들 잘한다고 명창이라고 박수 쳐줬지만 내 스스로는 알겠더라. 너처럼 될 수는 없다는 거. 네가 떠나고 나서야 알았어. 내가 그렇게 실력이 늘었던 건 네가 있어서였어. 그렇게 미련 없이 사라져버린 네가 많이 보고 싶었어. 홍선아, 소리꾼은 목이 부러지면 판에 서지 못하지만 국극은 달라. 국극은 소리를 못해도 춤을 못 춰도 연기를 못해도 무대에 설 수 있어. 목이 부러졌는데 뭘 어떻게 하란 말이야. 그럼 네가 정연이한테 가르쳐줘. 넌 소리를 할 수 있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알아. 정연이한테 떡목으로 어떻게 소리를 할 수 있는지 가르쳐줄 사람은 너밖에 없어. 너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 한 곡조만. 아니, 딱 한 소절만이라도 불러봐. 그럼 그 순간 너도 알게 될 거야. 배 귀신 씨나라 까먹은 소리를 하고 있네. 뭔 소리를 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요. 당장 돌아가.

0: 정윤아! 우리랑 같이 가려고 온 거지?
1: 지금은 못 가.
0: 그럼?
1: 언니 가슴에 지금까지 박은 대못이 몇 갠디. 어떻게 그 자리에 또 대못을 박았냐. 우리 언니한테 허락 받고 올라갈랑께 너 먼저 올라가라.
0: 너희 어머니가 영영 허락 안 해주시면.
2: 그래, 알았다. 너희 어머니가 기꺼운 마음으로 보내주면 그때 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3: 정윤이 얼른 깨워라.
0: 언니, 정윤이가 방에 없어.

0: 진짜 언니한테 말 안 하고 야반도주하는 그런 짓 안 할 거예요. 언니가 보내줄 때까지는 나한테도 안 가. 걱정하지 마라.
1: 퍼뜩 아침이나 차려.
2: 영서야! 정년이는? 같이 못 온 거야? 안 오겠대? 왜? 혹시 많이 아픈 거야?
3: 아, 정년이 건강하게 잘 있어.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꼭 돌아오겠다고 했어.
2: 정말?
3: 그래, 나한테 다짐했어. 꼭 돌아오겠다고.
2: 다행이다.
3: 네가 기다린다고도 했어. 정년이가 너 많이 궁금해하더라.
2: 정말?
3: 정말이야.
2: 하고 싶었던 얘기 너무 많아.
3: 응?
2: 갔다 오느라 피곤했겠다. 얼른 들어가서 푹 쉬어.
4: 준비 다 돼가니?
5: 네. 하실 말씀 있으세요?
4: 아, 다음 공연은 네가 원하는 걸로 올리자. 번안극이든 창작극이든 한 번도 시도 안 해본 것도 상관없으니까 뭐든 네가 원하는 걸로 올려주마.
5: 너무 실험적이면 관객들이 떨어질 텐데요. 관객 떨어지는 거 제일 싫어하시잖아요.
4: 그동안 다른 국극단이며 영화 쪽에서도 제의 많이 받은 거 알고 있다. 하지만 상대가 돈을 아무리 많이 준다고 해도 결국 넌 우리 메란에 남아주었지. 그러니 이제 내가 널 위해서 양보하마.
5: 내일 해가 서쪽에서 뜨겠어요. 저 위에서 이렇게까지 양보해 주시고. 얼떨떨한데요. 지금까지 받았던 제안들 중에서 가장 끌리는 얘기예요.
4: 주변에서 아무리 물어뜯고 공격해도 넌 여성국국 최고의 남역이다.
5: 네.
6: 야, 넌 그 얘기 들었어?
7: 뭐?
6: 아니, 혜랑 선배 이번 공연까지만 하고 국국 그만둔다는 소문이 있어.
7: 응? 왜?
6: 나도 불러? 뭐 단장님이랑 싸웠다는 얘기도 있고.
7: 옥경 선배 문제로 안 그래도 뒤숭숭한데 혜랑 선배는 그만둔다고 그러고. 우리 국극단 뭐, 무슨 일 따는 거 아니겠지? 주라!
8: 어머, 미안. 지나가는 줄 몰랐네?
7: 아, 아프겠다.
9: 우리 공주님 옥체 상하시겠네.
7: 일부러 넘어뜨리고 지금 뭐 하는 거야?
8: 야. 내가 일부러 그랬다는 증거가 어딨어? 실수라니까.
7: 이게 진짜지.
8: 왜?
9: 안 다치게?
8: 문옥경은 아편이나 하고

0: 돌아다니고 밑에 애들은 깡패처럼 굴고 메란 진짜 엉망진창이구나.
1: 미안. 나도 실수였어.
2: 야, 허영서!
1: 다음은 뭐야? 서로 머리끄덩이라도 쥐어뜯고 싸우기라도 해야 하는 거야? 아니면 신발 안에 유리파핀이라도 숨겨놨니? 우리가 그렇게 싫으면 무대에서 실력으로 이겨. 이런 가짜는 기싸움하지 말고.

0: 고마워. 저런 애들 신경 쓸 거 없어.
1: 한반도 삼국 시절 대고구려 안합궁 구중궁궐에 평원왕의 고명딸 평강공주가 있었는데 벌이 무서워 울고 밥을 못 먹어 울고 시덥때도 없이 우는 울고로구나. 그때 곰이 없어져 울고 있는 평강공주 앞에 한 거렁뱅이 소년이 곰을 찾아들고 나타났으니 삼십전 안맹한 모친을 모시고 사는 전라 금부에서 바보로 유명한 온달이었겄다.

0: 우리 공주 울음소리에 온 나라가 떠나가겠구나. 그래, 오늘은 또 왜 우는고?
1: 공이 수풀로 굴러가 보이지 않사옵니다. 찾아주셔야 아바마마.
2: 평강아, 넌 대고구려의 공주된 몸, 어찌 자그마한 일에 우느냐? 그래서 장차 백성들을 품을 수 있겠느냐?
0: 그래, 이 아비가 뭐라고 했지? 자꾸 울면 화본달에게 시집 보낼 것이야.
3: 거 누가 그리 슬피우는 게요?

0: 전생 처음 어여쁜이를 보니 사지에 힘이 빠졌나 보.
1: 허영선은 저런 바보 연기 절대 안 할 줄 알았는데.
2: 그건 마마님의 공. 빨리 무릎 꿇지 못해? 공주 마마이시다. 넌 궁궐에 들어왔어.
0: 아이고 공주 마마.
3: 고개를 들어라. 나와 함께 울어주겠다고?
0: 예. 오, 병석에 계신 어머니께서 늘 하시던 말씀입니다. 눈물은 작은 것도 큰 것도 가벼운 것도 중한 것도 없으니 우는 이를 보면 지나치지 말고 함께 울어주라고 하...
3: 아빠마마도 엄마마마도 울지 말라 하시는데 넌 함께 울겠다?
0: 예.
3: 네 이름이 무엇이냐?
0: 온달이라 하옵니다.

0: 공주님, 미천한 이내 몸은 죽으면 그만이다만 구중궁궐대 애기님 슬픔은 어찌할꼬?
1: 기다려요.

0: 우리 처음에 춘향전 공연했을 때도 저랬었지.
1: 지나간 과거는 돌아볼 필요 없어. 오늘 우리가 할 무대가 전설이 될 테니까. 지금부터 이 무대는 너랑 나만의 것이야. 혜랑아, 네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연기를 나한테 보여줘. 나도 네가 본 적 없는 최고의 연기를 보여줄게.
2: 네, 이놈! 군사들아! 북쪽으로 수나라 돌궐이 도산이고 남쪽으로 백제 신라곳이 탑탑무리는데 나라는 어찌 길망정 간신 조현 수족되니 이놈들은 어느 나라 백성이야. 손잡이 누구에게 넘겼고 간장과 막야를

0: 남군님?
1: 정말 공주 맘 하세요? 우리 울보 공주님?

0: 공주 마마, 당국님.
1: 아니, 왕자가 아니어도 너무 멋져.
2: 다른 한다 하는 님아이들 봐도 결국 문어경은 못 뛰어넘을걸?
1: 당연하지.
0: 간신 조연의 일당을 처벌하고 요동을 정벌하였으니 이제 남은 건 신라를 정복하는 일뿐이다. 가라! 가서 신라 땅끼들을 쓸어버리고 적장의 수급을 배워오너라. 그러면 내 그에 맞는 상을 후하게 내리리라.

0: 내일 먼길 떠나시려면 일찍 주무셔야 합니다.
1: 공주님, 간신을 벌하고 요동을 정벌하는 과정에서 많은 피를 보셨습니다. 정녕 여기서 더하셔야 하겠습니까?
0: 남군님,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1: 고구려의 태평 성대를 바라던 어진 공주님은 간 곳이 없고, 지금 제 눈앞에 공주님은 오로지 더 많은 전쟁과 더 많은 피만을 원하고 계십니다.
0: 고구려를 위한 제 마음을 어찌 그리 몰라주십니까? 좀 더 강성한 나라를 만들고자 이러는 것입니다.
1: 공주님은 변하셨습니다. 공주님이 이렇게 변할 때까지 아무 손도 쓰지 못한 전 무력하고 쓸쓸한 지압입니다.
0: 남군님,
1: 걱정 마십시오. 이번에도 나가서 승리를 거두고 돌아올 테니.

왕의 부마 되어 궁에 들어와 하느님. 간신조연에 목을 쳐라! 신라 땅기들을 죽여라! 사랑하는 공주 마마의 뜻에 따라 칼을 휘두르니 온몸에서 비밀인내가 진동하는구나.

이것이 내가 맹세한 범과 용의 길이고 이 끝없는 살육의 길이 복사꽃은 날리는 아낙궁 연못과 공주마마와 만났을 적 이리 될 줄 내 알았단가. 하나 다시 돌아간다 하더라도 본다 공주마마. 세상 풍파 고단하여 부인님만 다시만 양군님 말씀을 멈추세요. 상처가 됩니다. 말해주오 오늘 기억

0: 단장님, 관객들이 전부 다 난리가 났습니다. 밖에서도 티켓을 더 팔라고 난리예요.
1: 그래, 이거면 됐어. 옥경이가 건재하다는 걸 보여줬으니 앞편 얘기는 쏙 들어갈 거고 이번 합동 공연은 성황리에 끝날 거야.

0: 들려? 저 사람들 소리? 화영서랑 홍주란? 아직 가당치도 않지.
1: 옥경아, 우리 메란을 나가서 다른 국극단으로 가자. 아니, 아예 우리끼리 새로운 국극단을 만드는 거야. 너한테 말 안 했는데 사실 나 이번 합동 공연이 마지막이거든.
2: 알아?
1: 알고 있었어?
2: 응. 근데 그게 뭐?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1: 뭐?
2: 나도 오늘이 마지막이야.
1: 마지막이라니?
2: 떠날 거라고. 오늘로 내 국극 배우 생활도 끝났어. 더 보여줄 것도 없고 더 하고 싶은 것도 없어.
1: 그만두면 어디로 가겠다는 거야?
2: 영화를 할 거야. 이미 계약도 했어.
1: 옥경아, 나는 나도 같이 가는 거지?
2: 이제부턴 따로 움직이자. 너는 네 갈 길 가고 나는 내 갈 길 가고.
1: 너 농담하는 거지? 아, 안 돼! 그럴 순 없어! 네가 아평굴에서 다 죽어갈 때 꺼내준 게 누군데? 국극단에서 돈 빼들어서 고부장한테 기사들 관리하라고 한 건 누구고? 내 손 더럽히면서 넌 흠집 하나 안 나고 왕자님으로 군림하게 만들었어. 내가 놔주기 전까지 넌 절대 못 가.
2: 날 소나기에 넣고 있었다고 착각하지 마. 넌 한 번도 날 완전히 가진 적이 없어.
1: 옥경아, 내가 다 잘못했어. 나 다시는 안 그렇게. 제발 나 버리지 마.
2: 아직도 더 할 게 남아있어. 우리 사이 그나마 좋았던 모습으로 기억되고 싶으면 더 이상 망가지지 마.

0: 영아, 마침 너한테 가는 길이었다. 가자, 기자들이 기다려. 인터뷰해야지.
1: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단장님. 제가 방황하고 있을 때 국극을 알려주셨고 절 최고의 남역 배우로 키워주셨죠. 덕분에 한동안 즐거웠습니다.
0: 옥경아, 공연 잘 끝내놓고 왜 이러는 거야? 아까 약속했잖아. 너 원하는 대로 어떤 공연이든 올려주겠다고.
1: 석 달 전만 했어도 그런 제안이 유혹적이었을 거예요. 지금은 좀 늦은 감이 있네요.
0: 너 이번 공연 주연 배우야. 그런데 이런 식으로 박차고 나가겠다고? 그럼 남은 공연은? 널 기다리고 있는 관객들은? 우리 메라는?
1: 저 붙잡는다고 안 잡히는 거 아시죠? 메란에도 국극에도 이제 아무 미련 없습니다.
0: 넌 최소한의 책임감이라도 없니?
1: 책임감이요? 정말 저한테서 그런 걸 기대하셨어요? 건강하세요, 단장님.
0: 문 옥경!

0: 언니, 그 정년이 마리오라 그 암만 해도 그 슬슬 보내야 되지 않겠어?
1: 어딜? 너 이놈의 가시네. 너 또 정년이 야반도주 시키려 그러냐?
0: 아니 그런 거 아니오라. 아 그거 정년이 걔 입으로 언니가 보내주기 전까지 아무 때도 안 간다는 말 들었잖아.
1: 그런데 그 소리가 왜 나오냐?
0: 응?
1: 이제 너까지 내 속을 뒤집어야 쓰겠냐?
0: 정년이 그 서울서 국국대모 하나도 못 버리고 다 갖고 왔다 안 오요.
1: 어디 있냐 대본?
0: 언니
1: 싹 다 불사질러 버려.
0: 언니 불사질러 못 얻었어. 이미 정년이 한 줄 한 줄 모두를 싹 다 외웠을 것인디. 정년이가 혼자 방에서 그 대본을 꼭 보듬고 있는 걸 봤어. 울도 않고 그 대본만 꼭 보듬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란 말이오. 언니 나는 말이오 꿈이란 게 무엇인지도 모르요. 한 번도 가져본 적도 없고 그랑께 정년이가 얼마나 간절한지 짐작만 할 뿐이요. 근데 언니는 나랑 다르잖아요. 언니는 정년이가 얼마나 속이 타들어가면서 하고 싶은지 그걸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그랑께 제발 언니가 정년이 쪽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좀 살려주면 안 되겠소? 에?

갖고 아주 넋이 홀딱 바짝 물었어요. 자, 여기가 지가 아까 말씀드린 그 섬남서 제일 가는 강알루란 게요. 여짜요. 아여짜요. 아닌 게 아니라 과연 잘 지으더라. 그 오늘이 다음날아니요. 이 퇴기월매의 딸 춘향이가 추천을 하는 모양입니다요. 도련님이 그러고 말씀을 하시면 이 소인 왕자 산 업계 건너가 볼라요. 왕자 분부된 뭐 춘향 보러 건너간다. 간거를 재고 맵시고 대도 온 처방자 새소모 발랑거리고 멍스런 처방자 서왕모 요지어도 편지전튼 청도처럼 말자라고 눈치 꼬양니은 처방자 한발 여기 놓고 또 한발 저기 놓고 충충거리고 건너간다.

0: 정연아,
1: 응.
0: 갈 데가 있을게. 일어나봐. 예전에 정정렬이라는 명창이 계셨다. 춘향가로 유명한 양반이었는데 그 선생님이 소리를 했다 하면 듣는 사람들이 다 눈물을 쏟고 난리가 나버렸지. 근데 그분이 떡목이야. 선천적으로 탁하고 고음이 전혀 안 올라가는 그런 목이었지.
2: 근데 어떻게 명창이야? 소리가 갈라지고 떡도 끊쳤을 것인데 언니도 직접 들어봤어?
0: 들어봤지. 정정렬 선생님은 타고난 떡목을 다듬고 또 다듬어서 거칠어도 힘이 있는 소리로 바꿔나 불었지. 그러니 듣는 사람 귀에는 빈 곳이 하나도 없이 다 채워져서 들릴 수밖에. 그래서 사람들은 선생님이 없는 소리, 무를 부른다고 했었다.
2: 없는 소리?
0: 정년이 너는 빈 소리를 무엇으로 채우려냐?
2: 언니라면 무엇으로 채워서 불렀겠어?
0: 나라면 눈물로 채울거나 한숨으로 채울거나 맞다 해 나오는 값도

잘 어울려.

회의

심한국 반개듯

0: 어떤 친구들이 사연과 영상을 보내줬어요. 네. 그 소중한 사연들에 답하는 신청자 특집을 한 번 더 준비했습니다. 전교생이 저를 알아봤으면 하는 마음으로 용기 내서 신청합니다. 저는 5살 때부터 민요를 배우고 다양한 노래대회 무대를 누볐지만 이 노래 들어볼래 해서 뽐내고 싶어서 신청했습니다.
1: 신청서를 보내고 나서 만약 안 되면은 방송국 앞에서 가야금 안고 1인 시위라도 하려고 했어요.

0: 수 있는 작품을 창의적으로 만들어낸다는
1: 전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3: 수많은 노력에도 산사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피 명령이 있다면 망설이지 마세요. 안전은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나를 지키는 시간, 바로 지금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공명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은하의 물고기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공연을 준비했는데요. 이 공연은 사실 2011년도에 만든 저희 공명의 바다를 주제로 만든 작품의 이름입니다. 그때는 위드시라는 제목으로 공연을 올렸고요.

그때 여기 세라스 옆에 아랍누리에서 제가 처음으로 초연을 했었어요. 근데 벌써 15년이 지났습니다. 첫 곡으로 연주한 곡은 대륙의 끝이라는 제목으로 지었습니다. 네. 저희가 이 작품을 만들면서 전라남도 여수에 있는 섬이 있어요. 배를 타고 여수에서 배 타고 한두 시간 들어가야지 나오는 섬입니다. 밤에는 정말 불빛도 없고요. 하늘의 별만 볼 수 있는 별 보기 아주 좋은 그런 섬인데요. 그 섬에서 그때 공명팀이 합숙을 하면서 이 음악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이제 카메라도 들고 다니면서 저희가 바다도 담고 이야기도 나누면서 작품을 만들었는데 이번에 공연을 준비하면서 저희가 다시 카메라를 들고 그리고 감독님을 모시고 이렇게 내려가서 또 시간을 보내고 바다를 담아서 왔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저희가 이제 그 전라남도 여수에 있는 섬을 배경으로 그 안에 있는 감성을 배경으로 저희가 이제 연주를 할 건데요. 여러분들 바다 파도 소리도 들어보시면서 공연 함께 해주시고 그러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공연 이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곡은 은하의 물고기라는 제목이고요. 이어서 춤추는 파도, 파화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나세 극장에서 여러분들과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소리도라는 곡을 첫 곡으로 들려드렸는데 어떻게 그 전자장구를 이렇게 연주하는 모습이 어떠셨나요? 좋았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 소리도를 저희가 찾으면서 알게 된 것은 그 연도라는 섬의 이름이 또 다르게 불리운 이름이 소리도라고 합니다. 근데 그 소리도에 찾기 전에 저희가 바다의 아주 멋진 풍광을 좀 잘 담아서 음악으로 만들어야지 하고 이런 부푼 꿈을 가지고 내려갔었고 굉장히 그 우리가 평범하게 생각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멋진 바다를 연상하고 갔는데 마침 태풍도 오고 비도 많이 오고 굉장히 기상적으로는 악순환이 계속 오더라고요. 그래서 촬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곤욕스러워하시고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태풍과 비바람이 자연을 이렇게 정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특별한 환경의식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런 것이 지구고 그런 것이 자연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비바람이 치는 이런 풍경도 우리가 기록하고 노래하면 좋겠다. 그래서 바다와 함께라는 곡을 공연을 만들게 됐습니다. 15년이 지나서 또 여러분들과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오늘은 적적하게 저희가 세 명이 앉아서 이렇게 또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가야금도 또 현악도 이렇게 함께하는 무대를 만들어보고 있고 물론 검은 바다의 풍경을 우리가 노래한다고 하지만은 그곳의 일상들이 굉장히 다채롭고 삶이 있는 곳이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해보고자 공연을 계속 이어갈 겁니다. 연어의 악이 먼저 들려드리고 워커바웃이라는 곡을 들려드릴 텐데 오늘 꽉 차셨으니까 큰 박수 주시면 저희가 계속 공연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찌어찌해서 여기 워커바웃까지 왔네요. 워커바웃이라는 곡은 호주의 원주민들이 그 성인식처럼 치르는 게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 사막이 있잖아요. 광야가 있고 이런데 그냥 맨몸으로 그냥 가가지고 뭐 죽을지도 모르는데 아무튼 갔다가 오면 성인으로 인정을 해준다 뭐 이런 의식 통과 의례 같은 걸 워커바웃이라고 한대요. 그런 게 있는데 저희가 이제 인생 자체가 여행이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들도 워커바웃이라는 제목으로 음악을 만들어서 방금 연주한 게 워커바웃입니다. 괜찮았나요? 그리고 저희가 다음에 연주할 곡은 파도의 기억 위드 씨 이 곡을 이어서 연주할 건데 파도의 기억 위드 씨는 저희가 바다를 다니면서 바다 풍경도 좋고 막 이렇게 뱃놀이도 하고 이러지만은 거기에 그 삶을 살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보고 저희가 느낀 점을 어떤 음악으로 만들어 본 게 파도의 기억 위드 씨라는 곡이거든요. 잘 부탁드립니다. 파도의 기억 위드 씨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알려드릴게요. 같이 쳐주시겠어요? 이 리듬입니다. 짠짠짠짠짠짠. 할 수 있을까요? 예, 같이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작. 좋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한 곡 전제할 곡은 통해야라는 곡이거든요. 저희 공명팀이 처음 만든 음악이기도 한데 무려 27년이 된 음악이기도 합니다. 이 음악을 한 곡 더 신나게 연주하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공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9월 첫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공주문예회관 기획공연 창작무용극 고마입니다. 공주의 오랜 전설 속에 머물러 있던 한 여인의 이야기를 전통춤의 깊은 호흡과 현대적인 미디어 아트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대구시립국악단 제30회 청소년 협주곡의 밤입니다.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12명의 차세대 국악인들과 함께하는 협연 무대로 오는 9월 3일부터 이틀간 대구문화예술회관 80홀에서 열립니다. 국립극장 창극중심 세계음악극축제입니다. 올해는 뮤직드라마 오디세이를 부제로 서로 다른 전통과 음악적 색깔을 담은 국내외 작품 9편을 선보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블랙내빗 검은토끼의 용감한 여행입니다. 판소리 수공가를 국악과 뮤지컬이 결합된 8개의 음악 넘버와 신나는 군무로 새롭게 풀어낸 판타지 음악극입니다. 서울시 청소년 국악단 프로젝트 오케스트라입니다. 프로젝트 단원에 선발된 청년 국악인들의 열정과 음악적 에너지를 6편의 국악 관현악 레퍼토리로 선보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무속 음악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펼치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1: 국악 방송 이 세상에 다 들어오느라.
2: 1시에 그저 시작해서 네. 밤 9시에 끝이 났습니다.
0: 12시간?
2: 그렇죠. 거의 12시간 했죠.

동해안 별신 굿이 정말 그 활발한 외향적인 형이라면 남해안 별신 굿은 상대적으로 대단히 아이 성향에 가까워요.

0: 높일 수 있는 작품을 창의적으로 만들어낸다는
1: 전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 일상에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3: 에너지 전략도 전략대로 하는 거야. 5회부터 8회까지는 전기 사용 최대한 줄여야 돼. 가전제품 자주 쓰는 거 1등급 타자로 바꿔.
4: 야 세탁기야 넌 한 번 돌릴 때 크게 돌려.
5: 한 번에 빠져갑니다.
3: 26도로 걸어선 거
6: 전략을 전략적으로.

조선 말 단 열 달간에 숨겨진 왕이 있었으니 그의 왕호는 미족. 음식을 통해 세상을 다스리고자 했던 자. 그는 국정보다 국물을 중히 여겨 정사를 논하기 전 꼭 세 가지 국물을 올리게 하였다. 역사에서는 지워졌으나 별똥배를 타고 오늘을 사랑한다. 이것은 한 시대를 잃고 한 상차림을 얻은 자의 이야기구나. 전국 팔도를 누비며 온갖 산의 진미를 맛본다. 맛을 찾아 떠나는 직도.

0: 그거를 놓칠 수가 없지.
1: 사진 한번.
0: 어우, 어우 이쁘다. 오, 이뻐 이뻐.
2: 인근이 여기는 어딘데 오신 거예요?
0: 여기가 바로 계룡산과 가까운 공주의 마곡사 인근이라. 여기 마곡사 그 보일 텐데 잠깐만.
2: 근데 마곡사 근처는 왜 오셨어요?
0: 아 이제 뭐 봄 기운도 완연하고 이게 산 좋고 물 좋은데 딱 왔으니까 뭘 먹어야겠어. 우리나라 그 식문화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제철 음식 먹는 거. 제철 음식. 제철 음식. 나물. 산이 얼마 줘? 여기 전부 나물 천지인데. 응? 나물 착 묻혀가지고 최정식이랑 착. 아 너무 반동 떨었나? 응. 나물을 먹으러 왔노라. 아 정말 제철 나물 먹던 그 시절이 그립구나. 나물을 대령하거라.
2: 그 임금님이 데려오셨는데 저.
0: 아 내가 데려온 거예요? 그러면 갑시다. 나물 먹으러 출발.
3: 아하. 한번 타보자.
0: 야 물 소리도 좋고. 아하. 아 그렇지 산불 조심해야지. 산불 조심해야 돼. 아이고야. 현대인들과 삶을 함께 하다 보니 이 환경오염, 미세먼지 너무 안 좋아. 그래서 내 몸을 좀 정화해야겠어서 이렇게 산과 들에 좋은 기운이 담겨있는 나물들을 먹으려고 이렇게 왔어.
3: 나물 맛집을 찾아 나선 미종. 오늘도 맛있구나를 말할지 한번 봅시다.
0: 아, 이 스님들이 고개를 꼬딱꼬딱. 빵이야. 빵이야, 빵이야, 빵이야, 빵이야.
4: 통을 이렇게 밖에다가 이렇게 상평통보인데 이거. 야, 이거 상평통보가 이게 여기 굴러다니면 안 되는데.
0: 잡아다가 곤장을 때려야 되겠구나. 뭔가 그럴듯한 식당이 하나 있으면 들어가면 되겠는데. 오.
3: 얼씨구야, 찾았구나.
0: 여기. 산채정식, 청국장정식, 더덕정식, 표고찌개, 산채비빔밥도 있네. 오, 여기가 잘 봤는데. 안녕하세요. 아, 예. 선생님 반갑습니다. 아, 여기 산채정식 이런 거 하시는 거죠?
5: 네, 전문점이에요.
0: 아, 그래요? 전문점이에요?
5: 네.
0: 아, 제가 이게 제철에 산나물 탁 먹으면 좋지 않습니까? 몸에.
5: 네, 건강에도 그죠? 좋고.
0: 예.
5: 네.
0: 그래서 과인이 산채 비빔밥을 먹고 싶어서 이렇게 왔는데.
5: 네. 여기 산채 전문점이라. 네. 저 따라오세요. 보여드릴게요.
0: 있어요?
5: 네.
0: 산나물?
5: 네.
0: 오, 산나물.
3: 어디 산나물 예쁜 자태 한번 보자.
5: 저희 여기가 나물 보물창고거든요.
0: 오, 이야.
5: 나물이 많죠.
0: 와, 진짜 많네요.
5: 네. 요거는 봄에만 먹을 수 있는 돈나물.
0: 돈나물.
5: 쓴나물, 머위.
0: 머위.
5: 산에서 나는 취나물.
0: 취나물.
5: 네.
0: 그리고 얘는 너무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게 구분 못하네.
5: 네. 근데 이제 이건 좀 쌉쌀하고요. 네. 이게 맛이 다 달라요.
0: 이야, 네. 보면 맨날 먹어보기만 하지 뭔지도 몰라.
5: 요거는 이제 표고 나무에서 나는 표고버섯.
0: 표고버섯. 그럼 얘는 뭐예요?
5: 그거는 이제 산에서 나는 참나물, 참치. 곤드레 나물이에요. 몸에 좋은 뽕잎.
0: 뽕잎?
5: 네.
2: 얼씨구.
5: 아, 뽕잎이에요.
0: 몰라 그랬네. 아, 야, 이게 말리니까 향이 더
5: 네, 진해요.
0: 진하네요.
5: 네.
6: 아까 나물 보실 때 뽕을 특히 좋아하시는데.
0: 그랬어요, 내가?
6: 뽕잎!
0: 눈이. 아이, 그냥. 그냥 뽕잎은 좋다 그러니까. 남자들은 아는 거 아닌가? 뽕잎하고 같은 그쪽 계열은 좀 좋다 그래서. 넷째는 안 돼! 자, 이거 제가 이렇게 문 열어드리는 거 이거 흔한 일이 아닌데. 이거. 영광으로 하셔야 됩니다.
5: 맞아요.
0: 야, 여기 근데 장이 오, 이렇게 다 담궈놓고
5: 네.
0: 쓰시는 거예요?
5: 네.
0: 잠깐만, 그럼. 얘는 뭐예요?
5: 이거 된장이에요.
0: 된장이요?
5: 네.
0: 이거 한번 보여주실 수
5: 있어요? 네.
0: 그럼 하나 더. 생각보다 가볍다. 정말 이거 꽤 오래 묵혀놓으셨나
5: 네,
0: 보다.
5: 한 10년씩 막 이렇게 묵어가며 먹어서 이렇게 까매요, 숙성이 돼서.
0: 시커멓다. 벌써 확 된장 향이 네. 올라오는데요?
5: 네.

0: 얘 오래돼가지고 노란 대로 한번 드셔보자. 짜지 짜지. 이게 국산 콩이라 좋은 거예요.
1: 보약이다 생각하고 네. 약지로 먹겠습니다. 안 짜요.
0: 네, 맛있어요.
1: 고소해. 네. 이야.
0: 이게 건강에 아주 좋은 거예요.
1: 아우. 너무 이렇게 걸릴까 봐라 먹었나? 참으로 맛이 좋구나. 이야, 이거 궁궐 수락관에서 담그던 된장 맛이 아주 그립구나. 이야.
0: 갖다 주실래요?
1: 예, 고추장이구나.
0: 네.
1: 오, 잠깐만. 어머, 빛깔 봐. 이야. 자. 오. 이 향이지 고추장은. 오야, 야, 그 알싸한 고추 그 맛도 나고요. 고소하면서 짭조름하면서 칼칼하다. 내가 참을 수가 없구나. 자, 빨리 잠시만요.
0: 네.
1: 가시죠. 자, 우리 궁궐에서 수락관에 우리 상궁 나인들이 담그던 그 장맛 그립습니다. 장맛도 사실 또 정성이거든. 그럼 아무렴 과인이 참으로 감동받았도다. 아, 제가 얘 참 배워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또 배울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0: 제가 말로 이걸 알려드릴 거니까
1: 네네네.
0: 맛있게 무쳐보세요.
1: 알겠습니다.
0: 네, 이 머위나물부터. 자,
1: 머위나물부터.
0: 네네네.
1: 머위나물부터.
0: 네.
1: 듬뿍. 더 넣을까요?
0: 더 넣어.
1: 더 넣어요?
0: 네네. 요번에 된장 조금 넣고.
1: 된장을 넣고?
0: 네, 된장 넣고.
1: 이 정도요?
0: 네네네.
1: 아, 네네.
0: 고추장 좀 넣고.
1: 고추장. 비슷하게요?
0: 네.
1: 고추장.
0: 마늘 좀 넣고.
1: 마늘을.
0: 네. 아, 됐어요.
1: 아, 아까 비슷하게 넣으면 되네요?
0: 네네네.
1: 자, 그리고.
0: 그 다음에 기름.
1: 이거 참기름인가요?
0: 들기름.
1: 들기름이구나.
0: 네네. 한 반 숟갈만.
1: 반 숟갈. 많이 넣고 싶어가지고. 반 숟갈.
0: 네, 너무 많이 넣으면 느끼하니까.
1: 아.
0: 네, 그 다음에 깨소금. 아, 그만큼 넣으면 됐어요?
1: 이 정도요?
0: 네.
1: 아, 나는 그동안 너무 뭘 많이 넣었나 보구나. 자, 이렇게 하고. 과인이 머위를 무치고 있노라. 백성들이여, 맛있게 드시길 바라오. 오, 들기름 향이 확 올라오고 있어요. 아니, 들기름이랑
0: 네.
1: 된장 고추장이 만나니까.
0: 네네.
1: 이게 만나서 향이 더 확 올라오는데요?
0: 네, 향이 많이 나죠?
1: 오, 나물 착 묻혀가지고 손치정식이랑 착 이게
0: 제가 한 번 볼까요?
1: 네, 한번 봐주세요.
0: 맛있어요.
1: 맛있어요?
0: 네.
1: 잠깐만.
0: 쌉싸름하죠.
1: 쌉싸름하네요. 네.
0: 그래서 보약이라 그래.
1: 입안이 깨우는 느낌이다.
0: 아유, 아주 잘하시네요.
1: 제가 아유 이렇게 웃으면 안 되는데.
0: 두루.
1: 아, 두루. 아유, 없어서 못 먹는다는 두루미.
0: 네.
1: 쿨쩍하구나. 두룩두룩두룩두룩두룩.
2: 너무 옛날 건데.
1: 네?
2: 요즘은 뚜룩뚜룩뚜룩인데.
1: 나 옛날 사람이잖아. 네, 아무튼 해보겠습니다. 빈정상했어. 넣어주세요. 이야, 두릅 향이. 아, 두릅이 진짜 이게 향긋하더라고요.
0: 네.
1: 네, 한 숟가락 반 정도 넣습니다.
0: 그 다음에 고추장 좀 넣고.
1: 전 알싸한 맛을 좋아하니까.
0: 네.
1: 그리고 이렇게 정도?
0: 네.
1: 물기름 한 숟.
0: 한 숟.
1: 역사와 전통이 서린 곳이라서 그런지 공주가 아주 마음에 듭니다. 자, 된 것 같은데 어떻게 드셔보세요?
0: 네, 한번 먹어볼까요?
1: 신상님, 드셔보세요.
3: 맛있겠구나!
0: 아주 맛있네요.
1: 아, 나는 큰 거.
4: 좋다!
1: 근데 이거 세계가 맛을 잘 나네요.
0: 네, 양념이 많이 안 들어가도 나물 향이 들려가지고.
1: 저는 옹김에 많이 먹겠습니다.
0: 네, 많이 드세요. 고생하셨으니까 많이 드세요.
1: 아니, 별로 고생은 안 했는데.
2: 잘 하시네요.
1: 무험하구나. 그래도 내가 붙였으니 세 개는 먹겠다. 아, 정말 맛있다. 제가 사실은 이게 나물 무치러 온 게 아니라 이 산채 정식을 먹으러 왔는데 정식은 언제 먹나요?
3: 펄펄 끓는 물에 풍덩 포릇포릇한 봄빛 각종 나물 들기 여기 있구나 뚝배기에 각종 채소 넣고 두부에 된장까지 넣으면 이것이 엄마 손맛 된장찌개 아니더냐? 뜨거운 불에 보글보글 지져내면 된장찌개 완성! 탱글한 묵과 신선한 채소, 우아한 들기름까지 쫙! 양념까지 얹고 나면 신선함이 가득한 도토리묵 무침이다! 무침이 가득하니 하, 이거 참 참기가 힘들구나!
2: 우와.
1: 와, 잠깐만. 놓기 전에 이렇게 계획을 세우시는 건지. 놓을 게 엄청 많은가 보죠?
4: 네, 그렇습니다.
3: 한상 가득 산채나물 잔치로구나!
5: 얼쑤!
1: 야, 이거 진풍경인데? 야, 이거 진풍경인데, 이거? 오우, 앵글에다 들어오지도 않네. 와, 이거 진풍경인데. 과인이 참으로 당황을 했구나. 오,
2: 옛날에 이런 수라상 받지 않겠습니까?
1: 오나라, 오나라 시절에 받았죠. 그때는 뭐 정말, 아우. 오, 나온다.
3: 기름이 싸 빨갛게 곱게 묻힌 이곳은 무엇이냐? 바로 더덕이 열시다. 뜨거운 철판에 싹 구워내면
1: 이야 참으로 오래간만에 수라상 같은 진수성찬을 맞아보는구나. 맛을 좀 볼까? 더덕을 인조에서 직접 채취했다고 하니까 더덕을 한번. 이야, 이 더덕은 이건 보약인데 진짜. 자, 이 더덕은 동의보감에도 나와 있거든. 이게 폐 속에 음기를 보하고 감기를 달고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체질이 아주 좋다고. 응? 이거 내가 조선왕조 실록에도 별표 땡 해놓으라고 내가 그랬었는데 이거. 응? 안 돼 있나? 아, 그리고 정조 임금님은 탕약을 드실 때도 이거 인삼 대신에 더덕을 넣고 탕약을 끓이셨다 그러더라고요. 한번 먹어보자.
3: 맛있구나.
1: 홍잎도 한번 먹어볼까? 잠깐만, 이게 뭐가 양념을 많이 안 한 건데도 홍잎 자체의 향으로 이런 맛이 나는 건가? 뭐예요?
0: 도루묵찜.
1: 어머, 도루묵찜.
0: 컨텐츠 많이 드세요.
1: 네네. 같이 보자. 아이야. 몸에 산이 품고 있는 그 비밀스러운 보물, 두루, 이 알싸한 맛과 그 기운이 정말 나를 가슴 뛰게 만드는 중. 너무 좋다. 너무 좋지. 띠리띠리띠리. 너무 좋다. 하나 더 먹어야겠다. 두릅은 사실 과인이 참으로 좋아하는 나물인데, 이렇게 현대인들의 삶에 섞인 이후로는 두릅을 먹을 일이 별로 없는데, 아, 오늘 공주 두릅 맛있대. 잘 삶아 놓으셔가지고, 손질을 잘 해놓으셔가지고, 어찌나 보들보들하면서도 아삭아삭 씹히는지, 그 딱 그 중간 경계. 아삭한 느낌은 살짝 있는. 어떻게 딱 그렇게만 삶으셨는지 깜짝.

0: 깜짝 놀랬도다.
1: 그런 노래는
0: 뚜룩뚜룩 뚜룩뚜룩 편집해 주세요. 뚜룩뚜룩 뚜룩뚜룩 편집해 주세요.
2: 그만. 그만. 밥을 안 먹었네.
0: 밥에는 그러면 또 여기서 직접 담그셨다는 된장찌개를 맛을 안 볼 수가 없지요.
3: 얼씨구 맛있겠구나.
2: 어우, 재료를 이름 있고.
0: 와. 야, 이게, 이게 집된장이고, 이거 약간 강우신데, 이 빛깔이 너무 이게 진해요, 색이. 아까 된장 주실 때 먹었을 때도 안 짜더라고. 안 짜, 안 짜. 밥이랑 한번 이렇게 살짝 해서 먹어볼까? 이렇게 먹는 걸 제일 좋아하는데.
4: 맛있구나.
2: 이거 계속 밥도둑인데? 어머, 어이 밥도둑이야. 계속 먹게 되네. 야, 이번엔 호박이랑 함께.
4: 좋다. 야.
2: 사람들이 된장 사가고 싶어하는 이유를 알겠네. 근데 여기 하나씩 먹으니까 감질이 나는데? 응? 한국 사람은 탁 다 떼어놓고 이렇게 팍 비벼서 먹었는데. 잠깐만, 이거 대접 같은 거 큰 거 좀 그릇 좀 달라고 그럴까? 사장님! 사장님, 저 이거 비벼 먹게 이렇게 좀 큰 걸 하나만. 네. 막 잔뜩 넣고. 네네. 자,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미종표 산채 비빔 덮밥, 산채 더덕 비빔 덮밥 만들어 보겠습니다. 더덕

0: 설레인다. 와, 잠깐만. 더덕이 어디 있어? 아, 여기 있다. 어, 다 들어갈 수 있을까? 어, 다 들어갈 수 있을까? 아. 야, 이거 진짜. 와, 얘네들이 각자 자기 맛과 향을 막 내는데 입안에서 전쟁이 벌어졌네. 어, 어떡해. 응? 그러면 빨리 나라를 평안하게 만들어야지. 한 입 더.
1: 그렇지.
0: 제철 나무를 이렇게 다 산지에서 채취한 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다 손질하고 삶고 말리고 해가지고 아우 진짜 몸에 막 응? 좋은 기운이 쌓이는 것 같네. 응?
2: 오, 예. 마지막으로 예. 좀 더 드셔보시라고 능이버섯 정도로.
0: 아, 좋습니다. 어우, 얘는 능이 향이 예사롭지 않은데? 오, 국물 진한 거 봐. 와, 국물.
3: 이야, 냄비 가득 능이가 가득하구나. 어디 한번 맛을 보자.
0: 자, 오, 많다, 많다, 많다, 많다. 오, 많다, 많다, 많다, 많다. 오, 능이 많다.
4: 얼씨구!
0: 오, 야, 능이 버섯을 먹을 줄이야. 오우, 진하다. 능이 향은. 내가 이렇게 능이 버섯 전골을 먹을 줄이야. 이런 호강을 누릴 줄이야, 내가. 아, 근데 그거 알아요? 세종실록 시리즈에 예전에 궁궐에 송이, 향이, 진이 등의 버섯이 진상됐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향이 버섯이 지금의 이 능이 버섯입니다. 능이 버섯. 아, 빛깔 보세요. 맛있겠죠? 어떻게 뭐 김이라도 할 수 있게 해줄까?
4: 네.
0: 안 주지롱. 내가 먹어야지. 아,
1: 오. 맛있구나.
0: 아, 아까 능이버섯 전골을 다 먹다 보니 그 국물.

0: 우리 아 우리 정상궁이 해줬던 그 된장 주치가 생각이 났어. 살짝 뭉클했어. 아 근데 정말 능이 벗었던 걸. 아 감동적이었습니다. 사장님.
1: 네.
0: 사장님. 아 예. 잠깐만 이쪽에. 잠깐 앉아 보십시오. 야, 예, 앉으십시오. 아니 제가
1: 네.
0: 이 능이 버섯 전골까지 딱 먹어봤더니 딱 느껴지는 게 아, 이 집은 내공이 좀 있다 이렇게 느껴졌거든요. 근데 또 보니까 여기 뭐 좀 이렇게 붙어 있네요.
1: 네.
0: 예, 저기 옛날 약간 빛바랜 컬러 사진 같은데 저보다 어리실 텐데.
1: 그렇죠. 저 때는 46세지.
0: 와. 식당은 한 몇 년 정도 된 건가요?
1: 저희가 저 위에서 했어요. 거의 한 70년? 저희 식당 한 지는.
0: 여기 오신 지는 몇 년?
1: 여기 온 지는 한 25년 넘었죠.
0: 그럼 그 전에 이미 40몇 그렇죠, 년, 그렇죠. 50년 가까이를 그렇죠. 하고 계시다가?
1: 네네네.
0: 그, 막... 아니 잠깐만, 그, 저거 좀 뭐예요? 전통
1: 문화부전 명인장. 예. 네, 명인장. 예.
0: 거기서 이제 명인이라고 이제 잘 드시고 와가지고 그런 것도 모르고 뭐 맛있냐 뭐 어쩌냐 이렇게 여쭤봤으니 얼마나 가소로우셨을까. 아유 민망하네 참. 아, 아무튼 오늘 제가 이렇게 와가지고 우리 명인께서 차려주신 밥상을 꾸심하게 먹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네. 건강하셔요.
0: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유 국물 마저 마셔야지. 네. 마지막 끝물의 봄나물을 내 오늘 여기 공주에서 마곡사 인근에서 내가 담궈서 이 버무려서 먹을 줄은 내가 꿈에도 몰랐고 감동했어. 여긴 비행기도 많이 다니네. 제가 그렇게 나물이 많은데 고추장 한 스푼 될까 말까 된장 한 스푼 될까 말까 넣고 버무렸는데 그 맛이 난다? 허허 참으로 놀랍구나. 아 이렇게 손님들 상에 올라가는 음식에 정말 진심으로 준비를 정성스럽게 하는 분들이 있구나. 공주시의 열려문도 아니고 열려문은 아니고 뭘 내려줘야 되나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2: 오늘도 맛있게 먹었구나. 다음 맛을 향해 떠나보자.
3: 얼씨구
0: 옳지. 오늘은 그걸로 하면 되겠네. 어? 아, 빨리 와요. 손님, 왔는 거야? 다 올라오네요. 아, 또 와. 이게 뭐지?
4: 아우, 잘 먹었다.

0: 반가워.
1: 무속 음악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펼치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0: 무각 방송 이 세상에 다 들어오느라.
2: 1시에 그걸 시작해서 네. 밤 9시에 끝이 났습니다.
1: 12시간?
2: 그렇죠. 거의 12시간 했죠.
0: 오양문화각사는 각도가급을 마련할지.
3: 동양별신굿이 정말 그 활발한 외향적인 형이라면 남양별신굿은 상대적으로 대단히 아이 성향에 가까워요.

0: 드높일 수 있는 작품을 창의적으로 만들어낸다는
1: 전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3: 강한 비와 바람을 동반하는 태풍,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기상청이 태풍특보를 발표하면 침수, 해일 등 위험지역을 피해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고 창문, 간판, 선박 등은 미리 단단하게 고정시켜줍니다. 기상정보를 자주 확인하는 습관, 여름철 안전의 시작입니다.
4: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5: 아, 이 분위기?
6: 고수익에 원금까지는 보장된다고?
5: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7: 이분 위기.
8: 뭐야 이거?
7: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청음의 김아령입니다.
1: 저는 삼색 청음의 장세준입니다.
2: 삼색 청음의 윤아예입니다.
0: 저희는 국립국악중학교 민요과에서 만난 친구들인데요. 함께 노래를 배우고 연습하면서 자연스럽게 친해졌어요.
2: 눈빛만 봐도 언제 추임새를 넣어야 하는지 알 정도로 척하면 척! 호흡이 잘 맞는 삼색청음입니다.
0: 저희는 오늘 중학교 음악 교과서에 실린 곡들을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신나고 즐거운 우리 민요의 매력을 마음껏 보여드리고 싶어요.
1: 막중 1학년 1반 친구들아! 우리 텔레비전에 나왔다? 꼭 본방을 사수하고 우리 2학기 때도 사회 집회를

0: 우리 음악의 내일을 만나는 시간.
1: 국악의 미래를 이끌어갈 영재들을 발견하는 무대.
0: 이 노래 들어볼래? 안녕하세요, 조우종입니다.
1: 반갑습니다, 정다현입니다.
0: 아, 오늘 첫 무대 풍년가와 군밤 타령으로 문을 열었는데요. 익숙한 가락이 들리니까 저도 모르게 어깨가 막 들썩들썩하네요.
1: 저도 그랬어요. 예. 두 곡 모두 학창 시절에 음악 시간에 배웠던 친숙한 민요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그런지 더욱더 반갑게 느껴졌어요.
0: 사실 우리 친구들이 배우고 있는 교과서 안에는 지역마다 다른 멋을 지닌

0: 뭐 미녀도 있고 그리고 뭐 판소리도 있고 그 국악 동요도 있고 국악기 장단까지 정말 많은 내용들이 음악 속에 담겨 있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노래 들어볼래 해서 교과서 속 우리 가락을 직접 듣고 보고 즐기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1: 네, 교과서 속에서 악보와 글로만 만난다 곡들이 국악 영재들의 목소리와 또 연주를 만나서 무대 위에서 새롭게 펼쳐질 텐데요. 우리 음악의 멋과 흥을 제대로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교과서에서 만난 우리 가락 특집 다음 무대는요, 오프닝 무대를 꾸며준 새 친구가 준비한 또 다른 무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고등학교 5학년 대구 사는 가야금 공주 김규리입니다. 저는 가야금 소리에 반해서 가야금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막상 가야금을 배워보니 손으로 뜨는 것도 어렵고 연습할 게 참 많아요. 그래도 힘들 때마다 난 할 수 있다. 난 공주니까 이런 거 식은 좀 먹기지. 아자아자 텐션을 올리며 집중하고 있습니다. 계속 열심히 연습해서 가야금의 매력을 널리 알릴 거예요. 저는 오늘 초등학교, 중학교 교과서의 신인 가야금 선조를 준비했는데요. 이건 마치 발로 빵빵 차는 것 같이 시원한 느낌이 드는 곡이에요. 오늘 제 가야금 연주로 스트레스를 팍팍 날릴 수 있게 해드릴게요. 많이 기대해주세요.

0: 네, 초등학교 음악 교과서에 보면 네. 산조는 느린 장단에서 점차 빠른 장단으로 연주하는 기악 독주곡이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네. 오늘은 그중에서도 특별히 김죽파류 가야금 산조를 감상했습니다.
1: 네. 교과서에서 사실 산조라는 이름은 많이 들어봤지만 이렇게 한 곡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고 나니까 이 가야금의 매력이 더욱더 생생하게 느껴지네요.
0: 맞습니다. 예, 우리 친구들도 교과서에서 배운 산조가 이런 거구나 하면서 감상을 했을 것 같은데요. 다음 무대는 흥겨운 민요 무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2: Good afternoon.
3: 안녕하세요. 우리 미녀를 정말 사랑하는 박채원입니다. 저는 지금 미국으로 어학연수 캠프를 와 있는데요. 영어를 공부하러 왔지만 함께 있는 우리 미국 친구들에게도 우리 소리를 들려주며 전파하고 있답니다. 저는 7살 때 어린이집에서 아리랑을 처음 듣고 한 번에 빠져서 국악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아름다운 가사와 평이하면서도 중독적인 그 음색이 아직도

0: 부를 때마다 저를 설레게 해요. 앞으로도 열심히 배워서 국악 명인이 될 거예요. 저는 오늘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린 릴리리아, 미랑아리랑 그리고 경복궁 타령을 들려드리고자 하는데요. 우리 귓가에 익숙한 노래지만 튀김새와 함께 아름답게 불러볼 예정이에요. 제가 잘 표현하는지 귀 기울여 들어봐주세요.
1: 박채원 화이팅! 국악 좋아요!

0: 안녕하세요. 새콤달콤 청포도처럼 매력 넘치는 판소리 사랑꾼 김진현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와 함께 트로트 부르는 걸 좋아했는데요. 제가 워낙 잘 불러서 부모님께서 판소리를 해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판소리가 엄청 신나고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그 매력에 빠져 아직도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답니다. 저는 오늘 중학교 교과서에 실린 수군가 중 범 내려오는 대목을 들려드리고자 하는데요. 눈만 감아도 호랑이가 아른거릴 정도로 제가 제대로 불러드리겠습니다. 많이 기대해주세요.
1: 그때야 별주부가 화상을 펴고 살펴보니 분명 토끼가 있는지라. 저기 있는 게 토생원 아니오 하고 부른다는 것이 수로말리를 아래 턱으로 밀고 나와 아래 턱이 뻣뻣하여 토자가 살짝 늦게 붙어 호자가 되었던가 보더라.
2: 그렇지.
1: 저기 저 춤추고 노는 게 토토토토토토토 호생원 아니오 하고 불러노니 첩첩산 중에 호랭이가 생원 말 느끼는 처음이라. 멧돼지고 모시고 내 팽겨치고 내려 호랜디. 범 내려온다. 범이 내려온다. 성님 깊은 걸로 한짐생 내려온다. 누이의 머리를 흔들며 양귀 쭉 찢어지고 몸은 얼숭덜숭 뿌리는 잔뜩 한 발이 넘고 통계 같은 앞다리 전동 같은 뒷다리 쇠낫 같은 발톱으로 엄동 서란 백살 격으로 잔디 뿌리 왕모래 차르르르르 해치며 주홍잎 착 벌리고 자라 앞에가 후뚝 서 홍앵앵앵 어느 소리 산천에 뒤놓고 땅이 툭 꼬진한 듯 자라가 깜짝 놀래 목으로 훔치고 가만히 엎쳤을제 호랭이가 내려와 보니 아무것도 없단 말이오. 아 금방 여기서 호생원 아니오 하고 불렀는디 이것이 어디로 간 것이오? 아까 내 팽겨치고 온 돼야지 새끼라도 잡아먹으려고 본게 한 놈도 없이 싹 도망가버리고 없겄다.
2: 아이고
1: 거참. 내가 시장끼가 들라고 온게 별놈의 꼴이 다 보겄네 그려. 다시 산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디 잘하란 놈도 재수가 없으려고 이 필호랭이 앞발 내딘데 딱 엎쳤다가 호랭이가 앞발을 지렸다 띵께 장기궁짝 나자빠지듯 발딱 나자빠졌지. 아니 이것이 날 불렀는가? 이리 보아도 둥굴 저리 보아도 둥굴 우둥굴 납작이냐? 아무 대답이 없거늘

0: 모를거니 아마도 이것이 하느님 똥인가 보다. 하느님 똥 먹으면 만병통치한다더라. 그 억센 발톱으로 자라복 판을 꽉 집어먹기로 작정하니 자라 겨우 입뿌리 맞네요. 자, 우리 동성명이나 합시다. 후랭이가 깜짝 놀래. 이크, 이것이 날 보고 동성명어자고. 오, 나는 이 산중을 지키시는 맹호장군 오생원님이시다. 너는 명색이 무엇인고? 예, 나는 수국전옥주부 공신사대손 별주부 자라라 그래요. 호랭이가 자라란 말이 듣더니 한번 놀아 포댄디.
1: 헐.
0: 얼 씻고 나 잘 씻고. 얼 씻고 나 잘 씻고.

기가 막혀. 아이고 나 살아 아니요. 그러면 네가 무엇이냐? 나 소금이요. 네가 소금이면 더욱 좋다. 너를 산채로 불에 살라 술에 다 먹었으면 만병회춘의 명약이라. 말 말고 먹자. 차라가 기가 막혀.

동해 보감을 살라서 먹었는지 먹기로만 되는구나. 자라가 한 개를 널렸네요. 목을 길게 빼어 호랭이 앞으로 바짝바짝 달려들며 자 목나가오 목나가오! 호랭이 깜짝 놀래 아이고 그만 나오시오 그만 나와 이렇듯 나오다간 하루에 수천 발 나오겠소. 아 그런디 몸은 조그마한 양반이 어찌 그리 목은 들락날락 뒤움치기를 잘하시오. 오 너희놈 내 목 이리되 내려 그릴 테니 들어봐라. 우리 수국 해라가야 전역한 기와 집을 내 솜씨로 올리려다 목으로 절컥 떨어져 이병신이 되었으나 명이 더러 물은 즉 호랭이 쓸개가 좋다 허기로 도리랑 귀신 잡어 타고 호랭이 사냥 나왔으니 네가 일찍 호랭이냐 쓸개 한복 못 주겠나 도리랑 귀신 개 있느냐 피수검 드는 갈로이 호랑이

0: 네, 소리 한 자락에 장면이 살아나는 게 바로 이 판소리의 매력 아니겠습니까?
1: 네.
0: 지금도 보니까 그 매력이 제대로 느껴졌던 수군가 중에 범 내려오는 대목이었습니다. 이 곡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음악 교과서에 실려 있는 곡이죠.
1: 네, 소리꾼의 목소리와 표정 또 몸짓만으로 범의 위풍당당한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냈는데요.
0: 네.
1: 소리가 얼마나 쩌렁쩌렁한지 진짜 눈앞에 커다란 범이 성큼성큼 내려오는 것 같았어요.
0: 그렇습니다. 무대 위에서 정말 다채롭게 펼쳐지는 교과서 속 우리 음악들. 계속해서 다음 무대는 또 어떤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만나보시죠.
2: 안녕하세요. 저희는 세입학보다 한국무용이 더 좋은 전주 한나 어린이 한국무용예술단입니다. 반갑습니다.
3: 저는 토끼타입니다.
4: 저는 베지타입니다.
5: 저는

0: 네, 개성 넘치는 탈부터 역동적이고 힘 있는 춤사위까지 정말 눈을 뗄 수가 없는 무대였습니다.
1: 네, 이 탈춤이 네. 초등학교 음악교과서뿐만 아니라 체육교과서에도 등장을 하는데요. 탈을 쓰고 또 말하고 노래하고 그러면서 양반사회의 부조리한 모습과 서민들의 감정을 표현한 춤이다라고 설명이 돼 있고 탈춤의 기본 동작을 직접 익혀보는 시간도 마련돼 있습니다.
0: 네, 흥겨운 풍물놀이 장단에 맞춰서 탈춤의 흥과 해악이 더욱더 생생하게 전해졌습니다.
1: 자, 다음 무대는 제주도의 밝고 정겨운 가락이 담긴 너영 나영, 남도의 구성진 멋을 느낄 수 있는 진도 아리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감상해 보시죠.
2: 안녕하세요. 판소리를 정말 사랑하는 최이정입니다. 작년 이 노래 들어볼래 나왔을 때 정말 좋아서 꼭 다시 한번 나오고 싶었는데요. 그 이후로도 키가 한 달에 1cm씩 커서 깜짝 놀랐어요. 어때요? 저 언니 같아졌나요? 제가 오늘 들려드릴 곡은 교과서에 실린 너영나영과 진도아리랑 그리고 홍보가중 박탄 대목인데요. 두 곡 중엔 너영나영과 진도아리랑은 박수를 치며 흥겹게 따라 부를 수 있는 대목이에요. 우리나라의 자랑 판소리, 앞으로도 판소리와 이정희를

0: 이 노래 들어볼래? 오늘은 교과서에서 만나봤던 우리 음악을 무대 위에서 새롭게 들어봤는데요. 네. 익숙한 민요도 있었고 또 판소리도 있었고 산조 또 탈춤까지 네. 우리 음악의 멋과 흥을 더 가까이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1: 그렇습니다. 책 속의 악보와 설명으로 만났던 우리 가락이 우리 친구들의 목소리, 연주 그리고 춤으로 만나보니까 훨씬 더 친근하고 또 재밌게 다가온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교과서에서 시작된 우리 음악이 앞으로 우리 친구들의 일상 속에 잘 스며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 네, 그리고요 오늘 방송에서 미처 보여드리지 못한 우리 친구들의 공연 뒷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이 노래 들어볼래 인별그램을 찾아와 주세요. 무대 막 친구들의 다양한 모습과 또 특별한 이야기까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이 끝난 뒤에도 이 노래 들어볼래와 계속 함께해 주세요.
0: 네, 오늘 마지막 무대는 최희정 친구가 준비한 판소리 무대가 한 곡 더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 곡 감상하시면서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2: 내외간에 박을 한 통 달아놓고 자식들과 박을 한번 키워보는 게 시르르르르.

0: 박수길랑은 끓여 먹고
1: 제하이.

예. 톱 소리를 맞춰 주소.

0: 한다고?
1: 헐.
0: 이

실건 실건 실건 실건 실건 실건 실건 실건 실건 실건 실건 실건 실건 실건 실건 실건 실건 실건 실건 실건 실건 실건 실건 실건 실건 실건 실건 오로지니 박속은 어느 도적놈이 싹 그러고 난데없는 개 주작이 나왔겄다. 공보가 생각 거기를 허허 나간 놈의 집 구석이 되었구나. 그런디 박속 긁어간 놈보다 바가지 감쪽같이 붙여놓은 놈 그놈의 재주가 제일이네 그려. 땀에 박속 긁어가고 염체가 엄신께 남의 조상께 두에 넣어놨구나. 이거 광가에 살면 큰일 난께 어찌됐어 버려라. 흥보마누라는 말이 아이고야 뭐 영감. 우리는 죄안 짓고 살았는디 설마 하늘 그럴 리가 있겠소. 한번 열어봅시다 영감. 그래 볼까? 흥보가 한 개를 가만히 열고 보니 쌀이 하나 소복! 거고 또 한 개를 열고 보니 돈이 하나 가득하여 돈이 여보 마누라! 돈과 쌀이 많이 넣었네 그려! 가만히 있거라 여기 뭐라 글씨가 쓰여 있겠다. 이 쌀은 평생을 꺼내 먹어도 줄지 않는 취지 무공 짐이라. 이 돈은 평생을 꺼냈어도 줄지 않는 용지 불갈 지전이라. 여보 마누라 평생을 꺼내 먹고 꺼냈어도 줄지 않는 쌀과 돈이라고. 도대체 이거 얼마나 나오나 우리 한번 떨어보 봅시다. 그럽시다. 흥보 대회관에 돈과 쌀을 떨어보 보는디. 흥보하자 하라고 흥.

나한테 들고 보면 눈살이 하나가 두두두두두 살가 눈이 하나 가득.

웬만큼 받는다. 세금 포인트. 쇼핑부터 여행까지. 당신의 세금 포인트는 얼마? 국세청 세금 포인트.

0: 가장 큰 매력은 뭐예요?
1: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제 노래를 듣고 더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0: 창의적으로 만들어낸다는
1: 전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3: 불법 도박은 게임이 아닌 범죄 행위입니다. 신고는 1855-0112. 포상금 최대 5천만 원. 불법 도박.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신고하세요.
4: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5: 이 분위기?
6: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5: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7: 이게 뭐야?
5: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이리 한참 논일 적에 그렇지. 별주부가 또 한 곳을 바라보니 그곳에서는 토끼가 있을 듯 허여 화상을 피어들고 보니 토끼가 있는지라.
1: 그렇지.
0: 저기 저건 너 조둥이 벌거너광 얼숭덜숭언게 토토토 도생원 아니오 하고 풀른다는 것이 수로 말리를 아래 턱으로만 밀고 나와 아래 턱이 뻣뻣해져서 토자를 호자로 바꿔 불러 버는디.
1: 그렇지.
0: 저기 저건 너 조둥이 벌거너고 얼숭덜숭언게 그렇지. 토토토 호생원 아니오 하고 불러노니 첩첩 산중 호랭이가 생원말 듣기는 처음이라 반겨듣고 내려오는디. 밤 내려온다 밤이 내려온다 송린 깊은 골로 한 짐승이 내려온다 누의 머리를 흔들며 양이 쭉 찢어지고 꼬멍 헐쑥 헐쑥 꼬이는 얀뜻 한 발이나 넘고 동예 같은 앞다리 전동 같은 뒷다리 새남 같은 발톱으로 엄동 서른 백설적으로 잔디뿔의 왕모래 차라라라라라라라 치며 조황님 쩍 벌리고 자리 앞에가 옷 뚝성 홍앵앵앵 어느 소지 산천에 뜨덥고 땅이 툭 꺼지난 자라가 깜짝 놀라 목을 움채고 가만히 엎졌을지
2: 우리의 공간 우리의 음악 김윤수의 아지트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판소리 수군가 중 범 내려오는 대목으로 아지트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이 대목은 다양하게 재해석되면서 우리 음악의 흥과 신명을 알렸는데요.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에서도 우리 음악에 담긴 흥과 신명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게스트는요. 떼창과 떼춤을 부르는 흥폭발 에너지로 전 세계 관객들을 들썩이게 만드는 팀입니다. 악당 광칠 함께 만나보시죠.

오늘 밤 그냥 다 즐겨 내일은 내일로 걱정은 저 멀 버려 오늘은 오늘 일 오늘 밤 그냥 다 즐겨 내일은 내일로 배우

오늘일로 오늘 밤 그냥 다 즐겨 즐겨 내일은 내일로 걱정은 저 멀리 버려 버려 오늘은 오늘일로 오늘 밤 그냥 다 즐겨 즐겨 내일은 내일로 매우

0: 네, 노래의 몸을 맡기고 춤을 매우 춰 보셨나요, 여러분들? 악당광칠의 매우 춰라 만나봤고요. 악당광칠의 초령, 6월, 김해학대 세 분을 모셔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0: 아, 정말 멋있는 무대 너무 잘 봤습니다. 사실 에너지가 늘 넘치고 또 이렇게 라이브로 보니까요. 이 현장에서 느끼는 생동감이 정말 더한 노래였습니다. 아마 시청자분들도 악당광칠의 노래를 들으면서 같이 함께 뭔가 진짜 춤을 추고 계시지 않았을까.
1: 저도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카메라 너머에 시청자분들이.
0: 아, 에너지가 엄청 넘치시더라고요. 사실 또 악당광칠이 예명을 다 쓰고 있다고 했어요. 방금 네, 제가 또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총 멤버분들이 8분이잖아요. 네. 8분만에 다 예명이 있는 거잖아요.
1: 한명 빼고.
0: 한명 빼고? 네.
1: 가야금 하시는 분이 네. 성함이 특이해서 아. 이거는 예명을 쓸수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익명으로 그 분만.
0: 그러면 잠깐 짧게 어떤 예명이 있는지 한번 그냥 간단하게 한번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2: 일단 여기 대표님부터 네.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약이 되는 대금을 들려주겠다 해서
0: 아, 그래서 김약대.
2: 김약대라고 아. 이렇게 지으셨고 네. 그리고 또 저희 생황부신의 선생님
0: 네네.
2: 향이 선생님은 이제 이만월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고 계신데
0: 만월.
1: 네. 얼굴 동그래가지고
2: 동근 달 같다 아~ 되게 밝다
0: 네네.
2: 그래서 그런 이미지적인 것들을 좀 가져오신 분들도 있으시고
0: 네.
2: 아까 또 본명을 쓰신 원먼동마루도
0: 네.
2: 있고요 또 화를 또 잘 아쟁화를 최종 병기와 같다 네. 이래가지고 이제 최종 병기활이라고 붙인 분도 있으시고 이제 바라플레이어 아까 퍼커션이랑 뭐 타악을 담당하시는 어떤 여자분 선우 바라바라바라밤 바라를 좀 잘 활용하신다 해가지고 네 그렇게 재밌는 닉네임도 있고요 그리고 또 궁편의 달인이라고 해가지고 장구 치시는 전궁달이라고 또 지었고요
0: 네,
2: 여기 보컬은 약간 기생의 이름을 좀 따온 게 있어요
0: 네네.
2: 느낌으로 그래서 기녀 느낌으로 좀 따봤는데 여기는 광칠과의 인연이 약간 6월에 닿아 있어요
0: 아~
1: 생일도 6월에 합류했습니다
2: 네.
1: 아~ 6월에 합류했고 그리고 생일도 6월이고
0: 네.
1: 원래 본명은 유진인데
0: 네.
1: 뒤에 이제 월을 붙여가지고 6월
0: 아 6월과 또 인연이 깊으시네요
1: 맞습니다
2: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되게 겉보기에 되게 왜소해 보이고 작지만
0: 네.
2: 그 안에 담긴 영혼이 있다라는 의미를 담아서 약간 작은 거인의 닉네임을 좀 써보자 해서 초령이라고 초령. 한번 지어봤어요.
0: 각자의 멤버들의 어떤 예명을 지어진 그 비하인드가 되게 재밌네요. 사실 악당광칠 저도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이제 창단된 지가 벌써 이제 10주년 정도 됐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뭐 국내는 물론 정말 해외에서도 인기가 대단하다고 들었습니다.
1: 최근에 저희가 유럽 투어를 다녀왔었습니다.
0: 아~
1: 유럽 투어를 다녀왔었는데
0: 네네네네.
1: 그때 이제 어디였었죠? 어디 클럽을 한번 갔었는데
0: 네.
1: 그 클럽에서 스탠딩 공연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다 매진이 되었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0: 스탠딩 공연이었는데도 네. 불구하고
1: 그래가지고 이제 아, 열심히 해야지 이러면서 딱 들어갔는데 이제 관객분들이 팍 이렇게 꽉 채워가지고 막 이렇게 맥주 들고
0: 네.
1: 이렇게 계셨을 때 그 아, 그 희열이 진짜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0: 아 진짜 벅찼을 것 같다 사실. 또 국내 가 아니라 해외에서 그렇게 뭔가의 어떤 악당 광칠의 음악을 반겨주고 그리고 또 그 음악을 들었을 때 반응들은 사실 또 어땠어요?
1: 이게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이제 유럽 투어 유럽 같은 경우에는 제가 느꼈을 때는 조금 더 자유로운 경향이 더 큰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막 압박하고 뭔가 이렇게 내가 성장해야 된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0: 아.
1: 그냥 내가 추고 싶은 대로 이렇게 추고 그리고 춤사도 엄청 다양해요. 막
0: 네.
1: 진짜 막 이렇게 막 추시는 분들
0: 관객들이
1: 네, 관객들이
0: 네.
1: 그래서 막 아,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막 계시고
0: 진짜 매우 철하네요.
1: 네, 매우 철하네요.
0: 그 대표님께서도 어떠셨습니까?
3: 저는 해외에서 가장 인상이 남는 경우는 그 스위스에 있는 저희 팬분이 하나 계시는데
0: 아 스위스에
3: 네 현지 분이시거든요.
0: 네.
3: 스위스 분이에요. 근데 저희가 클럽에서 공연을 할 때 맨 앞에 자리를 잡고 계시는데
0: 네.
3: 저희 노래를 다 따라 부르시고 계세요. 그래서 너무 놀라워서 2년 전이었거든요.
0: 네, 네, 네.
3: 얘기하다가 이제 말고 바이바이 했는데 올해 저희가 스위스를 갔었는데
0: 네.
3: 그분을 또 뵀어요.
0: 네.
3: 또 뵈서 스위스에 저희가 공연이 한 두세 번 정도 있었는데 그중에 두 번을 다 오셔서 그 아버지랑 같이 이렇게 보고 그 기억이 아주 전 좀 충격적이었어요. 너무 전생이 한국 사람이 아닐까? 그래서.
0: 진짜로 근데 어쨌든 그 전곡을 다 같이 따라했다는
3: 전곡을 다 외우고 있었어요.
0: 근데 악당광칠의 사실 매력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중독성이 있어요 노래. 그리고 약간 반복되는 약간 후렴구 안에서도 관객들이 이렇게 악동 광치를 음악을 듣다 보면 이렇게 빨려 들어간다? 라는 느낌을 저도 같이 함께 느꼈거든요. 제가 그때 1집이었나요? 영정거리?
1: 네네네 맞아요.
0: 저도 그 노래가 처음 나왔었을 때 들었을 때 이렇게 훅 빨려 들어가더라고요.

0: 그런 묘한 매력을 갖고 있는 게 악당 광채의 색깔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게 또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 관객들을 만났을 때 가장 통하는 이유이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악당 광채가 생각하는 본인들의 어떤 음악의 매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1: 일단은 그 이미지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다 국악기잖아요. 대부분 네. 악기들이. 그러니까 너무 신기해하시는 게 일단 처음에는 큰 것 같고 그런데 그 안에서 새로운 사운드나 익숙한 사운드도 같이 들리니까 네. 그 부분에서 엄청 이렇게 귀 기울여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도 이 전통 악기나 특색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살리면서 대중들한테 쉽게 다가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관객분들께서 되게 익숙하지 않은 소리가 들리는데 뭔가 익숙한 게 들려 약간 이렇게 해서 하셔가지고 거기에 엄청 많이 관심을 귀 기울이시고 그리고 네. 특히 생황을 엄청 신기하세요. 뭐냐고 항상 뭐냐고 도대체 저 악기 뭐냐고 막 이러면서
0: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또 생긴 것도 좀 사람들이 봤을 때 맞아요. 신기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거기서 뿜어져 나오는 악기의 소리 또한 네. 되게 신비롭잖아요.
1: 맞아요. 신비롭고 해서
0: 관객분들께서 특히나 또 외국 관객분들은 저 악기가 무슨 악기일까 저게 무슨 소리일까 되게 엄청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1: 맞아요.
0: 그러면 무대 위에서도 관객들을 마주할 때 네. 먼저 하기 전에 뭔가 이제 같이 함께 떼창을 유도할 수 있는 어떤 노래들을 조금 알려드리면서 같이 함께 그런 시간들을 갖나요?
1: 아, 네, 영정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정거리를 할 때 저희가 조금씩 알려드리고 같이 따라 부를 수 있게 한다든지 네. 아니면 이제 문꽃이라는 곡이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한번 보여준다고 데려왔거든요.
0: 이런 거 좋아합니다. 이런 거 가감없이 보여주셔야 돼요.
2: 아, 이게 말씀했다시피 저희는 떼창을 좀 유도를 하는 게 좀 매력이 있는데 네. 저희가 이렇게 같이 신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쿵쿵쿵 집중 나를 봐요 쾅쾅쾅 지금이야 손을 들고 크랑크랑크랑크랑 리듬을 타들랑 캥캥 너나도 다 같이 쿵쿵쿵 쿵쿵쿵 쾅쾅쾅
0: 쾅쾅쾅
2: 이렇게
0: 네, 좀 할 수밖에 없다 하게 만드네
1: 이렇게 눈을 이렇게 크게 뜨면서 네. 이제 하라고 약간 네, 앞으로 가가지고
0: 불안해. 약간 그런 진짜 매력이 있네요. 관객들이 따라할 수밖에 없을 그런 매력을 갖고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저도 잠깐이지만 이렇게 금방금방 따라할 수 있게끔 쉽게 유도해 주시는 것 같아요. 재밌대요, 참. 근데 또 이렇게 흥이 폭발하는 에너지를 갖고 있는 악당 광채가 또 아주 중요한 앨범을 또 준비하고 계신다면서요? 3집 앨범이라고 했죠? 잠깐 한번 소개해 주세요.
2: 제가 생각하는 3집 앨범은요, 좀 약간 나약한 인간의 그런 성장 일기와 같다라고 스스로는 생각을 했거든요.
0: 네네.
2: 제가 처음에 이제 악당 광채에 합류하게 됐을 때는 이 3집에 대한 가사와 뭐 이런 곡 작업들이 이미 충분히 이루어진 상태로 이제 합류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 들었을 때는 어떤 내용인지에 대한 그런 잘 모르겠다라는 네. 생각도 들고 일단은 가사 외우고 네. 음숙지 않은 데만 너무 급급했었는데 네. 저도 이제 광채를 겪어오고 같이 공연을 하고 무대를 서고 또 곡 작업을 하면서 아 나도 좀 내 스스로가 많이 나약하다 하고 좀 절망하는 날도 많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외부에서 그런 나의 잘못된 것들을 찾기보다는 내 스스로 안에서 돌아보고서 그 해결책이 결국 내 안에 있었다라는 걸 깨닫는 과정이 있었거든요.
0: 네.
2: 그런 우리 인간의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담은 이번 3집 앨범이 9월 2일인가요?
1: 네, 9월 2일 저희 콘서트를 9월 2일. 합니다.
0: 콘서트
1: 네,
0: 9월 2일.
2: 네, 극장 용에서 네. 저희가 콘서트를 펼치게 되었습니다.
0: 아, 그러면 앨범이 이제 공식적으로 나오기 전에 그 앨범의 수록곡들을 거기서 들어볼 수 있는 건가요?
1: 네, 맞아요. 맞죠? 맞아요. 네, 맞습니다.
0: 그러면 엄청난 앨범이 나오기 전에 그 곡을 라이브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1: 네, 맞아요.
0: 여러분들 놓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1: Don't miss out.
0: 아, 유월 씨는 이렇게 보는데 약간 팝 가수 같아요.
1: 아, 정말요? 네. Thank you.
0: 진짜로 저도 너무 궁금한 공연이에요. 제가 또 너무나 영광스럽게도 그 앨범 중에서 한 곡을 같이 함께 또 참여하게 됐습니다,
2: 너무 감사합니다.
0: 여러분들.
2: 너무 감사합니다.
0: 궁금하시죠? 저도 사실 그 노래를 듣고 너무너무 재밌더라고요. 악당 광칠만의 색이 또 들어가 있지만 이번에도 3집에서는 전혀 다른 또 음악의 결과 스타일이 나온 것 같아서 저 역시도 이 음악을 들었을 때 이 나오는 전 집에 있는 그 음악들이 너무 궁금해요. 그러니까 다음을 정말 궁금하게 만드는 악당 광칠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그 3집 곡 중에서 이 아지트에서 또 한

0: 이번 신곡을 들려준다고 하는데 어떤 곡일까요, 대표님?
1: 네, 타라는 곡인데요.
0: 타.
1: 네, T-A 해서 네. 타인데 제가 듣기에 이제 T가 별을 상징한다고 들었어요.
0: 네.
1: 그래서 이제 그 영어권 알파벳을 쓰는 모든 나라에서 아스트로든 스타든 이렇게 별을 상징하는 단어에는 무조건 T가 들어간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곡은 이제 한 사람이 한 번도 이제 신을 찾지 않았던 사람 뭔가 네. 인생을 평탄하게 잘 살다가
0: 네.
1: 이제 어느 순간 한번 꼬꾸라져서 뭔가 기대일 만한 어떤 곳을 처음으로 찾게 되는 사람이 이 고통에서 나를 좀 구해달라고 하는 그런 그 간절함을 이 곡에 좀 표현해 봤습니다.
0: 기대됩니다. 보통 30 앨범에 이제 한 몇 곡 정도가 있을까요?
1: 지금 현재 12곡.
0: 와, 진짜 많네요. 네. 그러면 그 12곡의 작업들을 어떤 식으로 같이 함께 작업하셨을까요?
1: 아, 이번에 작업을 할 때는 여러 가지 곡을 만드는 것도 중요했는데 일단 1차적으로 어떤 이야기들을 얘기하고 이걸 어떻게 전달하지라는 생각들에 대한 고민이 많이 들었어요.
0: 네.
1: 그래서 전체의 서사가 하나 있고요. 그 서사에 한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여정들을 중간중간에 딱 있고
0: 네.
1: 그 중간중간에 있는 여정들에서 이렇게 플랫들을 쳐서
0: 네.
1: 이 상황에는 나라면 어떤 말을 얘기할까? 이 상황에 나라는 어떤 얘기를 얘기할까?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떠올리면서 거기에 맞는 가사들을 이제 단원들이 다 쓰게 됐고요.
0: 네.
1: 그래서 그 곡을 바탕으로 뭔가 사운드를 더 만들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작업을 했던 게 좀 특징이었던 것 같아요.
0: 그러면 어쨌든 전체 같은 팀 안에서 공동 작업으로 다 이루어진 네. 거네요. 그러면 더더욱이나 이 앨범에 대한 애정과 애착이 정말 많이 가는 그런 앨범이 될 것 같은데 너무 기대됩니다. 우선 그러면 타에 이어서 음악을 한 곡 더 준비했다는데 그 곡은 어떤 곡일까요?
2: 아, 그 곡은 이제 히히라는 곡인데요.
0: 히히.
2: 네, 저희 정규 앨범 2집에 네. 들어있는 곡입니다.
0: 네.
2: 근데 히히가 웃음소리잖아요.
0: 네.
2: 근데 이 곡이 제가 이제 에너지가 넘치고 항상 이렇게 활발한 편이긴 하지만
0: 네.
2: 모든 사람들이 그렇겠지만 근데 막 내가 활발하지 못할 때가 있더라고요. 너무 이렇게 디프레스 되고 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는데 그럴 때 그냥 막 한번 이렇게 억지로 막 웃어본 적이 있었어요. 왜냐면은 이제 단장님께서 항상 히히를 이제 소개하면서 했었던 말이
0: 네.
2: 가장 힘든 순간에 가장 먼저 웃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런 말을 하신 적이
0: 대표님 어떻게 여기 악당광칠의 복지는 어떻게 되나요?
2: 그런 말 한 적이 있으셔서
0: 네.
2: 이제 너무 힘들 때 이제 한번 억지로 웃어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되게 뭔가 어색하고 막 낯설고 하더라고요. 근데 네. 이게 내가 억지로 나의 이런 마음이나 이런 것들을 억지로라도 긍정적으로 돌렸을 때
0: 네.
2: 그게 서서히 효과가 있는 것을 느끼고 뭔가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또 이런 시간들을 겪고 있는 분들이 좀 그냥 막 이렇게 좀 다 털어내는 시간들을 좀 가셨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마음이 들어서 준비한 곡입니다.
0: 히히라는 곡을 이제 마지막 곡으로 들려주신다는 거죠?
2: 네, 맞아요.
0: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 진짜 30 앨범도 너무 궁금합니다. 사실 저도 2집 앨범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봤어요. 그때 나왔을 때.
2: 진짜요? 네, 당시에?
0: 모르시겠지만 제가 은근히 숨어 있는 팬이랍니다.
2: Thank you.
0: 네, 그러면 다음 무대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 3집 앨범과 기념 공연도 정말 대박 나길 바라면서요. 세 분 오늘 정말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그럼 악당광칠의 타 그리고 히히 두 곡을 이어서 만나보시죠.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에서는요, 우리의 음악의 흥과 신명을 전 세계에 알리는 음악인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음악의 흥과 신명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사물놀이죠. 1978년 탄생한 이 사물놀이는요, 세계 곳곳에 관객들을 매료시켰고요. 또 사물놀이에 빠져든 사람들을 사물놀이안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오늘 만나볼 두 번째 게스트는요, 이 사물놀이를 이 시대의 감각에 맞게 선보이는 팀입니다. 사물놀이의 장단과 또 연주 방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음악을 만드는 사물놀이 느닷 함께 만나보시죠.

0: 야, 제목처럼 정말 와, 킬링 비트였습니다. 우리 장단의 멋에 빠져드는 그런 무대였는데요. 사물놀이 느닷의 이준영, 권서루 이 두 분을 모셔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아, 안녕하십니까. 네, 아, 네. 근데 아니, 팔이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약간 혀가 그러신 것 같은데 혀까지 마비되셨습니까?
1: 아, 이게 차라리 악기 치는 게 낫지. 네. 인터뷰는 좀 사실 어려워요, 이게.
0: 네, 사실 아지트에 처음 오셨으니까 우리 멤버분들도 하나하나씩 한 분 한 분씩 소개해 주시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사물놀이 느닷의 대표를 맡고 있는 이준형이고요.
0: 네.
1: 그리고 옆에 계신 우리 권서루 씨는 꽹가리를 또 맡고 계시고
0: 네.
1: 그리고 북을 치는 주영호
0: 네.
1: 그리고 징을 치는

0: 표한진, 또 장구를 치는 박성근 씨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여러분들이 있는데 네. 개건분들이 좀 많으셔가지고 항상 늘 같이 하는 네. 그런 개건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보면 정확한 인원은 5명입니다.
1: 네, 5명으로 이루어진 느닷. 네. 제가 이제 아까 그 리허설의 무대를 보고 진짜 막 심장이 터져나올 듯이 벅찼거든요. 이거는 정말 서로 죽자고 만든 약간 그런 곡인 거죠?
0: 원래는 조금 편하고 네. 사물놀이가 조금 힘들고 어려워서 네. 이거보단 우리가 조금 할 수 있게 조금 편하고 네. 쉬운 음악을 한번 해보자 그랬는데
1: 쉬운 음악이요?
0: 쉽지 않게 됐어요.
1: 이건 정말 죽자고 만든 곡인 것처럼 네. 보는 사람도 손에 땀이 쥐어지고 약간 산소통이 필요했어요.
0: 저희는 숨막히는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매번.
1: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곡의 처음과 마지막 끝까지 진짜 숨죽이면서 약간 과호흡이 올 것처럼 정말로 그런 포인트, 그러니까 킬링 포인트가 진짜 많았거든요.
0: 정말 숨이 막힌다니까요.
1: 이걸 어떤 마음으로 만드셨습니까?
0: 킬링 비트는 네. 사실상 저희 이제 전통 장단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풍물 네. 이런 장단들 모티브로 사물놀이가 이렇게 나왔듯이 네. 지금 그런 장단들을 가지고 저희들만이 할 수 있는 현대적인 조금 것을 조금 풀어보고자 네. 저희가 계속 이제 시도해 왔던 그런 어떤 음악적인 형태를 조금 네. 바꿔보고자 이렇게 조금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네. 이게 사실 매번 저희들도 실험적인 무대를 하고 있는 거라서 네. 어떤 게 가장 좋을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래도 저희는 항상 이렇게 전통을 가지고 재해석을 하고 있다. 네. 끊임없이 시도하고 노력하고 있다. 네.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어서 네. 예, 킬링비트는 그런 식으로 네. 각 지역에 있는 장당들을 아주 좀 가장 중요한 대목들만 네. 모아서 이렇게 보여준다. 이런 이름으로 킬링비트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은 겁니다.
1: 그러니까 판소리라고 치면 이런 눈대목들을 그렇죠. 모아서 엮어가지고 네. 하이라이트처럼 만든 거네요.
0: 맞습니다.
1: 아, 느닷이라는 이름이 참 특이하기도 해요. 이 느닷은 어떻게 지어진 이름입니까?
0: 느닷은 느닷 없다의 그런 순 한글이고 네. 그리고 영어로는 새로운 점 네. 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그래서 느닷없이 여러분들에게 찾아가서 뭔가의 새로운 점을 하나 이렇게 딱 찍어주겠다. 네. 이런 느낌의 어떤 저희의 팀 소개가 되겠습니다.
1: 네. 또 이제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 공연도 많이 가셨잖아요.
0: 네.
1: 해외 관객들은 진짜 뭐 너무 좋아하실 것 같은데 가보면 어떠세요?
2: 해외 공연을 저희가 그래도 좀 많이 다니는 편인데 네. 해외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은 사실 사물놀이가 많이 알려져 있다라고 네. 생각이 좀 들 때가 많아요. 왜냐면은 외국 분들도 아 저게 사물놀이구나 한국에서 왔구나라고 말해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네. 그 다음에 뭔가 모르게 외국 분들은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조금 더 자유롭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왜냐면 저희가 연주를 했을 때 꺼리낌 없이 같이 움직여주시고 네. 같이 즐거워해주시는 것이 너무 기뻤고 네. 그리고 저희가 이 네 가지 악기로 네. 대한민국을 알리고 뭐 외국분들이 저희를 보면서 한국은 참 대단한 음악을 가지고 있다라고 네. 말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 같아서 외국에 네. 나갈 때마다 참 애국심이 참 듭니다.
1: 네. 네. 대표님은 어떠세요? 약간 김독수 스님 같은 이렇게 그런 말씀 많이 듣죠.
0: 외국에서도 많이 들어요.
1: 네. 진짜?
0: 네, 진짜. 김독수 선 이러면서.
1: 약간 착각. 이게 관객분들이 약간
0: 맞아요.
1: 김독수 선생님인가?
0: 저랑 헷갈려 하세요. 선생님이랑. 근데 실제로 김독수 선생님하고 다닐 때도 네. 좀 많이 헷갈려 하셨어요.
1: 약간
0: 너무 닮아가지고.
1: 뭔가 이제 김독수 선생님의 어떤 가족.
2: 네, 맞아요. 아들
0: 성이 달라요.
1: 그러니까
0: 성이 다르잖아요.
1: 봤을 때. 네. 봤을 때 아드님이신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0: 그렇죠.
1: 너무 사람들은... 이제 닮았으니까.
0: 네.
1: 싫으세요? 싫으세요?
0: 아니에요. 그냥 네. 이 얘기는 그만하죠, 이제.
1: 방금 이제 외국 관객들을 네. 만났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실 너무 좋잖아요, 사실.
0: 특히 사실 외국 관광객들이 봤을 때는 네. 사실 너무나 좋아하고 네. 뭐 반응이 너무 폭발력이기 때문에 네. 저희들도 너무 하면서 뿌듯하죠.
1: 그럴 것 같아요.
0: 항상.
2: 저희가 약간 그 버스킹을 했거든요.

0: 전 세계라기보다는 몇 개국을 돌아다니면서 네. 뭐 유럽, 뭐 미국, 뭐 일본 뭐 이런 데를 막 다니면서 버스킹을 했는데 길거리에서 공연할 때 정말 사람들이 눈을 떼지 않고 같이 함께 해주시고 정말 너무 즐거운 시간들을 추억을 만들고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1: 그러니까 지금 얼마 전에 또 멕시코를 다녀오셨다면서요?
0: 네 맞습니다.
1: 근데 사실 지금 이제 월드컵이 열리는 곳이라서 더 의미가 있는데 어떠셨어요?
2: 그래서 멕시코랑 경기를 또 같은 조에 편성이 돼가지고 맞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딱 그 경기 시작하기 전에 미리 돌아왔어요. 무서워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봐. 네. 다행이었어요.
0: 네, 다행히 멕시코라는 나라가 조금 저는 저한테는 조금 되게 이런 흥이 많고 되게 그리고 좀 거칠 수 있다라는 네. 생각을 하고 딱 갔는데 웬걸요? 이게 사람들이 사물놀이를 너무 좋아해.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1: 아니 이거는 안 봐도 비디오야 사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0: 예 네, 맞습니다.
1: 진짜
0: 예.
1: 그럴 수밖에 없어. 이 이렇게 이 두드리는 그 어떤 비트감이 네. 가슴을 꽝꽝 때리거든요 사실.
0: 맞아요.
1: 그 멕시코 공연 영상을 봤는데 탈춤을 가르쳤더라고요.
0: 맞습니다. 제가 가르쳤는데 네.

0: 아, 저는 진짜 그때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1: 왜 잘했잖아요.
2: 근데 되게 잘 따라줘서 너무 놀랬는데.
0: 그러니까요. 너무 열심히 잘 따라해 주셨는데 멕시코가 고지대예요. 어. 고지대여서 이게 탈출 막 들고 뛰어야 되잖아요. 네네네. 막 뛰었더니 막 어지럽고 막 숨이 너무 차고 막 아. 입이 막 마르고 근데 막 사람들은 너무 즐거워하고 너무 네. 열심히 따라하고 막 저는 더 열심히 해야겠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면서 여긴 어디지? 난 누구지? 약간 이런 생각이
2: 잠도 못 자고
0: 잠도 못 자고 폭죽은 계속 터뜨리지 막 이렇게 해서 진짜 죽을 뻔했습니다. 근데 아. 너무 좋아해 주시니까 한국 문화를 너무 사랑해 주시니까 할 수밖에 없었죠.
2: 느단만이 갖고 있는 약간 다양한 퍼포먼스와 그리고 거기도 거기다가 이준영 씨가 소리도 또 잘하시잖아요. 이제 소리까지 욕심을 내셔서
1: 제가요?
2: 뭐 사실 네. 노래를 너무 잘하시고 사실 판소리도 판소리지만 경기목, 그러니까 경제목을 아, 아 너무 잘 구사하세요.
1: 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잘 돼요.
2: 고향이 어디세요?
1: 어 고향 전라도인데 이상하게 왜 잘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아 왜 그러죠?
2: 아, 또 이제 이게 약간 뭐랄까 그 타고난 거죠 사실.
1: 어 그냥 굴러가요.
2: 어 타고난 거지. 이 노래의 목도 타고나신 거예요.
1: 근데 이게 왜 굴러갔지?
0: 타고난 거지. 타고난 거라니까요.
2: 타고난 거야 정말로. 네.
0: 부러운 거죠.
1: 자기도 잘하잖아요.
2: 아니 저는 이제 원래 어렸을 때부터 판소리를 전공했기 때문에 이제 저한테는 이게 본업이지만.
1: 아 경기목도 잘 굴러가지 않나요?
2: 저요? 네. 저는 흉내 내는 거죠.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저는 흉내 내는 거 진짜 구사하는 느낌이었어요.
1: 어 이런 과찬을.
0: 과찬인데요?
1: 아이고.
2: 아시죠 본인이 얼마나 약간 끼와 재주와 이런 것들이 되게 넘치시고.
1: 아니 조금은 알고는 있는데. 아 그래서 그냥 여기에서는 또 제 역할이 이런 거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사물놀이 레퍼토리에서는 어떻게든 그 비날이라는 것이 있고 네. 그리고 또 그런 장르로 봤을 때는 뭔가 소리곡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네. 제가 책임을 떠맡은 거죠 그냥. 네.
2: 아, 그 대표로서의 어깨가 네. 또 무거우니까 네. 앞으로의 또 느닷의 활동 계획을 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1: 어 활동 계획은 저희가 이제 지금 2026년에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의 일환으로 네. 저희가 지역 대표 예술단체 그러니까 양평군으로 선정이 됐어요. 오! 그래서 그거를 지금 양평 아리랑이라는 네. 제목으로 지금 공연을 준비하고 있는데 오! 양평 그 지역 그 지자체 단체들하고 협업해서 네. 공연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그러면 그 공연이 언제 이제 올라가는 건가요?
1: 어, 10월 말에.
2: 10월 말에.
1: 네, 10월 말에 이렇게 공연을 예정하고 있고 어, 지금 아직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2: 네. 그러니까 네. 지금 한참 그 작업을 하고 계실 텐데. 네. 느닷의 음악 그리고 이제 여기 안에서 이제 뭐 연희 뭐 사물놀이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춤과 소리까지 다 하나로 여기 느닷 공연을 보면 다 만나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느닷만이 갖고 있는 색깔. 그러니까 진짜 가슴을 뛰게 하는 그런 연희팀이 아닌가. 그리고 나의 가슴을 확확 치는 약간 아, 느닷 없이가 아니라 속정 없이 어? 죽게 만드는 약간 보면 보면 약간 진짜 그런
1: 얼씨구.
2: 곡 하나하나가 사람들의 마음을 뭔가 이게 쾅쾅 치는 그런 팀인 것 같습니다.
1: 완전 하트 브레이커네.
2: 그래서 네. 이제 첫 번째 곡으로는 이제 킬링 비트를 네. 들려주셨는데 다음 무대에서 어떤 곡을 준비하셨나요?
1: 다음 무대는 저희가 메나리 추건꽃을 준비를 했습니다.
2: 네. 네
1: 메나리 추건꽃은 이게 메나리 선율을 저희가 조금 입혀가지고 경기도 어, 당꽃에 나오는 네. 그런 장단하고 조금 결합을 한번 시켜봤어요.
2: 그러면은 그 곡 또 한번 모두가 다 산소가 필요한 그런 곡인가요?
1: 아니에요. 편안하게 들으시면 되고요. 네. 어, 내용 자체가 네. 어, 여러분들 뭐 돈 많이 버시고 네. 건강하시고 네.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잘 이루어지시게끔 네. 그렇게 약간 축원하는 내용들이니까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네.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면 돼요.
2: 네. 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진짜 이런 훌륭한 연주들을 오랫동안 들을 수 있게끔 진짜 건강 관리도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손목 네. 관리.
1: 네.
2: 손목 관리, 목 관리 진짜 모두 건강하게 정말 오랫동안 활동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열심히 네. 해보겠습니다.
2: 네. 네.
0: 규수 씨도 건강 관리 잘하시고.
2: 아, 그럼요. 저도 네. 같이 함께. 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1: 네.
2: 느닷.
0: 감사합니다.
2: 화이팅!
0: 화이팅!
2: 네. 그럼 느닷이 전하는 흥겨운 덕담, 메나리 추건꽃. 함께 만나보시죠.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는 우리의 음악의 흥과 신명을 전 세계에 알리고 있는 음악인들을 만나봤습니다. 흔히 우리 음악에 한 해의 정서가 담겨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무대를 통해서 우리 음악의 흥과 신명도 가득하다는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슬픔을 기쁨으로 또 승화시키고 흥을 신명으로 풀어내면서 삶의 에너지로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 음악의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도 우리 음악에 담긴 흥겨운 매력을 마음껏 느끼셨길 바라면서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는 여기서 문을 닫겠습니다. 그만 너질

0: 수능자 특집을 한 번 더 준비했습니다. 전교생이 저를 알아봤으면 하는 마음으로 용기 내서 신청합니다. 저는 5살 때부터 민요를 배우고 다양한 노래대회 무대를 누볐지만 이 노래 들어볼래 해서 뽐내고 싶어서 신청했습니다.
1: 신청서를 보내고 나서 만약 안 되면은 방송국 앞에서 가야금 안고 1인 시위라도 하려고 했어요.
0: 몇 번?

0: 리우루의 무대였습니다. 과연 승부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1: 자, 갑시다.
2: 부담되죠. 또 한 시랑 하게 될지 진짜 몰랐는데 저희도 좀 부담감을 갖고 있습니다. 네.
0: 별을 눌러주세요.
3: 얼마나 떨릴까?
0: 배! 아우! 눌러주세요!
3: 배! 아우!
0: 축하드립니다! 리우루 역시 15개의 별을 받아 올스타를 획득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2: 이게 지금 내가 보는 것이 현실이 맞는가 믿기지가 않았던 것 같고요. 정말 꿈만 같았고 우리 대장 너무 잘했다? 너무 뛰어나다?
4: 제가 개인적으로 뮤르 노래하는 모습을 들을 때마다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심사위원으로 들은 게 아니라 완전 팬으로서 제가 이렇게 핸드폰 들면서 이렇게 들었단 말이에요. 완전 팬! 이제 팬! 네. 팬으로 들었습니다.
0: 네.
5: 한글 잘 쓰네.
6: 저는 본인들만의 팀 색깔이 딱 있기 때문에 늘 무대를 끝나고 난 다음에 객석으로부터 어떤 상쾌함을 주는 거에 굉장히 감동받았습니다. 아마 제가 원픽을 뽑으라면 뮤르가 아닐까.
7: 니들은 내 거야. 아니 아까 인터뷰할 때 사실 뮤르가 약간 쫄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8: 근데 저희가 사실 좀 여려요, 마음이.
7: 그러니까.
8: 여려가지고.
7: 그러는데 안에 있는 그냥 호랭이가 막 나와가지고 막 북치는 애는 완전 미쳐버렸어. 아, 너무 멋있었어요, 네.
9: 아 진짜 니은 씨의 팬이 될 것 같아요 정말. 아~
6: 니은 씨는 조선시대 태어났으면 동네 그 빨래는 다 했을 것 같아요. 다 두드리니까 다 두드려 그냥. 예예. 예.
10: 예, 남자 소리꾼 필요하시면 말씀하시면 제가.
11: 아시죠? 그 뮤르에 관련된 저희들의 기대감 너무 좋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대를 더하게 되는 거예요. 걔는 보통 아 보여줄 거 다 보여줬다 생각하는데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끝이 어디예요?
8: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0: 그래요?
11: 그리고 한 가지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너무 여유가 있어요. 역시 잘하는 사람은 또 만나게 돼요. 그래서 올스타가 또 됐습니다.
12: 아니 소리를 안 했다 그러는데 그렇게 잘 불러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성량이 아주 넓어. 성량이 좋아서 몸도 참 비대하지만 비대한 게 절대로 안 이쁜 게 아니라 귀여워.

0: 귀여워, 맞아요.
1: 정말 귀여워.
0: 귀여워.
1: 아, 너무 잘했어.
2: 감사합니다.
3: 싹쓸이판 원더걸스를 선택한 김아은과 류루는 올스타를 받아 다음 판에 진출합니다. 축하드립니다.
4: 감사합니다.
5: 항상 무대에 올라가기 전에 저희가 재밌게, 우리가 즐겁게 잘 하고 오자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요. 그냥 앞으로의 무대도 여러분들도 즐길 수 있고 저희도 저희의 음악들을 하면서 국악을 함께 느끼실 수 있도록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재밌게요.
4: 국악의 새로운 맛들을 계속 보여드릴 자신이 있으니까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누군가는 네 번째 판으로 진출하게 되고요. 누군가는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대한민국이 사랑한 시대별 아티스트 다음 팀 공개합니다.
1: 트와이스.
0: 예. K-POP 대표 걸그룹 트와이스입니다.
2: 인정.

0: 트와이스를 선택한 도전자 미녀와 판소리가 만난 혼성 국악그룹 거꾸로 프로젝트.
1: 여기도 잘하잖아.
2: 그쵸, 잘하죠.
3: 와, 오늘 완전 느낌 완전 다른데?
2: 옷을 막 건데.
0: 국악계 BTS를 꿈꾸는 K-팝!
4: 아, 3대 3이네, 3대 3.
5: BTS.
3: 귀여운 친구들.
6: 어떻게 또 이렇게 붙었어?
7: 너를 좋아하고
8: 너를 좋아하고
7: 너도 나를 좋아하고
8: 나를 좋아하고
7: 우리 서로 좋아하고

0: 돌아가고 돌았다더람 도로 하나 가득하고 돌았다더람
1: Come on 거기 친구 Come on 거기 목요 집이 와서 얘들 좀 봐
2: 분위기 너무 극각화가 아니에요 분위기가
3: 트와이스를 어떤 식으로 해석했을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두 팀의 가장 큰 차이는 뭐가 있을까요?
4: 왠지 의상부터가 딱 이렇게 차이가 보이실 것 같은데요 살짝 여기 강렬하다면 저희는 뭔가 조금 상큼하고 약간 발랄한 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5: 자 우리 판스타
6: 공식 질문인데요 서로 별 몇 개 정도 받을 수 있을지
4: 저희는 14개 초과로
6: 14개 초과?
7: 올스타 올스타
8: 15개
6: 알겠습니다 예.
8: 아 저희가 1라운드는 13개 2라운드는 14개 이번엔 올스타를 받고 싶습니다
7: 올스타
8: 애들은가 애들은가 애들은가 애들은가
9: 성인 노래 성인 노래
8: 쓴맛을 보여주는
10: 형 누나들 저희는 잘할 테니까 거꾸로 하시지 말고 똑바로 해주세요 거꾸로 하시지 말고 똑바로 해주세요
11: 아 이게 제일 재밌는데?
12: 근데 듣자 하니까 거꾸로 프로젝트의 의철 씨는 트와이스를 몰랐다고요? 트와이스를 몰랐다고요?
13: 의철 씨 뭐 어디 계룡산에서 뭐
11: 계룡산
13: 뭐 소리 지금 연습하셨어요?
14: 아 제가 아이돌에 관심이 많이 없어가지고 이제 논산훈련소 갔을 때 이제 그 노래를 들어본 적은 있는데 그게 트와이스의 노래였다는 거는 이번에 준비하면서
13: 아, 그래. 아 그런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냥 트와이스를 잘 모른다면은 출소한 지 얼마 안 됐나 뭐 출소한 지 얼마 안 됐나 뭐 사람들 그렇게 또 오해할 수가 있으니까
14: 그 신영희 선생님의 춘향과 한바탕은 다 외우고 있는데 아. 트와이스의 곡들은 잘 못 외웠어요
15: 아이고 감사해요
16: 그러니까 말이에요
17: 빨리 말씀해 주시죠
18: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었습니다
17: 저는요 진짜 뒤에 서 있었는데 내가 지금 잘못 들었나? 어? 설마
19: 거꾸로 프로젝트 먼저 선택하겠습니다
16: 네 거꾸로 프로젝트는 트와이스 하겠습니다 트와이스 하겠습니다
9: 영어가 많이 들어가는
5: 아, 다 영어야
6: 가수리 한 사람한테 영어 시키면 나 뭐해요? 근데
12: 그게 여름 노래여가지고
7: 예상을 못하는 가수를 뽑고 싶더라고요 갑자기 아니, 남은 가수들
17: 팀원들한테도 예상을 못하게 하면 어떡해
7: 감히 그분들의 음악을 골랐어요
17: 네 바로
7: Yes or Yes, yes.

0: 새로운 트와이스의 곡의 그런 느낌을 좀 맛보시지 않을까.
1: 잘 지켜봐 주시죠.
0: 위리리.
2: 야, 검은 거 나오는구나.
3: 검은 거 나와?
2: 오, 저거 직접 하시는 거예요?
4: 네. 조리꾼인데 검은 것도 배워가지고.
2: 아, 진짜요?
3: 좋다. 비장의 무기.
5: 검은 거, 검은 거, 검은 거.
6: 먼저 거꾸로 프로젝트가 출격합니다. 판 스타트.
7: 여러분들께서 심사숙고로 고민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 거꾸로 프로젝트가 나와 이 상황을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딱 두 가지 선택권이 있습니다. 바로 yes or
0: yes.

박수!

0: 전곡 대박이다. 야, 이게 이렇게 웃기네.
1: 권구와 락이 좀 잘 어울려요.
0: 락이에요. 네.
2: 사실 저희는 되게 상큼하게 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전혀 색다르게 완전 락으로
3: 진짜 피가 거꾸로 쏟았어요, 진짜.
2: 네, 정말 변형시키셔서
4: 거꾸로 프로젝트의 무대였습니다. 조선 탄정단 여러분께서는 이번 무대 어떻게 보셨을지 충분히 생각하시고
5: 소리가 되는 것만 되나
6: 충분히 생각하시고
7: 진짜 잘해요.
5: 소리가 되는 거야.
4: 별을 눌러주세요.

0: 거꾸로 프로젝트는 총 12개의 별을 총 12개의 별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1: 이 Yes or Yes라는 그 상큼한 아이돌의 노래가 이게 락으로 바뀔지 몰랐거든요. 락 베이스에 판소리가 들어가도 너무 잘 어울리는 문화를 이번 무대를 통해서 좀 많이 알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새로운 무대여서 너무 좋았습니다.
2: 저는 오히려 반대였는데요. 화면 전환이 딱 되면서 마라 맛으로 바뀌는 듯한 예스!

0: 화면이랑 불도 나오고 되게 매운데 노래가 맵다 만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 조금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네.
1: 정미 씨는 노래 부를 때는 진짜 걸그룹 멤버 같아요. 그리고 우천 씨는 진짜 트와이스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그 모습이 귀엽고 열심히 하시는 모습에 저도 반했어요. 네, 좋았습니다.
2: 제가 보기에는 미녀 부분도 되게 좋았었고요. 그 이어지는 부분도 좋았는데요. 낙 사운드가 풍부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검은 고가요. 소리가 너무 작았어요.
1: 잘 안 들렸다는
3: 거. 검은 고라는 악기 자체가 음이 좀 작긴 해요. 음이 작고 그리고 여음이 짧기 때문에 사실 연주자분들이 그렇게 많진 않잖아요. 하지만 검은 고라는 악기 자체가 나와서 저는 굉장히 기분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타 장르와의 접목을 했을 때 굉장히 무궁무진한 발전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악기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4: 개량된 검은 고도 다양히 많고 줄이 늘어난 것도 많은데 제가 한 것이 사실 그 검은 고 병창에서 좀 모티브를 따왔어요. 근데 요즘 가야금 병창은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지만 검은 고 병창이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서 우리나라에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어서
5: 검은 고 병창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몇 명 안 된다면서요? 안
3: 정말 손가락에 꼽습니다. 거의 없고요. 지금 5명 안에 들어갔는데
1: 5명 안에 드는 분이네.
3: 네네네 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1: 그러면 좀 아쉬우니까 우천 씨가 검은 고 연주를 조금만 좀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면
4: 알겠습니다.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6: 명인 명창 풍류랑과 가진 호사시 교군 대워 앞세우고 1등 세악수 통영갓 팔도강산을 유람가세.
7: 잘한다.
1: 얼쑤
7: 소리 너무 좋다.
4: 그런 남자 검은고 주제가 많이 없어서 제가 연예인분들 손 대역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8: 그래서
4: 뭐 구름이 그린 달빛, 그다음 군주, 사임당, 해어화 이런 데에 나오는 그 주연 배우들의 손이 다 제가 연주하는 검고 손입니다.

0: 사람이시네. 예.
1: 다음부터 저희가 그런 장면 나오면 아 의철 씨구나 이렇게 네, 생각을 하면서
2: 돈 잘 버시겠네요. 다섯 명밖에 없으면요.
3: 너 코멘트 하겠습니다.
1: 나중에 좀 더 친해지면 여쭤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거꾸로 프로젝트였습니다.
4: 아 거문고 병창은 남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5: 아 여자도 할 수 있는데 음역대가 낮아서. 네,
6: 음역대가 너무 낮아서.
7: 분들의 라이키를 이번 무대를 준비해봤습니다.

0: 이 팀은 원래 악기 했었나요?
1: 아, 처음인 것 같은데?
0: 그 안 했던 것 같은데? 그냥 노래랑 춤만 했던 것 같은데, 그치?
1: 아, 역시 숨겨놓은 비장의 무기들이 많은가 봐.
0: 아, 그니까.
2: 판소리를 하면서 서양 악기까지 배운 거야?
3: 그러니까.
4: 어리지만 소리, 끼, 춤을 더 잘한다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5: 실전에선 깜짝 놀래켜드릴게요. 기대해주세요.
6: K-판의 무대, 판 스타트!

K-판의 무대였습니다. 조선 판정단 분들 이제 마음의 결정을 해야 합니다. 한 팀만 네 번째 판으로 진출할 수 있게 되는데 과연 어떤 팀이 될지 판정단 여러분 별을

나를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0: K-팝은 총 3개의 별을 총 3개의 별을 받았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그 음악이 너무 저 커. 너무 크다고 가사를 못 따라. 이 세 친구들은 소리를 잘하잖아요. 근데 왜 소리를 안 하고 악기로서 승부를 보려고 그래요? 소리만 잘하면은 악기는 또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악기로만 그냥 하니까 소리는 어디로 가버리고 귀에 와닿지가 않아.
3: 정말 이 모든 출연자분들 중에서 제일 심사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항상 새로운 시도를 계속 하시거든요. 뭐 판소리를 영어로 바꾸신다거나 서양악기로 국악 멜로디를 연주하신다거나. 근데 너무너무 고민이 되는 게 한국의 멜로디와 서양의 악기가 만났을 때 좀 섞이지 않지 않았나.
4: 저는 본인들이 잘할 수 있는 또 악기들을 이렇게 섞어서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정말 박수를 쳐주고 싶지만 역시 음악은 농익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매끄러워져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쉬웠기 때문에 못 누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0: 싹쓸이판 트와이스를 선택한 K판은 세 개의 별을 받아 거꾸로 프로젝트 팀이 다음 판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5: 감사합니다.
6: 보여주고 싶은 게 너무 많았어.
7: 그니까요. 그냥 소리만 해도 됐는데.
2: 소리 잘하는 애들인데 저걸 보니까.
8: 소리를 좀 더 넣었어야 했는데 왜 그러지 못했을까. 네, 그 부분이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0: 생존이냐 탈락이냐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한판 승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다음 대한민국이 사랑한 시대별 아티스트 공개합니다.
9: 김동완 선생님 죄송해요.
0: 그렇죠.
10: 아, 너무하네요. G.O.D.

0: 사실 G.O.D는 뭐 수많은 히트곡은 물론 국민 그룹 수식어답게 전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은 대한민국 대표 아이돌이기도 하죠.
1: 국민 아이돌 G.O.D입니다.
0: G.O.D를 선택한 도전자는 과연 어떤 분일지 조선 판스타의 만찢녀 윤예원.
2: 오, 야.
0: 올스타의 신화를 계속 쓰고 있는 분이죠. 폭포수 보컬의 소유자 정철웅.
3: 아, 여기도 결승전이네.
4: 야, 이 이름 만만치 않은데. 어디?
0: 15개 별을 받아 올스타 확정됐습니다. 팀은 15개의 별을 받아 올스타

0: 낡은 병창을 하시잖아요. 근데 오늘 무대에서 필살기가 있는지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1: G.O.D 선배님들 노래에는 랩이 있잖아요. 그거를 또 국악 송 랩으로 제가 재미있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0: 네, 송 랩. 자, 데프콘.
2: M.R.C. 예.
3: 정철홍 씨는 세 번째 올스타를 노리는 거거든요.
4: 이번이 제일 떨리는 것 같아요. 제일 부담되고 그러면서도 욕심이 나고.
3: 별 몇 개 예상하시는지.
4: 그래도 우리 힘을 합쳐서 올스타를 꼭 받도록 하겠습니다.
5: 받아본 소리 받는다고.
0: 올스타를 받으면 그 다음 판으로 진출할 수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또 그 다음 판에서도 또 올스타를 받으면 또 그 다음 판에 진출하고 영원히 끝나지 않는 조선판 스타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4: 10년을 해야 될 수 있어요.
0: 상대도 정말 올스타를 받고 함께 진출하면 좋겠지만 뭐 꼭 이겨야 되는 이유가 있죠. 각자 이만한 각오 한 말씀씩 해주시길 바랍니다.
4: 만화를 찍고 나왔다는 만찢녀 윤예원 씨, 제가 찍고 나오기 전에 그 만화책 덮어드릴게요.
6: 소리가 뭐니?
0: 아, 찍고 나오는데 만화책을 덮었어요.
7: 지금 쫄았는데.
0: 덮였어요 지금.
8: 자, 기대한다.
1: 아직 덮이지 않았고요. 네, 제가 나이가 어리지만. 젊음의 힘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0: 네!
7: 나이 공격!
9: 제가 이번에 부를 노래는요, G.O.D 선배님의 촛불 하나라는 곡입니다. 지고 힘들 땐 내게 기대, 언제나 네 곁에 서 있을게. G.O.D 선배님들 노래가 대부분 랩이랑 노래로 이렇게 섞여 있잖아요. 촛불 하나라는 곡이 안에 담겨있는 메시지가 저한테 되게 와닿았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국악 느낌으로 또 다르게 표현을 해서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걸 중점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7: 아, 가야금 하면서 하는구나.
2: 아, 저 촛불 모양이네.
7: 아, 촛불, 촛불. 하나가 아니라 너무
10: 저 촛불 생일로 치면 한 300살 되는 것 같아요. 촛불도 너무 많이 쓰셔서 300살.
0: 윤예원 씨는 어떤 명곡을 재탄생시켰을지 윤예원 씨 무대 판 스타트.
9: 새로운 도전인 만큼 열심히 응원해 주시고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11: 세상사 일이 넓고 넓게 되었는데 우리 몸은 오늘도 방구석에만 들어박혀버렸구나. 사람 손길 닿은 지 오랜데 예전처럼 손잡을 그날까지

모든 힘든 일이 사라지는 날까지, 함께 이겨내는 그날까지, 촛불처럼 밝게 곁에서 노래할게!

0: 김예원 씨의 무대였습니다. 과연 조선 판정단 여러분께서는 이 무대를 어떻게 보셨을지 충분히 생각하시고 별을 눌러주세요.
1: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컨디션이 최상일 때 노래했던 것만큼 보여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조금 아쉬운 컸어요.
2: 김예원 씨요?
1: 13개.
0: 별을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0: 윤여원 씨는 총 10개의 별을 받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현대음악이잖아요. 반주 들었을 때요, 가요틱하게 부를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좀 새로운 도전을 하셨더라고요. 약간 랩을 하면서 또 소리를 했으니까요. 어려운 거를 되게 열심히 해주셔가지고요. 너무 잘 들었습니다.
3: 진짜 노래가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는 얘기가 바로 이런 건가 봐요. 손을 잡아주신다고 그래서 그 손을 잡고 싶었었어요. 고맙습니다. 예, 큰 위로가 됐어요. 고맙습니다.
0: 가스펠 성향이 강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섞일까 좀 이렇게 의심이 들었는데 중간에 그 잠깐 멈추면서 가야금 연주를 할 때 이피소리하고 쫙 이렇게 들어가는데 내가 막 울컥한 거야. 그래서 아, 다시 한번 이게 가야금 바오구나. 마지막에 촛불이 하나 딱 켜졌을 때 혼자 빠지니 아 우리 예원 씨가 꺼지지 않는 촛불이구나. 아 우리 예원 씨가 꺼지지 않는 촛불이구나. 나는 이런 생각까지 받을 정도로 너무 아름다운 무대였습니다.
4: 들을 줄 알아. 들을 줄 알아.
5: 1라운드부터 쭉 예원 씨 무대를 보면서 예원 씨의 그 통통 튀는 매력 그리고 이 무대를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이런 것들을 저는 분명히 전달을 받았어요. 제가 오늘 별을 누르지 않은 이유는 조선판스타에서는 계속해서 새로운 모습들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 모습들을 좀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쉽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오늘은 별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잘 봤습니다.
0: 네.
6: 욕심도 사실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겨야죠. 이기고 싶어요. 네.
0: 자 이제 정철홍 씨가 맞섭니다. 사실 인간이 워낙 간사하기 때문에 이렇게 올스타를 계속 받다 보면은 처음에는 감사한 마음이 들다가도 이제는 좀 자연스럽게 계속 앞으로도 올스타를 받을 것 같은 기분이 들잖아요. 어떻습니까? 이번에도 올스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6: 받을 것 같다는 기분이라기보다는요 받고 싶어요. 너무나 간절해졌습니다. 오늘 부를 곡은 G.O.D의 길이라는 곡입니다.

0: 3라운드에서는 좀 도전을 해보고 싶었어요. 저에게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느낌으로 한번 보여드리고 싶다. 감정 처리와 대사의 전달력, 그리고 순간적으로 확 끌어당길 수 있는 흡입력 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정초롱 씨의 무대 판 스타트!

주여 심청이가 공양미 300석의 몸이 팔려 인당수로 떠날 적어. 아이고 아버지! 어려요 심청이는

0: 와.
1: 아, 어렵다.
2: 잘했네. 잘했네. 뭔가 목소리다 이거.
0: 자, 과연 최종 결과는 어떻게 될지.
3: 과연 올스타 두 개 빠진 결과는 어떻게 될지.
0: 초선 판정단 여러분, 마음의 결정 하셨습니까? 별을 눌러주세요.
4: 저는 긴장은 안 된 것 같아요.
0: 정초롱 씨는 총 8개의 별을 받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 진짜 와.
1: 너 이분 진짜.
2: 초롱 씨 목소리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3: 좋아.
2: 너무 너무 좋고 파워도 있고요, 맑기도 하고요. 그 이 노래 불렀던 분들이 다섯 명이잖아요. 그거 소화 혼자 하려면 되게 어려울 텐데요. 소리를 하면서 이거를 또 바꿔야 되잖아, 스타일이요. 너무 어려운 거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맞아. 들어서요.
4: 다른 음악과의 창작 작업을 할 때 매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보편적으로 다 이해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정서를 꿰뚫었는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정서가 다 오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5: 정철형님의 노래를 너무 계속 듣고 싶은 사람인데 저는 편곡도 좋았고 분위기도 너무 좋았거든요. 방향성도 너무 좋았고 근데 단지 너무 아쉬웠던 건 그 앞부분의 그 키의 밸런스가 너무 낮지 않았나. 읊조리는 그 부분이
6: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은 어딘지
5: 조금만 정철용님의 그 키와 좀 맞았더라면 클라이막스에선 더 터지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에 좀 아쉽습니다.
7: 네, 제가 G.O.D의 길이라는 곡을 선택을 하게 되면서 좀 저에겐 새로운 도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1라운드부터 쭉 오면서 고음에 아주 장점이 있다라는 심사평을 계속 받아서 좀 다른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힘을 줘서 하는 노래도 좋지만 좀 이렇게 읊조리듯이 조용조용히 마음을 전하는 곡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8: 싹쓸이판 G.O.D를 선택한 윤예원 씨는 10개 스타, 정초롱 씨는 8개 스타를 받아 승자는 윤예원 씨입니다.
7: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9: 반갑다.
7: 아쉽기도 하고 시간을 다시 되돌리고 싶기도 하고 제 스스로에 대한 장점과 부족한 점과 이런 것들을 많이 고루고루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8: 대한민국이 사랑한 시대별 아티스트 공개해 주세요.
9: 아~
8: 백지영.
9: 여성 가수분들인가 보다.
8: 발라드의 여왕 백지영입니다.

0: 백지영 씨를 선택한 도전자 국악계 이수영 박자희
1: 아유.

0: 박자희 씨에 맞서는 무대 위의 작은 거인 민은경.
1: 안돼.
2: 안돼.
1: 안돼. 저는 안돼. 왜 이렇게 되죠? 왜 붙으면 안돼?

0: 드리겠습니다.
1: 둘을 이렇게 붙여놨어.
2: 그렇네, 두 분 다 올스타네. 자,
3: 신영희 선생님이 두 사람 다 참 소리 잘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두 분이 함께 나왔어요.
4: 아니, 어째 둘이 그냥 가게 됐어?
1: 그러니까.
5: 그러게요, 선생님.
4: 웃기나, 진짜 자네들 진짜 웃기네. 어찌했을까?
3: 그러게요, 시작하기 전부터 지금 아유 고민이 됩니다.
1: 이미 눈가가 촉촉하세요, 선생님 벌써.
4: 두 분 좀 봐주십시오.
3: 예,
6: 두 분 중에 어떤 분이 먼저 상대를 선택하셨습니까?
5: 제가 먼저 백지영 씨를 선택했습니다.

0: 저는 백지영 씨로 하겠습니다.
1: 저도 백지영으로 하겠습니다.
2: 그 데스매치가 끝났잖아요. 그래서 다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찌 보면 또 데스매치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여기 진짜 산 넘어 산이다. 너무 빡세다.
1: 같은 소리꾼이고 같은 여성이고 같은 가수의 노래를 부르다 보니까 두 이별가의 어떤 다른 느낌을 이제 뭐 시청자들이나 심사위원분들께서 좀 잘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 일단은 우리 박자애님은 민은경님이 갖고 있지 않은 본인만의 장점 같은 게 있을까요?
0: 언니 워낙에 가창력 좋으시고 파워풀하시고 그런데 굳이 꼽자면 제가 조금 감성적으로 조금 더 호소할 수 있지 않을까.
1: 그래서 저도 감성을 오늘 많이 준비해왔습니다.
4: 밀리지 않는 역시 요거상관.
5: 이런 걸 맞불 작전이라고 하나요?
6: 그렇죠. 네.
7: 판정단 가슴에 구멍 한번 내주세요.
5: 구멍 한번 내주실래요? 예, 예, 예. 총 한번 쏴주실래요?
0: 처음에 이수영 씨 곡을 불렀을 때도 굉장히 어려운 곡이다라고 느꼈는데 역시나 백지영 씨 곡도 그냥 노래방에서 울면서 부를 때랑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어렵다.
6: 그렇죠. 네, 역시 그래서... 맨정신으로 부르려니까 예. 참 힘들죠.
0: 예. 정말 어렵더라고요.
6: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예.
0: 그래가지고 오늘 무대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 이건 뭐지?
9: 아, 아따마 천이 하늘하늘한 것도 하시는 거야?
2: 백지영 씨의 사랑했던 날들을 골랐어요.
10: 이제는 사랑했던 그 날들이
2: 백지영 씨 정말 워낙에 발라드의 여왕이시고 음색이 우리 귀에 정말 익숙하잖아요. 이것을 나의 색깔로 입혀서 들려드리면 통하지 않을까 그래서 선곡하게 됐어요.
6: 박자희 씨 무대 판 스타트!
9: 화이팅!
2: 노래를 한다라기보다는 그냥 하나의 이야기를 저 얘기할게요 들어주세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담담하게 불러보려고 해요.

0: 박자희 씨의 무대였습니다. 과연 조선 탄정단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봤을지.
1: 어떡해, 너무 떨리겠다.
2: 박자희 씨의
0: 마음의 결정해 주시고요. 별을 눌러주세요.

0: 올스타로 갈까 보다. 예, 갈까 보다 가시면 돼요, 올스타로. 예, 예.
1: 조선 판정단 여러분, 보는 내내 각기 다른 표정으로 감탄하면서 무대를 지켜본 모습이 이쪽에서 볼 때는 아주 장관이었습니다. 자, 이용기 씨.
2: 그 전전 라운드에서 아마 이수영 선배님 노래를 불렀을 때 이제 가요와 이 판소리를 할 때 그 자연스러움, 변환을 할 때 어색했다 뭐 이런 평가가 있었는데, 오늘은 그 소리를 하실 땐 정말 소리였지만 백지영 선배님 노래를 부를 땐 음악방송의 그 무대를 보는 것처럼 너무 이 흐름이 너무 우아했어요.
3: 아, 감사합니다.
2: 그래서 너무 잘 봤습니다. 예.
4: 진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3: 네.
4: 발라드로 시작을 하셔서 소리로 갔다가 발라드를 소리로 부르셨다가 발라드로 오신 거죠?
3: 네.
4: 잘 들었습니다.
3: 네, 감사합니다.
4: 아니, 그게 너무 자연스러워서. 장르파괴야.
0: 완전 크로스오버 제대로 줘.
4: 예, 예.
3: 아, 여러 명이 부르는 줄 알았구나.
5: 그 노래를 이제 들으면서 저는 그 감정이 아 너무 막 칼에 꽂히듯이 이렇게 오고, 예, 울먹이실 때 정말 오래간만에 목 뒤에서 소름이 돋으면서
6: 칼 맞은 것처럼.
7: 그쵸, 칼 맞았지.
5: 너무 노래를 완벽하게 하셔서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3: 중간에 호흡

0: 이런 호흡 있잖아요. 그거조차 노래로 들렸어요.
1: 아, 감사합니다.
0: 그래서 사랑 노래를 들으면서 마음이 설레했어요. 아, 네. 옛날 생각도 나고. 예.
2: 자의감 잡았어.
0: 그죠?
1: 감사합니다.
2: 분명 자이 씨는 좋은 소리들을 너무나 많이 가진 카멜레온 같은 소리를 가지신 분인데 지난 라운드부터 무언가 본인이 아, 이 길로 가면 되겠구나를 잘 잡으신 것 같아서 앞으로 무대는 이제 자이 씨가 하고 싶었던 것들을 조금만 더 절제하면서 하시면 훨씬 더 멋있는 무대가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자태가 너무나 아름다워요.
0: 네.
3: 저는 아주 소수의 대중의 길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여기 판정단 하면서 계속 헷갈린 게 가요와 판소리가 넘어갈 때 판단이 어려웠거든요. 근데 오늘 자이 씨의 음악을 들으면서 아 이게 자연스러운 거구나라는 걸 좀 정리가 됐어요.
4: 아니 그래도 너무 전문화되면 안 돼요. 허경환 씨를 저희가 섭외한 이유가 있거든요.
3: 아 그래요?
4: 너무 전문적으로 가지 않았으면. 아하,
3: 그럼 좀 편하죠.
4: 수고하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5: 아 미루면 부담되겠다.
6: 나도 올스타 받겠는데? 라기보다는 아, 잘하면 내가 떨어질 수도 있겠구나.
7: 좀 부담감 내려놓고 좀 이제는 좀 즐겨보려고요. 이제는 좀 스트레스 안 받고 그런 마인드로 가도 되지 않을까? 네.
5: 아, 떨려.

0: 자가 떨릴 애가 아니야.
1: 떨릴
0: 애가 아니야.
1: 아이고, 제가 떨려요. 옷 다 나오라고.
2: 네, 오늘 제가 준비한 곡은 판소리 춘향가 중에서 이별가랑

0: 보컬이었고 평소에 즐겨 듣기도 하고 또 좋아하는 음색 그리고 저희 판소리랑 좀 콜라보를 하면 잘 어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1: 민은경 씨의 무대 판 스타트.
2: 예춘향아, 사또께서 동부승지 당상하여 내 직으로 올라가시게 되었으니 너와 나와 훗 기약을 둘 수밖에 없겠구나.

0: 찢었어.
1: 숨을 쉴 수가 있어야지.
0: 숨을 못 쉬었네.
1: 여기 이렇게. 와.
2: 박자희와 민은경 두 분이 함께 다음 판에 진출하게 되느냐. 안타깝게도 박자희만 진출하게 되느냐.

0: 초선 판정단 여러분, 열을 눌러주세요. 열을 눌러주세요.
1: 이번 라운드는 저도 모르게 눈을 감게 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눈이 감기면서 뭔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바람이 처음으로 있었습니다.
0: 아이고야. 네, 축하드립니다.

0: 이현석. 야, 이현석 올스타. 와, 어떡해.
1: 앞에서 이렇게 올스타가 나오잖아요. 뒤에 있는 사람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다 내려놓고 하시더라고요. 나는 올스타가 나오든 안 나오든 내 길을 가겠다. 약간 울컥했거든요. 네. 노래 끝나고 나서 우시는 거예요?
2: 아, 네.
3: 두 분 다 우시고 계세요. 아.
4: 민은경 씨가 하셨던 소리는 이제 바로 이별을 당한 그 직후에 바로 나왔던 소리거든요. 이 춘향가의 이별가고요. 그리고 박자희 씨가 하셨던 소리는 이제 한 3년 지나가지고 하는 그 그리움이 묵혀져 있는 그런 소리인데, 그 두 분 다 그런 정서를 정말 잘 표현하셨고 뻥 뚫린 것 같아요. 정말 너무 시원하고.
1: 감사합니다.
3: 지금 비슷한 장르의 같은 포메이션이었거든요. 춘향가의 다른 그 서사를 다른 가사에 다른 노래를 너무 잘 붙여놓으셔서 그냥 두 분의 콘서트 중에 한 스테이지를 본 것 같은 느낌이어서.
2: 처음에 그 이별가 시작하는 그 안일이를 딱 하신 다음에 이별을 해야 되겠다 하는데 총 맞은 것처럼 하는데
5: 너와 나와 훗 기약을 둘 수밖에 없겠구나. 총 맞은 것처럼.
2: 이거는 진짜
1: 소름.
2: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까? 이게 정말
0: 첫 음을 어떻게 이렇게 잘 찾아 들어가요? 앞에 음이 안 쳤는데 보통 이런 거 할 때 잘못하면 총 맞은 이렇게 되거든.
6: 제 민은경 씨는 완전히 사기 캐릭터 같아. 완전히 사기 캐릭터 같아. 완전히 사기야. 안 돼.
7: 사기꾼으로 끝내는 거예요. 그 정도로 너무 완벽했다.
8: 그냥 시작하고
2: 끝.
9: 그래 싹쓸이 했다 하는데
10: 비우는 마음으로 했는데 좋은 결과 나와서 지금 네 너무 행복합니다. 또 다른 사기캐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0: 판이 계속될수록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고 있는 조선 판스타. 처음 시작은 50팀으로 시작했는데 지금 생존한 팀은 12팀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안심할 수 없는 게요. 지난번 세 번째 판에서 안타깝게 탈락한 도전자들이 네 번째 판 티켓을 두고 또다시 치열한 대결을 펼친다고 합니다. 바로 패자 부활판입니다. 지키느냐 빼앗기느냐, 마지막까지 생존할 도전자는 과연 누가 될지 7팀의 도전자를 모시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소리의 정석, 천생 소리꾼 박성우, 성악과 국악의 콜라보 부부 듀엣 보채 소리, 국악계 신곡 서건우, 대한민국 대표 국악 아이돌 유태평양, 폭포수 보컬의 소유자 정초롱, 국악계 BTS를 꿈꾸는 K-판, 조선 판스타를 엎어치러 온 홍주.
1: 결승에 올라오신 분들 같지 않나요?
2: 오늘 약간 올스타 갈라쇼 이런 기분이 듭니다. 예.
3: 기분은 너무 좋았죠. 이거는 진짜로 후회 없이 무대를 마쳐야 되겠구나.
4: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이 생겼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5: 그래도 조금 더 완벽한 무대를 보여드리고 끝내더라도 끝내야겠다.
6: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서 또 색다른 모습을 한 번 더 보여드릴 수 있는 무대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0: 자, 그 어느 때보다도 공정한 경연을 위해서 지금 이 무대 위에서 순서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7: 첫 번째 순서가 진짜 불리할 수 있는 건데, 그죠? 이게 밀어내기라.
1: 처음에 노래하신 분들이 조금 더 불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0: 한번 그러면은 얘기를 들어볼까요? 박성우 씨. 예, 몇 번째 순서로 무대를 꾸몄으면 좋겠어요. 7팀 중에 두 팀만 네 번째 판에 진출하게 되거든요.
8: 첫 번째만 아니면 될 것 같습니다.
9: 아, 첫 번째를 너무 많이 했어. 제일 많이 했어.
10: 계속 처음에 했어.
8: 계속 1, 2, 3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 이번에는 진짜 1번만 아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0: 박성호 씨부터 부채를.
9: 1번이면 진짜 운명이야 저거.
0: 자, 박성호 씨 부채 펼쳐주세요. 펼쳐주세요. 헛!
7: 몇 번? 몇 번?
0: 아! 아! 펼쳐주세요.
7: 몇 번? 몇 번? 헛!
8: 이번에는 진짜 1번만 아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아, 1번을 뽑고야 말았네요.
10: 여기 살으라는 운명이야. 여기 살으라는 운명.
11: 오!
12: 번호
11: 3번.
12: 아,
7: 몇 번?
11: 10번. 야,
12: 뭐야?
11: 4번.
12: 너무 잘한다. 2번.
0: 패자 부활판의 룰은 이렇습니다. 7팀 중에서 판정단에게 별을 제일 많이 받은 두 팀이 네 번째 판에 올라가게 됩니다. 이 무대 옆에 의자 두 개가 놓여 있죠. 첫 번째 도전자, 두 번째 도전자 계속해서 저 의자에 앉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신보다 별을 더 많이 받은 도전자가 나온다 그럼 자리를 내어주고 별을 많이 받은 도전자가 의자에 앉게 됩니다. 조선판 스타 패자 부활판 바로 시작합니다.
13: 잔인하다, 잔인해.
10: 잔인해.
13: 선생님 냉정하게 더 봐주세요.
10: 너무 잔인하죠.
13: 네, 냉정하게 봐주세요.
0: 조선 판스타 패자 부활판 첫 번째 도전자. 아마 그 누구보다도 긴장을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긴장도 이겨내야 합니다. 첫 번째로 경연을 펼칠 도전자는 박성호 씨입니다.
11: 1번 전문가 영원한 패스.
4: 판소리 하는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대회를 많이 나가 봐요. 대회를 많이 나가면 항상 저희 손으로 추첨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추첨 운이 굉장히 좋았어요. 항상 저는 뽑기 운이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와서 항상 경연 때 1, 2, 3번을 하다 보니 영향이 생긴 것 같아요. 동양의 평화를
0: 철저히 파괴야 천인공 너의. 박성호 씨는 뮤지컬 발라드를 우리 소리와 크로스오버에 매 판마다 흔들림 없는 안정적인 실력을 보여줬는데요. 세 번째 판에서 단 한 개의 별 차이로 아쉽게 탈락한 도전자입니다.
14: 성우 씨 패자 부활전, 패자 부활판 한다고 했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8: 너무 좋았습니다. 사실 3라운드 때 제가 목이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병원을 가보니까 목에 피가 고여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무대를 경연을 하고 후회를 너무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번에는 관리를 정말 열심히 잘 해가지고 후회 없는 무대를 좀 해보고 싶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15: 목 있잖아요. 네. 그 회복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목은 특히요. 지금 네. 컨디션은 좀 어떠세요?
8: 지금은 좋은 것 같습니다.
15: 아, 좋은 거 많이 먹었어요?
8: 겁나게 많이 먹었습니다.
4: 저는 원래 무대에서 잘 안 떠는 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평생 판소리를 해온 사람인데 가정이 생기고 이제 아이까지 생기고 하다 보니까 이런 뭔가 중압감

감이 엄청 났던 것 같아요. 저는 2년 전에 결혼을 해서 지금 돌이 갓 지난 13개월 된 아들의 아빠입니다. 그 중압감 때문에 더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긴장을 하게 되고 해서 이렇게 패자부활 판까지 오게 되었는데 컨디션이 받쳐주지 못해서 좋은 곡을 좀 아쉽게 했다라는 게 너무 이게 가슴에 남아가지고 너무 내 자신한테 화가 난다 좀 이런 말을 많이 해서 와이프도 집에서 최대한 제가 쉴 수 있게끔 좀 많이 도와주고 좀 항상 뭐 음식도 잘 해주고 목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줘가지고 여보 그동안 집안일에 육아에 내 내조까지 하느라 너무너무 힘들었을 텐데 남은 라운드도 후회 없이 잘해서 멋진 가장이 되도록 더 노력해볼게요. 여보 사랑해요.

0: 와 진짜 내가 떨린다 내가 떨려.
1: 네 이번에는 임재범님의 이 밤이 지나면입니다. 이 밤이 지나면 우리 주한이 형이 그러더라고요. 다 이런저런 노래 고르다가 보니까 이 밤이 지나면을 자기가 원래 하고 싶었다 그러더라고요. 본인이 하고 싶었는데 워낙 음역대가 높고 노래가 어렵고 하다 보니까 성우야 너가 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라고 해가지고 아 그게 그 노래가 있었지 이래가지고 성공을 하게 됐습니다.
2: 박성우 씨의 무대 판 스타트.

0: 편곡 잘했네.
1: 잘한다. 잘하네.
2: 박성우 씨의 무대였습니다. 과연 조선 판정단 여러분은 박성우 씨 무대를 어떻게 보셨을지.
3: 아유, 떨렸다.
2: 조선 판정단 여러분, 별을 눌러주세요.
4: 그냥 1번이니까 어차피 저 자리에 잠깐이라도 앉을 수 있으니까 그냥 해보자, 즐겨보자.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9월 첫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공주문예회관 기획공연 창작무용극 고마입니다. 공주의 오랜 전설 속에 머물러 있던 한 여인의 이야기를 전통춤의 깊은 호흡과 현대적인 미디어 아트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대구시립국악단 제30회 청소년 협주곡의 밤입니다.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12명의 차세대 국악인들과 함께하는 협연 무대로 오는 9월 3일부터 이틀간 대구문화예술회관 80홀에서 열립니다. 국립극장 창극중심 세계음악극축제입니다. 올해는 뮤직드라마 오디세이를 부제로 서로 다른 전통과 음악적 색깔을 담은 국내외 작품 9편을 선보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블랙네비

검은 토끼의 용감한 여행입니다. 판소리 수공가를 국악과 뮤지컬이 결합된 8개의 음악 넘버와 신나는 군무로 새롭게 풀어낸 판타지 음악극입니다. 서울시 청소년 국악단 프로젝트 오케스트라입니다. 프로젝트 단원에 선발된 청년 국악인들의 열정과 음악적 에너지를 6편의 국악 관현악 레퍼토리로 선보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많은 친구들이 사연과 영상을 보내줬어요. 네. 그 소중한 사연들에 답하는 신청자 특집을 한 번 더 준비했습니다. 전교생이 저를 알아봤으면 하는 마음으로 용기 내서 신청합니다. 저는 5살 때부터 민요를 배우고 다양한 노래대회 무대를 누볐지만 이 노래 들어볼래 해서 뽐내고 싶어서 신청했습니다.
1: 신청서를 보내고 나서 만약 안 되면은 방송국 앞에서 가야금 안고 1인 시위라도 하려고 했어요.
0: 이것도?

0: 높일 수 있는 작품을 창의적으로 만들어낸다는
1: 전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 일상에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3: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4: 아, 이 분위기?
5: 고수익에 원금까지.

0: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2: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여기 큰 꿈을 품고 모로코에서 한국으로 온 농부가 있습니다.
1: 굿모닝 얘들아, 잘 잤니?
2: 그리고 밑에 손 넣어가지고 뭉쳐있는 게 있는지 한 번씩 체크해주고. 봐봐. 이런 뭉탱이를 좀 한 번 더 체크해달라는 거잖아요, 거기에. 이러면 하루 일당 못 나가요.
3: 남들이 보면 일당 준 줄 아네.
0: 멋진 농부가 되는 것이 목표인 만큼 체력 단련은 기본.
4: 농부는 체력이 없으면 진짜 안 되는 직업이에요.
5: 안녕하십니까. 뭐 하고 계세요, 형님?
6: 식당력 약품 드리려고.
5: 아, 커피 한 잔 얻어 먹으러 왔는데 힘들겠네. 아, 맛있는 건 없어요?
7: 맛있는 거 뭐 있어? 맛있는 거 이거밖에 없어.
5: 여기 오면 맨날 맛있는 것도 안 줘.
0: 넉살 좋은 성격으로 이웃은 물론 농촌에 적응 중인 아내까지 돕고 있는데요.
8: 사랑해. 사랑해.
5: 안녕하세요. 제가 농가 프랜차이즈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뭐 판로를 좀 더 같이 개척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가.
9: 충분히 납부하는 가능하지 않을까.
5: 얘들아, 밥 먹자.
0: 아스파라거스로 대한민국 최대의 농가 프랜차이즈를 만들겠다는 농부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광활한 동진평야와 정읍천이 만나 예부터 비옥한 토지를 이룬 전북특별자치도 정읍. 이런 환경 덕분에 곡물농사가 발달한 곳입니다. 막힘없이 뻥 뚫린 시원한 풍경에 반해 정읍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이가 있는데요. 단단한 팔뚝, 튼튼한 허벅지, 한눈에도 운동 좀 한 것 같은 건강한 몸매의 소유자는 귀농 3년 차인 농부 성철 씨입니다. 매일 작물을 돌보듯 하루도 빼놓지 않고 근육 운동을 한다는데요.
4: 이게 거의 스트레칭 위주로 아침 워밍업. 농부는 체력이 없으면 진짜 안 되는 직업이에요.
0: 체력 단련을 위해 창고 한쪽을 과감히 정리. 성철 씨 개인 체육관으로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곳으로 출근, 운동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한창 운동 중인 성철 씨를 찾아온 이는 바로 아내 다미 씨인데요.
10: 좋지. 여기다 헬스장 만들어서 좋지.
4: 이건 국가사업이야. 뭐? 농민은 체력이 국력이랬어.
10: 아. 잘 해놨어. 열심히 해.
4: 잘 잤어?
10: 응. 나야 뭐 잘 잤지.
0: 지난해 결혼해 아직은 신혼인 부부. 어머, 서로만 봐도 웃음이 나나 보네요.
10: 열심히 해.
4: 요새 어우씨, 살 좀 나가.
10: 맛있었지. 열심히 먹으니까.
4: 아이, 아. 담이야, 내 엉덩이 한번 봐주고 갈래? 잘 봐. 어때? 힙, 엉덩이.
10: 그때 영무하지.
4: 그치?
10: 손줄이요.
4: 손줄. 이제 가, 이제 가. 운동해야 돼, 빨리 가.
10: 왜?
4: 며칠 만진다, 빨리 가.
10: 왜?
0: 귀농 전부터 몸을 가꾸는 데 관심이 많았던 성철 씨.

0: 멋진 농부가 되고 싶어 더욱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아침 운동을 마친 후 느긋하게 집을 나서는 성철 씨. 대체 농사일은 언제 할 생각인지 바쁜 게 하나도 없어 보이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집 바로 옆에 보이는 하우스가 성철 씨네 농장입니다. 하우스는 총 4동이 있는데요. 그곳에서 아스파라거스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1: 굿모닝 얘들아, 잘 잤니? 야, 너는 잠버릇 고약하다. 안녕. 귀엽게 생겼네. 진짜 귀엽게 생기지 않았나요?
0: 농장의 규모는 약 3,300제곱미터, 그러니까 1,000평 정도 되는데요. 비타민과 아스파라긴산이 풍부한 아스파라거스. 고부가 가치를 낼 수 있을 것 같아 선택한 겁니다. 아스파라거스는 심고 3년째 되는 해에 수확을 하는데요. 한 차례 수확이 끝난 요즘은 아스파라거스를 키우는 시기입니다.
2: 친환경이라서요. 약을 절대 안 주워서 바로바로 먹어도 안전합니다. 되게 맛있어요. 아삭아삭하고.
0: 아스파라거스 상태도 확인하고 운동 후 피로 회복에도 좋아서 하루 한두 개는 먹고 있다고 합니다. 매일 그날의 날씨와 습도를 꼼꼼히 체크하고 흙의 상태를 확인하는데요.
2: 흙을 맨날 마침마다 거의 만져보거든요, 지금. 흙에 얼마나 수분을 머금고 있는지를 이게 촉감으로 항상 느끼고 있어요, 그냥.
0: 최적의 토양과 재배 조건을 찾기 위해 화분 재배를 하고 있는 성철 씨. 매일 화분 속 흙을 꼼꼼히 살핍니다.
2: 물 주러 가야지.
0: 아스파라거스 하우스는 스마트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 얘들아, 물 먹자.

0: 하우스 내의 온도나 햇볕은 기본, 물 공급도 자동이라 편리한데요. 덕분에 일은 좀 줄었지만 여전히 사람 손은 필요합니다. 특히 물은 작은 관을 통해서 공급이 되기 때문에 크게 관이 막히지 않는지 반드시 살펴야 합니다.
1: 얘들아, 물 먹자.
0: 하우스 전체를 돌면서 꼼꼼하게 확인해 나선 성철 씨. 이때 물이 공급되는 양까지도 정확한지 살핍니다. 갑자기 분주해진 성철 씨. 뭔가 잘못된 모양인데요? 물이 나오는 관에 이상이 생긴 상황.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바로 옆에 화분들도 확인을 합니다. 서둘러 제어판을 확인하는 성철 씨. 문제가 되는 부분을 찾아냅니다. 귀농 3년 차. 그동안의 경험 덕분에 이젠 웬만한 수리는 혼자도 거뜬합니다.
1: 물러온다. 스마트팜이라 하지만 그래도 완벽하게 기계를 믿을 수는 없는 상황도 종종 와요. 그래서 수동으로 돌리거나 항상 이렇게 체크를 해줘야 돼요.
0: 모든 완벽하게 해야 직성이 풀리는 성철 씨. 귀농 전 모로코에서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머나먼 나라 모로코에서 8년간 사업을 했던 성철 씨. 호텔 운영부터 관광 화장품 분야까지 다양한 일을 했는데요. 특히나 모로코를 배경으로 하는

0: 촬영이 있을 때면 현지 코디네이터로 활약. 그러다 배우인 류승수 씨와 알게 됐고 지금까지도 인연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사업으로 돈은 벌었지만 점점 지쳐가던 성철 씨. 결국 한국으로 돌아오게 된 건데요. 뭘 할까 고민하던 당시 농촌을 선택한 건 반려견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반려견과 함께 새로운 삶을 펼칠 수 있는 곳을 찾다가 연구 하나 없는 정읍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렇게 농부로서의 삶이 시작됐고 지금은 부모님까지 함께 다양한 농사에 도전 중입니다. 모로코에서 그랬던 것처럼 농사에도 욕심을 부리는 성철 씨. 아스파라거스뿐 아니라 밀과 콩까지 세 가지 작물을 키우고 있습니다. 오전에 일을 마치고 난 후 서둘러 집을 나선 성철 씨. 오, 그새 또 옷까지 말끔하게 갈아입었네요. 벌써 오늘만 세 번째인데요. 평소 멋내는 걸 좋아하는 성철 씨가 찾아간 곳은 차로 10여 분 거리에 있는 시내입니다. 무슨 일로 여기 온 걸까요? 익숙한 듯 들어간 곳은 신발 가게. 성철 씨의 아내 다미 씨가 운영하고 있는 곳입니다. 서둘러 장사 준비에 나선 성철 씨. 신발을 정리하는 폼이 꽤나 익숙해 보이는데요.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닙니다.
1: 이건데 이거 제품은 더 없지?
2: 여유 없어요. 다 어제 많이 팔았어.
1: 그러면 이것다가 더 놔둘 거 뭐 있어?
2: 어, 뒤에 있는 검은색 신발도 입고 있어.
1: 검은색 신발이 뭐예요?
2: 그 왼쪽 위에 올려져 있는 검은색 밴드 있잖아.
1: 아, 이건 주문권이 아니었어?
2: 어, 아니야.
1: 아, 그러면 나도 주문권인 줄 알고 알았지.
2: 아니야, 그것도 너한테 없어졌는데 거기다 둔 거야.
1: 아, 알았어. 조심하고. 사랑해, 여보.
2: 어, 너 제발 부탁해. 가지마, 하지마.
1: 아, 알았어, 안 할게.
2: 입을 꾸며.
1: 아, 왜 입을 꾸민다고 그래, 어떡해. 사랑해.
2: 어? 어?
1: 여보, 빨리 보고 싶네? 알았어, 이따 와. 아, 죽어버렸어.
3: 저의 사랑하는 와이프의 매장인데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약속을 했어요. 서울 사는 친구가 정읍에 정착할 수 있게끔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오픈해 주겠다. 늦잠도 자고 뭐 헤어도 하고 네일아트나 그런 시간을 좀 제가 제공해 주겠다. 제가 좀 힘들어도 좀 아직까지는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0: 귀농 후 홀로 떠난 여행에서 만난 두 사람. 혼자 여행을 온 다미 씨에게 첫눈에 반했는데요. 그렇게 운명 같은 사랑이 시작됐고 2년 만에 결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결혼까지는 순탄했는데 문제는 도시에서만 살던 다미 씨의 농촌살이. 농사보다는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농촌에서 서서히 적응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1: 다미야, 나 오늘 많이 팔았어.
4: 오늘 많이 팔았다고?
1: 아, 7만 원이. 그러니까 7만 원에다가 예약 손님 있고. 좋지?
4: 예약 손님은 뭐야?
1: 이거 앞에 거 빼놓은 거.
4: 부담스럽다.
1: 잘했지?
4: 잘했어, 고마워. 자. 먹고 갈까?
1: 아니, 가야죠.
4: 이거 가져가. 콜라 넣어줄까, 그럼 다시?
1: 어. 또 필요한 거 있어?
4: 아니요.
1: 용돈은 줄까?
4: 괜찮아.
1: 어, 약간 흔들렸네. 얼마 줄까?
4: 20만 원
1: 정도. 뭐, 어땠을 건데?
4: 나 물건하러 가니까. 이제 거기 가서 맛있는 것도 사 먹고 기름값도 해야 되고 하니까.
1: 기름값 어차피 내 카드인데 왜 네가 기름값을. 그다음에 누가 보면 뭐 이렇게 아, 20만 원만 주면 돼?
4: 어, 줄 거야?
1: 그러면 기죽지 않을 거야?
4: 아, 기 안 죽지 그럼.
1: 아, 그래? 기분 좋네 지금? 생각해 볼게.
4: 아. 빨리 가 이제.
1: 입금하고 갈게.
4: 그래. 해. 지금 보는 앞에서 해줘. 해줘. 많이 부를 거야.
1: 언제 끊어요?
0: 어머, 아우, 누가 신혼 아니랄까 봐 깨가 쏟아지네요.
1: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아. 알바비는 입금되나요?
4: 안 돼.
1: 안 돼요? 아. 아, 네. 수고하십시오.
4: 잘 가.
1: 이따 전화해.
3: 오늘 몇 시 퇴근? 일찍 퇴근해. 밤이야 보고 싶으니까 빨리 퇴근해. 사랑해.

0: 네. 아침 일찍부터 성철 시내를 찾아온 이들이 있습니다.
1: 빠로 왔구나.
2: 어? 코팅 장갑 있어?
1: 코팅 장갑 하나. 이런가.
0: 손님이 왔는데도 크게 신경 안 쓰고 할 일만 하는 성철 씨.
2: 여기에. 예스.
0: 성철 씨나 손님들이나 너무 자연스럽게 일을 하는데요. 대체 무슨 사이인지 궁금하네요.
2: 아주 잘 깔아놓고 잠자면 좋아.
3: 숙박 같기네.
2: 그것도 깔아놓고.
4: 나중에 아빠 왔을 때 여기다 풀고 내가 헤드라이트 해드려야 돼. 너네야.
0: 농장 일을 도와주러 부모님이 오신 건데요.
5: 그 아버지.
6: 이게 다 하고 땀 닦고 알았지? 이렇게 하고 땀 흘린다고 뭘 하지 말고 엄마도
1: 그래.
6: 좋네. 그래. 이게 바로 우리 농가의 복지. 그치? 얼마나 좋아 이게. 어이구. 답답해도 괜찮고. 그거 좋지?
0: 아스파라거스는 화분 재배 방식으로 키우고 있는데요. 수확도 편리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품질력을 높이기 위해 3천만 원이라는 거금을 들여 흙도 새로 구매했는데요. 오늘 그 흙을 식재하는 날이라 부모님까지 오신 겁니다.
6: 그리고 밑에 손 넣어가지고 뭉쳐있는 게 있는지 한 번씩 체크해주고.
2: 아니, 내가 한 거는 잘 깼어.
6: 넣어보면 이게 뭉텅이가 있으면 안 된다니까?
2: 아니, 뿌리가 다 파고 들어가. 그치?
6: 아니, 안 좋아, 이게. 봐봐. 이런 뭉텡이를 좀 한 번 더 체크해달라는 거잖아, 거기에. 내가 어려운 말 한 거 영어로 한 게 아니잖아. 어? 이러면 하루 일당 못 나가요.
1: 사람들이 보면 일당 준 줄 아네.
6: 이 농장에 자주 오면 안 돼, 아빠? 일 그만두고. 어?
2: 이게 되게 살릴래?
6: 아니, 각자 사는 거고, 그거는. 편안해, 좋네. 이게 혼자 하다가. 이거 바람은 보기만 해도 좋네, 이게.
1: 그거라고 닥쳐야지. 참나, 나무도 농사지라고.
2: 아이고. 심는 건 거기서 심는 거야? 위치에서?
6: 아니, 여기서 심어버리자.
1: 거기서 심는 게 낫지. 움직이면은 뭐니까. 문양 잡아놓고.
2: 그래, 거기서 심는 게 나아.
6: 내가 농장주야. 어? 다들.
2: 예.
6: 그치? 아, 자꾸 그러면 나 아빠랑 낚시 안 가?
1: 또 낚시 가게?
6: 아니. 이제 다시는 안 간다.
1: 돈이 아깝지 않냐, 낚시 가면서? 아니, 40만 원 들어서 응? 2만 원 값도 한 두세 마리밖에 안 잡아오고. 그리고 응? 쭈꾸미 낚시 가가지고 쭈꾸미 한 마리 잡고.
6: 나한테 뭔 줄 알아?
1: 돈 가지고 사나? 응, 너무 동네 샀어 봐. 동네 어르신들 아이고. 잔치한다.
6: 아니, 잔치를 하려고 갔다 온 거지. 근데 안 잡힌 걸 어떻게 알고 있나?
1: 하지 마.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까지 피리비거리고 다니.
6: 피곤하니까.
1: 하지 말라고.
0: 부모님은 아직 귀농 전인데요. 성철 씨의 권유로 얼마 전부터 도시와 농촌을 오가며 귀촌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최근에는 농사에 관심이 생긴 부모님을 위해 농사일을 조금씩 가르쳐드리고 있습니다. 성철 씨의 목표는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농사를 짓는 건데요. 부모님 세대의 분들이 좀 더 편히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다양한 시도를 하면서 방법을 찾아가는 중입니다.

0: 번거로운 데다가 비용도 많이 드는 재배 방식을 택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1: 오, 이미 나와 있네. 들 안녕.
0: 화분 하나에는 아스파라거스 뿌리 하나를 심는데요. 이때 충분히 흙을 덮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심어두면 3년 후부터 수확이 가능합니다.
2: 정철아, 이거 하나 남은 거 어떻게 하냐?
3: 그냥 작은 거 있으면 같이 심어버려.
4: 우성철, 남들은 땅에다 심던데 왜 너는 여기다 심냐, 화분에다가?
3: 이게 바닥에 심으면 여기다 바닥에 심었다 생각해봐. 맨날 이거 수확을 해야 되는데 허리를 완전 숙인단 말이야. 그럼 허리도 안 좋고 나중에 엄마 아빠가 여기서 일을 할 텐데 맨날 허리 숙여봐. 얼마나 아프겠어.
4: 아이고, 회자 나섰네.
3: 어쨌든 이게 그래서 이렇게 비싼 흙도
4: 다 이것도 사나 국산을 사면 되지. 뭐 외국에서 수입까지 와갖고
3: 사실 비싼 거 테스트 하는 거야. 이렇게 이 배합이랑 이 농도의 그 아스파라거스가 클 수 있는 pH라는 게 있는데 그걸 요청을 해가지고 딱 맞춰 온 거야 이게.
4: 이런 찌꺼기 안 버려?
3: 아, 얘가 썩어가지고 그 얘가 영양분되는 건데 왜 버려?
4: 이게 나무 찌꺼기가.
3: 찌꺼기가 원래 자연적으로 나온 건데 이게.
4: 찌꺼기 보이는데 나는?
3: 아니야 엄마, 여기 엄마 집이 아니고. 그리고 여기서 얘가 문제 생겨. 그러면 나는 나중에 관리할 때 얘만 치우거나 얘만 다시 측정을 하면 되는 거야.
5: 편하네.
3: 훨씬 낫지 그게. 근데 돈이 들고 이제 아까처럼 그 힘이 드는 게 있는데 일단 나는 이걸로 한번 해보려고. 아직 딴 데서 이렇게 하는 데가 없거든.
5: 그래.
4: 남들 하는 거 해야지. 이거 떼이지 남. 혼자 해갖고서는. 안 그래?
3: 그렇잖아. 남들이 했던 걸 따라가면은 따라만 가. 앞장서지 못해.
4: 근데 저는 돈을 못 벌지 우리가 지금. 맨날 투자만 하지.
3: 엄마, 딱 3년만 더 봐. 3년. 3년 안에.
4: 3년 안에 내가요 잘못돼요.
3: 응? 그래, 내가 엄마 치료비라도 벌 테니까 이걸로 어떻게든. 응?
0: 부모님 앞에서는 장난기 넘치는 아들이지만 누구보다 농사에 진심인 성철 씨. 상품성이 떨어진 아스파라거스는 키워서 잎을 통해 광합성을 시키는데요. 번거로운 작업이지만 이렇게 한두 달 두면 뿌리에 영양분이 풍부하게 차오릅니다.
4: 그럼 배추김치 내놔봐요.
0: 성철 씨가 뒷마무리를 하는 사이 어머니는 점심 준비에 나섭니다. 아스파라거스에 죽순까지 등장. 오, 어떤 메뉴를 준비하시려는 건지 궁금한데요. 아, 산적이네요.
4: 우성철! 성철아!

이색 메뉴인 아스파라거스 죽순 산적 완성입니다. 또 다른 메뉴는 아스파라거스를 양파와 마늘에 볶은 아스파라거스 볶음입니다. 힘들게 일한 오늘 고기가 빠질

0: 이게 먹을 만하네.
1: 맛있네.
2: 되게 연하지?
1: 응. 연하네.
2: 응. 그러니까 이거를 전국에다가 체인점 만들 거야. 농가 체인점. 지금 뭐 내가 되게 무서우대. 근데
0: 생각만 해도 행복해서 된다. 꼭 성공해. 엄마 옆에서 보여줄 수 있는 거 할 테니까.
3: 대한민국 최고의 농가 프랜차이즈를 갖는 것이 성철 씨의 목표입니다.
2: 엄마 가끔 이렇게 담양도 같이 이렇게 먹거든? 시골 그냥 귀농해서 제일 좋은 게 이런 거. 그러면 담양은
1: 저녁은 괜찮겠다.
2: 아, 지금 선선해져.

0: 무더위가 시작된 요즘 일하는 시간대도 더욱 빨라졌는데요. 성철 씨도 볕이 세지기 전에 집을 나섭니다.
1: 우와, 덥다.
0: 멋쟁이 농부답게 자외선 차단제 발라주는 것도 잊지 않습니다. 아유, 뭐 자외선 차단제 바르는 것도 아주 기운이 넘치네요. 선글라스까지 장착하고 나서야 출발 준비 완료. 이러니 동네에서 멋쟁이로 소문날 만도 하네요.
2: 어? 왜 이러지? 무슨 일이 갑자기 안 되지? 아, 이거 들어와야겠네.
0: 성철 씨는 아스파라거스 외에도 2년 전부터 밀과 콩 농사를 하고 있는데요. 36,360제곱미터, 11,000평으로 규모도 꽤 큽니다. 그런데 올해 밀농사에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밀이 자꾸만 쓰러지는 건데요.
3: 제가 동계 10월, 11월 달에 심은 밀밭인데 다음 달이 수확인데 수확 앞두고 이렇게 볼 때마다 또 오면 올 때마다 더 쓰러지고 있으니까 참 누워있는 애들을 빨리 세워주고 싶어요.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지금 이 상태에선 제 자신도 다시 한 번 더 왜 이럴까 좀 더 꼼꼼하게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왜냐면은 모든 게 다 자연재해였으면 주변 농가가 다 안 좋았을 텐데 바로 옆에 있는 농가는 좀 그래도 예, 피해율이 한 10%였으면은 저희는 한 60% 70%니까 내년에 저 하시는 분 똑같이 따라하거나 아니면 여쭤봐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0: 하필 수확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라 더 속이 상하는데요. 원인을 모르니 답답하기만 합니다. 밀밭 파기를 마치고 수리센터로 나선 성철 씨.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자주 다니는 곳이 있습니다.
3: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이게 갑자기 후진이 안 먹더라고, 갑자기.
4: 네.
3: 왜 그런 거였는데?
4: 일단 봐야 알죠, 저도.
3: 아, 그래서 일단 그, 네, 그 팀장님께서는 일단 뭐 일단은 뭐 얘기하시는데
4: 뭐
3: 불안하니까.
4: 예. 네. 바꿔드리기로 했잖아요.
3: 좀 다시 한번 체크 좀 해주세요.
5: 여기 휴자 가자.
4: 예.
5: 나도 휴자 한번 봐야 되는데.
4: 뭐야, 내가 내가.
3: 선생님, 밀이 거의 80% 다 쓰러졌어요.
5: 어, 그럼 트러스로 비하지 어떡해요?
3: 왜 그런 거예요? 옆에 바로 옆에 거는 안 쓰러졌다고 그랬고, 근데
5: 비료가 맞으니까 과비 됐으니까 그러지. 아무래도
3: 과비 때문에.
5: 근데 그거 올해 비가 막 비바람이 많이 쳤어. 그래가지고 쓰러진 일이 많아.
3: 그러면 원래 꼬랑을 넓게 해야 돼? 더 좁게 해야 돼? 그러면?
5: 아이, 그런 것도 상관없어. 거의
3: 크게 상관없길래. 그럼 크리스.

0: 그럼 언제쯤 물려야 되나요?
1: 지금 민 색깔에서 약간 이제 검정색 비슷하게 치트를 이제 한 번씩 내면 그때 이은 거예요.
0: 올해도 비 많이 올까요?
1: 그렇다고 자꾸 좋았대요?
0: 아이, 또 고장 나서 다시 왔어요. 아, 나 미치겠어요. 미치겠어요.

0: 시험을 마치고 서둘러 길을 나선 성철 씨. 사실 오늘 이 트랙터로 할 일이 있었는데 고장이 나는 바람에 일이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가던 길을 멈춘 성철 씨. 또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1: 안녕하세요. 모내기 하시길래 무슨 여쭤보러 왔어. 그러면 이걸 약으로 뿌리는 거예요, 그냥? 손으로? 풀약? 사장님, 그러면 풀약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2: 아, 피가 많이 나요.
1: 아, 피. 수고하세요.
0: 넉살이 좋은 건 기본. 궁금한 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성격 덕분에 연고 없는 이곳에 정착하는 것도 수월했습니다.

0: 이곳에는 콩을 심을 예정인데요. 파종 전에 땅부터 갈아둔 겁니다.
1: 바쁘십니까? 아닙니다. 형, 저희 지금 콩 심는 거 일단 쟁기질은 다 해놨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나 변동이 있으면 전화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님 수고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2: 아차, 수고했다.
1: 안녕하십니까 형님. 형님들 오늘 이거 저희 거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오늘?
3: 시간이? 3일째니까 한 낙타는 시간 포함해서 한 3시간 반 정도?
1: 3시간 반?
0: 이번에 심을 콩은 백태. 메주를 만드는 데 쓰는 콩인데요. 파종용 기계가 없어서 이웃 형님에게 부탁한 겁니다.
1: 차 부딪히면 알았어. 네?
0: 밀 농사도 잘 안 된 상황이라 콩 농사에 힘을 쏟고 있는 성철 씨. 그런 상황을 잘 알기에 이웃 형님이 도와준다고 나선 건데요. 넓은 땅에 콩을 심으려면 기계는 물론 능숙한 조작법은 필수. 앞으로는 성철 씨가 직접 해야 하는 일이라 더 유심히 작업을 살피는데요. 기계가 지나간 자리까지도 꼼꼼하게 확인을 합니다.
1: 이거 몇 센치 간격이에요?
4: 30cm.
1: 30cm? 깊이는 몇 센치예요, 깊이가? 자, 안 나왔어요.
4: 두세 개씩밖에 안 떨어져.
1: 네. 근데 중간중간에 잘 안 떨어진 게 분명히 있어가지고.
4: 형님, 못 찾는 걸 수도 있어.
0: 혹시 몰라 확인에 나서는데요.
4: 잘 떨어져요.
1: 잘 떨어져요?
0: 다행히 작동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네요.
4: 다 나와. 이 홈택이 이렇게 파져 있으면 무조건 나온 거야. 여기 하나 나온 거에서 30cm 딱 재봐.
5: 그게 깊이 안 들어가.
1: 그러니까.
5: 여기 있잖아. 나오자.
1: 한번 의심해봤습니다.
0: 아직은 초보인 성철 씨에게 귀농 8년 차인 이웃 형님은 농사 스승입니다.
1: 그래도 항상 저런 분들, 다른 청년 농가들이 있으니까 참 고마운 것 같아요. 고맙고, 저분들 없었으면 올해는 또 어떻게 심었을까? 아니면 작년에처럼 했으면 딴 사람 다 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심다 보니까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땅이 안 말라서 못 심었거든요. 그러니까 매번 그런 거 있는데, 제 형님께서는 오늘 바쁜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도와줄게라고 하시니까 저는 진짜 너무 감사하죠.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형님.
4: 수고했어요.
1: 아, 형, 바쁜데, 괜히 바쁜데.

0: 저 때문에. 형 근데 마지막에 여기를 먼저 찍었잖아. 좀 찍어놓고 가잖아. 약간 표시목을 해놓잖아.
1: 표시목? 내가?
0: 네, 마지막에.
1: 아니요, 아니요.
0: 살짝 해놓고 가잖아요.
1: 그게 나올 때 네. 여기를 못 심어. 네. 트렌트 딱 머리 여기 오면은 저만큼 그렇죠. 한 3m 못 심어. 네. 그래서 찍어놓고 가는 거야. 아. 3m 못 심으니까.
0: 아, 그 미리 해놓은 거라고?
1: 아. 이걸 못 심을 때도 그렇게 심잖아. 아. 그러면 여기 공간이 엄청 남아.
0: 그래서 저는 항상 삽질로 해서 그냥 숙취 작업했거든요.
1: 아, 그래?
0: 형, 이런 거. 다 하면 얼마예요, 이게?
1: 하동기 이거 2,500 할걸?
0: 저는 언제쯤 이런 거 할 수 있을까요, 형님?
2: 내우면.
0: 내우면?
2: 하나 내가 뽑아줄게.
0: 알겠습니다, 형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만간 소주 한 잔이야, 형님.

0: 날. 평소 같으면 집에서 쉴 시간에 농장에 나선 성철 씨. 고추 지지대를 챙깁니다.
1: 내일 갈까? 이거면 되겠지?
0: 이미 성철 씨네 농장은 고추 심기가 끝난 상황. 대체 이 많은 고추 지지대를 어디에 쓰려는 건지 궁금한데요. 차로 10여 분을 달려 찾아간 곳은 바로 이웃 동네인데요. 부모님이 귀촌한 마을입니다.
2: 엄마! 나왔어. 안녕하세요.
3: 이모 들어왔어.
2: 안녕하세요.
4: 아주 고생이 많네요.
2: 네. 아, 힘들어.
5: 얘는 먹어야지.
0: 이번에 고추 농사를 시작하신 부모님. 아직 완전히 귀농하신 게 아니라 성철 씨가 부모님 댁 작물까지 틈틈이 살피고 있습니다.
2: 고추 때 많이 부족한 거 돼가지고 그래도 내가 귀농 선배잖아. 또 자재가 또 많잖아. 또 생각보다 어제 보니까 비어있더라고. 없어가지고 자재가 없어가지고.
6: 그래, 몇 개만 가져가면 될 것 같아. 많이 필요 없어.
2: 27개가 필요했어.
6: 27개?
2: 그래서 내가 30개 들고 온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꽂았다가 뺀 거야 이거? 매워. 이거 뭐야? 뭐야 이거 왜 천냥은 아닌데 왜 이렇게 매워? 엄마 천냥이야 이거?
5: 아니.
2: 왜 이렇게 매워 얘는?
5: 우리 고추가 매워.
2: 와.
5: 고추 종자가 매워.
2: 아빠 이거 매콤하네. 먹어봐.
5: 새로 따가지고.
2: 끝맛이 약간 매콤하네.
7: 맛있구만.
2: 에이.
7: 맵지 않고
2: 안 맞아.
7: 맛있다 맛있어.
0: 고추 농사에서 지지대 세우는 일은 필수인데요. 보기보다 힘과 요령이 필요한 작업. 아버지 혼자 고생하실 것 같아 도우러 나선 겁니다. 장난만 치는 것 같아도 힘쓰는 일을 모두 도맡아서 하는 속 깊은 아들입니다.
8: 관뜨기 하나 있어서 우리 아들이가.
2: 엄마, 아들이 다 이렇게 자재 갖다 주고 좋지 않아? 그러니까 이제 나한테 선배님이라고 부르고.
9: 여기 동네 선배님 많아?
2: 아이, 그래도 유일한 내 후배가 엄마밖에 없다. 아, 이러면 안 되지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엄마밖에 없네. 어디 가서 명함도 못 내미는 3년 차라서.
9: 많이 컸지. 풀인지, 응? 감자 잎인지도 모르고.
2: 그만해, 그 얘기 좀 이제.
9: 아직 감자순 안 나왔네, 그랬더니. 나왔어 그래. 이거 그랬더니 그렇대요. 야,
2: 엄마 나는 걷다가 약도 줬어, 영양제.

0: 잘 키워요.
1: 아니 요즘 풀이 이쁘다니까.
0: 친환경 한다고 풀을 얼마나 잘 키우는지 몰라요.
1: 저 약간 나 욕하는 거지? 어.
2: 모로코에서 사업만 하다가 농사의 농자도 모르고 시작한 귀농. 덕분에 시행착오도 많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습니다.
1: 해나 할머니가 뭐 안 되는 게 있대.
3: 적대 얘기했던 전기.
1: 전기 안 되는 게 있으니까. 할머니! 전기 안 되는 거 있다며요. 전기 안 되는 거.
4: 안 돼요.
1: 어디가?
4: 여기.
1: 아, 힘들어.
2: 이웃집 할머니 댁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도우러 온 건데요.
5: 이거 이제 들고. 할머니 꿈을 안 돼.
1: 이게. 아, 그럼 전기를 엿다 묶었나 보네.
3: 그러니까 여기다 연결을 잘 시켜버린 거야. 그거.
1: 그러니까.
5: 여기다 두 가지로 다 연결이 걸더라고요. 미안은 써야 쓰지, 안 써지.
1: 그러니까.
2: 웬만한 것들은 혼자 고칠 정도로 손기술이 좋은 부자.
5: 한번 보라고 했더니 안 오고 말대.
3: 얘를 잘라서 요 아랫선하고 연결 하나 시켜주고.
1: 그렇지.
3: 한 선을 여기다 꼽아줘야 돼. 두 손, 이게 두 손이.
1: 두 손짜리야.
3: 이제 원인을 알았으니까.
1: 할머니 뭐 더 할 거 없어요?
5: 이제 전기는 하나 빼주면 놓고 전동차를 방어다 해서 뛰어가지고 나가려는 게 귀찮은데 이제 선을 하나 빼면 되겠는데.
1: 그러면 어따 코드를 꽂아서 그냥 내버려야지 아니면 저기 묶어가지고 내버리면 되니까. 집에 전기선 있거든?
3: 전기선 있다고?
1: 50m 있어. 거기 50m 있으니까. 네. 자재 들고 와서 하는 걸 합시다.
3: 그래요.
5: 갈게요.
3: 네. 어머니 갈게요.
5: 예.
1: 맛있는 거 없어요?
5: 맛있는 거 뭐 있어? 맛있는 거 이거밖에 없어.
1: 여기 오면 맨날 맛있는 것도 안 줘.
5: 이거 하나 붙여볼까?
1: 아, 좋아.
5: 아버지 하나 드려.
1: 네, 잘 먹겠습니다. 나는 어디 가서 굶어 죽지 않을 것 같아. 자재 준비해서 다시 올게요. 그리고 몇 개 필요한 게 있으니까 한번 할게요.
5: 고맙습니다.
1: 네.
2: 부모님 댁에 온 김에 근처에 있는 대형마트에 들렸는데요. 아스파라거스를 납품하는 거래처 중 한 곳입니다.
1: 아스파라거스다.
2: 어딜 가나 아스파라거스가 있으면 그냥 지나치지는 못하는데요.
6: 굵기는 좀 좋다. 100g당 2,100원.
1: 안녕하세요. 예. 네. 요즘 아스파라거스 잘 나가요?
7: 잘은 아닙니다. 항상 나가는 맛.
1: 만약에 저희 같은 경우는 한번 나오면은 뭐 200kg, 300kg 나오는데 그렇죠. 그렇게 한 번에 뭐 행사도 할 수 있게끔 뭐
7: 있습니다. 화요장터나 아니 목요타임 세일이라는 게 있어요. 마켓에서 뭐 할인 판매하거든요.
1: 그러면요, 만약에 제가 농가 프랜차이즈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7: 농가 프랜차이즈.
1: 날씨가 다 다르잖아요, 지역마다. 그러면은 저게 나오는 시기가 다 다를 거네요.
7: 맞아요.
1: 팔로가 제일 걱정이에요, 사실. 저희가 저희 것만 해도 한 1톤에서 2톤이 나오는데 뭐 팔로를 좀 더 개척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가?
7: 만약 그 정도 약속만 된다면 충분히 계약해서 납품하는 가능하지 않을까?
2: 농가 프랜차이즈라는 꿈을 위해서는 팔로 확보는 필수. 시간이 날 때면 발로 뛰며 팔로를 찾기 위해 애를 쓰고 있습니다.
1: 아유, 항상 감사해요, 근데.
7: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아, 내 거랑 얼마나 차이 나는지 확인을 해야 빠르겠어.
2: 팔로에 관한 희망도 생겼겠다.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갑니다. 평소처럼 하우스 점검에 나선 성철 씨. 무슨 일인지 정성스럽게 아스파라거스 수확에 나섭니다. 대형마트에서 사온 다른 농장의 아스파라거스와 비교를 해볼 모양이네요. 키우는 작물에 대한 공부와 비교 분석은 귀농 초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는데요. 최고의 작물을 키워내기 위한 성철 씨만의 노력입니다.
6: 역시 이게 벌레 먹고 아 얘는 상처가 많네. 뭐 이 정도야.
2: 육안으로 확인 작업은 완료. 이제는 직접 맛을 보면서 평가할 일만 남았는데요. 요리할 때 식감의 변화를 보려고 매번 다

0: 좋아하겠지?
1: 아내를 위한 특별 서비스도 잊지 않습니다. 이왕 맛보는 거 음식도 다양하게 준비하는데요. 아스파라거스에 짭조름한 베이컨을 돌돌만 베이컨 마리. 아스파라거스 홍보를 할 때면 빠지지 않는 단골 손님인데요. 성철 씨가 제일 잘하는 요리이기도 합니다. 음식 하나를 할 때도 정성을 쏟는 성철 씨. 그 정성이 담긴 베이컨 마리도 완.
0: 위에 먼저 위에. 위에 한 입 먹고 아래 기둥도 하나 먹고. 그 식감을 기억해.
1: 성철 씨가 키운 아스파라거스를 찾아낼 수 있을까요?
0: 이게 뭔데 긴장되냐?
2: 아이 좋아. 안카야. 옳지.
3: 아이 웬일이야?
1: 해가 지고 조금은 선선해진 시간. 반려견과 함께 산책을 나섭니다.
0: 아 오늘 대성이 형 만났거든? 그 얘기를 하는 거야.
3: 뭐라고?
0: 와이프분도 되게 힘들었다고. 적응하기 힘들다고 사실 이게.
3: 그러니까 왜 그 하고 많은 일들 중에서
0: 사랑해 여보.
4: 사랑해. 사랑해.
1: 넘치는 힘과 불도저 같은 실행력으로 농부가 된 성철 씨. 언젠가는 대한민국 최고의 농가 프랜차이즈를 이루겠다는 꿈 꼭 이루기를 응원할게요.
0: 남들이 했던 걸 따라가면은 따라만 가. 앞장서지 못해.
3: 근데 저는 돈을 못 벌지 우리가 지금.
0: 토끼와 거북이가 있잖아.
3: 그거 되냐?
0: 지금은 토끼를 있잖아. 거북이로 하면은.
3: 주지. 신장이 주면 되잖아 네가.

0: 우와, 꽃과일망이 뒷마당에 경사가 났어요.
1: 아이고, 아가야. 내 이름은 오늘부터 삐약이다.
2: 삐약.
0: 삐약이는 알에서 나와 처음 본 파란 세상에 푹 빠졌어요.
2: 저기 파랗고 하얀 구름이 보이는 저곳은 어딜까?

0: 저곳은 하늘을 안다.
1: 하늘? 어? 어디서 나는 소리 있지? 안녕하세요. 저는 삐약이에요. 하늘을 나는 법을 알려주실 수 있나요?
0: 나는 바람을 타고 춤을 추지만 날지는 못해. 하늘은 날개가 있는 새들이 다니는 곳이거든.
1: 날개요? 어? 나도 있어요, 날개가.
2: 아이고, 삐약아, 괜찮으냐?
1: 할머니, 저는 날개가 있는데 왜 날지 못하는 거죠?
2: 그야, 병아리는 날 수 없으니까.
1: 날개가 너무 작아서 그런가요? 어른이 되면 날 수 있나요?
2: 닭은 원래 날지 못하는 새야.
1: 날지 못하는 새? 도와주세요! 나도 하늘을 날고 싶어요!
0: 난 하늘을 나는 법을 알려줄 수 없어.
1: 네?
0: 대신 하늘을 누비는 법은 알려줄 수 있지.
1: 알려주세요!
0: 그럼 내 옆으로 올 수 있겠니?
1: 네!

0: 넌 참 운이 좋구나. 조금만 기다리면 돼. 할 수 있겠니?
1: 네.
0: 늦은 밤 비가 그치자 맑게 긴 밤하늘에는 반짝이는 별들로 꽉 찼어요. 삐아가 저기 좀 봐. 하늘 물고기는 빗물이 고인 작은 물웅덩이를 가리켰어요.
1: 와, 하늘이에요. 달도 있고 별도 있고 그리고 하늘 물고기님도 보여요.
0: 삐아가, 이제 우리 같이 밤하늘을 날아볼까?
1: 정말요?
0: 삐약이 눈에 하늘 물고기가 밤하늘을 날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삐약아, 너도 어서 날개짓을 해보렴.
1: 네, 좋아요.

비 온 뒤라면 넌 언제든지 하늘을 날 수 있단다. 이야기와 물고기 풍경은 물웅덩이 속 밤하늘을 행복하게 날아다녔어요. 진짜 하늘이 아니라고 둘만의 하늘 여행은 너무너무 특별했답니다.

0: 많은 친구들이 사연과 영상을 보내줬어요. 네. 그 소중한 사연들에 답하는 신청자 특집을 한 번 더 준비했습니다. 전교생이 저를 알아봤으면 하는 마음으로 용기 내서 신청합니다. 저는 5살 때부터 민요를 배우고 다양한 노래대회 무대를 누볐지만 이 노래 들어볼래 해서 뽐내고 싶어서 신청했습니다.
1: 신청서를 보내고 나서 만약 안 되면은 방송국 앞에서 가야금 안고 1인 시위라도 하려고 했어요.
2: 요똥!

0: 높일 수 있는 작품을 창의적으로 만들어낸다는
1: 전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네, 안녕하세요. 박범훈입니다. 오늘이 2020년 10월 18일입니다. 한용숙 선생님이 탄생하신 지 딱 10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 날을 맞이해서 오늘 한국춤의 대명사 한용숙 탄생 100주년 기념 공연이 막을 올렸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제가 오늘 나와서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돼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마 저를 이 무대에 초청해 주신 것은 한용숙 선생님께서 저에게 무용음악을 작곡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셨고 그 은덕으로 제가 또 송범 선생님과 함께 우리나라의 무용극 새롭게 작곡을 하는데 작곡자로서 제가 현재까지도 많은 그런 무용곡을 작곡하게 이렇게 됐습니다. 이러한 인연에서 저는 한용 선생님이나 송범 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을 잊을 수가 없는 그런 인연을 맺고 있죠. 오늘 그래서 이 공연 순서를 보니까 1부, 2부로 나누어졌는데 1부가 바로 이러한 인연을 주제로 해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불가에서는 인연생 인연멸이라고 하죠. 인연으로 생겨나고 인연 다 하면 없어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우리 예술계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떠나셨지만 그 제자분들이 선생님의 예술세계를 더욱더 승화시켜 나가고 있기 때문이죠. 자, 오늘 뭐 간단하게 일부 순서를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는 말씀드렸듯이 인연을 중심으로 해서 처음에는 서울국악예술고등학교에 선생님이 계시면서 많은 제자들을 양성하셨는데 아마 그때의 그러한 작품들을 주제로 해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국립무용단과의 깊은 인연을 맺고 계십니다. 그래서 국립무용단의 인연을 생각해서 작품을 만드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선생님께서 이제 대학에 근무를 하시게 되는데 그때 서라벌예술대학이나 수도여자대학에 근무를 하시면서 우리 한국무용을 대학에서 전문가를 양성하시는 데에 앞장서셨습니다. 이러한 인연에 의해서 작품이 마련된 것 같습니다. 맨 첫 막이 오른 꽃의 향연은 제가 1969년에 한용 선생님께서 최초로 무용곡을 작곡해봐라 해서 제가 작곡했던 그 작품이 바로 꽃과 나비라는 그러한 작품이었는데 아마 그러한 뜻을 기리면서 최양순 교수가 꽃의 향이라는 작품을 만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강윤선작의 이화우 그리고 또 송범작의 사랑가 그리고 김경희작의 장고춤 이렇게 일부가 마련됐습니다. 이러한 공연은 이렇게 쉽게 마련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동안에 많은 제자분들이 노력을 하셨지만 특히 우리 이은주 교수께서 앞장서셔서 그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오늘 이런 자리가 마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선생님에 대한 그런 업적을 기리는 그런 학술대회도 가졌었고 또 그리고 이어서 오늘 이 무대에서 직접 선생님의 그 춤사위가 서려 있는 그런 작품을 선보이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의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0: 반갑습니다. 문화재청장 정재숙입니다. 격사 한영숙 선생님의 탄신 100주년을 기념하는 한영숙 춤 로드 공연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선생님은 국가무형문화재 승무 보유자이자 학춤, 살풀이춤, 태평무 등 다양한 춤을 남기시며 우리 춤에 한 획을 그으신 분입니다. 또한 많은 제자를 길러 우리 춤이 굳건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평생을 헌신하셨습니다. 이번 공연이 선생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기리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공연을 준비해 주신 한영숙 살풀이 춤 보존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춤의 전통과 품격을 음미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1: 반갑습니다. 1941년 경성일보에 의하면 조선무용연구소라는 것을 만들어서 정식으로 한성준 선생이 벽사에게, 그러니까 한영숙 선생에게 조선무용의 전통춤을 계승시키려는 공식적인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한성준 선생은 우리나라 전통춤이 실내에서 마당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서양식 극장 무대로 올려놨는가 하면, 한영숙 선생은 한국의 전통춤의 예술성을 더 가미해서 한국 전통춤이 하나의 큰 예술 장르를 만들 수 있게끔 했던 분입니다. 앞으로 한국 춤이, 전통춤이 100년 동안에 더욱더 발전, 계승, 승화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한국의 무용을 기틀을 마련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2: 안녕하세요. 한국무용협회 이사장 조남규입니다. 먼저 한영 선생님의 탄생 10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선생님은 우리 전통무용계에 빼놓을 수 없는 레전드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남겨주신 유작 중에서 승무, 학춤, 태평무, 살풀이춤은 동양화의 사군제 비결할 만한 최고의 작품이라 생각합니다. 지금도 우리 전통무용계의 큰 흐름 속에서 이 작품이 생명력을 가지고 계속 전승 보존된다는 것은 그만큼 예술적 가치가 뛰어난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후학들도 이런 선생님의 뜻을 받들어 앞으로 이런 최고의 춤들이 계속 개성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오늘 한영숙 선생님 탄신 100주년 기념 공연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내적으로 어려운 일이 한 해 동안 우리들을 모두 힘들게 했지만 선생님의 탄신 100주년 기념 공연에 참석해 주신 그 고마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저희가 공연을 4월에 준비했는데 공연을 하지 못할 상황이었지만 미루고 미룬 공연이 10월 18일 오늘로 결정이 됐을 때 기쁜 마음으로 이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선생님 탄신일이 호적상으로 1920년 10월 18일입니다. 오늘이 바로 2020년 10월 18일로 한영숙 선생님의 탄신 100주년에 더욱 깊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부모님이 저를 낳아서 길러주셨다면 스승이신 한영숙 선생님은 저를 가르쳐서 길러주셔서 한국 춤의 대명사, 한국 춤의 역사이신 우리 한영숙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드리고, 또 이 공연에 함께 하신 스태프 여러분들, 음악을 해주시는 연주자 선생님들, 각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영숙 선생님의 제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한영 선생님 탄생 100주년을 기리는 무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분은 벽야 선생님 호가 벽사죠. 그래서 한영숙 선생님의 예술 혼을 잇는 사람들, 그러니까 제자분들의 활동 작품을 이렇게 모은 것으로 보입니다. 아, 선생님께서 직접 안무를 하셨던 작품들 네 작품을 이은주 선생님께서 다시 재구성해서 만든 작품이라고 합니다. 한영 선생님은 뭐 무용가로서도 대단하셨지만은 사실 교육자로서 큰 역할을 많이 하셨습니다. 국악예술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체계적인 무용 교육을 시작을 하셨고요. 그것이 대학 교육까지 연계돼서 기초 무용 교육부터 전문 교육까지 선생님께서 앞장서셔서 교육에 임해주셨는데요. 사실 그 민속 무용이 보면 그 민속적인 색깔이 굉장히 짙은 그러한 무용인데 그것을 예술로 승화시켜서 예술화해서 교육무용으로 다시 재구성해서 그렇게 작품을 만드셨다는 측면에서도 한번 평가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춤을 추시면 학과 같다, 좀 깨끗하다, 그런 그 예술적인 그런 특징을 한용 선생님 작품에서 우리가 새롭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같은 살풀이라 하더라도 그런 면이 다르고 승무도 그런 면이 다르다고 저는 개인적으로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 선생님 무용 시간에 저 뒤에서 춤을 추다가 자질이 없어서 그만두는 게 좋겠다 그래서 포기를 했는데 선생님께서 그렇게 그 당시에는 학생들을 보면 누구나 다 잡아서 춤을 알아야 음악을 한다. 춤을 모르고는 음악을 할 수가 없다. 모든 것은 춤으로부터 시작된다. 몸짓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에게 작곡을 하니까 꼭 춤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춤곡을 작곡을 해야 앞으로 작곡가로서 성장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1930년대 최승희 선생이 그런 얘기했죠. 새로운 음악이 탄생하지 않고는 새로운 무용을 기대할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용 선생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새로운 음악을 만들어내야 우리 춤이 새롭게 발전할 수 있으니 앞으로 새로운 무용곡을 쓰도록 노력을 해달라라는 말씀을 누누이 하셨고 그런 인연으로 제가 무용곡을 작곡하는 작곡가가 됐습니다. 자, 얘기가 좀 길었습니다. 자, 그러면 한용 선생님의 작품을 이은주 선생님께서 재구성하셔서 작품화시킨 네 작품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 올림픽에 갖는 최고의 체육 행사지만 정신도 그에 맞게 최고의 영역으로 보여줘야 된다. 폐회식은 뭐냐? 그건 밤이라는 거죠. 우리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는 양의 목이니까 어린아이가 막 새싹, 그 다음에 새싹이 나와요. 어린애들이 쫙 나와서 놀자 해가지고 새싹이에요. 제목이 새싹이야. 폐회식은 완전히 그 떠나가는 데부터 이 바라춤 추는 거에서부터 한영숙 선생님의 살풀이 춤에서부터

더. 그럼 밤은 뭐냐? 폐식은 거꾸로다. 이게 하라면 이건 달이다. 달빛이다. 그러면 여기도 혼자 나왔으니까 그 짝이 있어야 될거 아니냐? 얘가 나왔을 때는 뭘 만들었냐? 그러면 여기 양이니까 개회식, 대낮, 폐회식, 밤. 그러니까 음이다. 음은 뭐냐? 거꾸로다. 음에 대해서 여긴 어린애니까 음에는 노인이어야 된다. 노인이어야 된다. 그리고 여긴 남자니까 여자래야 된다. 그리고 얘는 불렀지만 이거는 달빛에서 조용한 거니까 움직임이 없이 동이 아니라 정이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최고의 이 춤을 보일 수 있는 솔로로 연세 많으신 분으로 혼자 그것도 무대가 넓은 게 아니고 리프트를 해가지고 올렸거든요. 쫙 올리면은 허공에서 하얀 입꼬리가 들리면서 몇 동작을 하더라도 이게 참 얘는 끝에서 끝까지 갔지만 이걸 허공에서 수직으로 올라가면서 달빛. 그래서 이게 한국 최고의 그 춤을 추시는 분이 전 세계가 보는 앞에서 집중해가지고 어린애는 뭐 격식 없고 그냥 굴렁쇠 굴리는 거지만 이쪽은 완숙한 우리나라의 춤사위를 가장 이 연세가 많으시면서도 현역으로 춤추실 수 있는 분으로 하라. 그러니까 뭐 그건 경쟁자도 없이 한영숙 선생님이 그걸로 딱된 거죠.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9월 첫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공주문예회관 기획공연 창작무용극 고마입니다. 공주의 오랜 전설 속에 머물러 있던 한 여인의 이야기를 전통춤의 깊은 호흡과 현대적인 미디어 아트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대구시립국악단 제30회 청소년 협주곡의 밤입니다.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12명의 차세대 국악인들과 함께하는 협연 무대로 오는 9월 3일부터 이틀간 대구 문화예술회관 80홀에서 열립니다. 국립극장 창극중심 세계음악극축제입니다. 올해는 뮤직드라마 오디세이를 부제로 서로 다른 전통과 음악적 색깔을 담은 국내외 작품 9편을 선보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블랙내빗 검은토끼의 용감한 여행입니다. 판소리 수공가를 국악과 뮤지컬이 결합된 8개의 음악 넘버와 신나는 군무로 새롭게 풀어낸 판타지 음악극입니다. 서울시 청소년 국악단 프로젝트 오케스트라입니다. 프로젝트 단원에 선발된 청년 국악인들의 열정과 음악적 에너지를 6편의 국악 관현악 레퍼토리로 선보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질그릇 만드는 예술이다. 도예가 중요한 거는 우선 그릇을 사용해야 되니까. 그래서 흙으로 그릇을 만드는 예술이다. 그릇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그래 중요하죠. 우리 한국 차사발은 자연미를 살린 차사발. 우리 한국 차사발이 가장 우수하다. 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발은 내가 평생을 만들어도 똑같은 거 두 개는 없어요. 그 하나하나의 그 특징이 다르다고. 사발이라는 것은 이 녹차를 분말을 해가지고 타서 마시는 사발이거든요. 이제 무게도 그 맞아야 되고 그 차선으로 젓는데 젓기도 좋아야 되고 또 마시는데 마시기도 편해야 되고 마실 적에 그릇을 감상하니까 그 그릇의 그 고유의 특징이 있어야 되고

제가 한 16살 이럴 적에 아주 집안이 어려운 뭐 그런 시기까지 왔었어요. 그 제가 뭐 학업도 중단을 하고 그래 아버지 밑에서 이제 일을 하고 이랬는데 그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머님한테 아버님이 구박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나만 막내를 나가지고 그 힘든 일 저런 식 나쁜 직업 물려줘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어디 가서 강의할 적에는 그런 얘기를 해요. 하늘나라에서 이제 나쁜 직업 물려줬다고 어머님이 아버님 구박을 많이 했는데 하늘나라에서 이제는 도로 아버님이 큰 소리 칠 것 같다고 왜 내가 명장도 됐지 국가 문화재 됐지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0: 대한 우리 선조 은근도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개를 엎었어. 이게 이제 한 번에 만들면은 그냥 둥그리 한 이렇게 이제 표가 안 나고 두 개를 엎으면은 그게 인물이 달라져요.
1: 저희 집안은 5대 할아버지 때 그때 가장 그 많이 하셨던 걸로 알고 있고 저희 할아버지도 또 하셨고 또 아버지도 또 하셨고 저도 이제 하고 있고 또 아들도 같이 이제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계승이라고 이제 봐야 되겠죠. 옛날 방법으로 그대로 밀착을 시키는 접합을 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0: 흙과 불에서 나오는 색깔, 그 장작감에서 우리 세 가지가 흐르는데 그 요변이라는 게 작용을 합니다. 우리 이 한국 차사발은 자연에서 만들어진 차사발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게 되면 어떤 거든지 헤쳐나갈 수 있다. 도자기를 하면서도 그런 말들이 제 그 마음에 다가왔죠.

궁은 활, 시는 이제 화살. 그래서 궁시장. 그럼 활과 화살을 만드는 사람을 궁시장이라고 합니다.

원시시대 때부터 인간이 식생활을 하면서부터 이 활과 화살이 무기가 돼가지고 그때서부터 했으니까 아마 전 세계를 통틀어 놓고 봐도 아마 우리 국궁이 세계적으로 유명하지 않은가. 그 영향을 받아서 올림픽에서도 지금 아마 세계에서 1등만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 영향은 아마 옛날 우리 조상들의 국궁 실력에 따라서 지금까지 이어진 거라고. 우리 만드는 이 사람도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화살이 하나 완성되려면 뭐 한 적게는 한 90회에서 많게는 한 120회 정도 손을 부어야 이게 완전 화살이 되는데,

어려서부터 화살 만드는 일을 봐왔고 장난감이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커가면서 아 이게 우리 전통 문화고 이 전통 문화가 내 대에서 끊어지면 안 되겠다라는 의무감, 사명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런 걸 구하러 댕기려면 10월 말부터 3월 이전에 2월까지 전국을 댕기면서 구해와야 되는데, 옛날에는 뭐 산에서 이슬 맞고 내려오는 사람 신고해라, 낯선 사람 동네 돌아다니면 신고해라. 그럼 나 같은 사람이 산에 가서 이런 거 대나무도 구하고 이런 거 호느라고 돌아다니면 동네 사람이 보면 신고를 바로 하면 붙들려 가가지고 신원이 확인될 때까지 꼼짝 못하는 거예요. 나 같은 경우는 이제 할아버지가 하셨고 한 30년 그때는 할아버지가 지금 현재 저 서대문 형무소 그 뒤에 거긴 아주 깡촌이었었어요. 산에서 활을 쏘시다가 자꾸 화살 만드는 사람한테 가서 유리하게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하면은 또 구차나하기도 하고 내 마음에 들질 않으니까 아 이거 내가 배워서 해야 되겠다 해서 할아버지가 이걸 배워가지고 우선 초대 때는 했고 아버지가 한 70년 하시고 내가 지금 3대째 지금 내가 한 60년 됐죠? 다 됐으면 길이를 이제 재서

참 옛날엔 뭐 하루 종일 한나절을 있어도 괜찮은데 지금은 이게 절이고 지금 이거 보면은 손가락 보면 알지만 이게 이상하잖아요. 응? 왜 튀어나왔지? 이걸 맨날 쓰다 보니까.

내가 이 생명 다하기 이전까지 자식들한테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이라도 후손들한테 이어나갔으면 좋은데 내 희망사항이고 또 자부심을 능히 가질 수 있는 그런 역량이라고 할까 이걸 지니고 언제까지 생명이 다하도록 열심히 가르치고 또 보존해 나가는 문화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0: 바뀔 수 있는 작품을 창의적으로 만들어낸다는
1: 전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3: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4: 이 분위기?
5: 원금까지는 보장된다고?
4: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6: 이분 위기.
7: 여러분의 위기도
8: 이게 뭐야?
7: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음악과 예술로 삶을 즐기는 멋과 지혜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가리켜 풍류라고 하는데요. 자연을 벗삼아 풍류를 즐겨온 선조들의 삶의 모습은 우리 음악과 소리에서도 많이 엿볼 수 있습니다. 과거 선조들이 즐긴 우리 전통예술이 지금은 K-컬처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에서 사랑받고 있는데요. 이런 놀라운 문화 경쟁력은 결코 한순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든든한 자양분으로 오랫동안 쌓이고 숙성되어 온 전통 문화의 힘을 빼놓을 수 없을 텐데요. 여전히 우리 곁에서 살아 숨쉬는 힘, 한국의 정신, 한국인의 정서를 담아낸 우리의 문화유산을 만나봅니다.

태평문은 왕실의 번영과 나라의 태평성대를 기원하기 위해서 왕이나 왕비가 직접 춤을 춘다는 내용을 담은 민속춤입니다. 20세기 초 뛰어난 무용가이자 명고수였던 한성준 명인이 경기무악장단과 춤사위를 바탕으로 만든 춤인데요. 동작이 섬세하고 우아하면서 동작 하나하나에 절도가 느껴집니다.

춤은 전체적으로 화사하고 우아하지만 발디딤의 기교가 섬세하고 다양한데요. 빠른 걸음으로 복잡한 장단을 경쾌하게 가로지르는 발디딤과 장단 사이사이에 발로 원을 그리며 돌리고 굴리는 기교적인 발짓은 태평무만이 가진 멋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짧고 화려함을 보여주는 태평무는 음악이 다른 춤에 비해 복잡하고 까다롭기 때문에 장단을 충분히 알아야 그 맛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연화대 합설문은 조선 전기 궁중에서 악기를 쫓기 위해 베풀던 의식 다음에 항무와 연화 대모를 연이어 공연하는 궁중무용입니다. 하계탈을 쓰고 추는 항무와 연꽃에서 동료가 태어나는 연화 대모로 구성되는데요. 항무는 우리나라에서 새의 탈을 쓰고 추는 유일한 춤으로 춤사위가 청아하고 운치가 있습니다. 두 마리의 학이 춤을 추다가 꽃봉우리를 쪼면 연꽃이 벌어지면서 숨어있던 여자아이가 나오고 학은 놀라서 뛰어나가는데요.

이렇게 학연하대 합설문은 동물과 인간과의 교감 세계를 표현한 독특한 춤으로 예술성이 높고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요즘 BTS를 비롯한 우리나라 아이돌 그룹이 전 세계에서 K-POP의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조선시대에도 대중음악을 이끌며 민중을 웃기고 울린 아이돌이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세요? 바로 남사당패가 그 주인공인데요. 남사당패는 전국의 장터와 마을을 떠돌면서 고개, 춤, 노래를 공연했던 유랑 예인 집단입니다. 영화 왕의 남자에서 감우성이 연기한 장생과 이준기가 연기한 공길이 바로 조선시대 남사당패 일원이었죠. 조선시대만 해도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함께 보고 웃을 수 있는 오락거리가 거의 없었는데요. 그들에게 남사당패의 기회와 재담은 신기하고 흥미로운 구경거리였습니다. 심지어는 왕실에서도 경사가 있을 때 광대를 궁으로 불러서 그 놀이를 보면서 즐겼다고 하는데요. 다양한 전통 연희와 놀이를 선보이면서 조선 후기 민중에게 최고의 인기를 누렸습니다. 특히 안성 남사당 풍물놀이는 웃다리 가락을 바탕으로 다채롭게 펼쳐지는 우리나라 특유의 민중놀이로서 최고의 기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사당패는 풍물놀이와 함께 접시 돌리기, 제주 넘기, 탈놀이, 줄타기, 꼭두각시 노름. 이렇게 여섯 가지 기회를 곁들여 신명나게 노는 전문 연희 집단입니다. 말하자면 우리나라 최초의 연예인 집단인 셈인데요. 그 중에서도 안성 남사당패가 가장 유명합니다.

남사당 최초이자 최후의 여성 꼭두새였던 바우덕이라는 인물 때문이기도 하지만 지리적인 요인도 큰 몫을 했는데요. 안성은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에서 한양으로 가는 길목이었기 때문에 여러 지역의 온갖 물건들이 모여들었고 당연히 장의 규모도 컸습니다. 왁자지껄하게 삼남의 사람들이 모여드는 안성은 바로 남사당패가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잘 갖춰진 곳이었습니다.

안성 남사당 놀이의 풍물가락은 웃다리 가락을 바탕으로 하는데요. 버나 살판, 줄타기 등 힘차고 섬세하며 느리고 빠른 가락을 고루 쓰는 특징이 있습니다.

낯선 사람들이 한데 어울려 흥을 돋우는 신명나는 놀이판은 고단한 일상을 위로하는 작은 축제였습니다. 남사당패 중에서 안성 남사당패가 전국 최고로 자리매김한 것은 바우덕이라는 인물 때문입니다. 경기도 안성에서 가난한 소작농의 딸로 태어난 바우덕이는 남사당 최초이자 최후의 여성 꼭두새였는데요. 1865년 흥선대원군의 부름을 받아 경복궁 중건 현장에서 탁월한 능력으로 공연해 인부들의 고달픔을 덜어줬고 그 공으로 정삼품, 당상관 벼슬아치들이 쓰는 옥관자를 하사받았습니다. 그 후 전국 공연을 다니며 그 지역 남사당패가 절을 하면서 맞을 정도로 존경받았고요. 바우덕이가 왔다 하면 구경꾼이 몰려들 정도로 대중을 사로잡은 그 시대 스타였습니다. 남사당패가 벌이는 재담과 해악, 연희 외에도 힘든 농사일에 지친 몸과 마음을 흥으로 달래주는 신명나는 놀이판도 있었는데요. 여럿이서 춤과 노래를 즐기면서 함께 어우러지면 신명은 두 배, 세 배로 커지기 마련이죠. 각 지역마다 자연 환경과 성격에 맞는 전통 문화로 자리 잡으면서 개성 있는 축제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대규모 농사가 발달한 경상남도 밀양 지역에는 농경 문화와 관련된 특별한 전통이 남아 있습니다.

0: 크다.
1: 아, 화장실 또. 맞아. 아, 이거
2: 잡은데.
3: 맛있네. 웃음 나는 줄 아는가 봐. 아이고.

밀양 백중놀이는 고된 농사일을 하던 머슴들이 음력 7월 보름경에 지주들이 마련해준 술과 음식으로 하루를 즐기던 전통 축제입니다. 농신제는 음력 4월부터 모내기를 한 뒤 풍농을 기원하기 위해 여러 제수를 준비한 다음 논이나 밭에서 농사를 관장하는 신령을 위해 지내는 제사입니다. 머슴들 중에 뽑힌 으뜸 좌상이 삿갓과 도롱이를 거꾸로 뒤집어서 쓰고 양반 행세를 하는데요. 머슴들의 설움을 흥겹게 풀어주며 놀이의 시작을 알립니다. 도포 차림으로 머슴들을 쫓아내며 등장한 양반이 절제된 춤사위를 선보이고 가락이 빨라지면서 힘찬 춤사위를 보여줍니다. 양반들을 희롱해 쫓아내기 위한 병신춤이 이어지는데요. 춤꾼들의 춤사위

비가 얼핏 보면 우스꽝스럽지만 양반에 대한 풍자와 머슴들의 희노애락을 담고 있습니다. 쫓겨난 양반들이 도포를 벗고 춤판에 끼어들어 계급의 벽을 허무는 의미가 담긴 범부춤은 밀양 백중놀이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명의 복자비가 둥글게 서서 추는 오복춤은 풍년과 오복을 기원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1년에 한 번뿐인 머슴들의 잔치는 모두가 어우러지는 흥겨운 가락으로 끝이 납니다. 이날 하루만큼은 신분의 벽을 넘어 자유롭게 발산하고 표현하는 축제의 하루가 됩니다.

0: 감내 개줄 당기기는 경상남도 밀양 감내에서 정월 대보름을 전후해 마을 사람들이 시합으로 즐기던 놀이입니다.
1: 당사님께 비나이다. 우리 마을 잘 되기를 비나이다.
0: 예로부터 감천 지역은 개가 많았는데요. 서로 좋은 개잡이 터를 차지하기 위해 자주 싸우면서 인심이 나빠졌다고 합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마을 어른들이 개 모양의 줄을 만들어서 당기는 시합을 열고 이긴 편이 먼저 터를 잡도록 한 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Rodney, yeah!

0: 남아. 아, 그럼 못 이긴다.
1: 아, 그 돈땡기라.
0: 이기려라.
2: 밤내 개줄 당기기는 주민 화합은 물론 인근 마을과의 불화를 풀기 위해 만들어진 독창적인 민속놀인데요. 서서 당기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인원이 줄을 목에 걸고 엎드려서 당기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렇게 지역에서 전해오는 다양한 민속 예술과 놀이판은 서민들의 생활 깊숙이 스며들어 공동체 의식을 다지게 하고 또 힘든 농번기에는 위로하고 응원하는 노동요가 되기도 했습니다. 백두대간을 타고 갈 수 있는 남한의 최북단 강원도 양구에서는 악기를 동원한 풍물 대신 농기구가 등장하는 독특한 놀이문화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바로 양구 돌산령 지게놀이입니다. 놀이판의 주인공이 지게인데요. 양구는 산이 높고

좁고 골이 깊어서 지게가 유일한 운반 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노동의 고달픔과 단조로움을 잊기 위해서 지게를 놀이도구로 활용하는 지혜를 발휘한 거죠. 이름은 놀이지만 속마음은 아버지의 어깨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을 잠시라도 덜어주고 싶은 애틋함이 아니었을까요? 양구 돌산리형 지게놀이에서 아버지의 무거운 어깨가 보인다면 서천 한산모시짜기에서는 망구석처럼 배틀 앞에 앉아 반복되는 노동을 했던 어머니의 고된 하루, 거친 손마디가 보입니다.

0: 강원도 양구 지방에서는 노동의 고달픔과 단조로움을 잊고 즐거움을 얻기 위해 지게를 이용한 놀이를 했습니다. 양구 돌산령 지게 놀이에는 개인적으로 승부를 내는 지게 걸음 싸움과 단체로 하는 상여 놀이가 있습니다.
1: 사신령님 하광하옵소서. 오늘은 금일이요 사반은 세계로다.
0: 지게 두 다리 위에 올라가 지게 머리를 잡고 상대를 부딪혀 쓰러뜨리는 지게 걸음 싸움. 여기에 재미있는 사실이 있는데요. 승부가 나면 진 팀이 이긴 팀의 지게짐을 대신 졌다는 겁니다. 벌칙도 참 소박하죠? 상여놀이는 편을 갈라 지게를 서로 묶어서 상여 소리를 부르며 상대의 상여를 밀어 쓰러뜨리는 놀이입니다.
2: 걱정 근심 다제하면 단사십을 못 사는 인생.
0: 또 장례식 때 구덩이를 다지는 풍습을 놀이화한 회다지 놀이가 있는데요. 돌산을 넘나들며 땅을 일구던 고단한 생활 속에서도 소박한 놀이 문화를 즐길 줄 알았던 산골 사람들의 여유가 느껴집니다.

오랜 시간 인내하며 땀과 정성을 들일수록 더욱 섬세하고 우아하게 완성되는 걸작. 은은하게 비치는 멋스러움과 잠자리 날개처럼 섬세한 조직을 만들어내는 한산못입니다.

0: 나도 와보세. 낮에 짜면 일광단이요, 밤에 짜면은 일광단이라. 일광단 월광단 다 짜놓고 우리님 마중이나 나가보세.
1: 한산에서 만드는 모시는 예로부터 다른 지역에 비해서 품질이 우수하고 섬세하며 단아해서 모시의 대명사로 불렸는데요.

때가 되면 내어주는 자연의 재료에 한 땀 한 땀 여인의 손길과 정성이 더해져 완성되는 한산 모시를 만나봅니다.

하지요. 여인의 땀과 눈물이 만들어낸 한산 모시짜기는 이제 세계가 품은 천년 역사의 명품 브랜드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땀과 정성을 들여야만 섬세하고 우아한 결이 만들어지는 모시짜기는 전통 방식으로 친환경 섬유를 제작한다는 문화적 특징이 있습니다. 또 마을 주민이 한 장소에 모여 서로 협력하는 작업 과정을 통해 공동체 문화를 발전시켰다는 사회적 의미로 인해 세계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2011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지역의 독특한 정서를 담고 있는 문화유산들은 내용은 다르지만 여럿이 함께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또 세대를 이어가며 시대에 맞게 그 의미를 더하고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무형문화유산이라는 말 대신 언제나 우리 곁에서 살아 숨쉬고 있는 문화유산이라는 말이 더 어울리는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 의지하고 위로하고 그 안에서도 신명나는 흥을 잃지 않는 것.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가짐이 아닐까요?

0: 무속 음악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펼치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1: 음악 방송 이 세상에 다 들어오느라.
2: 1시에 그걸 시작해서 네. 밤 9시에 끝이 났습니다.
0: 12시간?
2: 그렇죠. 거의 12시간 했죠.
1: 오양문화각사는 각도가급을 마련할지.
3: 동해안별신굿이 정말 그 활발한 외향적인 형이라면 남해안별신굿은 상대적으로 대단히 아이 성향에 가까워요.

0: 많은 친구들이 사연과 영상을 보내줬어요. 네. 그 소중한 사연들에 답하는 신청자 특집을 한 번 더 준비했습니다. 전교생이 저를 알아봤으면 하는 마음으로 용기 내서 신청합니다. 저는 5살 때부터 민요를 배우고 다양한 노래대회 무대를 누볐지만 이 노래 들어볼래 해서 뽐내고 싶어서 신청했습니다.
1: 신청서를 보내고 나서 만약 안 되면은 방송국 앞에서 가야금 안고 1인 시위라도 하려고 했어요.
2: 몇 번?

0: 행복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제 노래를 듣고 더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1: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아,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는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4: 이분 위기.
5: 뭐야 이거?
4: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울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영광입니다.
0: 네. 울산이 처음은 아니시죠?
1: 그럼요. 저는 뭐 네. 방송 촬영도 또는 강연도 네. 많이 있기 때문에

0: 울산 공업단지.
1: 네, 맞습니다.
0: 그 연불산 터널인가요? 그쪽 네네. 위쪽으로 쭉 내려오면 그 한국에 정말 차들이 쫙 있는 네. 자동차 밭. 그죠?
1: 맞습니다.
0: 그 다음에 늘 언론에 나오는 현대중공업 골리앗 크레인. 아, 그러니까 저한테는 네. 이제 울산이라고 하는 곳은 뭔가 어떤 산업의 어떤 수도, 네. 공업도시 이런 이미지가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1: 아 그렇군요. 네. 산업도시, 뭐 문화도시 최근에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거 오늘 저희가 만난 이유 바로 철의도시라는 것도 오늘도 알려주신다고 해서 이렇게 너무 반갑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0: 차량이라든지 도로 위를 달리는 자동차를 만들기 전까지는요, 작게는 우리가 매일 접하는 숟가락부터 그치. 또 타고 오신 기차까지
1: 맞아요,
0: 이
1: 맞아요.
0: 모든 것이 철로 됐다는 거잖아요.
1: 그럼요. 그러니까 철이 발견되었고 네. 생산되었고 그걸 또 사용하였고
0: 네.
1: 그러니까 그게 당연히 여기서 배도 만들고 또 아, 자동차도 네. 만들고 계속 이어지는 역사가 만들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0: 소름이 돋는데요. 아, 그래서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잖아요.
1: 네.
0: 이 철의 도시 울산, 울산을 만들게 된 이 철의 제국이라고까지 할 수 있는데 직접 어떤 일들이 벌어졌고 어떤 역사를 갖고 있는지 우리 선생님과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울산을 철의 제국으로 만들었던 아이언로드 함께 가시죠.

0: 로마시대부터 신라 조선에 거쳐 산업화 시대에 이르기까지 2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울산엔 철이 넘쳐났는데요. 그 중심에 이 달천 철장이 있습니다.
1: 좋죠. 네. 이곳이 바로 달천 철장입니다. 아파트 단지가 개발되면서 사람들에서 발견이 됐거든요. 예, 유적적으로도 굉장히 인류사적으로도 멋지잖아요. 그래서 이곳을 이렇게 공원으로 멋지게 만들었습니다.
2: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네. 이게 시민분들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예, 또 산책도 하시고.
1: 네, 맞아요.
2: 즐기시고.
1: 네.
2: 근데 이제 가다 보면은 뭐, 이의립 그 동상이라든지 네. 또 여기 전시관 또 저 가마터
1: 네.
2: 이게 교육적 측면도 활용도 높은 것 같아요.
1: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곳을 좀 더 발전시키고 많이 알리고자 우리 유명한 큰 별세를 모셨거든요.
2: 아,
1: 이곳을 좀 많이 알려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싶네요. 네.
2: 한번 둘러보죠 한번.
1: 네. 네. 한번 살펴보시죠.
2: 네. 선생님.
1: 네.
2: 자, 여기 보면은 이의리 네. 선생님의 그 이렇게 흔적이 보이는데 여기 출신이세요. 39세 때 쇠부리를 통한 무쇠 죄조법을 터득하다. 야.
1: 이거 어떻게 터득하셨을까?
2: 그러니까요.
1: 보통 머리는 아니셨던 것 같아요.
2: 아, 대단하다 네. 진짜. 이렇게 벼슬도 이제 줬는데도 불구하고 네. 사양하시는 그런 모습도 있네요.
1: 그리고 철 제품 같은 거를 만약에 발굴했다. 우리 같으면 바로 그냥 이득을 얻을 텐데 나라에 이렇게
3: 저는 또. 알 수 있어요.
1: 아, 그렇죠. 그렇죠. 우리 큰별쌤 그럴 수 뿐이 아니죠. 네.
2: 네,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네.

0: 나.
1: 진짜. 아이고 이뻐라.
0: 네. 아우, 제일 정면에 보이는 게 바로 요청문서네요. 네.
1: 달천철장은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 세계에서 고대 국가 형성기 철 생산과 유통을 고찰하는 데 있어 매우 귀중한 유적분입니다. 부디 보존해 주시기를 진심을 담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0: 네, 요청서의 그럼 의미가 어떤 걸까요?
1: 그러니까 이게 지금 2000년 10월 15일 일본에서 온 거잖아요.
0: 네, 이게
1: 뭐냐면 이게 달천 철장이 정말로 이 동아시아 그 철 생산에 있어 너무 중요한 곳이니까
0: 네.
1: 여기 없애지 말고 잘 좀 보존해 달라라고 네. 지금 요청을 하는 건데 사실 이게 일본에서 자기 나라가 아니라 그 밖에 있는 지역에 이런 요청을 보내는 사례가 굉장히 드문 겁니다, 이게 지금.
0: 그렇죠. 쉽지도 않고요.
1: 그러니까요.
0: 아, 보니까 중국, 일본, 다른 타국에서 이렇게 할 정도면 아우, 대단한 것 같은데요.
1: 이런 역사가 울산에 있습니다.
0: 네, 저도 울산 시민이지만 이건 잘 몰랐어요.
1: 그러니까요.
0: 네. 이제 본격적으로 철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1: 그래요. 네. 아주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
0: 네.
1: 자, 저기 보면 철의 발견은 인류 문명의 획기적 대변역을 이루었다.
0: 네.
1: 말 그대로 그 유명한 철기 시대이시다.
0: 아, 그렇군요.
1: 혹시 그 저기 광고 네. 네. 중에 그 유명한 광고 있는데
0: 어떤
1: 철이 없는 세상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0: 아, 네.
1: 들어보셨죠?
0: 기억나요.
1: 네. 네. 만약에 이 공간에서 또 철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조심하세요!
0: 흑돈이 아닐까요?
1: 다 무너지겠죠.
0: 네, 그렇죠.
1: 그러니까
0: 네.
1: 지금도 우리는 네. 철기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지금 그 역사를 지금 정리하고 있는 건데.
0: 네.
1: 아, 지금 보면, 우리는 지금 사만 시대부터 삼국 시대 네. 계속 이어져 철 생산하고 있는데, 특히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2000년 전에도 달천 철장은 존재했다.
0: 네.
1: 그러니까 어찌 본다면 우리나라 그 철의 역사와 이 달천 철장이 같이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0: 네.
1: 근데 무엇보다도 진짜 이 철을 생산하고 철을 다룰 수 있는 그들이 바로 이 세상의 어떤 지배자들, 주인공들이
0: 네.
1: 되었다는 게 이 세계사에서 확인되고 있는 거잖아요.
0: 네.
1: 특히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그 백제가 만들었던 그 이 칠지도
0: 네,
1: 거기에
0: 네.
1: 문자이 뭐라고 써있냐면
0: 네.
1: 나의 자신감이 이제까지 이런 칼은 없었다. 그러니까 이 철을 다루는 네. 자신감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쭉 가시면 알겠지만 여기 네. 뭐 저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0: 에펠탑
1: 있잖아요. 네. 저 에펠탑도 뭐냐면은 프랑스 대혁명 있지 않습니까?
0: 네,
1: 1789년
0: 네.
1: 대혁명. 프랑스 대혁명을 기념하기 위해서 100년 이후에 그 만국 박람회에서
0: 네.
1: 뭔가 상징적으로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힘을 보여줄 때는
0: 그렇죠.
1: 철로든 네.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0: 네.
1: 그러니까 그게 딱 에펠탑 만들면서 우리 이런 나라야 이거 보여주는 거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어떤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있는데 특히 우리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쭉 이어오다가
0: 네.
1: 약간 그 철의 어떤 생산 이 지역에서 어떤 명맥이 끊겼다가
0: 네.
1: 우리 아까 봤잖아요. 그 이유립 선생님
0: 네.
1: 이유립 선생님에 의해서 다시 그 명맥이 이어져가지고 네. 쭉 오다가 2002년까지
0: 와.
1: 예, 여기까지 이어지는 그 역사를 지금 쫙 한눈에
0: 네.
1: 여기도 한번 보실까요? 자 여기는
0: 와.
1: 이 달천 철장의 어떤 그 모습을 한눈에
0: 네.
1: 볼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보세요. 철광석을 캐고
0: 네.
1: 여기서 제철을 하고 나온 철을 가지고 여기서 대장장이 뚫어주면서
0: 네.
1: 농기구와 무기를 만드는 그런 한 모습을
0: 네.
1: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전통 기법으로 해서 이 철을
0: 뽑아내는
1: 저쪽에 한번 가보실까요?
0: 네.
1: 직접 우리 아나운서님 한번 해보실래요?
0: 아 그럴까요?
1: 저쪽 계단 한번 올라가 보세요.
0: 네.
1: 자 그리고 자 거기 올라가셔가지고요
0: 네.
1: 밟아주세요.
0: 여기를 어머
1: 야 이게 뭐 하는 거냐면
0: 소리가 나는데요?
1: 이게 뭐냐면 여기서 이제 바람 풀무라 네. 그래 풀무
0: 바람을 불어넣는
1: 그렇죠.
0: 거군요.
1: 그래서 온도를 올리거나 온도를 네. 유지시킬 때
0: 네,
1: 그래 여기서 안에서 뜨거운 열기에 의해 가지고
0: 네,
1: 철이
0: 네.
1: 녹으니까 쭉 나오는
0: 그렇군요.
1: 거예요. 뭐 하십니까? 빨리 더 밟으셔야죠.
0: 어머, 그렇죠. 이게 지금 굉장히 힘이 들어요.
1: 힘들 때인데 뭐가 필요합니까?
0: 노동력
1: 네, 노래가
0: 노동력.
1: 필요하죠.
0: 그쵸?
1: 잘 들어보세요. 자.
0: 네 한번 들어볼까요?
1: 자 보세요.
0: 네.
1: 따라하면서 잘 들어보시면
0: 네.
1: 그 울산 쇠불이 이 노래 지금 나오고 있어요 지금요.
0: 네.
1: 불매야 나오죠 이 노래.
0: 네.
1: 자 그거 하시면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0: 그럴까요?
1: 아야 어로 불매야 자 갑니다.
0: 아야 어로 불매야.
1: 오 불매야.
0: 굉장히 힘듭니다.
1: 네, 계속 하세요.
0: 불매야.
1: 네.
0: 일당 주셔야죠, 일당.
1: 진짜 놀라운 장면이죠.

0: 저희가 공원을 둘러봤잖아요. 네. 이제는 전시관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선생님께서 직접 설명을 좀 해주시죠.
1: 저의 시간인가요?
0: 네, 그렇습니다.
1: 그러시야.
0: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0: 하나 보여드릴게요.
1: 네.
0: 자, 이건 보세요.
1: 와, 이렇게 수직으로까지 갱도를 만들 줄은 몰랐어요.
0: 이거 왜냐면 우리 아까 멀리서 네. 봤지만 이제 철광석을 캐야 될 거 아니에요.
1: 네네. 네.
0: 밖에서 캐겠죠. 근데 네.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1: 아,
0: 그럼
1: 그렇죠.
0: 어떻게 해야 돼요?
1: 파야죠.
0: 파야죠. 이게 네. 파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들어가는 건데
1: 와.
0: 이 높이가 이 갱도의 이 네. 밑에 어디에 파고들어만 350m까지 파고들어왔대요.
1: 어머, 그 옛날에 그게 가능했을까 싶을 정도인데요. 아, 대단하시네요.
0: 계속 마치 이게 개미구가 짰지 않습니까?
1: 네네.
0: 야, 근데 진짜 이게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1: 그렇죠, 많이 위험하죠.
0: 정말 이분들의 노력으로 네. 그 시대 사람들이 좀 편리한 어떤 모습들을 얻지 않았을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어떤 노동자들의 어떤 이런 모습들이 울산에 지금도 연결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1: 그렇죠.
0: 이런 철을 가지고 네. 자동차도 만들고 배도 만들고
1: 네.
0: 덕분에 또 우리는 잘 살고.
1: 그럼요. 타지에서도 많이 오시잖아요.
0: 그러니까 네. 그제나 지금이나 네. 이런 역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네요. 이걸 보니까.

0: 여기 보면 이제 조선 후기 토철재련법 보관. 네. 요거 지금 그거 복원 작업하시나 보다. 아, 그렇구나.
1: 쉽지 않은데 보는 그러니까. 것도.
0: 지금 어떤 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2: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작업은 울산 쇠부리 가마. 저희가 흔히 그 용광로라고 알고 있는 철광석을 재련해서 쇳물을 뽑아내는 그걸 우리 전통 용어로는 쇠부리 가마라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조선 후기 울산 집안의 특징적인 쇠부리 가마, 울산 쇠부리 가마의 구조를 복원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쇳물을 뽑아내는
0: 오, 예, 그런 진짜 지금, 뽑아내는 거예요?
2: 예, 맞습니다.
0: 아, 그냥 이게 모형만 있는 게 아니고 진짜로?
2: 아닙니다. 예.
0: 우와.
2: 예, 벌써 저희가 지금 그 10차째입니다. 예, 그래서 거의 이제 1년에 한 번씩 예, 저희는 실험을 하고 있고 실제로 역사적 그 기록에 근거하고 발굴 조사를 통해서 확인된 예, 이제 그런 구조를 복원을 해서 실제 그 쇠부리 기술을 지금 복원하는 그 연구의 일환입니다. 아하.

0: 네, 달처럼 철저해서 못한 이야기 이제 계속해서 이어가 볼까 하는데요. 울산에 사는 우리가 꼭 알아야만 될 것만 같습니다. 그 한국사의 길을 안내하는 큰별 우리 최태서 선생님과 오늘 함께할 거고요. 울산의 역사 이야기꾼이시죠. 울산 여지도 김진영 논설 실장님 함께하셨습니다. 그리고 정재화 세부의 축제 추진위원회 삼국자님께서도 함께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좀 전에 달천 철장은 최태서 선생님하고 저하고 둘이서 다녀왔었거든요.
1: 예, 네, 잘 다녀왔었습니다.
0: 네, 네, 그래서 오늘 얘기가 좀 재밌게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2: 여제 저는 이제 네. 외지에서 왔으니까 일단 궁금한 게 두 네. 분께 울산이란 곳이 어떤 도시인가요?
1: 저는 울산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잘 하는데요.
2: 아, 예. 아, 네.
1: 그 방구대안각학, 거기가 태화강의 최상류 지점입니다. 거기서부터 쭉 내려와가지고 지금 울산대교 있는 곳, 제일 하류거든요. 그게 백리입니다. 태화강 백리. 그 선사 7000년 전의 울산, 방구대안각학. 고래잡이 산업이 일어났던 방구대안각학. 지금 제일 하류에 석유화학단지 조성 자동차가 있는 21세기의 울산.
2: 이 굿디가 그냥 네. 울산의 역사네요, 그냥.
1: 인류사가 그냥 관통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0: 됩니다. 아, 멋진 도시죠? 야,
2: 아니, 이렇게 서사적으로 멋지게 설명하시면.
0: 네.
2: 우와.
0: 기대가 됩니다.
2: 오, 기대가 됩니다, 진짜. 네.
0: 우리 정재화 삼국자님께서는 어떻게 울산을 바라보고 계실까요?
3: 네, 저는 그 첨단의 문화가 들어오는 관문이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2: 아니, 뭐 그러니까... 다들 이렇게 멋지게들 말씀하세요. 와.
3: 그 뭐 철기 문화를 비롯해서 또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그런 산업 문화가 이곳을 네. 중심으로 해서 선도적으로 이렇게 전국으로 뻗어나갔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첨단의 네. 문화가 시작된 곳. 네. 그리고 융성한 그런 도시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어떻게 느끼세요?
2: 아, 저 진짜. 네. 저 이렇게 울산이 이렇게 멋지게 서사적으로 표현한 네. 내용을 지금 처음 들어가지고.
0: 아, 네.
2: 진짜 기대가 되는데. 아니, 어쨌든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여기 유명한 산업이라고 한다면 자동차 있죠. 뭐 조선 있죠. 석유화학 네. 있죠. 울산 너무 유명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은 가만히 생각하면 다 철에서부터 기반을 지금 두고 있다는 얘기죠.
0: 네.
2: 명실상부 울산은 정말 이 산업 수도의 역할을 하지만 어찌 본다면 진짜 그 철의 수도.
0: 네.
2: 그러니까 산업 수도 이전에 어떤 철의 수도였던 역사부터 쭉 출발해가지고 산업 수도까지 연결되는 그런 역사의 띠를 지금 갖고 있는 곳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0: 네. 말씀을 네. 들어보니까 정말 공업도시, 산업수도는 지금 우리나라의 눈부신 발전을 가져다 왔잖아요. 철의 수도로서는 어땠을까요?
2: 철의 수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철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0: 네.
2: 우리가 뭐 철의 수도 하면은 그게 뭐 어째서? 라고 이제 질문할 수 있지만 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철을 사용한 게 한 기원전 한 1500년 경부터
0: 네.
2: 굉장히 오랜 옛날부터 사용된 거잖아요. 사실 그 이제 철기 시대 이전까지라고 한다면 청동기 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 그냥 철기 시대가 등장하면서 청동기 시대는 그냥 사라졌죠. 뭐 그냥 네. 강력했다는 이야기죠. 그만큼. 왜냐면 이제 그거는 뭐냐면 전쟁을 할 때 무기.
0: 그렇죠.
2: 제가 학교에서 이제 수업을 할 때 야, 청동 무기랑 철기 무기랑 부딪혀 봐. 게임이 안 돼. 그런 것들이 이제 네. 인류 사회에서 굉장히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된 것이었고 좀 더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 이제 증기기관. 아이고 뭐 사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어떤 이 자본주의 사회의 어떤 출발점,
0: 네.
2: 산업혁명에서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게 증기기관이잖아요. 근데 이 증기기관도 역시 마찬가지로 석탄, 그다음에 어떤 철 네. 이런 것들이 다 아우러지게 되면서 이 산업 융복합 속에 의해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계속해서 이게 발전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0: 네.
2: 그러면서 이제 인류 사회를 많이 발전시켜 놨고 특히 더 중요한 거 그런 어떤 산업 발달 과정 속에서 그 산업을 전 세계로 쫙 퍼지게 만든 게 바로 철도.
0: 네.
2: 철도 역시 철로 만든 거잖아요.
0: 그렇죠.
2: 네. 정말 그러면서 정말 아이언 로드라고 하는 어떤 그런 어떤 용어들이 등장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0: 우리나라 역사로 본다면은 뭐 많이 있죠. 뭐 삼국시대 같은 경우에는 신라 또는 가야 어떤 철갑 옷도 있고요. 또 백제 같은 경우에는 칠지도.
1: 네.
0: 하여튼 이 철을 다루는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했었고, 고려시대 간다면 뭐 금속화제 직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아이고 이런 문화재 말고 지금 네. 우리 민족이 쓰는 젓가락이 뭡니까? 꿰젓가락 아니겠습니까?
1: 시작 부분부터 할 얘기가 너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키워드로 한번 살펴볼까 하거든요. 언제부터 이 달천철장은 철을 생산하기 시작했는지, 그리고 철을 얻어서 어디로 향했고 어느 방향으로 또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 현재 또 그 철의 역사를 어떻게 울산이 또 이어가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저희가 키워드로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보면 좀 더 많은 이야기를 다룰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가 울산의 또 다른 문화유산이죠. 앞서 말씀해 주셨는데 반구대 암각화.
0: 아, 반구대 암각화.
1: 네, 여기서부터 네.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 반구대 암각화. 저도 뭐 국보이니까요.
1: 네.
2: 우리나라 전체가 다 알고 있는 그런 문화유산이지만 이게 또 철기문하고 어떻게 연결될지 네. 상당히 궁금한데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0: 반구대 암각화 보면 그 인류의 어떤 이동 경로 같은 게 나와요.
3: 오른쪽 편은 전부 육상의 동물들, 왼쪽 편은 해양의 고래거든요.
0: 맞아요.
3: 그러면 네. 오른쪽은 북방의 민족들, 왼쪽은 해양의 민족들. 예를 들어 우리 인류의 이동 경로를 추적해 보면 한반도에 온 인류는 결국은 북방의 한 민족이 쭉 연결해가지고 와이코 바이칼 쪽에서 결국은 이제 아주 심각한 빙하기 때 네. 밑으로 내려오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그 무리의 한 무리의 인류하고 아프리카 쪽에서 쭉 바다 쪽으로 왔던 그 폴로네시안 계열의 해양 인류, 이 두 인류가 교합해서 만나는 거예요. 그 무리들이 결국 올라와서 어디에 정착했느냐, 울산하고 맞아떨어졌다는 게 연결이
1: 네. 되거든요.
3: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인류의 이동 경로와 연결이 되고, 또 하나는 반구대 암각화에 새겨져 있는 것들이 결국 배라든지 이런 것, 네. 배를 만드는 기술은 결국 산업이거든요.
0: 그렇죠.
3: 원시적이에요. 그런 것들이 결국 울산의 산업 수도였던 뭐 원형의 존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0: 네. 진짜 재미있는 게 지금 네. 말씀하신 대로 반구대 암각화에 배가 나오는데 여기 조선소 있네요.
1: 네. 그렇죠. 네.
0: 어우, 제가 지금 아까 우리 실장님 얘기를 들으면서
1: 네.
0: 소름 돋는 그 인물이 등장하는 거예요. 바로 석탈해.
1: 아, 네.
0: 이 탈의왕인데 사실 탈의왕이 철을 기가 막히게 다루는 인물로 지금 등장하거든요.

0: 보니까 석탄이 경북 쪽으로 올라온단 말이에요. 네. 어, 그러네. 왜 우리가 이 경남 지역의 역사만 우리가 아까 실전 면에서 딱 네. 맞춰지는 거예요. 왜냐면 이 석탄의 어떤 그 이동 경로가 해양문화, 대양문화, 해양문화와 그 대륙문화, 그 다음에 네. 어떤 그 아까 그 방금 암각화의 어떤 이동 경로 일치한 어떤 그런 증인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야, 그러면서 이게 이 지점이 지금 비어져 있구나. 네. 그럼 실장님 그 석탄의와 이 달천 철장과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1: 달천 철장은 우리가 이제 막 땅을 파서 철광석을 캐내는 곳이 아니고 네. 토철로서 뭔가를 하는 겁니다.

0: 경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석탈이가 하나의 그 호족 세력들의 속에 들어가가지고 달천철장, 이 달천철장은 이미 김수로왕 쪽에서 올라오면서 이쪽은 다 자기가 장악을 한 거죠.
1: 이건 석탈의 시금치가 여기 있었다.
0: 그렇죠. 시금치. 이 시금치, 네. 시금치 통조림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통조림은 무한 생산해가지고 석탈회가 마구 꺼내 먹었던 거죠. 아하.
2: 네. 저희도 울산 세부리 문화를 이렇게 홍보할 때 네. 2000년 철 문화 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방구대 안각화에서 출발하는 선사 문화에서 이렇게 삼한을 넘어서 네. 또 이렇게 통일신라까지 이어졌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요한 뭐 역사적 증거가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하는데
1: 그거 있죠. 일단 기본적으로 항상 역사적 근거라고 하면은 이제 사료 아니겠습니까? 네. 사료 같은 중국에서 보면은 뭐 동이전, 후한서 이런 곳에서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이제 이 변한, 진한 이곳에서 철을 가져갔다라는 얘기 나오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철을 가져갔다는 이야기는 주로 변한 쪽에 집중됐지 진한 쪽 이야기는 아까도 말씀했지만 그 맥락이 같이 이어지는 거거든요. 거의 이야기를 안 했단 말이에요. 분명히 이렇게 기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그렇다면 뭐 변한이 이제 가야 적이 되겠지만 진한 쪽이라고 한다면 그 비어있는 그 공간 그곳이 바로 이 달천 철장이 아니었을까라고 밖에 얘기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0: 석탈회가 중심이 된 쪽에서 철을 생산했던 거죠. 그래가지고 끊임없이 수출을 했던 거죠. 그 수출을 했던 게 일본이나 위쪽으로는 그 한나라 쪽까지 수출을 했던 것이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나라의 철 생산지의 주도권을 내세우는 도시들 좀 있거든요. 충청도 충

0: 음주.
1: 네. 네. 어, 그렇지. 네.
0: 그리고 최근에 전라도 장수.
1: 맞아요. 네. 네.
0: 그리고 이제 울산. 오. 이, 이제 그 중에 김해는 요새 쑥 들어갔어요. 왜 김해는 쑥 들어갔느냐 하면 김해에서 나온 철들을 다 조사하니까 울산하고 이 그게 성분이
2: 네, 연결이 되죠.
0: 비소성분이라든지 이런 게 다 드러났다. 그러니까 울산, 아, 고령이나 이런 데서도 철은 생산했지만은 사실은 김해 건강가의 주 철은 울산 철을 많이 가지고 왔다는 게 드러났거든요.
1: 이건의 거 역사도 네. 중요하지만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역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더 네. 이야기를 풍부하게 만들 수 있는 어떤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3: 아까 좀 전에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비소가 얘기가 나왔어요. 비소 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알카다마 뭐 이래가지고 원소 그 얘기가 아닌가 싶은데
1: 흔히 알지는 않습니다.
3: 아 그런가요?
1: 문과 출신들은 많이 어렵습니다.
3: 네. 두 번째 이야기, 두 번째 키워드를 저희가 비소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비소. 네. 근데 진짜 저는 이 비소가 네. 어, 굉장히 궁금해요. 이 비소가 나오는 그 산지가 울산이 유일하다는 얘기를 제가 어디서 들어가지고.
0: 네. 어, 비소는 이제 울산 여기 지금 달천. 네. 이 달천에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는 게 비소입니다.
1: 아하. 아니, 근데 그 비소가 들어가면 다른 철광석과 어떤 차이를 갖게 되는 거예요?
0: 이 비소가 들어가면 쇠가 굉장히 단단해집니다.
1: 그러니까
0: 예를 들어 그 철이라는 거는 철 자체만 가지고 가공할 때보다는 철에 뭔가를 다른 걸 넣었어요.
1: 그렇죠, 그렇죠.
0: 그렇죠. 훨씬 더 강화되거든요. 울산에서 나온 철이 굉장히 무기로 사용하기에 좋은 거죠.
1: 그렇겠네요. 단단해야 되는 거죠. 무기는 단단해야 되는 거니까. 네,
0: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우수한 품질을 자랑하는 거죠. 그래서 울산 철을 저 멀리 몇천 킬로 떨어진 데서도 구하려고 했고 바다 건너 일본에도 울산 철을 받으려고 했고.
2: 그래서 그 비소 성분 때문에 사실은 그 일본의 고대 철기들, 철기들을 이렇게 금속 분석을 맞아, 하면 맞아. 비소 성분이 나와서 이게 아마 달천 철장의 철이 7가지 이렇게 그렇지. 원료가 수출된 게 아닌가. 근데 사실은 그 증거들이 이 달천 철장 발굴을 하면서 곳곳에 발견되었다고 하는데 그
0: 잘 보고 오셨죠?
1: 네. 어, 예, 예. 네.
0: 네. 이야기 좀 해주시죠.
1: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6세기부터 이 철을 좀 다른 어떤 그런 기술들이 이제 좀 보여지기 시작하는데 이때 만들어지고 일본 고분 여기에서 이 출토된 그 철제 유물에서 네. 비소가 검출됐다. 우리가 이제 이게 첫 출발이 뭐냐면 철광석에서 비소가 섞여 있는 곳은 이곳 울산이다. 다천 철장이다. 이게 지금 우리 이야기의 출발이잖아요.
3: 네.
1: 그런데 이게 일본 고분에서 발견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곳의 철광석을 가지고 또는 여기서 만들어진 걸 가지고 사용했다는 그 이야기로밖에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잖아요.
0: 일본의 히로시마 대학의 노 교수께서 그 편지도 한번 보내셨을 텐데.
1: 맞아요, 맞아요. 예.

0: 부산시장한테 편지를 보냈던 이유 중에 가장 결정적인 뭐냐면 아파트를 짓는다고 하니까 이거 자기들의 어떤 그 철제 유적의 흔적이 사라지거든.
1: 그러니까.
0: 그러니까 고향이 사라지. 학자적인 양심에서 이건 안 되거든. 그냥 정시가라면 상관 안 하겠죠. 네. 근데 학자니까 이거 귀중한 걸 아는 거라고 그랬던 겁니다.
2: 그럼요. 특히 이제 고대사를 접근할 땐 네. 나라와 나라의 어떤 그런 접근이 아니라 이거 교류라고 하는 측면에서 봐야 되는데.
3: 맞습니다. 네.
2: 실제로 이제 비소 성분이 섞인 그런 그 재료들이 이제 일본 고분에서 보여지고. 아니, 근데 그 이게 지금 얘기가 이렇게 되면. 이게 굉장히 뭐, 굉장한 결론으로 연결될 것 같은데 지금 일본에서 비소가 섞인 어떤 그런 문화유산들이 출토되고 있다. 이곳 지금 달천철장에서도 일본의 어떤 그런 그 야요이 어떤 문화였던 게 발견되고 있다. 교류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3: 네.
2: 특히 철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당시 그 동아시아의 어떤 그 참 멋진 말 그 시크로드 말고.
3: 아이언로드.
2: 네. 그 아이언로드의 시작점이라고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거겠네요.
0: 맞습니다. 그 정답입니다. 아이언로드는 결국은 이제 일본과 우리나라와 이제 이 북방을 연결하는 아이언로드는 울산의 중심이 되고 일본화로 연결됐다는 거. 이 부분을 일본의 학자들이 다 인정을 하고.
3: 네, 일단 세 분의 얘기를 이렇게 종합해 보면 달천철장에서 생산한 철로 만든 무기, 뭐 농기구 이런 걸 바탕으로 신라가 삼국통을 이뤘다. 그리고 민족의 역사를 바꾼 정말

0: 중요한 그런 유적인데, 동아시아 철학이 아까도 아이언 로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시작이 달전 철장이라고 아까 콕 집어 주셨거든요. 아, 그래서 정말 멋지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철의 명성이 그러니까 조선시대 쪽으로 넘어온다는 거죠.
1: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고대사 쪽이 사실은 이렇게 자료가 많지가 않거든요. 네. 많지 않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썰 아니야? 막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꼬리도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쭉 좀 더 근거 좀 제시한다면, 조선시대 그 세종실록 지리지 있지 않습니까?
0: 네.
1: 그 세종실록 지리지를 보면은 그 각 지역에서, 지방에서, 공물이라고 하잖아요. 예, 세금이죠, 세금. 철을 공물로 이제 바쳤단 말이죠. 바쳤는데, 특히 이제 이 지역에서 뭐 철이 나오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뭐 울산만 나오는 건 아니고요. 뭐 경주, 뭐 합천, 뭐 이 인근 지역에 많이 나올 수밖에 없죠. 화산활동을 했으니까. 화산활동이 울산에서만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0: 네. 네.
1: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여러 지역 중에서 바로 이 울산에서 그 세공으로 생철을 12,500근을 바쳤다고 하는데, 이거는 타 지역에 비해서 많아요. 그 말은 곧 뭐냐면, 여기가 양이 많거나 또는 여기에 철이 우수하거나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또 하나의 좀 가까운 그런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0: 승승장구했던 이 철학의 문화가 좀 사라지게 된 그런 배경을 살짝 말씀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설명을 우리 큰별쌤한테 듣고 싶어요.
1: 그러니까 1392년 조선이 세워지고 1592년 임진왜란 터지잖아요.
0: 네.
1: 태종, 세종을 거치면서 나름대로 좀 안정기로 접어든 거죠. 근데 조선이라는 나라는 농업국가잖아요.
0: 네.
1: 농업국가에서 백성들은 농사 줘야 되는 거예요.
0: 옮기고.
1: 그렇죠. 근데 네. 이렇게 어떻게 광산 들어가가지고 일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부도 좋아할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네. 이런 광산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달이 좀 이렇게 속도가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겪게 네. 되다가 이제 전란 겪으면서
0: 아.
1: 야, 이거 이러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조선 후기로 네. 다시 이제 부흥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이어지게 되는 거죠.
0: 아.
2: 부연 설명을 하자면 조선시대의 철기 산업, 철광 이런 거는 나라에서 하는 거지 개인이 못 합니다.
1: 그렇죠.
2: 예를 들어,
1: 그렇죠.
2: 예를 들어 네. 내 김신영이가 여기 울산에다가 주식회사 뭐 달천 만들어가지고 이게 없어. 꿈도 못 꾸는 거예요. 바로 나라가 뿌린다. 그러니까
1: 영모죠, 영모. 네. 그러면
2: 네. 그런 거 했다 하면 이거 전놈은 나라의 역심을 품어
1: 그렇죠,
2: 이게
1: 그렇죠.
2: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꼼짝도 못 하면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쇠퇴할 수밖에 그렇지. 없는 겁니다.
0: 자, 여기서 또 한번 나오게 됩니다. 위기의 또 다른 말이라고 한다면 기회잖아요.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나라를 구할 영웅이 등장하는데, 달천 철장에서 우리가 아까 그 최태소 선생님하고 봤잖아요.
1: 네.
0: 충당 이의림. 네. 그래서 여기서 세 번째 키워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난세 영웅이죠. 달천 철장 유적 공원에 동상이 있는데 바로 구충당 이의림 선생님이십니다.
1: 아.
0: 네. 여기에 대해서는 또 우리 최태선 선생님께서 할 말씀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요.
1: 안동 선생님 네. 어떻게 이렇게 타이틀을 잘 잡았어요?
0: 제가 잡았으면 무슨, 참 좋았을 텐데.
1: 무슨 너튜브 그 저기 네. 이게 조선의 아이언맨?
0: 네.
1: 아, 이거 너무 좋다.
0: 그렇죠.
1: 네, 조선의 아이언맨 이의림. 네. 이거 확 땡기는데 아주.
0: 조선 마블은 조선에서 먼저 시작했습니다. 네, 조선의 아이언맨.
1: 맞아요.
0: 네.
1: 거기 보면 이제 이의림 선생의 동상이 네. 그 서 있는 걸 어떻게 봤는데, 그러니까 이분의 이야기는 정말로 우리가 발굴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재밌어요. 재밌고 게다가 재미만 있는 게 아니라 의미가 있어요.
0: 네.
1: 네.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그 전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국방력이 약화되었다라는 걸 알면서 이걸 강화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평생을 맞추신 분이잖아요. 참 이런 분 만나기 쉽지 않아요.
0: 네.
1: 그래서 그분이 지금 무조건 이 국방력 강화를 위해서는 필요한 거 세 가지 찾아야 된다.
0: 네.
1: 이게 바로 철광석,
0: 네.
1: 그다음에 유황, 그다음에 비소. 왜냐하면 비소라고 하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단단하게 만들 수 있던 그런 힘을 갖고 있잖아요. 이제 이런 걸 좀 찾아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네. 전국을 한 10여 년 돌아다니셨대요.
0: 네.
1: 돌아다녔는데 결국 찾은 거지. 어디서? 우리 동네에서.
3: 네.
1: 그랬을 때 이분의 반응이 어땠을까? 한 단어가 아니었을까?
0: 네.
1: 헐.
2: 그렇죠. 근데 이제 얻은 것도 있죠. 전국을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과 교류를 했고
0: 네.
2: 또 지역마다의 특성을 다 파악했기 때문에 그 뒤에 이제 각종 무기를 만들어가지고 또 우리 지금으로 치면 국방부 산하의 여러 기관에서 활동을 했거든요. 그럴 때 또 많은 이 도움이 됐을 겁니다.
0: 헛된 시간은 없습니다.
1: 아니, 근데 그 이의림 선생님이

0: 하는 그 과정 얘기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그러니까 이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진짜 충절이에요. 국가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네. 그러니까 인생 거신 분이죠. 그러니까. 네. 그러면서 전국을 다니면서, 아, 근데요. 사실 이 당시에 우리가 지금 산을 다녔다니까 지금 등산 네. 개념이지. 아이고. 이 당시에 호한마마.
1: 교통수단도 없잖아요.
0: 아니, 교통수단 없는 게 아니라 호랑이가 있어요, 호랑이가. 오, 네. 이거 목숨 내놓고 다니는 거거든요, 이거는. 진짜로. 네. 길 한번 잃으면 이거 죽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다니다가 못 찾으신 거죠. 그러다가 이제 부모님 기일이 다가오니까, 영수 또 제일 중요한 게 효 아니겠습니까? 충도 중요하지만 네. 효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님 기일을 맞아서 다시 이제 이곳 고향으로 오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비바람이 엄청 왔나 봐요. 경주 쪽으로 이렇게 내려왔을 때.
1: 네.
0: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피해가지고 이제 묵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까치 한 마리예요. 그래서 그 까치가 딱 나타나가지고 네. 뭔가 이렇게 사람이 왜 갑자기 뭔가 이렇게 홀린 듯 끌린 듯 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까치를 따라가셨나 봐.
1: 거기가 달천산인 거예요?
0: 어, 아니,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게 네. 까치가 빙빙 돌고 있는 데를 이렇게 봤더니 그 당시 이게 비가 많이 와가지고 아. 이게 이렇게 사기스가 네. 무너진 거죠. 네. 그 안에 그 까만 우세광산이 딱 등장했다는 전설이 들리고 있습니다.
2: 이제 그런 10여 년 동안에 떠돌다가 어떤 극적인 스토리를 가지고 수사를 가지고 만난 장소가 바로 자기 동네에 있는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광산이었다.
1: 일찍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0: 아, 이건 10년 동안 고생하시고 네. 목숨 바치시면서 아 대단하신다.
3: 이효리 선생님 생각하면 네. 저는 요즘 유행하는 말 중꺾마.
1: 아, 네.
3: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천국을 편답하면서 아. 결국은 그 마치 이 까치의 그 인도로 그 철을 찾았다라는 거. 어쩌면 하늘에 계신 또 부모님들도 도와주시는.
2: 네. 근데 그때 왜 현종 임금이 이걸 뭐 유황을 비롯해가지고 뭐 그 백동, 백철 뭐 여러 가지 뭐 백궁 이런 무기들을 쑥 제작을 해가지고 조정에 그러니까 조선의 국방부에 갔다가 바치니까 왜 현종이 감동을 했느냐면 그때 당시에 유황을 구할 수가 없었거든. 아. 어떻게 구했느냐 막 물어보고 상세하게 막 임금이 그렇게 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그때 당시에 조정에서는 이 이열이 이 선생님의 이런 활동이 굉장히 소중했던 거죠.
0: 아, 그러니까 그게 네.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발견에 그친 게 아니라 그걸 발견한 이후에는
1: 네.
0: 농기구라든지 또는 무기라든지 이런 걸 만드는데 또 그러니까 이효리 선생님 대단하신 분이에요, 이분은요. 어쩌면 이효리 네. 선생님의 어떤 이런 공로는 국가에서 인정해 줘야 되는 거죠.
1: 네.
0: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현종 때는 동지 중추부사 벼슬.
1: 네.를
0: 받으셨고 예, 숙종 때가 중요한 것 같아요. 부동산을 받으십니다.
1: 우와.
4: 부동산.
1: 부동산만큼 중요한 건 없는데.
0: 중요합니다. 아, 네. 중요합니다.

0: 세 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있었는데 없어졌습니다. 요즘 많이들 사용하시는데요. 울산의 철의 역사는 사라졌잖아요. 그런데 왠지 모르게 그 이어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살아난 것이 바로 이 소리가 아닐까 싶어요. 무슨 소리인지 좀 어리둥절하실 수도 있는데 꺼지지 않는 불꽃, 세대와 시대를 이렇게 이어오는 소리이자 기술, 쇠부리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쇠부리 축제를 또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1: 네네. 네. 20번째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쇠부리 문화라는 건 어쩌면 이제 그 광산도 이렇게 그 폐업이 되어서 그 역사는 사실은 기억 속으로 이렇게 저물어가는 그런 즈음에 지역 주민들 그리고 지역 예술가들이 아 이걸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축제라는 이름으로 네. 이렇게 오늘의 문화로 다시금 한번 되살려보자라고 해서 2005년부터 네. 시작되었고

홍을 내다! 홍을 내다! 홍을 내다!

0: 깨부리 소리가 왜 중요하냐면 지금 무형문화재로 등록을 하려는 작업을 하고 있는 이유도 뭐냐면 노랫말에 이 재련 기술을 다룬 것을 숨기고 있거든.
1: 그렇죠. 아, 그러니까 네. 방법.
0: 네, 방법. 오. 방법을 뭐 나는 샘물을 여니까 너는 불을 어떻게 해라 이렇게 아. 다 그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기술적인 요소들을 노랫말 노동요에다가 잡아놓았기 때문에 귀중하다.
1: 네. 아이고 울산 선조들 대단하시네. 네. 단지 그냥 열심히 힘들어서 그걸 잊기 위해서 네. 한 것뿐만 아니라 거기다 사용 설명서 집어넣으셨어요.
0: 그렇죠. 네. 사용 설명서.
1: 아이고야 대단하신 네. 분들이네.
2: 왜냐하면 부충당이 의립 선생님의 문집에도 그분의 행적은 다 적어놨는데 네. 그분이 발명한 그러니까 1654년에 무쇠제조법을 개발하다라고 어. 하는 그 문장은 있더라도 그 세부적인 기술은 없어요. 그런데 아. 말씀처럼 네. 그 기술이 고스란히 쇠부리 소리라는 그 풍철을 기원하는 노동요에 묻어있는 거죠. 그런데 이 소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쇠부리 작업을 할 때 철을 뽑는 작업을 할 때 풀무꾼들이 부르던 노래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함께 하시던 분들이 그러면 그 풀무꾼들이 불렀던 노래를 우리가 하는데 그러면 그 쇳물 뽑아내는 것도 우리가 좀 다시금 되찾아야 되지 않아?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지역의 시민들과 또 제철 분야의 학자들, 네. 장인들이 함께 뭉쳐서 2016년부터 저희가 쇠부리 기술도 이렇게 다시 복원하고 있어요.

0: 울산 쇠부리 기술이 문화재청의 지정으로 네. 우리나라 미래 무형유산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1: 아, 그래요? 오, 네.
0: 그래서 올해는 더욱 특별히 준비하고 있고 오. 현장에 오시면 샘물을 보실 수 있고요. 이처럼 쇠부리 기술, 쇠부리 소리를 비롯한 네. 쇠부리 공연 그리고 전시 체험 이런 것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네. 준비해서 이제 시민들과 함께 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1: 쇠물 볼 수 있습니까?
0: 아유, 그럼요. 축제 현장에 오시면 국내 어디 뭐 제철 철문화 축제는 많은데 네. 직접 축제 현장에서 쇠물을 볼 수 있는
1: 전통 방법으로?
0: 아유, 그럼.
2: 울산은 뭐 쇠부리 축제도 지금 살아있지만 쇠의 문화, 철의 문화도 지금 생생하게 살아있잖아요.
0: 과거의 철기 문화가 오늘 시민들과 함께 되살아나서 다양한 문화 행사로도 발현되고 있지만 또 아시다시피 울산 북구는 특히 단일 공장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의 현대자동차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그 공장에 다니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20번째 축제를 맞이하면서 현대자동차의 속살 공장을 직접 보기도 하고 그 역사를 되짚어보는 산업투어도 개최하고요. 또 현대자동차에서 생산한 차도 전시하고 또 그것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행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2: 말씀하셨다시피 울산의 주민들은 지금도 쇠를 다루고 있어요.
3: 네.
2: 열심히 다루고 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0: 네. 네.
2: 그리고 지금 청동기 문화, 철기 문화가 가장 발달했던 지역에 바로 최첨단 전기차 공장이 들어서고 있거든요. 네.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0: 네. 그래서 사실은 이 철의 역사, 산업도시 울산이라는 이 뿌리가 단순하게 공업센터 지정에서 시작된 근현대 역사가 아니라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2000년 전부터 시작된 아주 기나긴 역사로 비롯되었다. 그리고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네. 지금 계속 진행형으로 계속되고 있다. 이것이 가장 큰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2: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네. 이게 사실은 이제 울산이라는 달천철장의 철은 지금 2000년 동안 지금 유통기한이 계속되어 왔던 통조림이거든요. 이 통조림 안에 성분이 비소가 있거든요. 이 비소 통조림이 개봉을 하는 순간 아이언로드가 펼쳐지거든요.
0: 그렇죠.
2: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일본하고의 아이언로드를 빨리 컨텐츠화해야 된다. 이 이야기는 꼭 하고 싶습니다.
3: 오늘 아이언로드 많은 이야기 나눠보셨는데 큰별쌤께서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는지 궁금해요.
4: 그러니까 저는 네. 이게 단지 지금 시대의 모습만 있는 게 아니라 과거와 현재의 모습이 공존하고 있는 울산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3: 네.
4: 특히 여기 달천철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자연스럽게 거기서 쇠를 뽑아내려면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잖아요.
3: 네.
4: 사람들이 모인다는 얘기는 그곳에서 사람들이 어떤 집단 거주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3: 네.
4: 지금 어떻습니까? 저는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이제 강연도 하고 있는데 항상 문제가 뭐냐면 지역 소멸에 대한 공포감들이 있으세요. 그런데
3: 네.
4: 아까 여기 들었더니 뭐 그 과밀 지역이라고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3: 이 지역은 네. 과밀입니다.
4: 아, 그러니까 그래서
3: 누가 아이를 안 낳는다고 합니까? 여기는 과밀이에요.
2: 북구는 이제 인구가 증가하고 있죠.
3: 네.
4: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 그런 공장들. 근데 공장들이 다 또 철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3: 네.
4: 야, 그래서 철이 있는 곳에 인구가 있고 사람이 있구나.
3: 아, 네.
4: 철이 있는 곳에 그 지역의 발전이 있구나. 울산 북구 발전하겠습니다.
3: 네. 자, 그리고 우리 논설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요?
2: 현대인들이 이제 문명이나 문화를 이야기할 때 세 가지 키워드를 촌균세라고 이야기하고 이 젊은이들이 아주 필독서를 읽고 있는데 마지막 네. 키워드가 쇠입니다.
3: 아, 네.
2: 쇠가 마지막 키워드인 이유는 쇠가 그만큼 인류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게 울산 같은 경우에는 쇠를 어떻게 응용을 하느냐에 지금 열심히 몰두하고 있거든요. 쇠가 그냥 단순한 쇠가 아니고 지금 아주 첨단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울산 북구 같은 경우에는 쇠부리 축제도 있지만 전기차 공장도 있거든요. 이런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 우리 큰별쌤이 이야기했듯이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이 도시 이 도시에서 쇠부리 축제 굉장히 의미 있고요. 그러므로 해서 울산 북구는 앞으로 미래가 굉장히 밝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4: 여러분 주인 계속 걸리겠네요.
2: 네.
3: 우리 정재화 삼국제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0: 아 예, 오늘 초대해 주셔서 제가 몰랐던 그런 철문화에 대해서 우리 큰별 선생님 그리고 또 김준영 실장님을 통해서 더욱더
3: 네.
0: 알게 되었고요. 사실은 울산이라는 도시가 그냥 공업 도시, 산업 도시로만
3: 네.
0: 그래서 문화는 척박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처럼 이제 2000년 동안 면면이 이어온 철의 문화가 오늘날 시민들과 또 다시금 되살아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철 문화를 바탕으로 한 또 문화의 도시로 이렇게 울산을 알리는데 오늘 이 자리가 정말 소중한 자리가 아닐까
3: 네.
0: 감사함을 느낍니다. 감사합니다.
3: 오늘 이렇게 함께하면

0: 그래서 아, 우리 울산 분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DNA가 철이 있기 때문에 철든 사람으로서 앞으로 정말 미래가 대단하다. 그래서 이곳을 좀더 발전시키려면 쇠부리 축제도 흥해야 되고 우리 큰별쌤께서 오셨으니까 더 많이 알려지실 것 같고 또 울산 여시도 실장님께서 한 말씀 한 말씀 해주시는 것들이 다 기록에 남을 거니까 앞으로 좀 미래가 밝다. 정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함께하는 자리가 있다는 게좀더 너무 좋았고요. 앞으로는 뭐 학생이라든지 대학생들 또 청장년층도 함께 어우러서 함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이 됐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해 주신 세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1: 고맙습니다.
2: 과거와 현재의 모습이 공존하고 있는 울산.
3: 첨단의 문화가 들어오는 관문이다.
2: 영실상부 울산은 저 철의 수도. 세부를 통한 무쇠 제조법을 터득하다.
4: 바다 건너 일본에도 울산철을 봐서 이용했고.
3: 뭐 대한민국을 있게 한 그런 산업 문화가 이곳을 네. 중심으로 해서 전국으로 뻗어나갔습니다.
2: 철이 있는 곳에 인구가 있고 사람이 있구나.
3: 2000년 동안 면면이 이어온 철의 문화가 오늘날 시민들과 또 다시금 되살아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2: 철을 생산하고 철을 다룰 수 있는 그들, 그들이 바로 이 세상의 어떤 지배자들입니다.
4: 달천 철장의 철은 지금 2000년 동안 지금 유통기한이 계속되어 왔던 통조림입니다. 개봉을 하는 순간 아이언로드가 펼쳐집니다.

0: 구속 음악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펼치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1: 국악방송 이사의 상에 다 들어오느라.
2: 1시에 굿을 시작해서 네. 밤 9시에 끝이 났습니다.
0: 12시간?
2: 그렇죠. 거의 12시간 했죠.
1: 오양문화각사는 각도가급을 마련할지.
3: 동양별신 굿이 정말 그 활발한 외향적인 형이라면 남양별신 굿은 상대적으로 대단히 아이 성향에 가까워요.

0: 많은 친구들이 사연과 영상을 보내줬어요. 네. 그 소중한 사연들에 답하는 신청자 특집을 한 번 더 준비했습니다. 전교생이 저를 알아봤으면 하는 마음으로 용기 내서 신청합니다. 저는 5살 때부터 민요를 배우고 다양한 노래대회 무대를 누볐지만 이 노래 들어볼래 해서 뽐내고 싶어서 신청했습니다.
1: 신청서를 보내고 나서 만약 안 되면은 방송국 앞에서 네. 가야금 안고 1인 시위라도 하려고 했어요.
0: 요똥!

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제 노래를 듣고 더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0: 바뀔 수 있는 작품을 창의적으로 만들어낸다는
1: 전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금방이라도 온화한 미소를 띤 신라인들이 걸어 나올 것 같죠? 도시 전체가 마치 하나의 박물관 같은 곳. 천년 고도 경주는 유네스코가 지정한 우리나라 세계유산 15곳 중에서 무려 4곳을 품고 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의 보고입니다. 500년 전통문화와 자연환경을 간직한 양동마을이 있고요. 경주 역사유적지구와 옥산서원, 또 경주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이죠. 불국사와 석굴암도 세계유산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불국 정토를 꿈꿨던 신라의 통치 철학을 잘 담아낸 대표적인 장소이자 신라 불교 미술의 걸작들이 모여 있는 곳, 경주 불국사로 발길을 옮겨봅니다.

불교를 나라 신앙으로 믿었던 신라인들은 그들이 해낼 수 있는 최고의 건축 기법, 최고의 노력과 정성으로 부처님의 나라, 불국사를 지었습니다. 불국사를 처음 지었을 당시에는 청운교 앞에 큰 연못이 있었다고 합니다. 비가 올 때면 자음은 옆 수출구로 물줄기가 폭포처럼 떨어져 연못 위에 신비로운 물안개가 장관을 이뤘다고 하는데요. 150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러 옛 모습은 자취를 감췄지만 비 내리는 불국사의 고요함 속에 신라인의 향취가 전해지는 듯합니다. 불국사를 나와서 토암산 중턱을 향해 부지런히 올라가면 신라 불교 예술의 걸작으로 손꼽히는 석굴암이 보입니다. 해발 500m가 넘는 곳이니까 석굴암 입구에서 내려다보면 간포 바다가 한눈에 펼쳐지는데요. 이렇게 높은 곳에 절을 짓고 단단한 바위를 쌓아 올려 그 안에 부처님을 모신 이후 멀리 바다를 내려다보면서 외구로부터 나라를 지키겠다는 간절함 때문입니다. 불국사가 경내에 보물을 품고 있는 사찰이라면 산 전체에 유서 깊은 문화유산을 간직한 야외 박물관이 있습니다. 바로 경주 남산인데요.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경주 역사 유적지구 중에서도 규모가 가장 큽니다. 무려 37개의 불교 유적이 산재해 있는데요. 천년을 이어온 신라의 숨결이 살아있는 경주 남산. 예진 스님의 발길을 따라 찬찬히 돌아봅니다.

경주의 남쪽 고위봉과 금호봉 두 봉우리를 중심으로 솟아있는 남산. 금호산으로도 불린 이곳은 신라 천년의 역사를 통해 가장 신성시되었던 곳입니다. 사원, 탑, 불상과 같은 불교 유적뿐만 아니라 왕릉, 무덤, 궁궐터가 남아있어 신라 문화의 집결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산 내가 오래 살아서 그런가 이렇게 깊이 산을 안 경우는 처음이잖아요. 다른 이제 중노릇의 반을 여기서 했으니까 그러니까 깊이 나랑 교감한 산이잖아요. 이 남산은 그러니까 저에겐 특별하죠.

돌에 새긴 사람의 지극함과 깨달음을 찾아 수행하는 여승의 단아한 일상이 경주 남산의 풍경과 함께 펼쳐집니다.

0: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위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그 많은 고통, 어려움을 견뎌내야 부처가 될 수 있는 게 아닌가.
1: 풍만한 얼굴과 깊은 생각에 잠긴 듯 지그시 감은 두 눈. 마치 구름 위의 세계에서 중생을 살펴보고 있는 듯합니다.
2: 신라 사람들은 여기 남산이 불국토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래서 탑과 불상을 조성할 때 별길, 달길, 물길, 소나무 이 모든 자연과 어우러져서 이렇게 불상을 조성하거나 탑을 조성한 것 같아요.

강암이 굉장히 단단한 돌이란 말이에요. 그 많은 정지를 수천 번 수만 번의 정지를 해야 이 부처님이 이렇게 높은 도들 생입니다.

0: 미소가 가득 담긴 얼굴과 풍만하고 당당한 자세. 화려한 연꽃 위에 앉아있는 불상에서 자비로운 부처의 힘이 느껴집니다.
1: 남산이 다 이 화강암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화강암에 돌에서 반짝반짝 빛이 나는 성질이 달빛에 의해서 그냥 확 그 몸을 드러내는 것 같아요. 더 빛을.
0: 신라의 흥망성쇠가 고스란히 녹아있는 곳. 천년을 이어온 경주 남산 칠부람에 아침이 밝아옵니다. 경주 남산 지구에는 수많은 전설과 역사 유적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신라의 시작과 끝이 모두 남산에서 이루어졌는데요. 신라의 시조 박혁거세가 남산 기슭에 있는 나정이라는 곳에서 태어났고요. 신라 말 경혜왕이 후백제 견원에게 죽임을 당한 포석정도 남산에 있습니다. 그럼 예진 스님과 함께 경주 남산의 가을을 만나봅시다.

경주 남산은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고 할 만큼 옛 신라의 수많은 불교 유적이 펼쳐져 있습니다. 산 능선과 골짜기 곳곳에 흩어져 있는 절터만 무려 150곳이 된다고 하네요.

일연 스님은 삼국유사에서 이런 경주의 모습을 사사성장 탑탑안행 절이 하늘의 별만큼 많고 탑도 기러기 때처럼 솟아있는 곳이라고 묘사했습니다.

0: 주죠. 이 가을은 비움을 준비하잖아요. 그래서 비움을 준비하다가 결국에는 다 비워내고 들판의 곡식도 베어내고 나뭇잎도 다 떨어질 때 드디어 비로소 채워진다. 또 우리가 그렇게 해서 또 봄을 준비하잖아요.
1: 경주 남산은 돌과 사람의 공간입니다.
0: 할매 부처님이라고 해요. 네.
2: 바위 속에 이렇게 푹 들어간 그 은은함으로 이렇게 반겨 안는.
0: 그래서 여기 오면은 마음이 많이 쉬어져요. 이심전심. 할머니는 제 얼굴만 봐도, 표정만 봐도 벌써 다 알아요. 제 모습만 봐도. 그래서 다 아실 것 같은데. 예, 네, 닮았다고 합니다. 진짜 닮은 것 같으세요?

부처를 찾아 가족의 안녕을 비는 할머니의 마음은 수천 년을 흐르며 남산을 찾아 기대온 사람들과 곁을 같이 합니다.

서랍을 전체를 절로 보면 남산은 하나의 법당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가을은 가장 단청이 아름답게 된 여기 남산은 소나무 단청이 그냥 천년을 이어서 변함없이 된 곳인 것 같아요. 하늘하늘한 봄빛의 유혹에도 그냥 그대로 늘 푸른빛이고 뜨거운 햇살, 여름, 폭우에도 이 소나무는 그대로 이렇게 푸른빛이고 겨울에 어떤 매서운 추위에도 이 소나무는 그대로 단층빛을 이렇게 천년을 이어서 이렇게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0: 보통 계절이 변화하면은 모든 자연 만물이 다 변하잖아요. 그렇지만 남산은 그냥 여여한 것 같아요. 그냥 항상 여여한 그 자리, 그곳이 남산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1: 항상 여여한 그 자리, 그곳이 남산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예진 스님의 말씀이 메아리처럼 마음에 남네요. 긴 세월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고 한결같이 꿋꿋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여여한 동네. 천년고도 경주에 살았던 양반 가문의 면모를 그대로 품고 있는 곳이죠. 유네스코가 반한 우리의 고향, 경주 양동마을로 들어가 봅니다.

품격 있는 기와집과 정겨운 곡선미를 자랑하는 초가가 조화롭게 자리 잡은 경주 양동마을. 곳곳에 묻어나는 정겨움은 마음속 푸근한 고향 같습니다. 경주 양동마을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규모와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대표적인 양반 집성촌인데요. 여주 이 씨와 경주 손 씨가 이 마을의 주인입니다.

이곳에는 조선시대 가옥 150여 채가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여주 이씨 가문과 경주 손씨 가문이 서로 협동하고 때로는 경쟁하면서 600년의 역사를 이어온 동네

마을의 규모와 보존 상태, 건축사적 가치와 자연 환경까지 마치 세월을 거슬러 올라간 것처럼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전통의 품격을 가진 경주 양동마을. 60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생동감이 느껴지는 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곳에는 손 씨와 이 씨 후손들이 살고 있기 때문인데요. 민속촌과는 달리 사람들이 실제로 생활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곳에서 후손들이 계속 사는 경우는 경주 양동마을이 유일하다고 하네요. 천년 고도 경주에는 전통이 살아 숨쉬는 고즈넉한 공간뿐 아니라 앞서가던 신라 과학의 힘을 보여준 명소가 있죠. 바로 별의 움직임을 관찰하던 첨성대. 7세기 중반 신라 선덕여왕 때 건축됐는데요. 삼국유사에 따르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보수하지 않고 원형 그대로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 시대 유일한 고대 건축물입니다. 1300년 전 별들의 움직임을 보면서 하늘의 뜻을 읽으려 했던 신라인들을 상상하면서 첨성대를 만나봅니다.

신라의 수도 경주에는 1300년 변함없이 하늘을 받치고 서 있는 천문대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정말 하늘의 별을 관측했을까? 별을 보는 게 목적이었다면 왜 높은 산 위에 짓지 않았을까? 여러 궁금증이 생깁니다. 첨성대를 이루고 있는 360여 개의 화강암 벽돌과 쌓아올린 층수는 1년 365일, 날짜와 절기를 상징합니다. 또 정남쪽을 향해 있는 창은 해의 움직임을 관측하는 기준점이 됐습니다. 1300년 전, 늦은 밤에도 이곳 사람들은 9m 높이의 첨성대에 올라 반짝이는 하늘의 별들을 올려다봤겠죠. 무수한 별들의 움직임을 관찰하며 하늘의 뜻을 읽으려 했던 옛 신라인들. 그들은 이곳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또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요?

집안의 약화로 북동쪽으로 약간 기울어지긴 했지만 천년이 넘도록 미동도 하지 않은 채 하늘을 향해 우뚝 솟아있는데요. 신라의 건축 기술이 그저 숱한 고난과 역경을 딛고 천년 왕국 신라를 우뚝 서게 한 넉넉한 포용력이 아니었을까요?

0: 구속음악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펼치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1: 국악방송 이 세상에 다 들어오느라.
2: 1시에 그저 시작해서 네. 밤 9시에 끝이 났습니다.
3: 12시간?
2: 그렇죠. 거의 12시간 했죠.
1: 오양문화각사는 각도가급을 마련할지.
4: 동해안별신굿이 정말 그 활발한 외향적인 형이라면 남해안별신굿은 상대적으로 대단히 아이 성향에 가까워요.

친구들이 사연과 영상을 보내줬어요. 네. 그 소중한 사연들에 답하는 신청자 특집을 한 번 더 준비했습니다. 전교생이 저를 알아봤으면 하는 마음으로 용기 내서 신청합니다. 저는 5살 때부터 민요를 배우고 다양한 노래대회 무대를 누볐지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도전을 맞이하곤 하는데요. 도전을 통한 성장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고 우리 몸의 기둥인 허리를 튼튼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요가를 배워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전이 없는 안전한 삶과 도전을 이어가야 하는 삶, 이 두 가지가 주어진다면 어떤 선택을 할지 잠시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안전한 삶 속에선 안정적이고 충분히 예상이 가능한 상황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도전적인 삶을 선택한다면 어떨까요? 위험 부담을 감수한 대신에 예상치 못한 성장과 발전을 이뤄낼 수 있을 겁니다. 가장 큰 위험은 위험 없는 삶이다 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은 우리가 도전하지 않고 편안한 삶을 선택한다면 결국 새로움과 성장의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도전의 길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 안에는 더 큰 성취와 만족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머리로 흐르는 혈액을 조절하는 잘란드라 반다입니다. 오른쪽 다리를 왼쪽 허벅지 위에 놓고 왼쪽 다리를 오른쪽 허벅지 위에 올려놓은 자세로 앉거나 편안한 명상 자세로 앉습니다. 머리를 숙이며 턱을 쇄골 가운데 부분에 붙입니다. 목구멍을 수축하며 시선은 코끝을 응시합니다. 손바닥을 위로 향하게 합니다.

앉아서 상체를 비트는 동작으로 목과 어깨를 스트레칭해 주는 것과 동시에 허리와 골반을 이완시켜 탄력 있는 척추를 만들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아드라 마첸드라사나입니다. 엉덩이 근육을 이완하고 척추의 피로감을 풀어줘 허리 통증 완화에도 효과를 볼 수 있는 동작인데요.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두 다리를 쭉 펴봅니다. 왼쪽 다리를 허벅지 오른쪽 안쪽으로 당겨주고 오른쪽 무릎을 세워줍니다. 왼손으로 무릎을 천천히 감싸면서 오른손은 바닥을 짚고 내쉴 때마다 왼팔로 무릎을 감싸면서 상체를 천천히 틀어봅니다. 이때 등 뒤로

내려놓은 손은 왼손을 바닥으로 쭉 쓸어낸다는 느낌으로 왼쪽으로 천천히 밀어냅니다. 내쉴 때마다 왼손으로 무릎을 감싸고 오른손으로 바닥을 쓸어서 밀어낸다는 느낌으로 오른쪽 어깨를 천천히 회전시켜주세요. 마시고 내쉬면서 상체를 회전하고 시선은 45도 측면을 바라봅니다. 호흡을 두세 차례 이어가 봅니다. 호흡이 끝났다면 발을 바꿔서 반대쪽 이어가 봅니다. 두 다리를 핀 상태 유지. 왼발 접고 오른발 접은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무릎을 감고 왼손을 바닥에 누르시면서 상체를 천천히 회전합니다. 내쉴 때마다 무릎을 감싸 안으면서 왼쪽 어깨 회전시키고 허리를 들어봅니다. 호흡이 끝났다면 정면을 바라보고 두 다리를 펴봅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강한 비틀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왼발 안쪽 당겨주고 천천히 무릎을 세워줍니다. 팔꿈치로 밀면서 상체를 회전합니다. 마시고 가슴 밀고 내쉴 때마다 팔꿈치로 무릎을 밀면서 상체를 회전합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다리를 무릎에 넘긴 상태에서 허리를 조금 더 세워주고 팔꿈치를 민 상태 그리고 손으로 발을 잡고 뒤에 짚은 손을 골반 측면에 대시면서 조금 더 비틀어 봅니다. 정면 보고 반대쪽 이어가 봅니다. 두 다리 펴고 오른쪽 다리를 왼쪽 허벅지 아래로 왼쪽 무릎 접고 오른팔로 왼쪽 무릎을 밀면서 천천히 상체를 왼쪽으로 회전합니다. 마시고 바닥 짚은 손으로 유지하면서 오른쪽 팔꿈치로 천천히 상체를 회전합니다. 혹시 가능하시다면 조금 더 강한 자세 배워보겠습니다. 당긴 상태에서 다리를 무릎에 넘겨봅니다. 팔꿈치로 밀어서 다리, 발을 그대로 쥐면서 왼손으로 허리 측면을 대봅니다. 호흡합니다. 하나, 둘, 두 다리를 앞으로 펴고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면서 오른발 접고 왼발 접고 자세를 풀어줍니다. 허리 건강을 지키는 것 외에도 복부를 수축해 비트는 동작은 소화기관을 자극해 소화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생리통 완화에도 도움을 주는데요. 신체 곳곳에 도움을 주는 만큼 자주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다리를 쭉 펴봅니다. 왼쪽 다리를 허벅지 오른쪽 안쪽으로 당겨주고 오른쪽 무릎을 세워줍니다. 왼손으로 무릎을 천천히 감싸면서 오른손은 바닥을 짚고 내쉴 때마다 왼팔로 무릎을 감싸면서 상체를 천천히 틀어봅니다. 조금 더 강한 자세 연결해 보겠습니다. 왼발 안쪽 당겨주고 천천히 무릎을 세워줍니다. 팔꿈치로 밀면서 상체를 회전합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다리를 무릎에 넘

긴 상태에서 허리를 조금 더 세워주고 팔꿈치를 민 상태, 그리고 손으로 발을 잡고 뒤에 짚은 손을 골반 측면에 대시면서 조금 더 비틀어 봅니다.

팔과 손목을 강화시켜 움직임을 좋게 만들어주는 차투랑과 단다아사나입니다. 팔굽혀펴기와 비슷한 동작으로 손목이 약하다면 오랜 시간을 유지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따라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몸을 왼쪽으로 틀어 손을 어깨 넓이로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무릎을 천천히 바닥에 내려놓을 때 발은 주먹 두 개 골반 넓이로 벌려봅니다. 뒤꿈치를 세우고 발끝을 세워줍니다. 엉덩이는 15도가량 앞으로 밀어내서 어깨를 그대로 바닥까지 끌어내릴 수 있게 손 위치를 어깨 밑에다가 둡니다. 시선은 정면 바라보시면서 복부를 수축하고 나의 겨드랑이와 팔 간격이 주먹 하나 들어갈 수 있게 팔꿈치를 살짝 벌려봅니다. 시선 정면 보고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천천히 팔꿈치를 접는데 가슴 근육인 대흥근과 등 근육인 광배근을 이용해서 몸을 천천히 바닥까지 낮춰봅니다. 발등 내려놓고 다시 한번 동작을 따라해보겠습니다. 무릎을 세운 상태 엉덩이를 앞으로 밀어내고 발끝을 세우고 시선 정면 몸을 버틴다 느낌으로 천천히 바닥까지 내쉬는 호흡에 내려갑니다. 가슴을 바닥에 놓지 않고 유지하려고 노력하다가 천천히 가슴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어려운 차투랑과 단다아사나를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무릎을 천천히 든 상태에서 발끝을 세워줍니다. 몸을 일자로 맞춘 상태에서 시선을 정면 바라보시고 아랫배를 바라보시고 손을 바닥을 지지합니다.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팔꿈치로 겨드랑이 쪽으로 접으면서 천천히 몸을 낮춰봅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호흡을 유지합니다. 몸을 천천히 바닥으로 낮추고 발등, 가슴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호흡을 편안하게 이어갑니다. 자, 다시 반복해 보겠습니다. 발 간격은 골반 넓이, 손은 어깨 바로 밑으로 아랫배를 수축하고 몸을 일자로 만듭니다.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천천히 몸을 낮추면서 호흡을 유지해 봅니다. 몸을 천천히 바닥에 낮추고 발등 놓고 손 가슴 발끝 좌우로 떨구면서 호흡을 편안하게 이어갑니다.

팔과 손목뿐 아니라 복부에도 꽤 많은 근력을 필요로 하는 게 느껴지실 텐데요. 코어 근육 강화에도 도움이 되는 동작으로 따라하면서 엉덩이가 너무 처지거나 솟지 않도록 자세를 잘 확인해 주시고요. 팔과 손목을 비롯해 어깨, 복부 등까지 상체 전반을 강화하는데 효과적이니까 꾸준히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몸을 왼쪽으로 틀어 손을 어깨 넓이로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무릎을

천천히 바닥에 내려놓을 때 발은 주먹 두 개 골반 넓이로 벌려봅니다. 뒤꿈치를 세우고 발끝을 세워줍니다. 엉덩이는 15도가량 앞으로 밀어내서 어깨를 그대로 바닥까지 끌어내릴 수 있게 손 위치를 어깨 밑에다가 둡니다. 내쉬는 호흡에 천천히 팔꿈치를 접는데 가슴 근육인 대흥근과 등 근육인 광배근을 이용해서 몸을 천천히 바닥까지 낮춰봅니다. 이번에는 무릎을 천천히 든 상태에서 발끝을 세워줍니다. 몸을 일자로 맞춘 상태에서 내쉬는 호흡에 팔꿈치로 겨드랑이 쪽으로 접으면서 천천히 몸을 낮춰봅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호흡을 유지합니다. 몸을 천천히 바닥으로 낮추고 발등 호흡을 편안하게 이어갑니다.

다리에 깊은 스트레칭을 요구하는 동작으로 무릎과 발목 강화에 도움을 주는 백하사나입니다. 하체의 뭉친 근육을 풀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고 무릎을 튼튼하게 만들어 무릎 관절의 통증을 줄이는데 효과적입니다. 매트에 몸을 천천히 눕혀봅니다. 발등을 바닥에 내려놓고 왼손을 가슴 앞에 둡니다. 다리를 어깨 넓이만큼 벌려놓은 상태에서 오른손을 뻗어서 발등을 쥐고 천천히 시선은 정면 바라보시면서 다리를 천천히 내려봅니다. 이때 허벅지 안쪽 천천히 밀어올리면서 허벅지 앞쪽 대퇴사두근 그리고 발목의 이완을 느껴봅니다. 시선 정면 바라보시고 마시고 가슴 내쉴 때 손으로 다리를 살살 눌러봅니다. 너무 무리하게 누르게 되면 무릎 관절을 손상 입을 수 있으니 무리하게 누르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좋습니다. 이번엔 반대쪽 왼발 쥐어봅니다. 왼발 발 쥐고 천천히 바닥으로 눌러줍니다. 가급적이면 시선을 정면을 바라보시면서 어깨 그리고 무릎 관절 하나씩 느껴보시면서 호흡합니다. 허벅지 앞쪽 대퇴사두근 이완을 느껴봅니다. 좋습니다. 이번에는 손의 위치를 바꿔서 어깨 이완도 함께 해보겠습니다. 발등을 똑같이 쥔 상태에서 손의 위치를 정면으로 천천히 돌려볼 수 있도록 해봅니다. 손을 발을 움켜쥐고 다리를 천천히 눌러봅니다. 시선 정면, 가슴을 조금 더 들어보고 마시고 정면 내쉬면서 손으로 발등을 천천히 눌러봅니다. 호흡은 2, 3회 이어가 봅니다. 좋습니다. 이번에 왼쪽 누른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손의 위치를 정면으로 옮겨봅니다. 바닥에 뒤꿈치가 닿을 정도로 눌러보시면서 어깨도 같이 이완해 봅니다. 마찬가지로 호흡을 2, 3회 정도 이어갑니다. 좋습니다. 이번에는 양발을 잡는 것도 도전해 봅니다. 오른발 쥐고 왼발 쥐어 봅니다.

누르면서 가슴 들고 시선은 코끝 바라봅니다. 풀어주고 손 가슴 발끝 좌우로 떨구고 편안하게 호흡을 이어갑니다.

발을 지그시 눌러주는 과정은 발바닥 아치 형성에도 도움을 주고 발 뒤꿈치의 통증을 줄여주는 데도 효과적인데요. 걸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상의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꾸준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무릎과 발목의 유연성을 길러주고 근육을 강화해주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매트에 몸을 천천히 눕혀봅니다. 발등을 바닥에 내려놓고 왼손을 가슴 앞에 둡니다. 다리를 어깨 넓이만큼 벌려놓은 상태에서 오른손을 뻗어서 발등을 쥐고 천천히 시선을 정면 바라보시면서 다리를 천천히 내려봅니다. 손으로 다리를 살살 눌러봅니다. 너무 무리하게 누르게 되면 무릎 관절을 손상을 입을 수 있으니 무리하게 누르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발등을 똑같이 쥔 상태에서 손의 위치를 정면으로 천천히 돌려볼 수 있도록 해봅니다. 손을 발을 움켜쥐고 다리를 천천히 눌러봅니다. 지선 정면, 가슴을 조금 더 들어보고 마시고 정면, 내쉬면서 손으로 발등을 천천히 눌러봅니다.

장기 사이에 축적된 내장 지방은 당뇨병을 비롯한 각종 질병 위험을 높이는데요. 내장 지방 제거에 도움이 되는 크런치 자세와 누운 독수리 자세입니다. 뱃살을 빼주고 복부를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크런치 자세부터 배워보겠습니다. 우선 매트 위에 가지런히 누워봅니다. 무릎은 45도 정도 무릎 세워주시고 허리와 머리를 반듯하게 내려놓고 손을 머리 위로 쭉 펴올려봅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아랫배에 힘을 두고 허리를 바닥에 꾹 눌러주면서 상체를 천천히 일으켜봅니다. 손을 무릎에 터치하고 버틴다는 느낌으로 그리고 천천히 내려놓고 마십니다. 내쉬면서 아랫배 힘 유지하면서 상체를 일으켜봅니다. 마시고 눕고 5회 정도 반복해봅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상체 일으킵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상체 일으키기. 마지막입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상체 일으키기. 몸을 오른쪽으로 눕히고 바닥을 짚고 천천히 상체를 일으킵니다. 상체를 끝까지 올리지 않아 허리가 바닥에서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복부의 긴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어서 복부와 골반 근력을 필요로 하는 누운 독수리 자세입니다. 두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등을 대고 눕습니다. 오른쪽 다리를 들어서 왼쪽 무릎 안쪽으로 당겨서 다리를 한번 꼬아줍니다. 오른손은 왼손 아래로 들어와서 손을 쭉 모아주고 마시고 내쉬면서 천천히 당기면서 아랫배를 수축해줍니다. 마시고 들고 내쉬면서 천천히 당깁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당겨봅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당겨봅니다. 마시고 손을 풀어주고 다리도 풀어줍니다. 이번에는 반대쪽으로 다리를 묶어봅니다. 손도 반대로 감아봅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당겨봅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당깁니다. 두 번 더 반복해봅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당깁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당깁니다. 마시면서 눕고 손을 풀고 다리를 풀어주면서 몸을 이완합니다. 몸을 오른쪽으로 눕히고 바닥을 짚고 천천히 상체를 일으킵니다. 이 동작 역시 따라하면서 복부의 긴장이 풀리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고요. 상체를 들어 올릴 땐 목이나 어깨에 힘이 아니라 오직 복부의 힘으로만 상체를 들어 올린다는 생각으로 따라해야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복부 근력을 키워 내장 지방 제거에 효과적인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우선 매트 위에 가지런히 누워봅니다. 무릎은 45도 정도 무릎 세워주시고 손을 머리 위로 쭉 펴올려봅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아랫배에 힘을 두고 허리를 바닥에 꾹 눌러주면서 상체를 천천히 일으켜봅니다. 손을 무릎에 터치하고 버틴다는 느낌으로 그리고 천천히 내려놓고 마십니다. 두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등을 대고 눕습니다. 오른쪽 다리를 들어서 왼쪽 무릎 안쪽으로 당겨서 다리를 한번 꼬아줍니다. 오른손은 왼손 아래로 들어와서 손을 쭉 모아주고 마시고 내쉬면서 천천히 당기면서 아랫배를 수축해줍니다.

0: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오금까지 보장된다고?
1: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3: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4: 이게 뭐야?
3: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갔더니

여 장산도 찡그란 듯 초목도 무아서 물진다.

하는 중에 무언도라 척객골이 리에라 얘기 어쩌였던지

심청 얼굴에 부딪히니

이제 수양 공주 대화장 어디 끝만어 죽으러 가른 몸이

정월 인도하는

0: 무속 음악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펼치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1: 국악 방송 이 세상에 다 들어오느라.
2: 1시에 그저 시작해서 네. 밤 9시에 끝이 났습니다.
0: 12시간?
2: 그렇죠. 거의 12시간 했죠.
1: 오양문화각사는 각도가급을 마련할지.
3: 동양별신굿이 정말 그 활발한 외향적인 형이라면 남양별신굿은 상대적으로 대단히 아이 성향에 가까워요.

대한민국 수산대전. 놓치면 손해. 국산 수산물 특급 할인. 대한민국 수산대전 최대 50%까지 할인. 레시피는 저 개인의 것. 대한민국 수산대전은 모두의 것. 해양수산부가 지원합니다.

0: 안녕하세요.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의 공감 박은영입니다. 판소리를 바탕으로 한 음악극, 창극을 꾸준히 창작하며 전통 음악극의 매력을 알리는 곳, 바로 국립창극단입니다. 국립창극단은 지난 2021년 판소리 수군가를 재해석한 창극 귀토를 선보였는데요. 2021년 초연과 이듬해 재연 무대까지 뜨거운 사랑을 받은 화제작 귀토가 4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오늘 문화인사이드에서 만나볼 첫 번째 소식은 국립창극단의 창극 귀토 준비했는데요. 귀토의 주인공은 판소리 수궁가에서 자라의 개소가 수궁에 갔다가 탈출한 토끼의 아들 토자인데요. 토자 역은 깊이 있는 소리와 섬세한 연기로 주목받는 젊은 소리꾼 김수인이 맡았고요. 토자와 함께 수궁을 간 토녀는 김우정. 토자와 토녀를 꿰어 수궁으로 데리고 가는 자라 역엔 최용석이 맡아 관객들에게 더욱더 풍성한 웃음을 선사한다고 합니다. 새로운 얼굴과 무대 연출로 돌아온 창극 귀토를 문화인 공감이 미리 만나봤는데요. 수궁가 그 이후의 이야기 귀토 속으로 지금 들어가 보시죠.
1: 수궁에서 돌아온 토끼. 이번엔 아들 토끼가 수궁으로 떠났다. 4년 만에 돌아온 국립창극단의 대표 창극 귀토. 판소리 수궁가 그 이후의 이야기를 유쾌한 상상력과 해학으로 풀어낸 작품.

0: 2026년 국립극장에 반가운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2021년 초연부터 객석 점유율 99%를 기록하며 관객을 사로잡았던 국립창극단의 창극 귀토가 2021년 초연, 2022년 재연 이후 4년 만에 돌아온 건데요.
1: 제 공연이고 아마도 이제 익히 알고 있는 공연 작품이라서 관심이 덜했으면 있지만 새로운 맛을 더하는 새로운 재미를 볼 수 있는 그런 공연인 만큼 제가 더 정말 멋진 작품성으로